0: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산의 정상은 가장 높은 곳이지만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 넓은 산에서 가장 좁은 공간이기도 하죠. 성취감을 느끼고 풍경을 즐길 수는 있어도 그곳에서 삶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피크, 정점이 있죠. 운동 능력이 가장 좋은 시기, 공부를 가장 잘하는 시기, 사업이 가장 잘 되는 시기 등등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정점이 있습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도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흥행 보증 수표라던 배우와 작곡가, 또 상을 휩쓸던 바둑기사에게도 능력의 정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언제 피크를 찍느냐, 정점이 어디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피크아웃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일 겁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져도 지혜로움의 정점은 아직 멀 수 있습니다. 운동 신경이 떨어져도 자비로움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정점을 돌아보면서 한숨 쉬기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 지점을 바라봐야겠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경숙님, 오늘도 성공예감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백현주님도 출첵! 예, 심플하게 또 인사해 주셨습니다. KBS 콩으로 또 대화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극한 폭염입니다. 서울, 인천, 또 경기도 광명, 안산, 남양주, 평택, 안성, 파주 등 강원도도 횡성, 춘천, 전북, 전주, 전남, 광양, 광주 지역까지 폭염, 그냥 경보 아니고 중대경보가 발효된 지역입니다. 뭐 다른 지역도 덥기는 마찬가지죠. 오늘 원탁이 기자들 이 폭염의 경제학부터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막 40도를 넘나드는 그런 불볕더위 경제적으로도 또 연달아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밥상 물가까지도 당연히 영향을 줄 테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만능 절세 상품으로 꼽히면서 국민 9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있죠. 어제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기도 했었는데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기존 제도까지 건드린다라고 해서 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개선 혹은 개악이 될지 ISA 같이 한번 또 이해득실을 따져보시죠.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약간 좀 숫자네요. 숫자. 정부가 반도체 메가특구, 메가클러스터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산업부 장관이 운을 좀 띄웠습니다. 연구개발 분야 또 스타트업 등에서는 일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 이 근로시간을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뭐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도 큰 이익을 내고 있다. 예외 허용을 서두르지 말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기도 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12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가 있죠. 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놨을까요? 4832님이 바로 정답 올려주셨네요. 오늘은 힌트 없이. 힌트는 이미 나갔습니다. 40시간에다가 12시간 더 일을 할 수 있는. 아유, 어렵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시원하게 드시라고 컵빙수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알고란 고란 기자,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하루에 덥다 덥다라는 말 몇 번쯤 하시는 것 같으세요?
2: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0: 잠깐 어디 지나쳐 올 때도. 심지어 지하주차장 지나갈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 그 제가 봤던 이제 요새는 AI 때문에 이미지 생성 많이 하잖아요. 짤 중에서 이제 그 계란이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계란한테 얼마나 기다렸어? 라고 물었더니 3분이라고 물었어요. 네. 그런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계란이 계란 후라이가 됐더라고요. 저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하철은 그나마 나은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 정말 몇 분만 기다려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고요.
0: 길에서 기다리고 있을
2: 네,
0: 때.
2: 네, 맞아요. 버스가 오면 뭔가 천국이 열린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3: 전 거실에 에어컨을 켜놓고 있는데 좀 시원하게 있다가 화장실에 잠깐 갔는데 실내 집안에는 화장실에 갔는데 땀이 나는 거예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3: 이 더위가 이 정도구나라고 제 나름 제가 대구 출신이라서 더위가 강한 편인데도 아, 서울의 지금 더위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0: 요즘 데프리카라는 표현 못 씁니다. 네, 뭐 경남 양산 이런 지역에서 이제 역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아, 너무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이제 걱정이 드는 지점이 많아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좀 이런 것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 인프라도 그렇고 사회 시스템도 그렇고 왜 어디 가면 왜 그 분무기처럼 물 뿌려주는 장치들도 생기고 뭐 그 신호등 앞에는 그 천막 같은 것도 많이 생겼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사실 고맙긴 합니다만 또 어떤 지점들 생각해 보셨어요?
4: 일단은 사실 지금 무더위라는 단어가 가볍게 느껴질 만큼 정말 무서운 폭염인데 이렇게 조금 뭐 기후 위기라든가 아니면 뭐 2020년도에 코로나 왔을 때에도 항상 생각나는 것들이 취약계층을 보호할 인프라가 좀 충분한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중대본에서 매일같이 거의 매 시간마다 재난 문자 같은 게 들어오고 또 이제 취약계층 보호를 이제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고 해서 무더위 쉼터 같은 것도 본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 쉼터로 해결이 될 만큼 지금 뭐 그런 상황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예를 들어서 주거 환경을 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저소득 가정이라든가 뭐 조손 가정, 뭐 아이들이나 고령층만 있는 가정들, 뭐 폭염 재난에 거의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쉼터들이 많이 보이지만 해마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제는 네. 반복적인 좀 재난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게요. 다른 분들 혹시 뭐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3: 올해 새로 도입된 게 폭염 중대경보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일 때 발표하는 것인데 이러한 새로운 경보 기준이 생길 만큼 올해 무더위가 굉장하다는 뜻으로도 풀이가 되고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올해만 잠깐 하고 말 일인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이게 일상화되는 것인가의 문제인데 일상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또 야구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야구인데 이번 주말까지 전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이게 폭염 때문인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아무리 더워도 국민 스포츠인 이 야구를 안 하는 게 맞냐라는 시선이 아직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이 폭염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이러고 말아버리면은 이 기준으로 여러 번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폭염이 일상화된다면 이 사회 시스템 그리고 여러 행사라든지 이벤트의 기준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0: 이게 사실 야구 선수들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관중들도 그렇죠. 그 땡볕에 혹은 요즘 밤에도 너무 더우니까 한 3시간 이상을 경기장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 초유의 경기를 이제 취소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 7679님이 가족들과 고추 따면서 듣고 있는데요. 오. 가족들이 너무 더워서 힘들어하네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좀 일을 시작하실 텐데 점점 또 더워질 테고 또 밖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또 계실 테고 그 고추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농산물, 축산물, 뭐 수산물까지 사실은 지금 연쇄적으로 피해보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과일, 뭐 감도 그렇고 다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2: 그러다 보니까 식재료 가격이 이제 8월 식재료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시금치 120%, 벌써? 오이 80%, 그리고 가축 49만 마리, 양식으로 20만 마리가 폐사됐으니까 이걸 왜 열 때문에 너무 더워가지고 물가 오르는 거 히트플레이션.

0: 히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히트플레이션이 지금 곳곳에 나타나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냥 올해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벌어질 일이라서 구조적으로 달라진 변화에 뭔가 대응책을 세워야지. 안 그러면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폭염으로 기온이 1도가 오르면 농산물 가격 상승률이 0.4에서 0.5%,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0.07%포인트 오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구조적으로 달라지는 거니까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1: 8026님은 참깨 베고 있는데 너무 뜨거워서 손 들고 집에 가려고요. 이렇게. 아휴, 그래요. 진짜 아예 한 아침 6시, 7시 이쯤에 그냥 일하시고 해 뜨고 더워지기 시작을 하면은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히트플레이션, 열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이제 시작일 수도 있고 뭐 농산물, 축산물 먹거리는 시차를 두고 또 연쇄적으로 반영될 수 있잖아요. 추동 기자 좀 어떻게 보셨어요?
2: 제가 사실 어제 밤에 어떻게 인터넷에서 찾게 돼가지고 계란 1번짜리 유정란을 또 싸게 판다고 해서 급하게 또 샀습니다. 이게 예. 말씀해 주신데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 같은 것이요. 뭐 지금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고 바로 가격에 반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히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지금부터 해서 추석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추석이 다가오면 써야 될 그러게요. 것도 많아지고 물가가 자연스레 올라갈 텐데 벌써부터도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여름 물가 때문에 뭐 수입 물가 물건들도 많이 늘렸었고 계란도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계란이 부족하다. 그래서 수입 계란도 늘린다라고 했었는데 현재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히트플레이션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 장기화되고 이제 상시화된다라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물가 상승이 단순히 뭐 지금 여러 가지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원재료 가격도 오르지만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다면 일시적인 물건 가격 인상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러면은 경제적으로 거시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까지 지금 이어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1: 이게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폭염이 뭐 유럽도 장난 아니고 남미 쪽은 요즘 뭐 올해 슈퍼 엘니뇨 이야기 나오고 있고 당연히 또 수입 물가도 전반적으로 폭증할 우려가 있죠.
3: 네, 근데 이게 조금 저는 구분해서 지금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나온 지표가 6월 수입 물가인데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4.4%고 3년 반 만에 최대 낙폭이라는 그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국제 유가 하락이 주 요인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살펴보면 농림수산품은 뭐 4.2% 올랐는데 사실 석탄 석유 제품류가 마이너스 13%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결정 이제 나온 것 같고요.
1: 어떻게 보면 착시 아닐까요?
3: 네, 그렇죠. 네,
1: 에너지 가격.
3: 그리고 이제 월 평균 원달러 가격도 보면 환율이 5월에 1490원에서 6월에 1527원으로 한 2.5% 정도 올랐는데 사실 이 지표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수입 물가를 움직이는 변수는 아직은 국제 유가와 환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이 폭염이 국내 생산에 차질을 주고 국내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는 경로라고 좀 보는데요. 여기에서 수입산으로 대체하는 비용이 얹히는 구조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입 물가가 폭증한다기보다는 국내 물가가 오르는 동시에 이 수입산 의존도가 심화되는 점이 이제 문제점이라고 보고 그 최근에 나온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 연보를 보면 또 국내 식량 자급률이 50%가 안 돼요. 그리고 국물 자급률도 한 21% 정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농업계에서는 식량 안보가 대체 무엇이고 누구에게 어느 수준까지 식량을 보장하는 것인지 완전히 근본적인 논의부터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정도인데 지금 만약에 폭염이 더 길어지고 동시에 뭐 유가라든가 환율까지 뭐 전쟁의 영향 이런 것들로 오른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김교봉님이 아침 일찍 공장으로 출근했어요라고 인사해 주시면서 농작물은 뜨거운 햇살에 타들어가는데 잡초들은 왜 그리 무성한지 이렇게 잡초는 안 타요. 더위에도 즐기고 또 왜 그 밭 관리하시는 분들은 농작물은 타들어가는데 저 잡초는 더 많이 자라고 있고 그러면
3: 잡초는 뒤돌아서면 살아있습니다.
1: 그러게 그
2: 저랑 매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아직까지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1: 이게 히트플레이션 점점 우리 밥상 물가까지 영향을 미칠 테고 외식 물가, 자영업, 식당 하시는 분들도 또 따라서 가격을 연쇄적으로 올릴 임계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참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또 아까 추동훈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음 달이면 이제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도 항상 뭐 성수품 수급 대책 나오고 있고 그렇죠? 합니다만

0: 이게 또 그 단기적인 물가 대책, 수급 관리도 안 할 수도 없는데 또 그게 근본은 아니고 이게 참 고민이 되는 지점이 많아요. 고란 기자는 어떠세요?
1: 어렵죠. 하반기 전 세계 식품 가격이 최대 15.8% 급등할 전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농축산물 가격 안정위에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네. 예산 투입 규모도 그렇고요.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뭘 바꾼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물가 잡는 데 돈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이 전반적으로 지구의 온도 자체가 올라가는 것에 맞춰서 우리 이제 농작물 시스템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서 뭐 대책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 폭염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야 된다. 스마트 농업을 확대해야 된다. 냉장 저장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기후재해보험,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 매년 나오는 말이거든요.
0: 그렇죠.
1: 아, 근데 진짜 실제로 대책에 옮기는 것까지는 정말 정부가 정부가 발표하는 어떤 농축산물 관련된 예산 투입 규모를 보면 사실 뭐 다른 어떤 곳에 보면 막 조 단위로 뭔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항상 보면. 근데 여기는 맨날 많아야 몇백억 단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산 투입으로 해서 구조적인 우리 농산물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는 사실 의문이긴 하죠.
0: 이준복님은 모기가 없어서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네. 모기가 너무 더워서 활동량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아,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데 9286님이 오늘이 입춘이에요.
2: 그렇죠.
0: 예, 그렇습니다. 아, 입추. 입추죠, 입추. 그 가을의 길목이라고 하는데 뭐 일단은 길목에서 저 문 열기까지 뭐 골목이 좀 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2867 쓰시는 분은 올해가 제일 시원한 거라면서요. 이렇게
1: 남아있는 여름 중에.
0: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여름 중에 올해가 제일 시원한 여름이라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또 길게 보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더위가 너무 심하다 보면 또 평균 기온 자체가 올라가다 보면은 뭐 기후변화로 인해서 뭐 식품 가격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아예 노동 생산성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도 있어요.
2: 네, 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침에 고추 따다가 힘들어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것. 이거야 뭐 진짜로 취미생활이거나 잠깐 하시는 건 괜찮은데 이게 업인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힘든 일인데 알리안스 트레이드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30도에서 35도 구간에서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노동 생산성이 3% 정도 감소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우면 집중력 떨어지고 일도 당연히 하기 어려워진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극심한 폭염에 올해 유럽도 엄청 덥지 않습니까? 유럽의 GDP가 0.3에서 0.5% 정도 이 더위 때문에 줄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30년까지 유럽 주요국의 누적 GDP가 5에서 7%까지 손실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게 유럽만의 이야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대한민국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히트플레이션이 노동 생산력을 위축시키고 국가 성장과 직결되어 있는 GDP 성장률까지 깎아먹을 수 있다. 이게 예측이 아니고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금방 말씀드렸던 그 열 스트레스로 인해서 전 세계 노동시간 2.2% 정도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러면 전일제 일자리로는 8천만 개에 해당하고요. 경제적 손실로는 2조 4천억 달러에 추산된다. 굉장히 그 상당한 피해가 크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0: 김영대님이 요즘 그 군 훈련소에서도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일찍 훈련하고 오후에는 휴식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1: 그래야 되겠죠.
0: 이 삶이 많이 바뀌네요. 사회적인 시스템도 그렇고. 그 저희가 어저께 그저께 다루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태양광 발전 많아져가지고 전력 수급은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해요. 왜 예전에 이맘때 되면 에어컨 많이들 가동하니까 블랙아웃 우려가 커집니다. 막 이랬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그런 걱정은 없는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뭐 AI 산업 많아지고 데이터 센터 수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전력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왜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좀 차등화하자라는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또 제안도 있고요. 에너지 관련해서는 좀 어떤 의견들 갖고 계세요?
3: 일단은 그 최근에 나온 게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화 이건데 내용이 이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차등 적용한다라는 것이고 AI 데이터 센터 전용 요금제는 뭐 따로 연내 도입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한전 적자 얘기 우리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한전 적자를 고려를 해서 정부가 인상 인하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원칙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은 중립을 만들어서 수입 뭐 이런 적자가 더 늘어나지 않게 변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내용이긴인데 이 설명대로면 사실 적자 요인은 아니겠지만 실제 위험은 이미 쌓여있는 부채가 206조 원 상당이고 연간에 나가는

0: 이자 자체만도 4조 원, 하루에 120억 원 이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 전력망 확충 등에 들어갈 대규모 투자가 남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계속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그 국제 에너지 의존도, 이거를 바꾸지 못하게 되면 거의 그냥 그 악순환에 빠져서 계속 그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우려가 듭니다.
1: 그러게요. 그 고민들이 많습니다. 8156님이 우리 제도 변화 필요한 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외국에서 사용하던 서머타임 제도 여름 1시간 그 빨리 이제 시작을 하는 거 우리도 좀 해야겠습니다. 농사 짓기 어렵고 식량 자급제 무너지면 경제도 국민들도 위험해집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근데 요즘 더위 생각하면 서머타임 1시간 당기는 게 아니라 3시간은 당겨야 될 것 같고 너무 더워가지고. 하기사 이제 이런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기후에 대응하는 건 또 장기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선에서 빨리빨리 좀 대체를 좀 해봐야겠네요. 9909님께서 84 되신 아버지께서 한우를 25마리 키우시는데요. 너무 더워서 이제는 못 키울 것 같다고 하시네요. 사고 날까 봐. 소들도 더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막 물 뿌려주고 뭐 선풍기 돌리고 막 계속 하던데요. 한성진님은 우리가 만든 더위 어쩔 수 없죠. 탓하지 말고 더우를 피하는 팁도 좀 공유했으면 합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또 특히 그 날씨가 더워지면서 건강 상할 염려들이 있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 또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중간중간 휴식을 먼저 요청하고 서로 또 옆에 사람 도와주고 해야겠죠.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것도 이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죠. 연장 근로 12시간을 합하면 이 시간 어떤 근로시간의 상한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죠.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 클러스 등 메가특구 지역에 근로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외를 적용하자라는 논의가 좀 불거지고 있어요. 산업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고 중국에서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면서 일주일에 6일 일하는 996 근무 형태도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빨리 따라오는 거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요. 우리는 이걸 지키면서 이렇게 있는 게 맞느냐, 획일화하는 게 맞느냐. 물론 반대쪽 반박도 높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김기온 님이 저에게는 해당이 없는 제도입니다. 주 5일도 아니고 대체 휴일도 없고 연월차도 없고 점심시간도 따로 없고 점주의 마음입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김진세 님도 뭐 식당, 마을버스 기사 등등 뭐 7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뭐가 먼저인지 고민스럽습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4415 님은 이제 한 달 후면 37년간의 근로를 마치고 정년 퇴직을 하게 됩니다. 제 2의 인생, 인생 2막 즐기려고 합니다. 해운대에서 김인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김인규 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근로제일까요? 근로제. 그 제한 시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40시간에다가 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어제 저희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ISA였는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최근에 이제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하면서 새로운 제도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일단 기자분들도 ISA 잘 활용하고 계세요? 내가 제일 잘 하는 것 같다. 먼저 이야기해 보시죠.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왜 200만 원의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네. 서민영은 400만 원, 요 혜택이 있잖아요. 배당 투자들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3: 아,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 만약에 이제 우리도 금융투자소득세 같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아마 이 ISA 계좌가 엄청나게 활용도가 높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사실 배당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1: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죠.
3: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여기로 투자 안 하고 그냥 투자해도 어차피 세금 없으니까 이제 안 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유용한 그 계좌가 되겠죠.

0: 사실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매년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그 이후에도 9.9% 분리과세 되는 게 상당한 메리트인데 앞에서 고랑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배당이라는 현금 흐름 투자보다는 자본 차익,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IS에 대한 활용도 좀 뭐 900만 개 이상이 그 열려 있다고는 해도 얼마나 잘 활용이 되느냐는 또 별개잖아요.
1: 여론은 낮습니다만. 근데 이제 아마 그래서 아마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으니까 굳이 뭐 여기서 투자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ISA가 많은 분들이 아마 유용하게 활용하시는 거는 S&P 500 ETF, 뭐 나스닥 100 ETF 이렇게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 요걸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용하게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0: 그 국내 상장 해외 ETF 요거 담을 수가 네네네. 있으니까. 추동 기자는 ISA 안 해요?
2: 전 예, 하고 있지 않습니다.
0: 목소리가 작아졌어.
1: 다들 여론은 났는데 아마 돈은 안 넣고 계실 거예요.
0: 강예진 리턴이요.
3: 저도 그 말씀 하는 것 같아요. 여론은 났는데.
0: 여론은 났는데. 근데 정부가 세제 개편안 통해서 새로운 ISA를 내놨는데 생산적 금융 ISA예요. 기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핵심을 정리해 주세요.
3: 일단은 네. 지금 이번에 바뀐 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기존의 일반형 ISA에서 투자 기간과 이월 여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만기가 최소 3년이어도 계속 연장할 수 있어서 이제 그 복리로 불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그 투자하는 ETF, 국내 상장된 ETF를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입을 했었는데 이 투자 의무 기간이 최대 5년, 5년마다 세금 정산하고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익을 통산해야 된다는 어떤 장점도 있었는데 이 장점 자체도 사라져서 5년마다 그 통산을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하게 되니까 이제 그 메리트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 젊은 분들이 조금 이제 분노하시는 포인트는 연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인데 이걸 다 채우지 못하면 사실 내년으로 한도가 2월이 됐었어요.
0: 2월 하는 게 있었죠. 기존에는 1억까지.
3: 네. 네. 근데 올해 500만 원을 이제 내고 내년에 조금 2천만 원의 한도에 올해 못 넣은 1,500까지 더해서 3,500만 원 더 넣어야지 했었던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2월 기능이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0: 그러게요.
3: 그리고 생산적 ISA라는 것이 신설이 됐는데 새로 추가된 이 계좌가 비과세 한도가 있었던 기존과 달리 이제 이자와 배당 전액 비과세이기는 한데 문제는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 펀드에만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일 이제 크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적금 투자까지도 막아놨다라는 점이 저는 조금 그 지금 금리 인상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걱정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0: 생산적 금융 ISA에는 예적금을 못 넣어요?
1: 네. 대상이 국내 주식 펀드, 국민성장 펀드.
0: 같은. 오로지 투자만 해라.
4: 네.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도 안 되고
1: 네.
4: 해외 ETF도 그쵸. 안
1: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무조건 국내 자산이어야 돼요.
0: 다만 뭐 국내 ETF 중에서도 뭐 채권을 바탕으로 한다라거나
1: 국내 채권이어야 되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좀 있겠습니다만.
3: 물론 지금 이게 아직은 세제 개편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0: 확정된 건 아니에요.
3: 네. 되게 되면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과 연장 그리고 납입분부터 반영이 되는데 더 아쉬운 점은 이제 기존에 가입했던 분들한테도 소급 적용이 적용된다라는 점이라고 네,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이 세제 개편안이 합리적인가 또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반발이 있는가를 듣는 과정인 거죠. 네. 그래서 뭐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예산안이랑 세법 개정안 통과될 때까지 이제 지켜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필요한 겁니다.
1: 아니 그래서 저는 약간 의문이 네. 기존에 있었던 ISA가 그러니까 ISA에 만든 목적이 뭐냐면 서민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0: 자산 형성이죠.
1: 그러니까 서민들 요 계좌를 통해서 좀 절세하시면서 자산을 만드세요. 그러면 이제 이 자산을 만들어가지고 노후 자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도 약간 노후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국민 개개인이 만드는 거니까 국가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노후 자금 왜 쓰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 측면에서도 이득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산적 금융 ISA의 목표가 뭐냐면 국내 투자 활성화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래갖고 이제 국내 주식 펀드 국민성장 펀드 등에만 혜택을 준 건데 아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적 금융 ISA를 만든 건 좋은데 네. 아, 왜 기존에 있던 ISA의 혜택을 축소하는 건지를 나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0: 넘어오라는 건가요? 자꾸 저쪽을 눌러야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1: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새로 신설한 건 좋은데 왜 기존에 있는 혜택을 축소한 건가.
0: 그러게요. 그러니까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 사실 두 개 다 가입할 수는 있다면서요?
1: 네, 맞아요. 있습니다.
0: 물론 이제 돈이라는 게 다 한계가 있어서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면은 기존의 ISA 중에서 기자분들이 느끼기에 개악이 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새로운 거 말고 기존에 그 2월?
1: 아니 저는 2월도 있지만 이게 이제 계약 기간이
4: 기간이죠.
1: 최초 3년 플러스 연장 2년이거든요. 그러면 최장 5년입니다.
0: 5년 하고 해지해라.
1: 5년 하고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고. 그럼 5년마다 세금 정산해야 되거든요.
4: 공리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책이라는 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상품 같은 게 결국엔 장기 상품이란 말이죠.
0: 그렇죠.
4: 장기적으로 돈을 모으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한 건데 물론 만들어진 게 2016년이니까 전이죠. 엄청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이 흔들리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국내 상품에 투자하고 믿고 투자를 했는데 어찌 보면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배경.
1: 그리고 연간 납입한도 2월제도 폐지한 것도 이것도 뭐 많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는 취지만 과거에 가입한 분들도 이 2월 그렇죠. 한도가 폐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되는 거예요.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0: 그러게요. 만들어 놓은 걸.
1: 네. 이것도 약간 아까 정책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0: 그러니까 기존 ISA를 서서히 좀 고사시키고 생산적 금융 ISA로 넘어오도록 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짐작은 갑니다만. 그러게요. 기존 ISA 의무 가입 기간 이것도 사실은 예전에 초반에 ISA 만들 때 뭐 증권사나 은행이나 앱에서 만기를 몇 년으로 설정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 계속 갈아타기 하지 뭐 3년 5년. 저 같은 경우에는 99년으로 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길게 일단 해보지 뭐 왜냐면 그 안에도 해지는 가능한 거니까.
1: 의무 가입 기간만 채우면 되니까.
0: 그래서 요즘에 어떤 막 그 이야기들이 도냐면 빨리 기존 ISA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서 뭐 990년으로만 해놔라 이런 이야기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혜택이 줄어드니까 맞아요. 무슨 보험사 절판 마케팅도 아니고.
1: 대책으로 그런 게 이제 돌고 있죠. 만약에 이제 그 가입 기간 설정할 수 있는 그 자기 기간이 되면 기존에 받아왔던 혜택 그거 다 갖고 가면서 가입 기간을 999년으로 늘려라.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의무 가입 기간이 아직 안 지나가지고 그 연장을 이제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아예 그냥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라. 연말 오기 전에 라는 이제 팁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아까 추동호 기자가 말한 정책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0: 그러니까 저희가 그저께 그 심리학개론 시간에도 세법 개정안 뭐 이런 거에 사람들이 반발하는 이유 살펴봤는데 혼란스럽다는 거죠. 갑자기 뒤집어지고 하니까 내가 잘 적응해서 하던 거든 왜 매년 세제 개편안은 이렇게 두꺼운 책자로 나와야 되고 이것저것 다 뒤집어 놔야 되는가. 개선이면 좋겠으나 기존 것까지 이제 건드리고 강해지 있던. 네.
3: 이 정부 설명은 이런 거였어요. 한도 2월을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목돈을 한 번에 넣기보다 매년 적립식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 ISA 계좌가 타깃하는 어떤 대상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정책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회초년생이라든가 뭐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금융상품 몇 안 되는 금융상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2천만 원으로 연간 한도를 정해놨는데 기존의 장점까지 폐기할 만큼의 이유가 되느냐 이게 한번 좀 따져봐야 할 지점인 것 같고 저도 혜택 축소가 기존 가입자들한테까지도 소급 적용된 점은 정말로 정책적 신뢰를 깨뜨린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송대현 님이 그 세법 이렇게 바꾸는 건 중간에 보험사가 보험약관을 바꿔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 지적해 주셨고.
1: 금감원 지적사항인데.
0: 그렇죠. 만약에 민간 회사가 이렇게 하면은 불려갑니다. 0604 님은 우리 식구 모두 ISA 계좌 갖고 있는데 모든 정책을 좀 계약하는 것 같네요.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김애라님은 ISA 3년 돼서 1억이 한도인데 총액 2천만 원밖에 못 넣었어요. 너무 억울하네요. 기존 거는 그냥 제발 놔둬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그러게 아까 강의해 주셨다 뭐라고. 이 새로운 그 생산적 금융 ISA 내놓고 기존 거를 축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했다고 정부가?
3: 한도 2월 폐지에 대해서 목돈을 한 번에 넣기보다는 매년 적립식으로 투자를 투자 유도를 하기 위해서다.
1: 그거에 대한 반발은 뭐냐면 매년 그러면 2천만 원을 꾸준히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현금 부자들이잖아요. 사회초년생의 경우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돈이 없다가 내년에 좀 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못 넣었던 거 내년에 이제 좀 넣고 싶은데 그걸 막아버린 거니까 혜택을 축소한 거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0: 그렇죠. 그래서 2월 가능하게 해놨던 거죠. 뭐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장사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보너스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하니까.
1: 그리고 지금 하필 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시점도 정부가 이렇게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일반 IS 있고 우리가 훨씬 더 국내 투자 부분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를 내놓지 않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 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거든요. 한도가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줬어.
0: 사실 그 배당 수입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 하겠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1: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자면 자산가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비과세 분리과세도 아니야. 비과세니까.
0: 물론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예.
1: 근데 이게 목적을 보면 아까 생산 지금 현재 ISA를 천천히 이제 고사시키고 그리고 생산적 금융 ISA를 뭔가 키우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ISA를 가입하는 게 유리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ETF를 투자할 경우에만 일반 ISA가 유리합니다.
0: 기존 게.
1: 네. 기존 게.
0: 그러니까 해외 투자하려는 사람들.
1: 그러니까 이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국장 투자를 이제 유도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고요. 그게 목적입니다.
0: 그렇죠.
1: 근데 목적인데 지금 국장이 과연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인가라는 지금 의문이 나오는 지경이 됐잖아요.
0: 그러니까 그렇죠. 오죽하면 해외로 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국내에다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만든 그 정책을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엄청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생산적 금융 ISA마저도 해외 투자하지 말고 국내에만 하라라고 하는 건데.
1: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그럼 국내 투자를 하라라고 유도하면 국내 시장을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지. 그쵸. 지금 국내 시장이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냐.
0: 네, 사실 그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금투세 폐지라든지 그런 것까지만 놓고 뭐 거기까지는 잘 왔어요. 그러다가 고속도로 잘 달리다가 갑자기 레버리지라는 막 그 자갈밭이 등장을 한 거죠. 오늘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나?
4: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금투세 도입을 위한 이제 사전 포석이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정부에서는 아니라고는 하고 있지만 근데 타이밍이 문제가 없습니다. 금투세라는 게 좀 분위기가 연그러졌을 때 이런 상품이 나오거나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 이랬으면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물론 세제 개편 타이밍상 지금이지만 이러한 뉴스들이 나왔다는 거 이게 아무리 봐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게 보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3: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게 국내 증시가 아까 국민들에게 그만큼 신뢰를 주는가라는 내용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심할 때에는 최소한 이 계좌 안에서 예적금에 잠시 넣어둔다든가 뭔가 그 자산 배분 차원에서 안전성을 좀 추구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좀 남겨놨어야 되는 건데 무조건 국내 주식 쪽으로만 몰아놨다라는 그 지점이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의심을 좀 의구심을 들게 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0: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아침에 무슨 회의에서 우리 주식시장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 직후에 매도 사이드가 나왔잖아요. 그게 또 헤드라인이 돼서 막 회자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당국자들의 생각하고 국민들이 겪는 것에 대한 온도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고. 물론 이런 뭐 세법 개정은 1년에 한번 크게 바꾸는 거다 보니까 바로 우리가 핸들을 조향하듯이 할 수는 없겠으나 국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또 정부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시장 이렇게 막 변동성 크고 미장이 낫겠다. 특히 이제 ISA나 뭐 IRP나 이런 세제 혜택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을 하고 장기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데 과연 적합한 시장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또 하나가 그 국민참여성장펀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부 공적기금에서 앞에 손실 20%까지는 먼저 감당을 하겠다라고 하던 거. 물론 이거를 단기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봐야겠습니다만 여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1: 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수익률 실태가요. 6천 원 규모의 국민 자금이 선순위가 있고요. 1200 원 규모의 정부 재정 후순위를 합쳐서 출발했는데 최근 1개월 평가 수익률이 -3%에서 -4%입니다.
4: 이게 결국에는 마이너스를 했을 때 보장해주겠다라기보다는 그럴 일이 없게 잘 관리해서 올려주겠다라는 게 목적이었는데 뭐 예. 불과 1년도 안 돼서 나왔어요. 마이너스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0: 아, 물론 이게 5년 만기 상품입니다.
4: 그렇죠. 네. 예. 짧게 봐서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시장에서의 배신감이라면 좀 이상한 거예요. 하여튼 시장에 대해서 우려가 워낙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품에 대한 수익률이 지금 잠깐 마이너스인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 없다.

0: 갖고 세제 혜택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바탕 계속해서 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시죠. 왜냐하면 이게 뭐 국회 통과까지는 한 3, 4개월 뭐 이렇게 나왔어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앞에서 폭염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아스팔트도 엄청 뜨겁겠죠. 그 위를 또 뜨겁게 달리는 자동차 타이어가 있습니다. 타이어도 여름철에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최근에 국내 타이어 3사가 올해 2분기에 나란히 분기 최고 실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어떤 배경에 있을까요? 자동차의 세계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폭염에 타이어도 좀 쉬어야 될까요?
3: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만 더운 게 아니라 타이어도 더위를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여름철에 기온이 한 35도 정도 된다라고 치면 아스팔트 노면 온도는 한 두 배 정도, 60, 70도 정도가 됩니다.
0: 엄청 뜨겁죠.
3: 네, 여기에 시속 100km 이상으로 꾸준히 달리는 타이어 내부 온도까지 생각하면 한 80도까지 치솟기도 하고요. 고성능 타이어를 뭐 서킷에서 탄다 그러면 90도도 가뿐히 넘깁니다. 이 고무 제품이기 때문에 열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계속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탄성도 좀 떨어지고 마모도도 빨라집니다. 좀 심하면 균열이나 갈라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휴가철 짐을 많이 싣고 장거리 이동이 빈번한 시기이잖아요. 한 2시간 정도 달린 다음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휴게소에서 사람도 좀 식히고 타이어도 식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게요. 너무 더우면 타이어도 지친다는 거예요.
3: 네.
0: 그래서 우리가 왜 스노우 타이어 이런 거 많이 들어봤었는데 여름용 타이어도 따로 있어요, 이렇게 계절별로?
3: 네, 그렇습니다. 타이어는 계절에 맞게 또 성능이 다르게 설계가 됩니다. 여름용 타이어는 아무래도 높은 온도에서 이제 내구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단단한 고무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겨울용 타이어는 이제 딱딱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좀 물렁한 소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계절마다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사계절 타이어도 있습니다. 양쪽의 장점만 한 평균값 정도 고무의 탄성이나 맞춰서
0: 우리가 대부분 쓰는 게 그런 거죠.
3: 네, 근데 이 사계절 타이어는 또 국제적인 규격 그리고 일정 그 수준을 맞춰야 인증 마크를 달 수가 있고 이걸 사계절용 타이어라고 하거든요. 이 타이어 옆면에 이제 알파벳으로 M 플러스 S라고 쓰여져 있으면 사계절용 타이어가 네, 맞습니다.
0: 그러게 왜 그 암호 같은 게 써 있어요 타이어 옆에?
3: 너무 많은 기호와 숫자들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0: 네, 근데 그게 뭔가 단단함, 무름 에 대한 표기일 수 있는 거예요.
3: 네, 하나는. 그렇죠.
0: 또 타이어도 유통기한, 사용기한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3: 네, 있습니다. 이 역시 타이어 옆면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를 보면 되는데요. 네. 이제 영어로 트레드웨어 뭐 300, 400, 500 뭐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겁니다. 예. 모든 차들, 그러니까 모든 타이어가 이제 의무적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트레드웨어 100을 기준으로 300이면 한 3배, 400이면 4배, 500이면 5배 더 오래 마모된다. 즉 수명이 더 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0: 아, 이 100단위 숫자가 높을수록 수명이 긴 거다.
3: 네. 근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쉽게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냥 트레드웨어 300이면 한 3만 키로, 400이면 한 4만 키로, 500이면 5만 키로 이상의 수명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0: 근데 그만큼 이게 딱딱한 타이어란 뜻이에요?
3: 딱딱한 고무의 강도라든지 탄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뭐 타이어의 홈의 패턴이라든지 각 타이어마다 성격이 있는데 그냥 마모도가 조금 더 길다 짧다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운전하는 습관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0: 그렇죠.
3: 네, 그래서 그냥 보통적으로 한 4에서 6만 킬로미터 정도 내가 차를 탔다. 이럴 때면 한 그래도 한번 타이어 한번 보고 교체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꿀팁을 말씀드리면 타이어 옆면에 뭐 2026 뭐 아니면 뭐 2015 뭐 이렇게 네 자리 약간 암호 같은 게 비밀번호 같은 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0: 맞아요.
3: 예를 들어서 뭐 한 2620

0: 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2026년 20번째 주에 생산된 타이어다라고 보면 됩니다.
1: 그러니까 그 네 자리 중에 앞에 두 자가 연도고 뒤에는 주차예요.
0: 네,
1: 주차.
0: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년이 52주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2552면은 25년도 52주 차. 네. 25년 연말에 생산된 거. 이렇게 추정을 하면 네. 되는 거죠.
0: 특히 중고차 고를 때 이거 한번 타이어 이 연도수나 생산년도 꼭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1: 그렇죠. 지금 중고차 사는데 타이어가 뭐 한 20 몇몇 이렇게 시작이 되면 6년 전 타이어.
0: 그러면 좀 그렇죠. 네.
1: 그렇죠. 그래서 타이어도 시간이 또 오래 지나면은 그 고무가 좀 경화된다면서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또 타이어도 교환이 필요한 건데 바꿀 때 사실 네 짝 다 바꾸면 돈이 많이 들어요.
0: 아, 그렇죠. 네.
1: 그래서 이거를 아, 이거 뭐 이렇게 두 짝만 바꿔야 되나 앞바퀴 뒷바퀴 어느 것부터 바꿔야 되나 이게 또 고민이 되기도 하거든요.
0: 네, 그렇죠. 물론 네 개 다 동시에 교체하면 좋겠죠. 하지만 비용이 네, 상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두 개 네. 앞쪽 두 개 또는 뒤쪽 두 개 교환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내 차가 좀 전륜 구동차다 이러면 앞쪽 타이어 마모도가 심하기 때문에 앞쪽을 바꾸고 그다음에 후륜 구동이다 그러면 보통 뒤쪽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위치 교환이라는 걸 해줘도 괜찮거든요. 좀 네. 고르게 좀 다를 수 있도록. 그래서 평소 한 8천에서 1만 킬로미터마다 위치 교환을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1: 만 킬로마다요?
0: 네.
1: 오, 사실 이게 또 귀찮아가지고.
0: 아, 그렇죠.
1: 잘 안 네. 하게 되는데. 왜 앞에 타이어 많이 마모됐을 때 뒤로 넘기고 그리고 그 앞에 타이어는 새 걸로 갈아끼고 네. 이렇게도 하고. 근데 이제 타이어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디는 무슨 뭐 신발보다 싸다고 광고를 하고.
0: 네.
1: 근데 어디에나? 한 개만 뭐 40만 원 넘기도 하고.
0: 네, 맞아요.
1: 근데 이게 같은 타이어 모델인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건지 뭐가 다른 건지 이게 뭡니까?
0: 네, 이 타이어 가격을 결정짓는 건 정말 다양한 요소가 숨어져 있습니다. 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죠. 뭐 브랜드, 성능, 뭐 제품뿐만 아니라 이 유통 구조 그리고 이 어느 정도 발품을 팔아야 조금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뭐 지방으로 가면 아무래도 임대료 그리고 인건비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아하. 조금 더 이제 싸게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1: 외곽 지역에서.
0: 네, 도심으로 들어오면 좀 더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대형 할인 마트라든지 연계해서 들어가 있는 타이어 공급 업체는 좀 더 싸기도 하고 예, 유통 구조가 조금은 다 이제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 차이가 좀 심하게 난다. 유독 우리나라가 조금 심한 편이긴 합니다.
1: 요즘에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타이어만 주문을 해서 어느 장착점으로 배송을 시켜놓고
0: 네.
1: 거기에서 장착비만 추가로 드리는 이런 모델도 있더라고요.
0: 네. 그리고 또 심지어 월 구독 형태의 렌탈 타이어 시장도 꽤나 인기가 많다라고 하네요.
1: 그 2695님이 타이어 생산 주차 확인 방법 앞 두 자리가 생산된 주, 뒷 두 자리가 생산 연도라고 하네요. 뒤에가 연도고 앞에가 생산 주차예요?
0: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네네네. 거꾸로라고 강태영 님도 알려주셨고 감사합니다.
0: 네.
1: 또 그 타이어를 바꾸면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새 신발 신었을 때 느낌 좋지 않습니까? 승차감도 좋아집니까?
0: 아, 확실히 좋아지죠.
1: 그래요?
0: 네. 자동차와 노면이 맞닿는 유일한 부품이기 때문에 뭐 제동거리 짧아지는 건 당연히 당연하고 승차감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소음 진동도 줄이는 데 특화가 되어져 있고 아무래도 이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비 주행 가는 거리가 더 늘어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1: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비라고 하니까 그 연비가 좋아지는 그런 실질적인 이제 개선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0: 네.
1: 그리고 타이어 보면은 그 무늬가 있지 않습니까? 지그재그 막 일직선이기도 하고 물결처럼 네. 보이기도 하고 이 패턴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가.
0: 그렇죠. 네. 어떻게 홈을 파느냐, 네. 깊게 파느냐, 조금 더 넓게 파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뭐 세로 홈은 조금 더 빗물을 빠르게 이제 배출해 주는 능력이 좋고요. 가로 홈을 많이 판다라고 하면 뭐 눈길에서 접지력을 더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반대로 뭐 소음이 살짝 커질 수도 있고요. 패턴 하나에도 제동력, 소음, 연비라든지 모든 게 다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디자이너도 따로 있을 정도이거든요.
1: 그 트레드 패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따로
0: 그렇죠,
1: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1: 왜 그 F1 같은 경우에 보면 트레드가 없잖아요.
0: 민자이죠. 네.
1: 거의 지우개처럼 이렇게 밀면서 다니는 거라서요.
0: 네.
1: 또 이게 전기차 타이어가 많아질수록 타이어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진다 하더라고요.
0: 네, 아무래도 전기차가 또 판매량이 늘고 있고 예.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로 전기차 타이어를 만드는 특히 국산차 이제 국산 타이어 브랜드들이 많이 또 마케팅적으로도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많이 좋아진 경우가 이제 바로 이 전기차 타이어 전용 타이어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조금 다른 기조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외산 글로벌 타이어 브랜드들은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일부러 만들지 않습니다.
1: 왜요?
0: 네, 약간 전략 차원인데요. 어떤 타이어 든지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국산 타이어 회사들과 외산 타이어 회사들의 이 전기차 타이어 경쟁을 두고 어느 쪽은 집중을 하고 어느 쪽은 아예 배제를 하고 꽤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1: 전기차용 타이어 조금 더 비싸다면서요?
0: 그렇죠. 아무래도 기술 개발에 돈을 썼으니까 말이죠.
1: 그 안에 타이어 코드도 더 많이 들어가고 왜냐하면 전기차가 더 무거우니까.
0: 네.
1: 근데 외산 타이어들은 우리는 원래 강했어.
0: 그렇죠.
1: 전기차에 네. 써도 돼. 너희는 약하게 만들었으니까 전기차용 따로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공격한다는 거야?
0: 네. 서로 간의 마케팅 포인트가 아, 정말 재밌습니다.
1: 이게 또 마케팅 전쟁이기도 하네요.
0: 네.
1: 오토타임즈의 김성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가 2부에서는요. 다양한 에너지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해오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교육을 받고 인권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정진입니다. 저는 지체장애이고요. 인권 강사 교육은 인권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치며 현장에서 인권을 실천하고 옹호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양성된 강사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권리들이 장애인에게는 먼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 기록된 곳 많았습니다.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 28.7도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과 일부 호남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최고기온이 35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나올 전망입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온열질환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열대야 지속되겠습니다. 특히 야외에서의 작업과 활동을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서쪽은 매우 강한 일사량으로 자외선 지수 높음 내지 매우 높음 단계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맑겠고요. 동풍권 역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도 폭우가 예상됩니다. 30에서 100, 많게는 150mm의 비가 이틀 동안 쏟아지겠고요. 경북 동해안과 산지 20에서 80mm, 경남은 5에서 40, 제주는 최대 60mm가량 오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9도, 강릉은 상대적으로 낮은 32도, 대구 37도, 광주 38도 등 31에서 39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주말마다 기온은 다소 내려가더라도 폭염특보 수준의 폭염은 유지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내일 27도, 낮 기온 35도 정도 예상됩니다. 제주에는 강풍과 또 파도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3.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특검 추천 절차에 돌입합니다. 오늘 회의에선 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외부 기관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는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한

0: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 경기, 충북 지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 의왕시, 진천군, 서초구,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 기록 위장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합수부는 6.3 지방선거에서 경기 김포시와 의왕시, 충북 진천 등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 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남과 서초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첫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26%가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을 소폭 키웠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오른 가운데 여전히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가장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중구였고 이어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순이었습니다. 반면 강남과 서초는 상승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주 경기 아파트값은 0.16%가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0.01%포인트 커졌습니다. 지난 3일 나온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서울시가 연 토론회에서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오세훈 시장 주관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과 무주택 서민 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해외 순방 직후 열린 첫 회의에서 7시간 반 넘게 관계부처 장관과 실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신속한 실현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진행자가 언급하자 서민 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에 대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해서는 기본 예탁금을 지난달 31일 3천만 원으로 올린 후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된 게 사실이라며 모니터링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신청이 접수된 1,400여 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600여 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정되지 못한 800여 건 가운데 177건은 최우선 변제금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4만여 건입니다. 피해자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를 통해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절기 입추인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9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고 전주 39도, 대전과 대구 37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비나 소나기에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은 토요일 35도, 일요일엔 33도까지 내려가겠지만 다음 주에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10시 뉴스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1: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10시 5분이고요. 또 잠시 후 11시부터는요. 폭염경보 발효되는 지역이 더 많아집니다. 전남 목포, 무안 남부, 전북 군산, 어청도 이 지역에 추가로 폭염 경보가 내려지거든요. 또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야외 활동 가급적 좀 줄이시고 가벼운 옷차림, 또 양산, 손풍기, 뭐 부채 다 좋습니다. 뭐든 가려야 됩니다, 지금은.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52시간이었죠. 52시간 근로제. 그러니까 40시간 더하기 12시간까지 연장 근로 할 수 있고 52시간까지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뭐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나 R&D 연구개발, 스타트업 등등에 좀 예외를 둬야 한다. 중국에서 저렇게 빨리 쫓아오고 있는데 하루에 막 12시간씩 주 6일 근무하면서 쫓아오고 있는데 획일화해서는 우리가 또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반대로 근로자의 건강 이런 게 또 중요하다라는 반론들도 맞부닥치고 있고요. 52시간. 1918님이 이렇게 폭염이 지속될 때 오이를 드시면 52시간 이렇게 써주시면서 오이를 드시면 수분과 영양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라고도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섬유질도 있고 수분도 있고 등산 갈 때 그래서 오이를 챙겨 다니는 게 또 필수이기도 하죠. 5371님은 당첨되는 그날까지 보냅니다. 경제 눈높이가 높아져서 뉴스나 전체 흐름을 보는데 힘이 됩니다라고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5371님 문자 보내시다가 문자 파산하시면 안 되니까 뽑아드려야죠. 고맙습니다. 아 8747님은 저희 회사 노동부에 신고를 당해서 노동부에서 한 달간 그 관리 관찰 나왔어요. 라고 살짝 알려주셨네요. 그리고 5513 쓰시는 분께서는 나이 들면서부터는 근무 시간 줄이고 조금 덜 받더라도 건강 챙기면서 놀러 다니면서 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7018 쓰시는 분은 전주에서 개인 택시 하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하고 한 달에 2, 3일 정도 쉽니다. 월에 약 300시간 근무하네요. 52시간 근무는 부럽습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아이고 그러게요. 또 하나 앞에서 좀 바로 잡아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타이어 생산 주차 네 자리 확인하는 거 그 앞에 두 자리가 몇 주 차인지 그리고 뒤에 두 자리가 연도라는 거 네 개의 숫자 중에서 앞에 두 자리가 주차 뒤에 두 자리가 생산 연도 그러니까 2025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2025년에 생산된다 보다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뒤에 있는 25 25년에 앞에 있는 두 자 2020 주차에 생산된 타이어다 이게 앞뒤가 헷갈려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예, 아무튼 해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은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의 변동성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 하락 반전, 지금은 또 강보합으로 상승으로 돌아섰는데요. 코스피는 6,331포인트, 그러니까 어제보다 0.56% 오른 상황. 코스닥은 외려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795로 0.8% 내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 강세 이어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어제 10% 가까이 빠졌다가 오늘 1, 2% 반등하다가 지금은 다시 2%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변동성은 굉장히 또 큰 상황. 그저께 어저께 뉴스를 보면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을 조만간 발표하겠다. SK하이닉스는 연내에 발표하겠다. 요 뉘앙스가 좀 영향 주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있고요. 삼성전기가 5%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2.6% 반등. 그리고 신한지주는 2.4% 강세. LG전자도 4%대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는 HLB와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파마리서치 등등이 강세고 나머지는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하루가 이어지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1420원, 1420원 딱 문턱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증시가 하루하루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 호르무즈 해협 상황 영향을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

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참고생입니다.
0: 사실 그 에너지에 미치는 그 뉴스들, 특히 이제 이란 발 소식이 많잖아요. 하루하루 바뀌고 좀 정신 없지 않으세요? 리서치 하시기.
1: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래서 기준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0: 기준점이요? 네,
1: 그래서 뭐냐면 기준점이 두 가지 기준점인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보는 입장. 그다음에 이제 이란의 입장. 두 개를 보면 조금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란의 그러니까 핵물질을 그러니까 못 만들게 하겠다는 네. 전략,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은 그러면서 동시에 추구하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야 되겠다. 큰 그림 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국제유가가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
0: 네, 그렇죠.
1: 국제유가 제가 볼 때는 목표하는 유가가 배럴당 55달러로 저는 보입니다.
0: 어.
1: 여러 번 국무장관 그 국무회의 때 언급을 하셨어요.
0: 그거는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인데 그때 거의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1: 지금도 최근에도 55달러를 언급하셨어요. 그 오늘도 아침에 75달러 언급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제유가가 120달러까지 갔다가 75달러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서도
0: 55달러까지 예, 내려가야
1: 된다. 예. 6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 그게 뭐 전망이지 희망
1: 지금
0: 바람인지.
1: 그때 또 일되는 게 그때보다도 되는 게 뭐냐면 베네수엘라가 얹어졌잖아요.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매장량이 1등 규모거든요.
0: 거기서 공급이 늘어날 수 있으니.
1: 거의 사우디 이상이니까 30개 석유개발기업이 뛰어들어가지고 계속 증산 속도를 높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시설이 예를 들면 약간 이렇게 손상 폭파가 당해도 미국하고 베네수엘라 쪽에서 증산하려면 유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목표가 55달러를 기준선으로 놓고 그다음에 이란하고 협상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런데 그 목표 달성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 뭐 전쟁 곧 끝날 것이다 라고도 밤사이에도 또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이 8월이고 사실 3월 초에부터 그때부터 같은 이야기는 하고 있었고
1: 그러니까 이제
0: 어려워요.
1: 제가 볼 때는 이란은 이제 그걸 아니까 11월 달에 중간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유가의 높이에 따라서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달러일 때 물가상승률이 2.4%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80달러를 넘어가니까 3.6%가 되더라는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목표 물가상승률은 2%? 기준금리 2% 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그걸 아니까 계속 협상할 때 그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란은 확실히 알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이 어디다,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타코 트럼프 대통령 공격하려다가 말고 하는 것들을 또 절묘하게 컨트롤하는 이란의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뭐 60일짜리 합의안 초안을 뭐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해요. 근데 일단은 뭐 휴전했다가 다시 또 공격했다가 호르무즈 막았다가 또 다시 재개방하기 위한 합의안이어서 이거 옛날에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번엔 또?
1: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큰 그림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보면은 이란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이스라엘 빼는
0: 못 지나가게 하겠다.
1: 못 지나간다. 그런데 그것도 또 의외의 뉴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네. 하루라도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이란을 베네수엘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지금 대행 판매를 해주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젊은 시절에 하르그섬 이야기를 했잖아요.
0: 아, 그 이란에서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섬.
1: 90%가 거기서 수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하르그섬은 공격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야. 이제 뭐 핵무기는 이제 핵무기 개발은 없어졌으니까. 그다음에는 그 호르무즈가 개방되고 이란 석유도 우리가 더 개발하고 우리가 많이 팔아줄 테니까 빨리 그냥 평화롭게 끝내자는 입장.
0: 네.
1: 거기서 이제 이란은 이제 또 이란 입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또 같이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약간은 분류파하면 노이즈는 나오긴 하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석유를 수출하는 게 국가의 그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0: 그쵸.
1: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는데 미국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이란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선에서 타협이 되지 않겠냐. 지금 그런 속도로 걸러가고 있다는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 핵물질 근본적인 걸 또 어떻게 반출할 것인가도 하나 걸려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꾸 막 통행 수수료 이야기를 이란 쪽에서는 하고 있고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통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게 네. 전망이 참 어려운 지점이긴 합니다만.
1: 저는 이렇게 봐요. 뭐냐면 네. 약간은 이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란의 입장에 봤을 때는 보상 심리.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 이란, 미국, 이란 전쟁을 통해서 예를 들면 화학 철강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한 4% 정도 차지합니다. 미국 전 세계 그 석유화학 생산량이 4%.
0: 석유화학 제품.
1: 네. 그리고 철강 생산량은 한 2.5%를 차지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5%가 폭파된 것 같다. 그렇게 본인도 방송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석유 자원은 좀 상대적으로 덜 파괴가 됐어요. 이런 이번 전쟁을 예. 통해서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 주력 품목이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다 85%면 거의 다 파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상 차원에서 그럼 이거는 이거라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야 매칭이 되는 구조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도 지금 보면 옛날에 보면은 석유 같은 경우 20%가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런데 지금 이제 13%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7%가 어디로 갔냐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얀부항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홍해 쪽으로 홍해 빠졌고 쪽으로. 홍해 또는 홍해가 막히면 이제 스웨즈로 간다는 계획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UAE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부자이라 쪽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도 그리고 또 이라크 같은 경우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그 이라크 신임 총리께서 가셔서 그런 거잖아요. 위쪽으로 빼겠다는 거잖아요. 지중해 쪽으로 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과금만큼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죠.
0: 아하, 호르무즈의 영향력을 또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다른 루트를 찾아가고 있고 물론 그러면은 운반비나 이런 것도 더 많이 들 수 있잖아요. 더 많이 돌아가야 되니까.
1: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 유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돌아가는 게 오히려 유가가 더 그렇죠. 저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0: 막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돌아서 가는 거라도 낫다. 그 호르무즈 해협 만약에 뭐 60일짜리 재개방 합의가 되면 뭐 에너지 시장 공급 우려가 어느 정도 좀 불식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이거는 뭐 불씨가 꺼지지 않은 거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사실은 또 똑같은 양면일 수 있겠습니다만.
1: 그런데 이제 3자가 걸린 것 같아요. 3개 국가가. 첫 번째는 이제 근데 여기에 호르무즈의 직접 당사자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가 또 직접 당사자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도 당사자고 네. 일본도 당사자인데 제일 첨예하게 당사자는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빨리 개방이 돼서 이게 호르무즈가 열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석유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요 루트가 러시아지 않습니까?
0: 네.
1: 처음에는 베네수엘라 쪽에서도 받았는데 베네수엘라 쪽은 이제 사라졌잖아요. 미국이 이제 대형 판매를 하니까. 그래서 러시아에서 받고 있는데 호르무즈가 막히면은 안 되는 형국이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도 빨리 그 호르무즈가 개방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한 90% 이상이 지금 중국으로 네. 가고 있지 않습니까? 팔아야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빨리 그 좀 낮춰져 가지고 근데 또 미국은 플러스 알파를 또 계획할 수 있는 게 베네수엘라처럼 우리 옛날에 보면은 이란이 미국하고 굉장히 친했었습니다.
0: 네.
1: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하르그성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란의 석유 시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 않냐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 큰 그림을 보면은 뭐 열리는 데는 이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다만 또 시간이 언제일까. 또 그때까지 그 사이에서 또 좌충우돌하고 있고 에너지 가격은 계속해서 춤추고 있고. 그 홍해 쪽으로 이제 좀 뺀다라고는 하는데 거기는 또 그 예멘 후티 반군이 공격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 거기도 아니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거기 보면은 홍해 후티 쪽 보면은 미국 항공모함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그 호르무즈 해협보다는 상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근데 보는데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여차는 여기 이게 분쟁이 많아지면 이제 스웨즈 운하로 뒤로 빼는 수가 있으니까 아프리카를 돌아서 오는 수가 있으니까
0: 네.
1: 말씀하신데 그렇다면 이제 운임비가 올라가는 게 있지만은 그래도 석유는 도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0: 운임비가 오르더라도 그러게요. 근데 사실 이제 홍해도 마찬가지고 호르무즈 해협도 그렇고 항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한 100척 지나가다 한 척만 뭐 출처를 알 수 없는 뭔가에 이제 한 대를 맞는다 하면 그 또 그 리스크가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또 국제 유가를 또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런 위험성은 또 상존하는 걸 테고요. 계속해서.
1: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교롭게도 이 전쟁 난 시점이 보면은 베네수엘라를 석유 개발을 대응 생산을 완료한 시점부에 공격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공격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0개 석유 개발 기업 셰브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생산 속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이렇게 중동 호르무즈나 홍해 쪽에서 이슈가 있어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 길게 보면은 예.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지만 전기차라든지 석유의 대항마가 계속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동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0: 떨어지고 있고
1: 그래서 아무리 이슈가 있어도 뭐 78달러 오늘도 78달러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까 78달러이긴 한데 열리게 되면 좀 큰 폭으로 좀 빠지지 않고
0: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요 배럴당. 그러게 이게 사실 뭐 에너지 가격이 전 세계가 다 연동이 되기는 합니다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중동산 두바이 유를 가장 많이 사서 쓰고 있고 만약에 이제 미국산 비중을 늘린다고는 하더라도 또 베네수엘라산을 뭐 가져온다 하더라도 물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제할 거냐 정제 비용이 더 높아진다는 차치하더라도 훨씬 더 멀리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예전에는 없었던 피해가 또 생길 수 있는 건 아닐까요?
1: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원유 같은 경우는 그 65대 35, 네. 35가 다 각화돼 있습니다. 35 안에서 최대 수입국이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0: 65는 중동산이고요.
1: 중동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스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는 중동산이 30밖에 안 되고 다른 지역이 70% 되는데 네.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LNG처럼 천연가스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가서 남미를 순방했는데 어디를 갔냐면 예를 들면 브라질도 갔지만 아르헨티나로 갔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석유가 들어온다 이거죠. 네, 새롭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봤을 때 미국, 베네수엘라, 남미 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 네. 축소를 우리가 계속 강화하니까 제가 볼 때는 꼭 저는 보았을 때는 밸런스를 맞추지 않겠냐. 한 5대 5나 아시아 쪽 늘리고 그다음에 이런 미국이라든지 베네수엘라, 남미를 늘리면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다각화되는데 운임비는 늘 수 있으나 원래 중동을 썼던 이유가 바로 가까워서 그쵸, 싸다는 거죠. 그런데 예. 오히려 이게 중동이 불안해지면 그 코스 그 비용이 더 올라가는 형태가 되니까 멀 조금 멀리 있더라도 가져오는 게 오히려 길게 보면은 낫다.
0: 최근에도 보면은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보단 중동산 두바이유가 배럴당 뭐 한 10% 정도 또 높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걸 따지면 운임비를 감안하더라도 큰 손해는 아니 또 역으로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1: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우리는 석유와 가스가 안 나오니까 우리는 전기차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면 뭐 로봇까지 다양한 에너지원을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맞고요. 이게
0: 또 그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뒷부분에 또 한번 여쭤보고 좀 산업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석유 기업들을 이제 또 말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나 벌었길래 그렇습니까?
1: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배 이상은 벌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 봤을 때는 내가 미국이 이란하고 이슈가 되면서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확 막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배들이 유조선들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미국 남부로 가는 거예요. 미국 남부에 뭐가 있냐? 미국산도 있지만은 베네수엘라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다 배를 갖다 대더라는 거예요.
0: 싸게 가져가려고요?
1: 석유 주세요. 일단은. 참 우리나라도 그래서 가동률 자체가 한 75에서 80%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도 그나마 그걸 굉장히 잘 유지된 거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 전 세계 한 2등이라고 보이는데.
0: 그러니까 원유 수급 자체가 어려워지니까요. 호르무즈 때문에.
1: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20%가 막혔는데 근데 사우디하고 UAE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대체 항로를 가동했지 않습니까? 가동을 시작하면서 13%로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13%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 어느 석유회사는 13%를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가도 올라버리잖아요. 어찌됐건 120달러까지 처음에 갔었고 이러니까 유가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전 세계 배들이 전부 다 유럽도 시작해서 한국, 일본 전부 다 가는 게 미국 남부로 가서 석유 주세요. 그 석유를 관할하는 데가 예를 들면 뭐 쉐브론이든지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 미국 소기개발 기업이니까 네. 돈을 벌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하. 이게 어찌 보면 반사 수혜를 본 거 아니냐. 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근데 그거는 석유개발 기업뿐만 아니라

0: 뭐 화학기업, 정유기업들이 다 수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산이 막히면서 중동에서 물량이 안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에서 다 치우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화학이나 정유기업들이 보니까 가동률은 75%를 줄였는데
1: 네.
0: 그 이익은 의외로 보면 대박이 터지는 연구. 예를 들면 뭐 600억 하던 회사가 전년에 2천억이 넘어가고
1: 영업이익 기준으로.
0: 예,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다음에 마이너스 있던 마이너스 500억 하던 회사들이 뭐 1,700억을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가동률이 처음에는 떨어졌으니까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1: 아니 근데 그게 가동률이 떨어졌다라는 건 이제 설비를 많이 못 돌렸다라는 뜻인데
0: 그렇지.
1: 왜냐 뭐 거기다 넣을 원유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익이 더 좋아진 거예요?
0: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엑스모빌이나 쉐브론은 기본적으로 석유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1: 네.
0: 올라가서 그러니까 판매량도 늘었고 그다음에 석유가격이 또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이익이 증가된 거고.
1: 거기는 원유도 팔고 석유화학 제품도 팔고.
0: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화학기업이나 정유기업이나 화학기업 같은 경우는 석유를 사서 정유 가격, 화학 가격을 파는 거잖아요. 그죠?
1: 그러니까 원유를 사다가 정제해서 파는.
0: 네, 파는데 그 가동률이 처음에 75%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이익이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화학 가격과 정유 가격이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1: 더 올라가서
0: 훨씬 많이 올라가 버리더라는
1: 거예요. 마진이 더 좋아진 거죠. 네.
0: 그래서 창사일에 최고의 이익을 누리는 최고의 이익을 달성하는 화학 기업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위기 속에서 기회가 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 정유 기업들,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딱 그랬던 거네요.
0: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지금 입장에 봤을 때는 물 그러니까 8대 2 구조거든요.
1: 네.
0: 20%가 화학이고 80%가 그 예를 들면 휘발유 경유라든지 소비재 제품들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물가 상승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3.6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보니까 쉐브론이나 엑슨몰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휘발유 경유 가격은 좀
1: 내려라.
0: 덜 올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내려라. 그렇죠. 예. 왜냐하면 너무 많이 돈을 벌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반사 수혜를 본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1: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람코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기는 뭐 공격도 당하고 뭐 선박도 공격도 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가동률은 다 줄어도. 유가가 올랐죠. 유가가 55 하다가 지금도
1: 마진.
0: 78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가동률이 주는 것만 집중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품가가 더 올라 버리니까.
1: 그리고 또 이란이 그 중동 걸프 지역 국가들의 어떤 뭐 정유 시설을 막 공격하기도 했잖아요. 그로 인한 또 영향도 있을까요?
0: 큽니다. 그게.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제대로 다 집계가 안 돼서 그러는데 처음에 보면은 저기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화학과 정유 시설을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이슈를 둔 것 같고
1: 네.
0: 미국은 석유 시설을 이슈를 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석유 시설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하루것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게 화학과 정유 시설을 공격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란이 이제 화학이나 이런 시설이 한 85% 이렇게 손상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손상 당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정유 시설이 화학 시설 같은 경우는 1년에서 5년 정도 복구가 걸려요. 2년 정도 걸리거든요.
1: 복구하는데 최소 2년. 네.
0: 그러니까 이제 앵커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의 입장에 봤을 때 이 아니 돈 그러니까 석유를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들면 돈인데 이게 5년 동안 돈을 못 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보복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공격을 했잖아요.
1: 아하, 너희도 당해 봐라.
0: 그 두 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란이 전 세계 화학의 4%거든요. 그럼 두 배를 하면 8%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순식간에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공사하는 데는 20년이 걸려도 파괴하는 데는 4시간이면 파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파괴가 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막혀 있으니까 어찌 됐건 안 보이는데
1: 네.
0: 화학을 기준으로 하면 20%가 들어가 있는데 10%가 파괴가 되는데 저게 과연 복구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사는 쪽이 봤을 때는 파괴된 것도 알고 파는 쪽도 파괴된 걸 알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열려본들 절반은 못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그래도 휘발유 경유 가격은 낮추는 게 물가 상승률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화학은 그래도 이런 전자제품이라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간접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휘발유 경유는 그래서 낮춰달라. 엑스모빌 쉐브론.
1: 그러니까 아예 정제시설부터 석유화학 그 기초제품을 만드는 그 단지까지 공격을 많이 받았으니 석유화학에서는 공급 자체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수요는 일정한데 그러니까 가격은 높아지고 마진이 좋아지니 이런 화학 기업들의 실적이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고.
0: 우리나라가 예. 처음에 0.5% 정도 구조조정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1: 네.
0: 여수, 울산 대에서 0.5%인데 지금 손상당한 걸 보니까 전 세계 10%가 날아가 버렸네.
1: 사실 그 석유화학 기업들이 우리나라 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구조조정 많이 하고 예.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가 그 석유화학 단지들 구조조정 이야기 우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란 전쟁 때문에 더 살아났어요.
0: 10%가 날아가 버리고 우리 구조조 0.5% 해본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은 이렇게 반사 수혜를 하고 다 보고 있는데 근데 중동 물량이 대부분 다 아시아로 집중되거든요. 네. 수출 물량들이
1: 네네.
0: 근데 막혀서 안 나오고 파괴돼서 안 나오고 이러니까 한국 기업들 지금 어찌 보면 약간의 그런 그
1: 반사 이익
0: 예. 뭐 창사의 최대 이익을 누리는 데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지금.
1: 이게 참 세계 경제라는 게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석유 가격 낮추라고 미국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우리 입장도 좀 다르질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을 하고 있었고 석유 최고 가격제 이후에 그마만큼을 세금으로 화학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받아야 할 시장 가격을 못 받았으니까 그만큼 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근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와 뭐야 정유사들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이거 다 세금으로 갚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라는 게 중동이 호르무즈가 완전히 막혀버렸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석유도 못 나오고 정유 시설도 많습니다. 정유도 못 나오고 화학도 못 나오니까.
1: 못
0: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는 계속 성장하거든요.
1: 네.
0: 계속 성장하는데 공급이 확 줄어버렸네. 그러니까 뭐 화학 기준으로 보면 20%가 줄어버렸다. 정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막 제품 가격이 뛰기 시작하니까 쓰는 쪽에서는 100을 써야 되는데 공급은 80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북미에서 넘어오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1: 네.
0: 멀잖아요.
1: 아, 그렇죠.
0: 아시아는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기업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손상 전쟁을 당사 국가가 아닌 기업의 화학하고 정유 시설이 이제 놀라운 이익을 달성했다.
1: 그 놀라운 이익을 달성한 그 화학 기업들이 뭐 미국에서 일단 미국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매 단가 낮추라고 하면
0: 예.
1: 그 얘기 듣습니까? 말을 듣습니까?
0: 듣습니다. 그래도 예. 그래도 왜냐면 너무 많은 이익을 벌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번에 보면은 어찌 보면은 쉐브론도 이야기를 하고 막 이랬잖아요.
1: 네.
0: 근데 그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개발을 대행하고 있잖아요.
1: 네.
0: 거기 1등 기업이 쉐브론인 거예요.
1: 미국 기업.
0: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가면서 어찌 보면은 대박을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쉐브론 이렇게 석유개발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그냥 큰 폭으로 증가되는 형태가 되니까 사우디만한 사우디보다 능가하는 시장이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시장 가격에 따라 형성되겠지만은 본인들이 봤을 때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이 있지 않겠냐를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침공 결정으로 인해서 에너지 확보가 미국이라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석유 또 이제 정유 화학 기업들에게 엄청난 또 비즈니스 기회가 열린 거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열어줬으니 미국의 그 화학 기업들은 어느 정도 또 정책에 화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 또 흘려가고 있고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함께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에너지 상황 짚어보고 있고요. 또 현재까지 들어왔는 뉴스 한번 정리해드리고 대담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방식을 한시적으로 변경하고 서비스 비용 명목의 통항료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란 측 협상단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쇼 외교를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압박은 통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선주 해운 단체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유엔과 국제 해사기구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국제해운회의소 등은 통행료 도입

0: 입이 소비자 비용 증가와 자유항행 원칙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6월 말 미국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금지에 제동을 걸자 새롭게 내놓은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듣고 계시고요. 10시 36분 현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함께 전 세계 에너지 상황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선 뭐 국내 정유사 화학사 이야기는 뒷부분에 또 한번 여쭤보겠고요. 일단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조금 더 질문을 좀 드리자면 사실 우리는 정유화학 기업들, 석유화학 기업들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기름은 안 나지만 뭔가 우리나라에서 또 정제해서 많이들 쓰고 있는데 이게 개발도상국, 특히 동남아 지역 나라들은 상황이 지금 더 어렵다면서요.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부족 사태까지 겪는 데들도 있고요.
2: 그러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이 13% 막히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대체 항로를 많이 뚫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2: 예, 그게 영향이 좀 부족하면은 일단은 가격도 많이 좀 뛰었고요.
1: 네.
2: 그다음 두 번째는 양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1: 그러니까 우리는 비축유도 뭐 풀었고 일부 대체 수입선도 가져왔고.
2: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 전쟁적이 예,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UAE 같은 경우는 이게 후자이르 항쪽으로는 빠져나가는데 UAE가 제일 필요한 거는 방어용 미사일 무기잖아요.
1: 네네네.
2: 그 제일 잘하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하고 석유하고 바꿔버린 형태가 돼버리니까.
1: 그때 수송기로 실어갔고.
2: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뭐 1순위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국력이 앞서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확보가 쉬워졌던 거고. 그리고 아. 다른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도 우리는 동맹관계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이라든지 군함을 또 만들어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러니까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국력이 좋아지면서 에너지 안보면도 굉장히 좋아졌다.
1: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은 이번에 그 미국이란 전쟁 사태 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대처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힘들어 보이고 유가도 많이 올랐고 한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또 대처를 잘한 국력 있는 국력 높은 나라 중에 하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2: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맞춰보면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번 1등 국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이렇게 쓰레기 봉투 대란이 날짜고
1: 아, 그렇죠, 그렇죠. 날 거로 종량제 봉투
2: 한 번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1: 예, 예.
2: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방위산업이라든지 다른 분야가 굉장히 뛰어나니까 우리가 중동 국가 뭐 UAE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외항을 돌린 쪽에서하고 협력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 관계도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나라가 아니겠나요? 수혜가 지속될 것 같다.
1: 그만큼의 국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실력을 또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걱정하고 있을 때 다른 나라는 또 생존을 걱정하는 나라들도 많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도상국 일부 국가들은 좀 러시아나 중국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또 높아지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2: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태양광도 설치를 많이 하고 했는데
1: 예.
2: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그 태양광에 대해서 부가 조치를 취하잖아요.
1: 폴리실리콘 네. 그 연계 제품에 대해서 네. 15% 관세 물린다고 발표했죠.
2: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제 그 90년대 때 보면 우리가 반도체가 미국이 일본을 좀 규제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만큼 컸던 초기의 원동력도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1등 국가를 유지하는 전략으로 한국을 많이 활용하는 제도가 되지 않겠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매긴다든지 그러니까 뭐 수술용, 의료용 장갑도 관세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중국산이 100% 관세를 하다 보니까 거의 사라지는 형태?
1: 네.
2: 그 예를 들면 그 수술용, 의료용 장갑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한 4조 시장이. 근데 그게 다 때려버리면 중국산이 점유율이 제로가 되는 형태니까. 그것도 네. 우리나라가 이제
1: 잘하고.
2: 처음에는 중국에 밀린다고 봤는데 1등 아니면 2등이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게 조선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오히려 미중 좀 경제 패권 전쟁에 있어서 또 최대 수혜국이 또 한국이 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1: 그러게요. 그 우리나라는 이미 그 에너지 수입선도 다변화를 하고 있었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 다변화를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거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뉴 노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의존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2: 근데 그 미국이 가장 필요한 게 미국은 소프트웨어의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빅테크의 나라, AI의 나라, 바이오의 나라. 근데 이게 이제 제조를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 많이 의존하다가 중국이 이제 2등에서 1등을 추월할 정도로 위협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생각했던 그러면 중국의 대항막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되냐니까 오히려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1: 그 제조 측면에서 보면. 네.
2: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오히려 그런 반사수에 급부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또 이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원유가 없는 그 지렛대로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뭐 방산, 반도체, 조선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그 원유를 정제해서 활용하는 능력도 사실은 한때는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세계 1등 하기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또 잘 되는 제품들이 또 좀 바뀌는 게 있다면서요.
2: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윤활유라는 화학인데
1: 윤활유
2: 그게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게 폭격을 맞은 거예요. 손상된 거예요.
1: 중동 지역에 있는 윤활유 네. 생산 단지.
2: 예,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당하면서 이란이 상대를 또 공격했지 않습니까? 네. 멀리 안 가고 호르무즈 해협을 타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전방 지역에 보면 다 그런 상대 계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화학이 있으면 여기도 화학이 있다는 거예요. 사우디, UAE, 카타르 이런 데 화학이 있는 거잖아요. 화학하고 정유 시설이 있잖아요.
1: 네, 그러니까 시설들. 예,
2: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석유만 조금 약간 온전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원체 미국이 석유 같은 경우는 관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모델로 생각하다 보니까 때리질 않았죠. 상대 때리질 않았는데 이라는 이제 화학이라든지 그 정유도 화학에 포함시키면 이런 시설 윤활기유가 당하면은 상대적인 또 윤활기유를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두 배 공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터져버리니까. 이게 깨지다 보니까 못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폭파가 다하니까 이게 제품까지 뛰니까 본의 아니게 제품군에서 완전 대박을 치는 형태 창사일의 최대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코레스도 이렇게
1: 특히 윤활유 부문에서 공급에 타격이 심했고
2: 윤활유뿐만 그 아니라 화학도 똑같습니다. 화학도 제품 쪽에서 다 이렇게 좀 많이
1: 여러 제품들이 예. 사실 그 윤활유가 전기차 시대 되면서 네. 일반 엔진 오일은 좀 수요가 줄고 이래서 뭐 사양 산업으로 꼽히던 거예요? 아니면 또 이제 또 다른 시장도 또 넓혀지는 게 있잖아요.
2: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사양 산업 아니고 성장하는 산업인데 이번에 유달리 이렇게 그런 이제 제품 쪽 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뭐 윤활유라든지 화학 윤활유가 윤활유의 원료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게 이제 공격을 많이 당했다. 그게 이제 컴프레스 콜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손상됐기 때문에 그럼 언제 복구될 거 아니냐 이렇게 봤더니 예. 회사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5년으로 보는데 대부분 다 시설이 타격을 당했으면 그게 분란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사일로 정밀 타격당하고 뭐 이런 거니까 드론 공격당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런데 이제 2027년 이러니까 와 그러면 지금도 돈을 창사일에 최대로 많이 버는데
1: 한 2년간은 돈 잘 벌겠네.
2: 그렇죠.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구나. 회사는 좀 그 IR할 때 보면 좀 약간은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니까.
1: 그러니까 이 호황이 뭐 한 1, 2년밖에 못 갑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5년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2: 그렇죠. 그건 이제 제 분석인데 시장에서도 이제 파괴에 대한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실적이 예상 대비 계속 어닝이 이제 스프라이즈가 나오니까 보고 있습니다.
1: 왜 화학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IR 그러니까 투자자와 소통을 좀 보수적으로 한다라는 거. 우리 너무 지금 잘 나가요라고 보이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2: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어디입니까? 우리한테 원료를 공급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공급하는 나라들이 원료를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원료를 가지고 중동 국가도 만드는 거잖아요. 옛날에 보면 중동이 몰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받게 돼 있잖아요. 원래 지금 한 뭐 65대 35지만 그래도 65%를 중동이 의존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원료를 주는 나라한테 이게 폭파됐다고 해서 우리가 대박이 터지고는 있지만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엄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손상됐는지는.
1: 그러게요. 그래서 엄청난 실적을 거두고 있는 화학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아까 저희가 또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만 3월부터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시행이 됐고. 손실 보상을 해야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최대 쟁점은

0: 돌아왔을 때도 13%였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막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0.5를 줄이는데도 와 많이 줄인다 이러는데 13%가 완전히 물량이 안 나왔는데 그 시장 가격이라는 게 뭐 쓰는 쪽으로 봤을 때는 100을 써야 되는데 네. 87밖에 안 쓰면은 그게 예를 들면은 우리 요즘에 최근에 보면은 AI 때문에 HBM이 네. 대박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와 비슷한 겁니다. 예.
1: 그러니까 가격이 그냥 뭐 1, 20% 오르는 게 아니라 몇 배 네. 올라가듯이. 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참 그렇죠. 뭐 어느 날 갑자기 수요가 두 배 올라서가 아니라 공급이 한 1, 2%만 부족해도 가격은 수십 퍼센트, 수배 뛰어오르니까요.
0: 이게 제품이 다 생필품이거든요.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1: 석유화학 제품은. 네. 그러면은 요거는 정부랑 뭐 석유화학 업계랑 좀 갈등이 좀 오래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0: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원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1: 그러게요. 이게 쟁점은 뭐 머지않아 찾아갈 거라고 보시는 거고 미국에 있는 엄청나게 돈을 번 화학 기업들도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호응을 했다라는 거고 그게 또 하나의 또 설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0: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뭐 돈을 못 벌었으면 괜찮은데 네. 그게 뭐 제품군별로 뭐 역사상 최대액도 내고 일하기 때문에.
1: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고 가격제 때문에 뭐 우리가 적자를 보게 됐습니다. 이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참 미안해할 텐데. 예. 그 와중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네, 거두고 네, 있으니. 네. 뭐, 근데 또 이게 그 주주의 이익과 또 연계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0: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아. 주주가 있으니까 필사적 노력을 하고.
1: 그죠. 최소한 배임이 네. 되지 않게끔 또.
0: 네, 열심히 하는 거죠.
1: 상장사 입장에서는. 그 참 그 중간 지점을 찾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호르무즈 해협 아까 이야기도 계속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국 주유소 가격, 그 석유류 가격이 11주 연속 하락세. 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어떻게 좀 내림세에 있다, 안정세에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계세요?
0: 예, 지금 이제 향후 유가를 봐야 되겠죠. 그 보면은 이제 $78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3시간 전에 발표하실 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75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바람이신지도 몰라요. 네. 트럼프 대통령 목표 유가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계산으로 $5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안정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유가는 안정된 상태에서 첨단 산업,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을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는 게 미국의 전략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도 들어오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이란도 우리가 팔아줄게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유가는 조금씩 저는 계속 내려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5달러 선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1: 근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이고 바람인데 시장 가격이 또 그렇게 가느냐. 왜냐하면 그동안에 늘려왔던 수요도 있을 수 있겠고 왜 비축 물량을 또 늘린다라는 그런 수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 가장 중동 국가를 석유를 이게 컨트롤을 잘한다 그러네. 중동 국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를 제일 잘하시는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이세요. 그러니까 55달러를 자꾸 말하는 이유는 중동 국가한테도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예를 들면 사우디도 지금 전기차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다른 궤적들. 그다음에 이번에 저번에 사우디 왕세자께서 미국 가서 얻었던 게 반도체였잖아요. 그죠?
1: AI.
0: 그렇죠.
1: GPU. 예.
0: 그러니까 여기는 석유와 천연가스는 안정적으로 가고 조금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첨단 산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 같아요.
1: 근데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수록 뭐 관광 자원이라든지 AI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그런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또 낮아지잖아요. 국가마다 그 손익분기점이 좀 다르고 원유 가격에 따라서.
0: 그러니까 그 약간은 모순되는 것도 있죠. 유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1: 중동 입장에서는.
0: 근데 지금 지금 현재 보면은 옛날에 그 미국의 민주당 입장하고 지금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틀리는 게 네. 미국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이런 전기차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키웠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깔고 가자는 거잖아요. 네. 좋은 자원이니까. 예. 거기서 이제 첨단을 올리자는 거니까 양이 늘지 않느냐 계속. 그러니까 이 또한 만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그게. 그러니까 55달러 밑으로 떨어졌을 때 또 그 2017, 18년도 그때 감산 일어났던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세요. 그러니까 적정 유가를 그냥 55달러 생각.

0: 하고 여기에 판매량을 증가시키고 양호. 첨단 제품 올리자.
1: 그게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인 거고. 근데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종도 그렇고 정유사들의 실적도 보면 과거에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 정제 마진이 좋아지고 떨어질 때 마진이 좀 박해지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걸 이제 배경으로 보면은 그 공식 문법이 이제는 앞으로는 좀 깨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0: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20% 있는 시설 중에서 10%가 예를 들면은 폭파된 게 이제 나올 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래 되면은 이제 아 이게 구조적으로 근데 이제 그 시설 중에서 석유 시설은 별로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르그라든지 이런 걸 관장했던 거는 미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는 안 건드렸고 제품 구조를 건드렸어요. 정유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근데 그 제품 구조는 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봤을 때는 그게 물가 상승률에 영향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석유는 지대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익을 많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내일은 토요일 별책 부록이 찾아가는 날이죠. 상처받지 않으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관계의 그릇이라는 책을 이현주 연구교수와 같이 한번 또 들어보시죠.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눈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파스칼 메르시어의 장편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입니다. 혁명가이자 의사였던 프라두는 친구의 연인 에스테파니아를 데리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이 필사의 도피는 우리가 바라는 사랑의 완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은 에스테파니아는 끝내 프라두를 떠납니다. 왜였을까요? 그녀는 하나의 관념으로 사랑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의 집착과 헌신이 만들어낸 이상 속의 여인이 되기를 그녀는 원치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한 인간으로 남고 싶었던 것입니다. 프라두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는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소유할 수도 없다는 것을. 훗날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탄 주인공 그레고리우스는 노년에 이른 에스테파니아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살라만카 대학의 역사학 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가족도 잃은 프라두는 1973년 뇌동맥류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에 이 이야기의 가슴 시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듬해 봄 카네이션 혁명이 마침내 그 오랜 독재를 무너뜨립니다. 프라두가 눈을 감은 지 겨우 한 해 뒤의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찾고자 했던 자유가 마침내 왔을 때 정작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프라두의 선택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물음을 던집니다. 다수를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해도 되는가? 오켈리는 조직과 미래를 선택하고 프라두는 한 생명을 택합니다. 프라두는 자기 안의 모든 삶의 가능성을 남김없이 살아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생애가 자기 삶을 거의 살아보지 못한 한 남자 그레고리우스를 흔들어 깨웁니다. 죽은 자의 목소리가 산자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지 못한 삶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한 권의 책이, 한 번의 여행이 그 잠든 삶을 다시 불러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알지 못한 채,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언젠가 당신만의 야간열차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부디 당신이 그 살지 못한 삶을 향하여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설 속 문장이 당신의 남은 길을 오래 지켜주기를 꿈꿉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다혜는 학교에서도 엄마의 하루를 걱정합니다.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엄마. 길고 힘겨운 항암 치료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아픈 시간을 견뎌왔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터널 속에서 다혜는 오늘도 엄마를 챙깁니다. 식사를 차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아픈 엄마의 하루를 살뜰히 보살피는 다혜. 하지만 야무진 다혜에게도 지난해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인 크론병 진단을 받은 건데요. 매일 찾아오는 복통과 반복되는 치료 속에서도 다혜는 학교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는 날을 꿈꾸는 다혜. 오늘도 늦게까지 책을 보는 다혜가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도 서쪽 중심의 극단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고기압권 내에서 날씨도 맑아서 일사량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오늘 매우 높은 단계인 곳이 상당수 지역 있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등 폭염 중대경보 해당 지역은 40도에 육박한 초고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무더위 절정이 되겠고요. 내일 기온이 조금 내려간다 해도 서울 기준 35도, 모레 33도 등 폭염은 여전히 지속되겠습니다. 열대야까지 이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동풍에 의해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강원 산지의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남해안과 제주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제주 산지 쪽은 초속 25m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강풍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 내일은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겠고요. 또 제주 해상과 남해안 바다의 파도가 오늘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39도까지 오르고 광주 38도, 대구 37, 강릉 3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27도, 낮 최고 기온 35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 사이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최대 150mm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경북 동해안과 산지 쪽도 최대 80mm가량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인 오늘 북한 관영 매체에 관련 보도가 실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통상 발사 이튿날 오전 관련 사실을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전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후 5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미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방어를 위해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동맹국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 미국 전쟁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과 6.25 전쟁 참전용사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국제보훈협력 양해각서를 맺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전쟁포로 실종자 가족들의 한국 초청 등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비롯해 추모 사업 발굴

과 유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보훈 협력을 확대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 경기, 충북 지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 의왕시, 진천군, 서초구,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500여 세대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인근 초등학교 강당 등지로 대피했고 60대 남성 한 명은 온열질환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은 아파트 저수조 누수로 변압기가 망가지면서 정전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오늘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사법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혁신 태스크포스를 운영합니다. 수사혁신 태스크포스는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후속 조치와 수사의 공정성 강화, 수사 비위 예방 등을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에 200만 달러를 건넨 한국 기업을 잠정적인 뇌물 공여자로 보고 목적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트럼프 일가와 골프장 사업 등을 하는 베이스 그룹으로 계열사인 한국 알루미늄이 미국 행정부와 무역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시 환율로 30억을 건넨 베이스 그룹과 이를 받은 트럼프 가족 기업 오거니제이션 측은 이 돈이 알루미늄 수출과는 무관하며 골프장 운영과 관련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을 보면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들어온 여성과 적성국으로 분류된 인물이 낳은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의 원정 출산을 겨냥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출생 속지주의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에서 대미 협상을 맡고 있는 모하마드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바꾸기는 무한 반복되는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의 협박과 약속 파기, 가짜뉴스는 실패한 전략이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약속을 이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절기 입추인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9도로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고 전주가 39도, 대전과 대구 37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유럽 10개 나라를 거쳐 흐르는 다뉴브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국제하천입니다. 올 여름 이 거대한 물길의 수위가 10cm까지 낮아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강물이 마르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군함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고대 털 매머드의 유골까지 발견됐는데요. 기후재난의 파장은 유럽 사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화물선 운항이 차질을 빚었고 원전에 필요한 냉각수마저 부족해지며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다뉴브강 가뭄이 인류에 던지는 경고,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파키스탄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파키스탄과 이란이 오랜 숙원이었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의 밀착이 가져올 지역 정세 변화와 경제적 파장,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새기는 헤드라인 뉴스.
1: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새 항로에 대해 합의했다고 파르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해협 통항은 이란 측 북쪽 항로와 오만 측 남쪽 항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후엔 해협 중앙 항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걸로 알려졌는데요. 또 해협 통과 선박에 부과되는 통항료는 다양한 서비스 청구 비용의 하나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란 의회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적대국 소속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파르스통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6일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낳은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또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일하는 외교 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도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규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최저 수입 가격을 1kg당 21달러로 정했는데 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인 잉곡과 웨이퍼의 경우 킬로그램당 100달러의 최저 수입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최저 수입가를 설정한 건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는데요. 이번 조치는 120일 뒤인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월 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됩니다.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6일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 기지를 공격해 최소 38명이 숨졌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달 휴전 종료 선언과 함께 해상 공격을 감행한 데 이어 지상 전선까지 공세를 확대했는데요. 이번 공격은 2022년 4월 유엔 중재로 발효된 휴전 이후 예멘 정부군이 입은 가장 큰 규모의 인명피해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간 교착 상태였던 예멘 내전이 다시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경유한 한 관광객이 안데스 변종 한타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스페인에서 격리 중이라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아르헨티나에서 출항해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 MV 혼디우스에서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해 3명이 숨졌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5월 25일 이후 추가 보고 사례가 나오지 않자 지난달 초 감염 사태의 종료를 선언했었습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웰싱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닷물을 가르는 이란.
1: 네, 이란과 네. 오만이 특정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진출입 통항로를 이란 측 북쪽 항로, 오만 측 남쪽 항로로 분리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중앙 항로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합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 이란 외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남북 항로로 분리돼서 운영되는 기간에 선박들은 이란 쪽에 인접한 북측을 통해서 진입을 해야 되고요. 오만 쪽에 인접한 남쪽 통항로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종료되면 이 남북 쪽을 통해서는 선박 이동이 전면 중단되고요. 모든 통행은 중앙 통항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 관리는 이란이 전담을 하고 출항하는 선박의 관리는 이란 과 오만이 공동으로 맡을 예정입니다. 또 통항료가 가장 중요한데요. 단순한 통행세가 아니라 보안, 수색, 구조, 환경보호 같은 다양한 서비스 청구 비용 명목으로 책정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통은 선박 적재 화물 가치에 따른 통행료 부과율, 즉 화물 가치의 7% 또 3%를 두고 이란과 오만 간에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파르스 통신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적대국 소속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또 이스라엘과 연계된 군수 민간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 이란 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에 대한 군사 행동에 관여한 선박도 역시 통항 금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외에도 이란에 피해를 준 국가와 개인은 해당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는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통항 허가를 받을 수가 없고요. 법을 위반하면 화물 가치의 최대 2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4월에 초안이 먼저 공개가 됐었는데 그때는 네. 이란의 적대국으로 분류된 국가의 선박 통항을 제한하되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법안은 이 통항 제한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또 규제 범위를 이제 화물까지 넓혔다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는 통행 수수료가 없는 자유로운 통항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합의가 어떻게 시행될지, 시행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합의만 아직 이루어지고 언제 네. 시행될지 나오지 않는 그렇습니다. 상태인 거죠.
1: 네. 네.
2: 다음 키워드입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관광.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오늘 새벽 서명했습니다. 올해 6월에 연방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 행정명령에 6대 3의 의견으로 수정헌법 14조에 위반한다면서 제동을 걸었거든요.
2: 예.
1: 그랬더니 트럼프 행정부가 제한 대상을 조금 더 좁게 규정을 해서 다시 한번 행정명령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이민이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출산을 하거나 다른 외국인의 원정 출산을 알선하는 행위가 출산 관광으로 규정이 됐는데요.
2: 네.
1: 그래서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출산 관광의 목적, 출산 관광 목적의 비자, 여행 허가 발급을 거부하고 입국을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미 입국을 했거나 입국을 시도한 외국인들의 비자도 취소를 할 수 있고요. 영구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리는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출산 관광에 참여한 외국인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방하고 이를 알선한 미국 안팎의 개인과 업체, 단체도 제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인도주의적 사유,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는 그 예외를 좀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예.
1: 그래서 이번 명령에서는 부모 중 어느 쪽도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해서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을 4개의 범주가 규정이 됐는데요. 부모 중 한 명이 미국이 지정한 외국 테러단체 구성원이나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 등 적성 외국인인 경우, 또 대사와 대사관, 영사관 직원 등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인 경우, 부모가 출생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출산 관광이나 상업적 대리 출산 계약을 이용한 경우, 마지막으로 연방법에 따라서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 미국령 또는 영해에서 태어난 경우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출생하는 아기들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정확한 적용 개시일이 명시가 안 됐습니다. 행정명령 원문에.
2: 네.
1: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은 이제 앞으로 부처별 지침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다만 그 2020년부터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관광비자를 신청한 걸로 판단이 되면 미국이 이미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2: 네.
1: 그 미국 이민정책연구소는 가장 넓은 추산으로 해봤을 때 출산 관광 규모가 연간 2만 2천에서 2만 6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24년에 해외 주소를 기재한 산모의 미국 내 출산은 9,600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하지만 해외 주소로 돼 있는 산모가 또 다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2: 네.
1: 이 9,600건이라는 숫자도 정확한 출산 관광 건수는 아니다. 뭐 이런 지적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이걸 어떻게 좀 걸러낼 수 있을지 네. 네, 궁금합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장우산 대신 접이식 우산.
1: 장우산은 좀 네. 펼치기가 좀 어렵잖아요.
2: 네, 네. 네,
1: 아주 큰 비가 올 때만 펼치고 접이식 우산은 뭐 작은 비가 내릴 때도 펼칠 수가 있는데
2: 네.
1: 미국 국방부가 동맹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서 전술 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NBC가 보도했습니다. 확장 억제, 즉 핵우산에 대한 동맹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낮은 장거리 전략 핵무기 대신에 제한된 표적을 겨냥하는 단거리 전술 핵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핵 전략을 다시 짜서 핵무기를 실제 작전에 쓸 수 있는 선택지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핵심인데요. 지금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핵 교리라는 건 장거리 전략 무기를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핵 잠수함, 그리고 전략 폭격기 같은 세 개의 전력이 핵심인데 이 세 개의 축이 적의 선제 공격에도 모두 파괴가 되지 않도록 서로의 취약점을 보완을 해주고요. 최소 하나의 전력은 생존해서 확실한 보복 핵 공격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을 갖고 있는 강대국 간의 전면전이 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좀 핵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네. 그래 반해 전술핵은 적군의 직결 부대나 기지 같은 제한된 표적을 공격해서 전장에서 실제로 승리를 목표로 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콜베 차관은 전쟁 억제를 위한 장거리 그 뭐 전략 미사일 같은 건 쓸 일이 사실상 없지 않느냐. 네. 오히려 소규모 표적을 겨냥하는 소형 단거리 탄두를 장착한 전술핵을 써야 된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굉장히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미국과 러시아는 핵 군축 조약을 맺었다가 이 뉴스타트가 올해 2월 만료됐는데 미러간 핵무기 통제 체제가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만 이런 구상이 실제로 채택이 된다면 한반도에서의 북핵 대비 태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1991년을 기점으로 한반도에 100여 개 남아있던 전술핵이 전면 철수된 상황인데 네. 그럼 다시 전술핵이 오지 않겠느냐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전술핵을 더 강조하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재래식 전쟁에 그칠 수 있는데 이게 핵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이 제일 쉬웠어요. 이런 말 하면 화나죠.
1: 네. 고등생이 네. 그런데 한 얘기는 아니고요. 부정 행위가 발생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2: 그래서 쉬웠다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답을 예. 아니까요. 네. 멕시코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국립자치대학이 온라인으로 입학시험을 치렀는데요. 네. 결국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려서 대규모로 대면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전체 응시자 한 15만 9천 명 가운데 2% 정도의 시험이 부정행위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격자와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상위권 응시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대면 검증 시험을 실시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는 수험생이 2만 명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 총장이 정당하게 시험을 치른 학생들까지 재시험을 보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다. 하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반면에 예년에 뭐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았는데도 탈락했던 일부 수험생에게는 다시 평가를 받을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험을 다시 보게 됐냐면 네. 올해 시험에서 120문항 가운데 100문항 이상을 마친 응시자 비율이 16.3%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최근 5년 평균이 3.5%였거든요. 4배나 갑자기 많아지니까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네. 그래서 대학이 AI 기반 감독 시스템과 답안 분석을 통해서 스마트폰 사용, 제3자의 도움, 대리 응시 같은 다양한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다가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답안을 전달받고 다른 사람이 대신 시험을 치른 사례가 적발이 된 건데요. 확인을 해봤더니 부정행위가 하나의 시장이 형성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왓츠앱, 텔레그램 비공개 채팅방에서 문제 자료가 200페소 약 15,000원부터 거래가 됐고요. 시험 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정답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었고 대리 응시는 우리 돈으로 3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2: 너무
1: 싸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대리 시험을 알선한 개인과 업체를 대학 측에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멕시코 검찰도 나섰고 셰인바움 대통령도 지금 연방 검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내놨는데요. 네. 앞서서 대학이 부정행위가 의심된 수험생을 불러서 별도로 대면 시험을 해봤더니 상당수가 온라인 시험보다 성적이 크게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재시험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2: 그렇군요. 애초에 스마트폰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1: 아, 이게 이제 온라인 시험이었으니까요.
2: 자, 레드카드 받은 스팸콜.
1: 네, 프랑스 얘기인데요. 소비자를 원치 않는 판촉 전화로부터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사기성 상업 행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11일부터 사전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자가 사전에 명시

0: 정치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기업이 전화할 수 있는 옵트인 방식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광고 전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수신 거부 명단에 자기 전화번호를 등록을 해야만 이게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단체들은 일부 콜센터가 이 명단을 무시하더라 계속 마케팅 전화를 건다라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공정경쟁국은 이제 기업들은 사전 동의 없이는 소비자에게 연락하는 게 금지되고 소비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약 4분의 3 정도는 매주 한 통 이상의 원치 않는 광고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수는 더 많은 전화를 받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새 법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 광고 전화를 건 개인은 전화 한 통당 최대 7만 5천 유로 약 1억 2천만 원, 기업은 최대 37만 5천 유로, 약 6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로코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기업들이 낮은 인건비, 프랑스어 구사 인력, 상대적으로 약한 노조가 있다면서 모로코에서 콜센터를 주로 운영해 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프랑스의 이번 조치로 모로코 콜센터 부문에서 최대 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독일도 이미 유사한 조치를 2009년부터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도 지난달부터 규정을 강화했거든요. 네덜란드는 기존에도 원치 않는 광고 전화는 금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기업이 기존 고객들에게도 사전 허가 없이는 절대로 판촉 전화를 걸 수 없게 했습니다.
1: 네. 바이러스 개섞어라.
0: 네, 글로벌 제약회사 모더나가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메신저 리보핵산, 즉 mRNA를 기반으로 만든 계절성 독감 백신 엠플루시바의 성인용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1: 네.
0: 이 mRNA 기술을 활용한 독감의 단독 백신이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1: 네.
0: 엠플루시바의 50에서 64세 대상 적응증은 후속 임상시험이 필요 없는 정식 허가 를 받았고요. 65세 이상은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신속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가 시판한 뒤에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후속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앞서 모더나가 50에서 64세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 결과 기존 기술로 제조된 백신보다 이 엠플루시바의 독감 예방 효과가 27%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제조기간이 짧아졌다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독감 백신은 달걀에 백신용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주입을 하고 배양한 뒤에 증식된 바이러스를 추출하는 형태로 만들거든요. 이런 공정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1: 네.
0: 바이러스 변종에 취약하니까 미국 내 예방 효과가 22에서 56%밖에 안 됐거든요. 반면에 mRNA 독감 백신은 바이러스를 배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2, 3개월이면 제조를 할 수 있고 변종에도 그래서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올해 동절기부터 mRNA 기반 독감 백신을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모더나 측은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에서도 후속 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 이 mRNA가 예전에 그 코로나 백신 때 처음 나온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앞으로는 이제 점차 이게 확대가 되는 네네.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노 스마트 존.
0: 스마트 안경 네. 사용을 금지하는 영국 내 식당과 펍, 극장이 늘고 있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안경에 몰래 촬영될 수 있다라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명한 외식업자 제러미 킹은 손님들의 스마트 안경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1: 네.
0: 영국 최대 펍 체인의 하나인 웨더스푼스의 최고 경영자도 손님이나 직원을 동의 없이 촬영해선 안 된다라면서 메타의 안경도 이 규정에 따라 카메라를 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클럽 운영 업체들도 그렇고 극장을 운영하는 곳에서도 일단 공연장 안에서는 촬영이 저작권 때문에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관람객들의 스마트 안경 착용도 불허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메타가 이 부분의 선도 업체인데 작년에 전 세계에서 700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이 녹화될 수 있다. 이런 사생활 침해 우려가 그만큼 커졌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당초 올해 연말에 스마트 안경을 공개할 계획이었던 애플도 내년으로 일정을 미뤘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BBC가 지난 5월에 한 여성이 런던 쇼핑몰에서 스마트 안경을 쓴 남성에게 몰래 촬영을 당한 뒤에 SNS에 올라간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이 남자가 돈을 요구했더라 이런 보도를 내놓으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논란이 되니까 메타 측은 우리 AI 안경에는 사생활 보호 기능이 구축돼 있다. 모든 안경에는 저장 및 공유가 가능한

0: 촬영 중일 때 깜빡이는 캡처 LED가 있고 이건 끌 수가 없다. 누군가 그 LED를 가리거나 손상하려고 하면 카메라가 비활성화된다라고 해명을 내놓긴 했지만 우려는 커지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1: AI가 발전하면서 참 뭐 편리한 점도 많지만 네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오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일주일 내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0: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No One, 엘리시아 키스의 노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전남, 광주, 전북,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추인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9도로 예보됐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 경기, 충북 지역 선관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애로 해소를 위해서

0: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탄약 부족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이유로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면서 미사일은 충분하다고 반박했지만 탄약 부족 논란은 수그러 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통신원 취재수첩.
2: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파키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카라치에서 박성준 통신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파키스탄과 이란 양국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네요.
3: 네, 2026년 8월 5일 화요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공동무역위원회에서 양국은 관세 인하 방식과 협정 규정을 논의하고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서명한 것은 협력 양해 각서이고 FTA 자체는 아직은 협상 단계입니다. 사실 두 나라 사이에는 이미 2006년부터 특혜무역협정 PTA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란의 338개 품목에, 이란은 파키스탄산 309개 품목에 관세 혜택을 주고 있죠.
2: 네.
3: 이번 논의는 제한적인 PTA를 훨씬 넓은 FTA로 발전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이 협정은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국경의 갈등의 공간에서 경제회랑으로 바꾸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나라는 약 900km 국경에 맞대고 있지만 금융제재와 불안한 국경 상황, 밀수와 인프라 부족 때문에 공식 무역은 기대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국경 통과 시간의 연장과 세관 협력, 물류 개선, 국경 시장 활성화 같은 조치가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국이 내세운 목표는 현재 30억 달러 수준인 교역을 장기적으로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수치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표에 가깝습니다.
2: 네. 그런데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란과 파키스탄이 좀 종교적으로 대립 관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어떤가요?

0: 제가 상당합니다. 두 나라가 종파적으로는 완전히 같은 진영은 아니지만 사우디와 이란처럼 직접적으로 종파 경쟁 관계도 아닙니다. 따라서 가까운 종교적 동맹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외교는 종교적인 교리보다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움직입니다. 국경의 안정, 또 에너지 공급, 또 밀수와 무장단체 통제, 아프가니스탄 정세, 인도 견제, 중국, 또는 중앙아시아 연결망 같은 문제들이 두 나라를 서로 외면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완전한 신뢰는 아니지만 전략적 이웃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가까워질 만큼 잠재력은 크지만 실제 통합 수준은 아직은 낮은 상황입니다.
1: 네. 파키스탄은 근데 사우디와 중국, 미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우디와 미국이 이번 그 자유무역 협정에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도 있거든요.
0: 네. 미국이 파키스탄에 또 이러한 거 어떤 무역도 하지 말라라고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식품, 의약품, 또 인도적인 품목과 일부 소비 제재는 이란의 제재 구조 안에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 천연가스와 가스관 사업, 석유화학 제품, 또 여러 가지 제재 대상 은행을 통한 결제, 그리고 이란 혁명 수지대 관련 기업과의 거래입니다. 사우디 역시 파키스탄의 중요한 재정, 에너지, 안보 파트너입니다. 따라서 이란과 파키스탄의 협력이 군사 안보 동맹으로 발전하거나 이란의 제재 회피와 또 영내 영향력 확대에 직접 기여한다고 판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특히 민감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란산 에너지의 대규모 도입이나 군사 협력, 제재 회피 금융망, 그리고 예멘이나 걸프 안보와 연결된 협력입니다.
1: 네,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0: 네, 중국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조건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기대하는 부분은 파키스탄과 중국의 경제회랑, 즉 현재 스펙 프로젝트의 서쪽 연장, 그리고 파키스탄의 가와다르항과 이란의 차디안항, 또 반다르 아바스항을 연결하고 또 중국 파키스탄 이란으로 이어지는 육상 물류망을 조성하는 것, 또 중동 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 그리고 미국 중심의 국명 밖에서의 지역 경제 협력에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다만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지지하더라도 대형 국유은행이나 글로벌 기업은의 거래는 신중할 것이고 중소기업 중심의 위안화 결제, 또 비제재 품목 위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앞으로 이 파키스탄과 이란의 교역 확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0: 네. 관세를 낮추고 통관 절차를 단순화하면 지금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 거래가 공식 무역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양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은 파키스탄은 쌀이나 육류, 과일, 소미 제품 등에서 경쟁력이 있고 이란은 인접국에서 육류로 공급을 받으니 운송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국경 지역의 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은 가까운 이란에서 전력과 석유 제품을 들어오면 걸프 지역에서 해상 운송으로 가져오는 것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류량의 개편입니다. 파키스탄의 과다르항과 카라치항, 이란의 차비아르항과 안다라바스항이 경쟁하면서 일부는 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금융결제 장벽은 여전히 크고 저렴한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이나 철강, 시멘트, 과일이 들어오면 파키스탄의 생산업체에 가격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경 지역의 안보 문제도 또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교육금은 약 30억 달러인데요. 이를 100억 달러로 늘리면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행 결제, 보험, 운송, 세관, 디지털화, 표준 인증, 또 안정적인 국경 운영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파키스탄 카라치 박성준 통신원이었습니다.

0: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느 곳으로 가볼까요?
1: 오늘은 네. 좀 강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강요?
1: 예, 네. 강. 한강 이런 강들 있잖아요. 유럽에도 유명한 강들 많죠.
0: 그렇죠. 예.
1: 10cm

0: 10cm. 강의 수심이 10cm면
1: 강의 수심이요?
0: 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거의 뭐 시냇물인데요.
0: 그래서 저는 예. 이 10cm의 숫자를 보고 이게 정말인가 혹시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게요. 몇 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 유럽의 대표적인 강인 다뉴브강.
1: 다뉴브강.
0: 예, 네, 헝가리 예. 부다페스트를 지나는 구간에서 다뉴브강의 수위가 이달 네. 들어서 최저점에 이르렀을 때 이달 초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일까 싶긴 했는데 그 전에 최고 기록이 최저 기록이 뭐 33cm 그다음에 올 들어서 뭐 20몇 cm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10cm도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겠다 싶기는 한데요. 올여름 더위 뭐 우리도 겪고 있지만 진짜 기록적이죠.
1: 그러니까요.
0: 사실 해마다 여름 기온은 기록적이 되어가고 있는데.
1: 맞아요.
0: 네. 유럽은 지금 뭐 폭염에다가 그다음에 또 산불에다가 가뭄 다 이어져 있는 현상이죠. 근데 이게 올해 이전에 다뉴브강의 최저 수위 역대 기록이 네. 2018년에 33cm였습니다.
1: 네네.

0: 과일의 10cm를 결국엔. 찍은 겁니다.
1: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네요. 있긴 했었네요. 근데 우리 단유부강 하면은 뭐 너무 다들 뭐 문화나 예술 작품을 통해서 많이 접했던 강이고 그런데 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강이잖아요.
0: 제일 중요한 네. 강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일 긴 강 그러면 원래 볼가강인데 이제 그건 러시아에서만 흘러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긴 게 다뉴브인데 사실 네. 유럽의 여러 나라를 거치기 때문에 다뉴브가 가장 중요한 내륙수로인데 이게 발원하는 것은 독일 남서부의 그 슈바르츠발트라고 네. 보통 검은 숲이란 뜻인데 네. 거기서 발원해서 이제 유럽 중부 그다음에 유럽 동남부 거쳐서 뭐 루마니아 지나서 이제 흑해로 흘러드는데 길이가 한 3,000km 가까이 됩니다. 네. 적은 2,850km더라고요. 네. 예전부터 뭐 로마 제국 시절은 여기가 자연적인 경계였고 네. 지금은 유럽 열 나라가를 거쳐서 가는데 네. 이게 다뉴브가 직접 지나진 않더라도 이 다뉴브 유역에 걸쳐 있는 나라까지 합치면 한 19개 나라라고 해요.
1: 뭐 엄청난 뭐 나라가. 유럽의 네. 중심이 되는.
0: 네. 네. 네. 그러면 뭐 우리 비엔나도 그렇지, 오스트리아 네. 비엔나를 비롯해서 뭐 슬로바키아, 헝가리, 세르비아 이 나라들은 수도가 아예 다뉴브 맞아요. 강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물길이죠.
1: 네. 이렇게 중요한 이 강물이 줄어들면 뭐 이렇게 많은 뭐 온 거의 유럽 국가들이 다 피해를 볼 것 같은데요.
0: 다 영향을 받죠. 예. 일단 배들이 제대로 지금 운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다페스트, 헝가리 부다페스트 아마 가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이 강의 유람선들.
1: 그게 또
0: 지금 유람선들 전부 다 상류에 묶여 있고 화물선 운항은 뭐 거의 다 중단이 됐고 그리고 갑자기 물이 줄어드니까 이 불가리아에서는 네. 크루즈선이 항구로 들어가지 못해서 좌초라니 좌초를 했습니다. 이게 뭐 암초를 만난 것도 그러게요. 아닌데 그래서 200명 가까운 승객을 이제 당국에 구조를 했고 그래서 뭐 현지 언론들 보도를 보니까 이 좌초될 당시에 뭐 배에 물이 얼마나 있었느냐 먹을거리가 많이 남아 있었느냐 이걸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또 선박 운영사 측은 아니다 충분했다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바다의 암초에 부딪힌 것도
1: 너무
0: 아니고
1: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그렇죠? 자연스럽게
0: 이렇게
1: 좌초가
0: 사실상 이 국면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러네요. 것들이 비좋은 하나의 풍경인데 또 그런가 하면은 예전에는 강물로 이렇게 물 속에 있었던 모래톱이라든가 네. 암초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네. 강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이 역사적인 유물들도 함께 지금 햇빛을 보고
1: 그러니까요.
0: 있다고 합니다.
1: 뭐 2차 세계대전 때 당시에 군함도 나왔다고
0: 예,
1: 하더라고요.
0: 이게 세르비아의 예. 프라호브라는 지역 부근에서 수십 년 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난파선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2차 대전 때 나치의 군함들하고 선박들이에요. 이제 한 네. 80여 년 만에 이제 대기를 접한 건데 당시에 이제 소련군이 진격해 들어오니까 나치가 후퇴하면서 일부러 군함하고 한 선박 200척 정도를 침몰을 시켰습니다. 일단 선박하고 보급품이 소련군에게 넘어가지 않게 막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 그다음에는 강을 건너려는 이 소련군 이동을 방해하기 위한 거였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계속해서 사실은 장애물이 되어 왔어요. 네. 이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이 수로 물길에 이게 사실상의 암초 역할을 하니까
1: 그렇죠.
0: 네. 이제 재작년부터 유럽 투자은행 돈을 받아서 이 배들 일부를 뭐 폭파시키거나 아니면 강을 좀 더 파서 아예 매몰시키는 이런 작업을 해왔는데 올여름에 강물이 말라붙어서 다 겉으로 드러났으니까
1: 편해졌네요. 네.
0: 일단 다 본격적으로 제거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보물찾기 하는 사람들도
1: 그러니까,
0: 있습니다.
1: 난파선에 있는 예.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예.
0: 원래 네. 그 아마추어 보물사냥꾼 뭐 트레저헌터라고 하는데 이게 자석 낚시라는 말이 있어요. 마그넷 피싱이라 그래서 낚싯줄에 자석 달아서 강바닥에 들어 이제 강에 가라앉아 있는 쇠조각이나 금속류 이런 거를 건져내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옛날에 뭐 라디오라든가 뭐 2차 대전 때 탄피 이런 것들이 나온대요.
1: 네.
0: 그래서 또 몰려들기도 하고 그리고 꼭 그렇게 뭐 아름다운 것만 아닌 게 부다페스트에서는 2차 대전 때 이 불발탄이 강바닥에서 발견돼서 당국이 네. 다리 하나 폐쇄하고 제거하는 일도 있었고 올여름에 아마 다뉴브 바닥에서 나온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거 국내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네. 털 매머드의 유해입니다. 이제 불가리아 다뉴브에서 이 매머드의 아래 턱뼈, 상아, 어깨뼈, 갈비뼈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1: 참 이게 뭐 고고학자들은 기쁘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렇게

0: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 단위부강 상황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거잖아요.
1: 너무 지금 상황이 예. 안 좋죠. 네. 제일 큰 문제가 에너지 공급입니다.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 단위부강의 수량이 7월에 예년 평균에 지금 3분의 1로 떨어졌대요.
0: 네.
1: 근데 여기에 그 체르나부나라는 원전이 있는데 네. 이 원전이 루마니아 전체 전력의 한 5분의 1 정도를 공급을 합니다. 근데 원전은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우리도 네. 앞으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이게 냉각수 문제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원전이 주로 바닷가에 있지만 네. 이제 이 유럽의 내륙 국가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냉각수가 떨어지니까 일단 가동률을 굉장히 낮추고 그다음에 원전 상류에서 루마니아는 군대를 동원해서 바위를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류의 흐름을 바꿔서 일단 원전 쪽으로 이렇게 강물이 많이 오게 하는 거고 뭐 폭파된 바위 조각들은 또 딴 데로 옮겨서 뭐 강바닥 높이겠다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산업은 이미 이 전력 문제로 그렇죠. 차질을 겪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이제 기업 대표들하고 긴급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들 가동은 19일까지 일단 중단하기로 했고 헝가리에서도 여기 원전이 하나가 있는데
0: 네.
1: 이제 유일한 원전이 이제 헝가리 전

0: 낮춘다든가. 세르비아에서는 수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지금 5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1: 그렇겠네요. 뭐 이게 지금은 산업에만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게 더 길어지면은 뭐 일반 생활에서도 또 뭐 단전이 되고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 다뉴브강이 발원하는 곳이 또 독일이잖아요. 예. 독일 상황은 어떨까요?
0: 독일도 영향권에 있습니다. 네. 독일은 다뉴브강 같은 경우는 독일 쪽은 그래서 상류예요. 네. 그래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독일의 중요한 강, 라인강. 그리고 독일 경제하면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예, 하잖아요. 그런데 예. 라인강의 수위가 뭐 다뉴브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1: 아 라인강도 문제인가요?
0: 예, 역대 예.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도이체벨레 그 현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교통부 장관이 얼마 전에 취임을 했대요. 근데 네. 취임 첫 과제가 지금 물 높이 수위와의 싸움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던데 이 독일 서부 카우프라는 곳에 이제 수위 간축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좀 원래도 강이 났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라인강을 오가는 화물선에 이제 물량 얼마나 실을 수 있나 이거를 정하는 그런 기준점이에요. 근데 이달 초에 수위계가 여기도 25cm로 떨어졌습니다. 아, 네. 이렇게 되면 뭐 물류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라일강은 뭐 곡물이라든가 광물, 석탄 그리고 또 뭐 휘발유를 비롯해서 주요 원자재를 운송하는 이제 핵심 수로입니다. 근데 수위가 낮아지면서 지금 내륙 화물선들이 뭐 용량의 한 15에서 20%만 실은 채 지금 운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차질이 아주 많아지겠는데. 예, 그러면 예, 독일 경제가 안 그래도 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예. 나오고 있는데 더 안 좋아지겠어요.
0: 굉장히 안 좋다가 최근에 뭐 조금씩 이렇게 완만하지만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또 라일강 이렇게. 물류가 차질을 빚게 예. 되면은 다시 또 회복 못하고 정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로이터통신이 그 경제 전문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올 3분기 독일의 국내 총 생산 GDP는 이 물류 문제 때문에 한 0.1에서 0.2%포인트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사실 뭐 그 전에 이번 여름 전에 나온 그 논문을 찾아보니까 예. 라인강의 수위가 한 달만 낮아져도 독일의 산업 생산이 한 1% 정도는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또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굉장히 화랑이었으면은 운송 잘 못해서 피해가 엄청나게 예, 컸을 예. 텐데 독일 산업이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충격이 작다 뭐 이런 좀 자조 섞인 그런 분석도 씁쓸한 봤습니다.
1: 씁쓸한 예. 분석이네요. 원래 유럽이 뭐 장마도 없고 건조한데 또 올해는 또 유난히 폭염 뭐 그런 예. 기사가
0: 원래
1: 많았어요.
0: 유럽이 왜 우리 지중해성 예. 기후 배울 때 예. 여름엔 이제 고온 건조. 그래서 그렇죠. 유럽의 강들은 물의 양이 가장 적을 때가 원래 여름 끝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냐 그렇죠. 정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25cm, 30cm면 한 자도 안 되는데
1: 그러니까 한 뼘 정도 예. 되는 것 같은데요.
0: 이거는 이제는 손으로. 한계 수준이고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그 사막에 이렇게 우기에만 흐르는 건천 와디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여기 건기에는 말라붙는 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 쓸데없는 걱정 기후가 아니게 된게 벌써 2018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다뉴브 라인 이두강 수위가 다 기록적으로 내려갔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그 다뉴브는 말씀드린 대로 33cm였고 그다음에 라인강에서는 그 해에는 평년보다 저수위, 이 심한 저수위가 연중 130일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강의 기능이 굉장히 줄어들었었고 당시에 이제 라인강 같은 경우는 뭐 물에 당연히 수온도 올라가서 뭐 찬물에 사는 어류가 뭐 무더기로 폐사한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22년에 그때 또 가뭄이 유럽에 난리였었습니다. 뭐 스페인 등 남유럽을 비롯해서 이때 과학자들이 뭐 500년 만에 최악의 유럽 가뭄이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의 그 대서양 연어 수십 년 동안 애써서 복원을 했는데 그래서 숫자를 늘렸는데 산란지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의 물의 양이 줄어서. 그리고 또 다뉴브 같은 경우는 그 용존 산소라 그러죠. 물속에 녹아있는 그 농도가 너무 심해져서 송어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에도 뭐 봄에 이제 또 그때도 또 최악의 건조다, 가뭄이다 그랬는데 또 여름에는 최악의 물 부족, 그러다도 홍수도 만나고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계속 심해지고 있어요.
1: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10cm가 예. 된 건 아니고 예. 정말 꾸준히 조금씩 줄어왔던 예.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또 뭐 산불도 찾아왔잖아요.
0: 예. 예, 그러니까
1: 뭐 가뭄.

0: 봄에 네. 산불의
1: 올해는
0: 폭염에
1: 이제 예, 삼중으로 지금 네. 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게 제가 지금 다뉴브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라인강도 마찬가지고
0: 유럽 전역에
1: 예, 네. 이탈리아에서 가장 긴 그 포강 네. 여기도 뭐 사상 최저 수위.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러다가 잘못하면은 식수, 이 마실 물마저 모자라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기상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해서 BBC가 보도한 걸 보니까 네. 유럽에서 이렇게 가뭄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던 게 점점 빈도가 늘어나고 그런가 하면 또 홍수도 많이 나잖아요. 네. 물난리도 중부 유럽에 뭐 몇십 명씩 네. 죽는 홍수도 많이 일어나고. 근데 이게 강수량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후변화, 기후재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름이 너무 더워지고 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분 증발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가뭄이 늘어난 걸 수 있고 또 더워지고 건조한 날씨가 늘어나니까 그동안에는 또 물 수요가 오히려 훨씬 더 늘어나고 늘어나죠. 이런 예. 게 좀 악순환을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군요. 아, 다뉴브강 저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점점 사라져가는 게 아닐지 좀 걱정이 예. 돼요.
1: 저도 예. 사실 이번 뉴스를 보면서 예. 뭐 유럽 덥다 올해 네.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왔지만 좀 수치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영국에서 활동하는 한 그리스 작가가 가디언에 기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정체성과 이 문화를 형성해온 유럽 사회에서 기후변화가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네. 예를 들면 그 비엔나의 콘서트홀이라든가 부다페스트의 예. 국회의사당이라든가 유명한 건물들도 그렇고 오스만 제국, 합스부르크 제국, 그다음 비잔티움 이 역사적인 흔적이 다 다뉴브를 따라서 축적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어부들이 사라지는 것, 강이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문장이 저는 의미심장하게 들려왔는데 네. 우리는 늘 매년 여름이 더우면 예외라고 생각한다. 근데 거대한 강들이 옛 모습을 유지할 거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맞아요.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이게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서 어떤 그렇죠. 강도 예, 이런 예.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희가 저 때는 요한 스트라스의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라고 예, 했는데 예. 다뉴브강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근데 후대에는 그러면 어쩌면 이 다뉴브강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아름답고 푸르지 않게 그러니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0: 그러니까요. 이거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사실 이제 기후변화에 예. 맞서서 하는 조치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 네. 첫 번째가 완화라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근본 원인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 현상 자체를 누그러뜨리는 거. 예. 한마디로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배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적응이에요. 아무리 줄여도 당분간은 기후변화가 계속될 그렇죠. 테니까 이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씩 줄이는 거. 사회 전체가 이제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제 대비를 하는 거. 이런 건데 사실 유럽은 이제 기후변화의 책임도 많지만 이 적응과 완화 이 양쪽 면에서 세계에서 네. 그래도 좀 앞서간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린 뉴딜 이런 것도 준비를 해왔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조만간 기후 회복력과 위험관리 체계 다시 통합된 계획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뭐 에너지나 사회시설, 기반시설이나 교통이나 보건이나 이 모든 정책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이제 반영하는 거 이거를 이제 회원국 전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막 너무 더워져 버려서 예, 예. 참 적응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예. 생각도 들어요.
1: 이 대응이 예. 과연 이 정도로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가 적응하면서 좀
0: 준비를 하고
1: 예, 할 수 있을까 네. 싶은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후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기보다 우리의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린 느리다.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럽에서 지금 겪고 있는 거 보면서 이제 뭐 네. 이렇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 한국도 에어컨 보급률이 높은 거 말고는 기후 변화 책임도 많고 우리도 이제 이런 그렇죠. 준비들 유럽보다 잘 돼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해서 점점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수승한 GPS의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KBS 라디오 세계는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현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AI.

0: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입출하는 절기면과는 다르게 폭염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 오늘도 40도에 육박한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 해당 지역인 일부 수도권, 전북, 경북 등에는 체감온도 38-9도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이 가운데 그 폭염의 기세가 내일부터는 조금 꺾이긴 해도 이중 열도음 수준이 조금 약화될 것인지 폭염특보 기준의 무더위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열대야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날씨에 태풍 돌핀과 차놈이 변수로 작용할 듯 싶습니다. 또다시 뜨거운 동풍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만 흐려지겠는데요. 현재 제주에는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오늘부터는 제주와 더불어 남해안에 강풍이 지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제주해안과 남해안의 너울성 파도도 높아지고 또 내일은 동해안의 너울도 강해지겠습니다. 이미 제주해상과 남해 먼바다 물결은 높아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9도, 강릉이 상대적으로 낮은 32도, 광주 38, 대구 37도 등을 예상하고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35도로 그래도 조금은 내려가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최대 150mm의 집중호우 예상돼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4: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9도 등 극한 폭염이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폭염은 내일부터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3명으로 늘고 온열 환자는 2,6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주택 공급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가을이 들어선다는 절기상 입추인 오늘 극한 더위는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 여전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도심 광장 위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하늘에는 구름조차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대구 경북과 호남 지역으로 더욱 확대됐습니다. 극한 폭염이 갈수록 기세를 더하는 가운데 입추인 오늘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서울과 전주의 낮 기온은 39도까지 오르겠고 춘천과 대구, 전남 광주의 광주 38도, 대전은 37도까지 오르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40도에 가까운 더위가 예상됩니다. 일본 오키나와 부근을 지나고 있는 13호 태풍 돌핀에서 밀려온 동풍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태풍은 다음 주 월요일쯤 중국에 상륙하겠지만 주말 사이 동풍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에 따라 동해안 지역으론 수증기를 머금은 동풍이 태백산맥과 부딪히며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강원 동해안에 최대 150mm, 경북 북부 동해안 30에서 80mm, 경북 남부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도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을 거로 예상돼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비와 함께 주말부터는 폭염의 기세도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여전히 33도 안팎을 유지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5: 계속된 폭염에 인명과 재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으로 현재까지 23명이 숨졌고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축피해는 8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올여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현재까지 23명으로 잠정 집계됩니다. 그제 전북 김제에서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70대 남성이 도로 위에 쓰러진 채 방치됐다 발견됐지만 숨졌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70대 남성이 집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온열 환자는 사흘째 하루 200명이 넘는 환자가 새로 발생해 전체 환자 수는 2,600여 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1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경북, 경남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전체 온열질환 환자의 34%는 65세 이상이고 특히 사망자 10명 가운데 6명은 80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족과 이웃에서 고령자의 건강 상태와 실내 환경을 자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가축 피해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축사 안팎의 온도가 급격히 오르면서 현재까지 가축 83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닭이나 오리, 메추리 같은 가금류가 78만여 마리, 돼지가 4만 2천여 마리입니다. 넙치나 숭어 같은 양식 물고기는 어제 하루에만 11만 마리가 넘게 폐사해 전체 피해 규모는 56만여 마리로 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5: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500여 세대의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인근 초등학교 강당 등으로 대피했고 60대 남성 한 명은 온열질환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은 아파트 저수조 누수로 변압기가 망가지면서 정전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세금 폭탄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더불어민주당은 선동이라며 공급법안 입법부터 협조하라고 역공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7: 주택 공급은 없이 세금만 올린다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에 민주당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는 게 누구냐고 했습니다. 공급을 주장하려면 관련 법안 처리부터 협조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 관련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때 주택 착공 건수가 줄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절벽을 만들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정부가 서울 유휴부지나 그린벨트 등을 공급에 활용하려 하지만 서울시가 엇박자를 낸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면서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본인이 집을 팔자마자 세금을 올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줄였다면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보유세를 올렸겠느냐며 규제와 대출 완화로 부동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맹탕일 거라며 규제를 풀고 시장의 공급을 맡기는 게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의 충돌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더 격화할 거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5: 미국과 남미 순방 직후 곧바로 부동산 점검회의를 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2차 점검회의를 엽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오늘 오후 2시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첫 회의를 주재하고 7시간 반 넘게 관계부처 장관과 실무 담당 실국장 등에게 보고를 받고 2, 3일 이내 금융 및 주택 공급과 관련해 추가 보고와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이었음에

0: 또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해병대원 순직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서울고법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추중수색의 위험을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리한 지휘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이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대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사고 이후에도 증거를 은폐하려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장병들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병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 수변 찌르기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음에도 직접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지휘관 4명에 대한 유죄 판단도 2심에서 유지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 경기, 충북 지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색영장에는 공전자기록 위장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지난달부터 임시 휴업했던 전국 매장을 오늘 임시 재개장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 67개 점포 마트의 임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며 영업을 중단한 지 25일 만입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13일 정식으로 마트 영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 4일까지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고 이후 본격적으로 본사와 마트 등 전체 사업부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방식을 한시적으로 변경하고 적대국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 협상 단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쇼 외교를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진출입 항로를 한시적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르스통신은 이란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선박들은 일정 기간 이란 측 북쪽 항로를 통해 해협에 진입하고 오만 측 남쪽 항로를 통해 진출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모든 선박은 해협 중앙 항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박 관리 체계도 개편됩니다. 해협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이란이, 나가는 선박은 이란과 오만이 공동관리하며 각종 서비스 비용 명목의 통항료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통항료는 이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란 의회는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적대국 선박의 해협 통항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 초안에는 이란의 피해를 준 국가나 개인이 배상을 완료할 때까지 통항을 불허하고 위반 시 화물 가치의 최대 20%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 군사적 긴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적의 표적을 무력화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부 게슘섬 인근에서 두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둘러싼 신경전은 치열합니다. 이란 측 협상 단장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격을 예고했다가 협상을 언급하는 등 무한 반복쇼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 이상의 압박은 통하지 않을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0: 미국 내에서 탄약 부족에 대한 경고음이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이유로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미사일은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3: 이란과의 전쟁 초기 미국은 대규모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0: 전쟁이 길어지며 미국 언론들은 미국이 이란 전선에서 공격 무기와 방어책의 상당 부분을 소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철회한 이유가 미사일 부족 때문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탄약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질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열린 강요회의에서 헤그세스 장관에게 탄약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다며 이를 추궁했다는 겁니다. 신문은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트럼프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면서 국방장관이 하는 일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약 비축량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경고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사일 소모량에 대한 보도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행정명령의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와 태양광 제품의 주요 소재로 미국의 행정명령 세부 내용에 따라 한국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웹툰과 웹소설을 볼 수 있는 주요 플랫폼들의 환불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웹툰과 웹소설 플랫폼 7곳의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4곳은 웹툰과 웹소설 이용권을 구매한 뒤 취소하려면 개별 작품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고객센터에 별도로 문의해야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각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온라인 홈페이지와 약관의 보상 기준을 명시하고 환불 절차를 간소화하며 합리적 환불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골프채로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출입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피운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젯밤 9시쯤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 사옥 앞에서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YG 사옥 유리 출입문에 골프채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춘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9도에 오르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냉각수 부족까지 겪으면서 동유럽 루마니아와 헝가리가 전례 없는 전력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조치로 관광 명소인 두 나라 수도의 야경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2: 현지 시각 5일 저녁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 시청 앞길과 공연장 등에서 야간 조명이 사라졌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수력, 원자력 등 발전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루마니아 정부는 8월 한 달간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같은 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도 국회의사당 등 주요 명소의 야간 조명이 사라졌습니다. 전체 전력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팍스 원전이 가뭄으로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하자 헝가리는 에너지 비상 행정명령을 발령한 상태입니다. 가뭄으로 다뉴브강은 역대급 저수위를 기록 중인데 다뉴브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루마니아와 헝가리의 원전들은 발전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마저도 충분치 않자 물길을 바꾸려고 시도 중입니다. 루마니아는 바지선 내척에 무거운 바위를 쌓아 강제로 침몰시켰습니다. 강바닥에 차단 구조물을 만들어 물 흐름을 원전 쪽으로 돌린다는 구상입니다. 루마니아는 앞서 군까지 동원해 안반을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동유럽에도 40도 안팎의 폭염이 닥친 상황. 페테르 헝가리 총리는 이번 주 후반 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질 거란 예보가 있다면서 앞으로 하루 이틀이 가뭄 사태의 고비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강력한 이민 정책을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6월 말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금지에 제동을 걸자 내놓은 조치인데 이민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3: 지난해 1월 집권 2기를 시작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불법 이민을 막고 원정 출산도 차단하겠다는 이유였는데 잇따라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지난 6월 30일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출생 시민권 금지가 막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6일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이를 조정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하려는 이들의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특히 외국인 부모의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외국 대사를 포함해 미국 내 외국 대사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도 테러 단체나 적성국 소속 인사가 미국에서 낳은 아기도 포함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게 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일환입니다.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11월 중간선거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부자들이 원정 출산을 이용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한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진행자가 언급하자 서민, 실수요자 보호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인 오늘 북한 관영 매체에 관련 보도가 실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통상 발사 이튿날 오전 관련 사실을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전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모레 사이 강원 동해안에는 최대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은 최대 80, 제주도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내려가는 등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지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바로 입추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긴 한데 너무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이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 지역에 따라서 폭염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기준이 뭔지 경제인사이트피 코너에서 알아보고요. 코스피 지수가 초유의 변동성을 보이는 동안 코스닥은 홀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주식시장의 움직임,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자 민주당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힘을 실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 논란과 정치권 공방,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날도 덥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잠깐만 부르던 휴대전화가 어느새 한 시간이 훌쩍 지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뭐 요즘 쇼폼 영상부터 SNS에 또 AI와의 대화까지 요즘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수많은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코너에서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와 함께 도파민 중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가장 푹 빠져 계십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했던 경험이나 이건 정말 끊기 어렵더라 하는 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시원한 곳에서 무더위 날리시라고 영화 예매권 문자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출발합니다.
3: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5: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5: 자, 오늘 우리 증시 어떻습니까?
6: 오늘은 좀 잠잠합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공방 벌이다가 지금은 낙폭 조금 키워나가면서 현재 마이너스 1% 파란불 켜고 620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 상황 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열린다 했더니 호르무즈 해협이 간밤에 다시 또 도마에 올랐어요.
5: 그래요?
6: 이란이 통행료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행 제한 카드를 이제 또 검토하고 나서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또 튀었거든요.
5: 복잡하네요.
6: 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장도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좀 쉬어갔지만 반도체 업종이 급락을 딛고 분위기를 바꾼 점이 바닥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고요. 또 특징주로는 이제 2차 전지가 미국의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 그러니까요. 그 트럼프가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관세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6: 네, 이게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반도체랑 태양광 핵심 원료 오기도 해요. 여기에다가 이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포고령에 서명을 한 건데 최저 수입 가격도 정하고 이번 결정에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120일 뒤인 12월 4일부터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뭐 새로운 일은 아니고요. 이 폴리실리콘은 중국이 또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 넘도록 미국이 간헐적으로 관세를 때려오곤 했는데 이번에 그 수위를 한 번 더 높이는 모습이고요. 문제는 이게 이제 중국산뿐만 아니라 수입품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뭐 물론 반도체 제조에서 폴리실리콘이 쓰이는 비중은 이제 극히 적어서 네. 당장의 타격은 제한적이겠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 워낙 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만들려는 의지가 강하잖아요. 이렇게 폭넓게 관세를 부과해버리면 현지 생산 압박도 더 커지는 만큼 공급망에 지장을 줄 수도 있겠고요.
5: 네.
6: 이제 또 반대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은데 이번 조치가 중국산 저가 공세 차단하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국내 태양광 소재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5: 지금 우리 시장 코스피는 6,222.54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금값 얘기해볼까요? 최근 좀 오른다면서요?
6: 한창 미끄러지더니 최근에 다시 반등 조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른 다른 상황이 이어지고는 있는데 7주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살짝 내려가서요. 지금 온스당 4,200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5: 네.
6: 여기에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이나 또 최근에는 이제 금 투자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한국은행도 13년 만에 매입하겠다라고 나섰잖아요. 이런 추세를 보면 접점 시그널이 아니겠느냐 하는 해석들이 하나둘 보이는데 다만 바닥론을 가로막는 변수들이 여전히 많아서 지금의 깜짝 반등을 완전한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분석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연준의 매파적 색채가 한층 더 짙어지고 있다는 점이 제일 큰데 금은 대표적인 무이자 자산이잖아요. 금리가 오르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수록 투자 매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5: 네.
6: 지금과 같은 자세라면 오름세가 더 확대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고요. 그간 또 금값을 떠받쳐오니 큰손 고객 중국의 투자 수요도 이전과 달리 냉랭해져서 한동안은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5: 한창 그 높았던 이 기름값 때문에 전기차 구매 고려하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정부가 보조금 제도를 손본다고요?
6: 예, 요즘 전기차 엄청 팔리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누적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어설 만큼 많이들 찾으시는데 이게 이제 예상보다 너무 빨리 또 많이 팔려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감당이 안 될 만큼 재정 부담을 또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부가 국비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 지자체도 그 금액의 최소 30% 이상을 추가로 지원을 해야 하거든요. 가뜩이나 기후부는 내년 보조금 지원 물량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재정 부담도 커지니까 30%라는 숫자가 적절한 건지 들여다보겠다는 거고요. 특히 전국에서 신차 등록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최근 재정 위기를 선언한 점이 특히 고민이라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5: 중고차 시장은 어떻습니까?
6: 아, 여기에도 좀 변화가 있는데요. 이 중고차 살 때 왜 광고에 나온 가격만 보고 갔다가 여기저기 붙는 이 숨은 수수료 때문에 당황한 경우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5: 뭐 실제 가격과 다르더라 하는 얘기들이
6: 예,
5: 많더라고요.
6: 저도 뭐 많이 경험을 해봤고요. 정부가 이런 관행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광고에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요. 예. 매도비나 알선 수수료 같은 비용을 포함한 최종 구매 가격을 표시를 해야 하고요. 없는 비용을 만들어서 계약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앞으로는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가 직접 책임지고 수리를 또 해줘야 하는데 성능보험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바꾸고요. 보험사마다 달랐던 보상 기준도 통일합니다. 또 출고된 지 10년 주행거리 20만 킬로미터 이하 차량은 구입 후에 일주일 안에 결함이 발견되면 일전 조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게 되는데 차 좋아하는 사람들도 막상 중고차 사러 갔다가 호되게 당하고 오는 경우들 많거든요. 앞으로는 좀 시장이 투명해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네.
5: 자, 여행 계획 세우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 아닐까 싶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 섬 여행을 반값으로 즐길 수 있는 상품 나왔다고요?
6: 네, 전남 광주 특별시가 섬 방문의 해와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서요. 이 반값 여행 상품을 내놨는데요. 사용한 숙박비나 식비, 체험비, 여객선 운임과 같은 관광경비의 50%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역 화폐로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오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목포와 여수, 고흥, 보성, 강진, 영광, 진도, 신안 등 8개 시군 16개 섬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여행 가기 최소 5일 전에 JG 투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신 다음에 여행을 마치고 열흘 안에 환급 신청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가을에 여행 계획하고 계시다면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5: 아, 요즘 뭐 정말 너무 덥죠. 네. 근데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폭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이게 또 알아야 받을 수 있는 건데 잘 살피셔야겠는데요. 대표적으로 1,440만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된 경기 기후 보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4.51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열사병이나 일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을 진단을 받으면 15만 원을 기후 취약계층이 온열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최대 10만 원을 보상하고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 한파 같은 다른 재해도 또 보장을 해줍니다. 개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다른 보험이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한데 물론 쓸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라도 더위 때문에 몸이 이상하다 하시면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 자, 경제인사이트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6: 고맙습니다. 네.
5: 자, 오늘 뭐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 절기상 입추이긴 합니다만은 날씨는 뭐 한여름입니다. 예. 한여름에 더해서 너무 덥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가만히 또 전화기 쳐다보시는 분들,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 저희 2부에서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와 쇼펌 영상 또 SNS 빠지는 우리들 뇌 도파민 중독에 관해서 이야기 나눌 예정인데요. 그 전에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장 푹 빠져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7511님, 요즘 주식 시세를 자주 봅니다. 예. 저도 이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보면은 주식창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9963님, 짧은 영상 속 아기들의 해맑은 웃음 찾아보는데요. 폭염 속 한 줄기 시원한 바람처럼 순수한 웃음에도 도파민 팡팡 터지고 더위에 지친 마음까지 싹 녹여줍니다 하셨습니다. 3169님, 요즘 아이들과 탁구 치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날씨 상관없이 요즘 같은 폭염에도 실내에서 즐길 수 있고요. 방학이라 운동량 부족하고 심심해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가족 운동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5401님, 낚시광인데 몰입하다 보면 물 들어오는 것도 물질하는 것도 잃은 채 우럭 돔, 농어를 잡으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고립된 경우도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하셨는데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겠네요. 물이 또 갑자기 차오른다면서요. 예. 2434님. 요즘 저는 너튜브 1.5배 속도 보기에 중독돼 버렸습니다. 이제는 일반 속도로는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쁘게 빨리빨리 살아가는 일상에 그나마 빨리 듣기가 불가능한 세모정 본방송 듣기로 속도 조절되는 기분입니다 하셨는데요. 마침 오늘 2부에서 우리 장동선 박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2부에도 청취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속도 조절해드리는 방송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12시 3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7: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오늘은 절기 입추이지만 더위의 기세는 여전한데요. 특히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도로 지표면의 온도 오늘도 40도 가까이 올라있는 만큼 장거리 운행 전 타이어 공기압 등 폭염에 대비한 차량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구간 충청권인 논산 천안선 천안 쪽인데요. 차량 터널 1차로에서 사고가 나 정암부터 정체 극심하고 영동선 강릉 방향 2천 4차로엔 고장난 화물차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법 분기점부터 8km 구간 길게 속도 뚝 떨어집니다. 경의선 인천 쪽 부천 부근으로 더디게 지나는 가운데 부천 진출 1, 2차로가 1시간째 모두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로 차단돼 있습니다. 3차로를 통해 서행하며 지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강촌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반대 양양 쪽으론 오후 들어서 덕소 삼패에서 남양주요금소, 화도에서 서종 사이로 주말을 앞두고 강원권 나들이 정체도 막 시작됐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이었습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1: 증시의 큰 흐름부터 유망산업까지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리해드립니다. 돈 버는 재미, 오늘 김열매 더 큐리어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김열매입니다. 네.
1: 먼저 이제 8월 들어서 좀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볼 텐데요. 네. 8월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오름세가 좋은 것 같고, 이거를 뭐 시장의 주도주가 바뀐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은 뭐 일시적인 순환매 정도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2: 일단 반도체가 숨고르기에 들어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 낙폭이 최대 47%를 기록했거든요.
1: 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2: 네, 아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코스닥의 매수 사이드카가 3일 연속으로 걸렸는데요.
1: 네.
2: 이 급등 급락은 사실 어느 쪽으로도 아주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낙폭이 워낙 컸으니까 코스닥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가우시겠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하고 나서 그 수급이 일부 코스닥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1: 네.
2: 아직까지는 주도주가 교체됐다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1: 예.
2: 코스닥 기업 중에서 지금 바이오와 로봇, 이것도 이제 미래를 보는 산업들인데 이쪽이 낙폭이 컸다가 좀 만회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 인상도 좀 우려를 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남아있기 때문에 미래의 꿈을 땡겨오는 그런 산업보다는 실적을 보여주는 산업이 당분간은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주주 환원을 확대한다. 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로이터통신에서도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조만간이다. SK하이닉스는 연말까지다라고 하는데 주주 환원 확대라는 거는 뭐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2: 이제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주주들에게 일부 돌려준다라는 게 주주 환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1: 네.
2: 첫 번째는 배당을 지급하는 거고요.
1: 배당금으로요?
2: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게 되면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2: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기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고 SK하이닉스는 연내에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그러면은 뭐 그 명확한 방법은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뭐 그 예측만 하는 거죠.
2: 네,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특별 배당을 포함한 주주 환원 정책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2: 삼성전자는 원래도 분기 배당을 또박또박 하는 회사인데 특별 배당을 올해 이익에 대해서 좀 더 할 것이고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직원 성과 보상을 주식으로 줄 거기 때문에
1: 네.
2: 그만큼은 할 건데요. 그 이상으로 매입을 해서 소각까지 할 거냐는 아직은 변수로 좀 남아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사실 주주분들이 좀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보다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1: 네.
2: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를 하겠다라는 거는 아직은 좀 안 나와 있는 상황이죠. 네.
1: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회사가 주주 환원을 확대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칩이 잘 팔렸다.
2: 그렇죠.
1: 거잖아요.
2: 네.
1: 이게 얼마만큼 그 실적이 나왔길래 이렇게 주주 환원을 확대하겠다는 건지
2: 네.
1: 궁금합니다.
2: 시장에서 기대를 할 만큼 이익이 잘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25년의 영업이익이 43조 6천억 원.
1: 25년에 작년에?
2: 네, 연간으로요.
1: 네.
2: 그런데 1분기에 이미 연간 실적을 뛰어넘는 57조 원대 영업이익을 냈고요. 2분기에는 거의 90조 원에 달하는 89조 5천억 원을 이익을
1: 작년에
2: 냈습니다.
1: 두 배.
2: 그렇죠. 이미 상반기에만 두 배가 넘는 이익을 낸 건데요.
1: 네.
2: 4분기 전망은 지금 100조 원, 3분기, 4분기 다 100조
1: 그래요.
2: 원대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겠죠. 26년의 영업이익을 380조 원 지금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상당한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요. 25년에 영업이익이 47조 2천억 원이었는데 26년 1분기에는 37조 원대 그리고 2분기는 60조 원대니까 네. 두 개 합산하면 거의 100조 원이라서
1: 그러네요.
2: 전년 대비 두 배의 수준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3분기, 4분기에 각각 100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 투자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영업이익 전부가 아니라 영업이익에서 캐펙스 투자라고 하는 투자 부분을 차감하고 나서 그중에서 이제 배당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2: 투자비에 대한 전망도 사실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1: 예.
2: 또 정부에서는 빠르게 한국에 투자를 해라. 국내 메가 프로젝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네네. 이런 부분하고 좀 밸런스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원만 올해 100조 원씩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인 거예요.
1: 네.
2: 근데 그걸 올해 다 하진 않을 거고요. 당연히요.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확대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또 SK하이닉스에 기대하는 거는요.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ADR 발행이 시장이 좋으니까 긍정적으로만 네. 네, 해석한다. 근데 사실은 ADR 발행이라는 거는 신주를 발행하는 거라서 유상증자랑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 네.
2: 그럴 때 이제 그때 시장에서 했던 얘기는 신주를 발행을 했으니 그런데 돈도 많으니 그러면 2.5% ADR 발행한 것만큼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줘야 전체 주식수가 같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1: 네네.
2: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최소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달라라는 게 주주들의 기대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김 대표님의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이 두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주 그 환원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서 있고
2: 네.
1: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두 주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2: 기본적으로
1: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2: 주주 환원을 발표한다고 하면 주가가 바닥은 찍고 좀 상승해 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시장의 기대치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1: 네.
2: 주가라는 거는 기대를 상회해야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주주 환원에 대해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내놓으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1: 네.
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8년, 29년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당장 28년도 영업이익이요.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제가 열어봤더니
1: 네.
2: 200조 원대 전망이랑 400조 원대 전망, 거의 500조 벌 거라는 전망으로
1: 연간?
2: 네. 2.5배 네.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일어난 일이냐.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은 각 회사의 대표 애널리스트거든요. 시가총액 1, 2위 종목에 대한 실적 추정이 이렇게 크게 벌어진 적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1: 네.
2: 이 근본적인 원인은 LTA라고 하는 장기 공급 계약의 구조를 시장에서는 아직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마다 각자 다른 계약을 했기 때문에
1: 네.
2: 알파벳이랑 어떻게 계약했는지 마이크로소프트랑 어떻게 계약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주주 환원을 정말 자신 있게 해줘야 아, 이 회사가 꾸준히 버는 거에 자신이 있구나. 혹시 주주 환원을 좀 미흡하게 하면
1: 네.
2: 투자는 많이 하는데 혹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 없는 게 아닐까라고 시장이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봐야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 네.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이제 뭐 개미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떤 지점 가장 눈여겨봐야 할까요?
2: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 전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을 당장 기다리고 있는 것도 맞고요.
1: 네.
2: SK하이닉스도 연내라고 해서 설마 연말까지 끌고 가는 건 아니지라고 시장에서 불안해하는데 이런 거 좀 빨리 발표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그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지금 벌어져 있어서 이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수 있느냐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당장 실적 전망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2: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는 이번에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다면 올해만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삼성전자가요. 24년도에 주주환원 정책을 3년치를 발표를 했고
1: 네.
2: 그게 이제 배당 가능한 이익에서 50%씩은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1: 네.
2: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정기적으로 분기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제 해당이 되는데
1: 네.
2: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SK하이닉스는 이런 장기 계획을 제대로 발표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23년에 적자였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렇게 안정적인 이익을 내지 못한 회사였습니다.
1: 네네.
2: 급등락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변동성을 감안해서도 꾸준히 우리가 얼마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신뢰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1: 최근에 요 며칠 보니까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비교해 봤을 때 삼성전자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데 SK하이닉스는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더라고요.
2: 네.
1: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주 환원에 좀 더 적극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
1: 예.
2: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 주주 환원도 좀 약하지만 두 번째 약간 우려의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1: 어떤 점에서요?
2: 미국에 SK하이닉스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1: 네.
2: 솔리다임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최근에 뉴욕 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1: 네.
2: 아직까지는 회사 측에서 정식으로 뭐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조차 한국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얘기, 대기업이 분할 상장을 한다. 소위 말해서 쪼개기 상장을 한다는 것이 주주가치 훼손이라고 상당히 시장에서 싫어하는 이슈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1: 네.
2: 한국 증시 거래소에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상장을 오케이 해주면 사실은 이걸 제어할 방법은 합법적으로 없거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명분은 있을 수 있어요. 해외에서 자본 조달을 해오는 수단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1: 네.
2: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SK하이닉스 이익 성장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 솔리다임이라는 회사가 상장해서 가져가게 되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ADR도 살 수 있지만 하이닉스 ADR을 살 수도 있고 하이닉스의 본주를 한국에서 살 수도 있지만 솔리다임이라는 다른 또 대안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1: SK하이닉스 본주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2: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게다가 SK하이닉스는 뭐 액면 분할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액면 분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2: 네.
1: 설명을
2: 액면 분할이라는 거는요. 주식을 쪼개는 겁니다.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이미 한 바가 있고요.
1: 네.
2: 주가가 이제 100만 원 단위로 가게 되면
1: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2: 그렇죠. 100만 네. 원대의 주식을 이제 개인 투자자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없게 되죠.
1: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쪼개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2: 네. 주식은 온주로. 물론 이제 요즘에 소수점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1: 네.
2: 그렇게 되면 주주로서 권리를 챙기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잘게 쪼개게 되면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아지고 유동성이 좀 더 많아진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요. 근본적으로는 한 주를 10분의 1로 쪼갠다고 해서 이게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100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 10개가 된다라는
1: 예.
2: 개념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올라갈 만한 호재로 보기는 어려워요.
1: 네.
2: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까지 시장은 그래도 시장 참여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기대로 액면 분할한다고 하면 주가가 다소간에 오르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1: 그렇군요.
2: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는 본질적인 이익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이닉스의 ADR이 본주 한 주에 대해서 10분의 1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1: 네.
2: 요거랑 비교를 하면 10배를 곱해서 본주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더 쉽게 비교하기도 좋고 한국 투자자도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액면 분할 해달라라는 얘기가 있었고 최태원 회장이 그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주주들이 정말 원한다면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이 기대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1: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2: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그동안 이제 AI 반도체 시장 사실 엔비디아가 독주를 해왔는데 뭐 영향력이 다소 약해질 거라는 전망이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2: 네, 엔비디아가 AI에서 소위 말하는 GPU 연산에 대해서는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져왔는데요.
1: 네.

0: 되고 있는 거고요. 구글은 엔비디아의 모든 기능보다는 이 TPU가 ASIC이라고 해서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네. 나한테 필요한 기능만 넣어서 전력 사용량도 최적화하고 그리고 비싸게 사올 필요 없는 칩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력합니다. 구글조차도 엔비디아 칩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글이 이걸 성공적으로 하면 할수록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쪽에서도 계속해서 시도를 한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내년이 되면 구글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좀 낮아질 거다. 시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구글의 생산량이 더 늘어난다라는 방향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낮아진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1: 근데 구글은 이제 자체 칩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건 누구로부터 공급,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부터 공급받는 겁니까?
0: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네, TSMC도 생산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생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마찬가지라고
1: 그러면 이렇게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면 이거는 우리 기업들한테 좋은 겁니까?
0: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엔비디아한테만 끌려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요처가 다양해진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보면은 수요처가 증가하는 거지만
1: 네.
0: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이익률이 높고 지금 SK하이닉스의 HBM 이익률이 전사의 이익률이 지금 80%대인데
1: 네.
0: 수요처가 많아진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현재의 이익률이 과연 계속될 것이냐. 빅테크 또한 압도적인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갖고 있는 헤게모니를 마켓에서 쥐고 있는 기업들이고
1: 네네.
0: 이게 뭐 10개, 20개 회사가 아니라 고작 4, 5개 회사들이기 때문에
1: 네.
0: 전체적으로는 마진 압박도 앞으로 생겨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자면 마진은 조금 떨어지면서 양은 얼마나 증가하느냐. 양적 네. 증가가 마진 내려가는 거를 상쇄할 만큼 이익을 계속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1: 네. 그거는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제일 촉각을 곤두세우고
0: 맞습니다.
1: 보는 점이겠네요.
0: 네. 그래서 LTA 계약을 전략적 상생 관계라고 얘기하면서 마진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1: 네.
0: 우리는 양적으로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시장이 투심이 안 좋을 때는 마진율 하락에 대해서만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거고 양적으로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아직 검증이 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지금 뭐 우리 변동성 강한 우리 증시를 보고 해외에서는 뭐 블룸버그는 경고를 하고 있고
0: 네.
1: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는 낙관론을 내놓고 있고 우리 김현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0: 아, 네. 지금 이익 대비 주가 지수, 그러니까 PER 배수가 역대 최저점으로 내려가고 있고
1: 네.
0: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PER은 이제 뭐 4배 수준이고요. 아주
1: 네.
0: 낙관론에 의하면 1년 후 기준으로는 3배도 안 될 수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낙관론을 펼치는 쪽에서는 밸류에이션이 가장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단기의 낙폭이 너무 컸다. 거의
1: 예.
0: 뭐 절반으로 내려온 수준인
1: 네네.
0: 기업들이 많잖아요. 지수상으로도 9,300에서 6,3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 매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아직은 줄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에 있고요.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를 이제 좀 8월에는 그만 봐야 될 텐데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익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시장은 이미 올해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으로 관심이 이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안정성이 얼마나 확보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완화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고 투자자분들 마음이 급락했으면 급등도 나와야지 라고 기대하실 수 있어요.
1: 네.
0: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변동성이 일단 줄어들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김열매 더 큐리어스 대표와 돈 버는 재미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여지없는 입추에 이 폭염을 뚫고 한번 가볼까요? 샤카칸의 Through the Fire 1부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1시 2부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두 개의 속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마치는 것입니다. 속담 이거는 나비가 못 들라는 법 있나? 농부는 이거다 에서 이거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두더지와 잠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중 정답은 두더지입니다. 속담 두더지는 나비가 못 들라는 법 있나는 다른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뜻밖의 상황도 일어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두더지다라는 속담은 농부는 땅을 갈고 파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농부는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산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두더지와 관련된 속담으로 두더지 혼인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분수에 넘치는 엉뚱한 희망을 갖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과 혼인하려 애쓰다가 마침내는 동료끼리 혼인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요. 남에게 널리 알리지 아니하고 집안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혼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

0: 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1: KBS 58분 날씨.
2: 입추 폭염이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절기면과는 다르게 불같이 뜨거운 한여름 하장군이 버티고 있습니다. 연일 낮 최고 기온 기록 경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서울 기온 4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서쪽인 수도권과 영서, 호남, 경북 등의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고기압에 의한 일사에 뜨거운 동풍이 더해지면서 서쪽에 극단적인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9도, 강릉이 상대적으로 낮은 32도, 광주 39도 등 전국적으로 31도에서 39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 내지는 높은 단계 되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산지에는 20에서 80mm,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30에서 100, 많게는 150mm의 많은 비가 이틀 동안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등 22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 서울 35도를 포함해서 27에서 36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 하겠습니다. 강원 산지 안개가 짙겠고요. 제주를 포함해서 내일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 쪽은 너울과 파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6.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입추인 오늘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폭염 중대 경보가 남부지방 곳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주말부터는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동해안에 많은 비가 예보돼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정책이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 경기, 충북 지역 선관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지난달부터 임시 휴업했던 전국 67개 매장을 오늘 임시 재개장했습니다. 정식 개장은 오늘 13일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금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을 두고 여야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 논란과 정치적 공방,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요즘처럼 더운 날 시원한 실내에서 휴대전화 들여다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난 분들 많이 계시죠. 쇼폼이며 뭐 SNS, AI까지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우리 뇌는 과연 괜찮을까요? 뇌과학자인 장동선 박사와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 코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1: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네.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네요.
4: 네. 최근에 뭐 서울 집값과 그리고 전월세가 좀 같이 오르는 이른바 이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서울시와 함께 좀 해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제 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좀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나아가서 서울의 주택 공급을 언제, 어느 규모로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주고 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2: 네.
4: 일단 양측 간 이견이 좀 꽤 커 보입니다. 회동 다음 날인 어제 오 시장이 이 정부의 정책을 두고 만나봤는데 이대로면 집값을 못 잡는다, 이렇게 공개 비판하면서 양측의 좀 입장차가 좀 선명하게 드러난 건데요.
2: 네.
4: 쟁점을 보면 일단 크게 한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이 용산 부지 활용 방안인데요. 정부는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을 기존 6천 가구에서 최대 1만 가구까지 좀 늘리려 하는 반면 서울시는 8천 가구 정도가 좀 한계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 시장은 또 이 정부가 용산공원이 어린이 정원을 좀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시민의 공원을 해칠 수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2: 네.
4: 또 두 번째 문제는 이 그린벨트 해제권입니다. 정부는 이 서초구 내곡동의 이 예비군 훈련장 일대 등의 이 그린벨트를 좀 주택을 위해서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오 시장은 반면 이 환경훼손과 이 투기 우려 등의 이유로 그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재개발, 이 재건축을 두고도 이견이 큰데요. 서울시는 이 정비 사업을 좀 빠르게 추진하는 게 서울 이 주택 공급 확대의 좀 핵심이다, 이런 입장인 반면 정부는 기존 주택을 좀 허물고 다시 짓는 방식은 실제 늘어나는 물량이 좀 제한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 집값을 잡으려면 좀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 목적지는 같은데 그 가는 길을 두고 정부와 좀 서울시의 입장차가 큰 모습입니다.
2: 네. 뭐 첫 만남이기 때문에 그 첫 만남의 의미를 둬야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네. 보기에도 이견차가 너무 큽니까?
3: 뭐 불협화음을 협화음으로 바꿀 수 있는 첫 계기기를 바라는 그런 시민들이 많을 것 같고
2: 네.
3: 안타까운 것이 사실 공급이 중요하다는 거는 이견이 없어요. 거의
2: 그렇죠.
3: 예전에만 해도 한 2010년대 중반 후반에만 해도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집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수년 지나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에 많이들 공감을 했던 것 같고, 공급은 더 필요하다, 획기적으로 또 공급을 늘려야 된다, 여기는 이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론상으로 한계가 있는 게 공공용지에서 공공주택 공급하는 것도 이제 공공용지에 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더 높여서 새로 짓는다고 해도 원래 이제 있던 집에 추가적으로 더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신규 공급은 사실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같이 고려한다면 둘 다 과감하게 해봐야 획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서로가 이제 뭐 정부나 여당하고 야당 쪽이 서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냐 공공용지 뭐 공공주택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다가 서로 상대방이 갖고 있는 방법론을 좀 짓누르는 이런 결과가 되고 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예를 들어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공부지라든지 공공주택 어떻게 활용해서 공급을 할 건지 더 짜임새 있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게 오히려 아이디어를 더 준다거나 네. 이런 방법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쪽도 그리고 이재명 정부도 재개발 재건축에서 어느 정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좀 긍정 검토를 해보면서 또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또 방책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해야 양쪽 간에 갖고 있는 방법론들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모으는 것이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2: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후에 이제 부동산 정책 점검위원 2차 회의를 이거는 뭐 비공개로 한다 그러죠?
4: 예, 맞습니다. 이번엔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무려 7시간 한 30분 동안 이 부동산 관련 1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당시에 이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좀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네. 오늘 회의에서 이 1차 회의 때 주문한 내용을 좀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회의 화두는 그래서 이 얼마나 주택을 좀 공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존 수도권 공급 계획을 얼마나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풀 수 있는 부동산 규제가 실제 있는지 이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는 뭐 그린벨트나 군시설 그리고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오늘 회의 결과를 토대로

0: 이달 중 후속 공급 대책을 한번 조율해 볼 예정인데요.
1: 예.
0: 제가 이 여권 내 분위기를 들어보면 뭐 청와대도 마찬가지인데 이 최근에 이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빠르면 다음 주 중에도 이 부동산 추가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예.
2: 네. 네, 공급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듣고 저게 되겠어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미 어느 정도 실패한 채로 시작을 하는 거다.
1: 네.
2: 그런 의미에서 계획이 물론 과감할 필요도 있겠지만 구체적이어야 한다. 아, 저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믿음을 좀 심어주는 게 정부의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급 문제 관련해서 최근에 부동산 대토론이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 이게 아쉬운 것이 좀 길게 여러 차례 토론을 했었다면은 많은 아이디어들이 더 모였을 텐데 그 점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더 오래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것이 몇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던 게 최근에 비아파트 공급이 문제가 있다.
1: 네.
2: 예, 그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아파트가 공급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잘 되면 뭐 청년층, 1인 가구, 저소득층 또 뭐 직장하고 좀 가까운 지역에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1: 네.
2: 이런 쪽의 문제가 풀리면서 또 자연스럽게 전월세 상승이 좀 방지가 되고 또 아파트 가격도 상승이 억제되는 효과가 생기는데 비아파트 공급에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특히 또 정부에서 좀 대책을 마련을 해서 발표를 한다면 더 조금 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1: 네. 또 한 가지 요즘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육해 공군 이 사관학교 통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통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또 군합밖에 반발이 있죠.
0: 네, 우선 이 정부는 육해공군 이 사관학교를 하나의 국군 사관학교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태인데요. 일단 요약을 해보면 1, 2학년은 AI 합동작전 같은 이 공통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이 3, 4학년부터 이 각 군별이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 현대전에서 이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 장교 양성 단계부터 이 군간 좀 칸막이를 낮춰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번 그 국군사관학교를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0: 그런데 군 안팎에서는 반발이 좀 상당한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무려 이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러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발언하면서 좀 논란이 커진 건데요. 결국 정부가 이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게 뭐 전략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란 척결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이유로 통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뭐 야권과 군을 중심으로 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전직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 40여 명과 그리고 이 국민의힘 소속의 국방위원들이 통합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일단 정부는 공청회 등을 좀 거쳐서 의견을 한번 좀 수렴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오는 10월에 구체적인 통합안을 그때 가서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김수인 평론가 어떻습니까? 현체제가 네. 맞습니까? 통합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2: 이거는 좀 논의를 풍성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한쪽에서는 육해공 각자의 문화도 있거니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전쟁이나 이런 걸 대비했을 때 복합적인 전쟁이랄까 이런 것들 대비를 통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관학교 통합론 입장인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봤는데 네. 사례가 또 다양해요. 다른 나라를 살펴보니까. 미국, 영국 같은 경우가 군종별 사관학교.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처럼 육해공 사관학교가 따로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육해공 사관학교는 따로 있는데 합동 교육을 강화한 그런 체계를 갖고 있고요.
1: 네.
2: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군 대학을 나와요. 그래서 사관학교 체제가 아닙니다.
1: 아.
2: 예, 일단은 군사 훈련부터 먼저 받은 다음에
1: 네.
2: 연방 군 대학에서 학사 석사를 따면서 장교로 양성이 되는 좀 일반 대학교하고도 연계가 큰 이런 체제로 돼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가 바로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 장교를 함께 양성하는 통합형인
1: 네.
2: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요 사이사이에도 스펙트럼이 또 있는데 그러니까 공통 교육을 몇 년 하고 그다음 전문 교육을 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여기도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캠퍼스를 하나로 통합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공통교육은 하나의 캠퍼스에서 받되 전문교육은 각자의 캠퍼스에서 받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안은 지금 전자 쪽에 가까운 그런 안인데
1: 네.
2: 이걸 갖고도 여러 가지 세밀하게 국방과 교육이라는 차원 여기에 딱 집중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

0: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 발언 때문에 이게 틀어질 수 있는 게 쿠데타를 언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국방과 교육에 따라서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에 대한 응징, 뭐 책임을 묻겠다, 조직에 대한 해체, 뭐 이렇게까지도 이어지는, 그래서 이게 논점이 제대로 모아지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라는 것도 5.16 쿠데타를 예로 들어보면 그때 그 육군 인력 중에 쿠데타에 참여한 사람은 0.6%였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12.3 내란 사태 때도 소수의 군인들만 거기에 가담을 했었던 것이 역사였기 때문에, 근데 그 소수를 갖고 그냥 육사 전체에 책임을 묻다시피 해서 학교를 없애다시피 통폐합을 할 거냐, 예, 그렇게 논의를 끌고 가면 앞에서 얘기 드렸던 또 예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육해공사관학교 통합을 하거나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해오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1: 예.
0: 예, 그런 논의들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오늘 오전 열렸습니까?
2: 예, 열렸습니다.
1: 뭐 결과가 나왔습니까?
2: 나오지 않았습니다.
1: 예.
2: 예, 일단 오전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면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오전 10시에 이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었는데요. 일단 오늘 징계심의 대상은 조경태 그리고 권영진 진종호 의원이었습니다.
1: 그랬죠.
2: 예. 그런데 윤리위 회의 시작부터 좀 파행을 겪었는데요. 오전 회의 직후에 이 우종환 부위원장과 한 위원이 윤민우 위원장한테 윤리 내용에 좀 책임을 지고 함께 사퇴하자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끝내 윤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했고요. 결국 이 둘 모두 이 회의 불참과 함께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윤 위원장이 한동훈 의원 등의 이 징계 관련 자료를 이 외부 인사와 좀 공유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당 지도부가 위원 두 명을 최근에 새로 충원해서 이 윤리위가 7인 체제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다시 또 일주일여 만에 5인 체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물론 5인 체제라도 뭐 징계 의결 자체는 가능은 합니다. 이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을 살펴보면 이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또 이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면 현재 이 재적 5명이면 3명 이상이 출석하면 이 회의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1: 네.
2: 일단 윤리위 회의 뭐 시간이나 장소나 뭐 의결 여부는 뭐 저희 출입하는 뭐 기자들이나 의원들에게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서 오늘 오후 중에 징계가 뭐 도출될지 회의가 뭐 재개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입니다.
0: 네. 이번에 징계 심의 대상으로 오른 의원들 보면 조경태 진종호 의원은 어쨌든 당의 방침을 어겼기 때문에 해당 행위로 규정은 될 수 있는 거고, 권영진 의원은 이제 멱살잡이인데 이것도 폭력이기 때문에 뭐 심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수위를 떠나서 심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발생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윤리위원회라고 했을 때 어쩌다가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주목을 잠깐 받고 세간의 관심에서 잊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건데, 지금 거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상시대기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최고위원회만큼이나 바쁜 조직이 됐다. 이 점이 참 국민의힘의 비극인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해서 검찰 보안수사권 토론회에서 서범수 의원, 진종호 의원이 했던 언행이 문제가 됐잖아요. 사실 이것도 충분히 심사를 해볼 만한 사안인데, 근데 이미 윤리위 자체에 문제가 생겨버렸다. 이게 좀 국민의힘의 가장 큰 그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러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내란 문제라든지 또 대통령 선거 때 무소속 한덕수 후보 쪽 지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또 유야무야가 된 게 있고,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논란이 또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미 윤리위원회가 좀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건은 몰려들고 이목도 몰려들지만 좀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이 돼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장동혁 대표 사퇴 촉구하는 당원 서명 2만 명 넘었다면서요?
2: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책임 당원인 이 박인규 씨가 장동혁 사퇴를 촉구하는 이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보면 이 참여자가 2만 4천 명 안팎까지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박 씨 측은 이 선거 패배에도 이 지방선거 패배에도 장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오히려 이 당내 비판 세력에 대한 징계를 좀 이어가고 있다, 퇴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박 씨는 이 서명부를 또 당내 이 3선 이상 중진 의원 33명에게도 메일로 전달을 해둔 상태입니다.
1: 예.
2: 제가 오기 전에 이 박 씨 측에 한번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 33명의 의원들 중에서 메일을 읽은 것으로 밝혀진 의원이 13명이고요.
1: 네.
2: 이 중 이 서명한 의원은 아직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메일을 받은 이 소위 말하는 반 장동혁계 중진 의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서명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0: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1: 뭐라고 하던가요?
0: 일단 당원의 의사는 존중하는데 그리고 의견에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당원이 서명한다고 과연 장동혁 대표가 뭐 물러나겠어?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게 기업으로 따지면 이 회장을 물러나게 하려면 이 주주들을 움직이는 것보다 이 이사들을 움직여야 한다. 예, 한마디로 지도부 설득이 좀 우선이다. 이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0: 장 대표도 또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서명운동을 두고 책임 당원이 100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2만 명이 전체 당원의 뜻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일축을 했습니다. 이후 다시 서명을 이 주도한 측이 입장을 다시 내놨는데요. 그렇다면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번 재신임 투표를 하자 이렇게 맞받으면서 좀 양측의 신경전이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1: 네, 우리 김평론가님은 네. 2만 명이라는 숫자 어떻게 보세요?
2: 뭐 2만 명 일단 사람이 2만 명이 뜻을 모았다는 거 가벼이 볼 수는 없다고 적지 봅니다. 않은 숫자요. 네, 그래서 이거 자체를 뭐 별로 수가 안 된다 이렇게 폄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폭발력이 큰 것인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서명 운동을 한 게 지난 6월 22일이더라고요.
1: 네.
2: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막 강력한 개파라든지 유력 정치인이 가담을 한 거 아니고 아마 일반 당원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이는 못 모았을 거고 그거는 또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 시간이라든지 또 전체 당원에서의 비중 이런 걸 봤을 때는 당을 흔들어 놓을 만큼은 아직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박인규 책임 당원이 자신 있으면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당원으로서는 승부수를 던진 거지만 근데 여러 정치인들이 또 이렇게 같이 압박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1: 네.
2: 지금 좀 이런 당원들이 활동을 하더라도 이게 좀 제도권이라든지 당의 어떤 중심부에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 있고 이미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두 달이 지나버려서 장동혁 대표도 그걸 믿고 더 버티는 것이 아닌가 이미 할 수 있는 그 어떤 반대편에서의 공격이라든지 공세 이런 것들이 김이 새버렸다
1: 네네.
2: 이런 판단을 또 장 대표 입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장 대표도 책임 당원이 100만 명이 넘는데 2만 명이 전체를 대변할 수 있겠냐고 네.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2: 네. 실제로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다면 뭐 더 거칠게 반발을 하거나 혹은 진짜 재신임 투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현재로서 여유롭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당원들이 어느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지는 세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현재 장 대표가 느끼는 압박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예, 이건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1: 여의도 현미경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0: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 There are places I
1: remember. 네, 잠깐만 보려던 휴대전화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느새 한참이 지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쇼폼 영상들 보고 또 SNS 둘러보다가 요즘은 AI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동안 우리 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뇌는 과연 괜찮은 걸까요?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박사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네.
1: 아니 근데 이렇게 잘생기셔도 되는 겁니까?
2: 아유, 뭐, 네. 제가 이제 윤인구님하고 이렇게 뭐 네. 서로가 좀 이렇게 첫인상이 호감형인 것 같습니다.
1: 아, 네. 그래요? 네. 네. 목소리도 좋으시고.
2: 네. 당황했잖아요.
1: 왜 당황하시고 그러세요? 아니, 방송 잘 보고 있고요.
2: 네네.
1: 먼저 뇌과학자라는 직업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아, 뇌과학자라고 네. 하죠.
2: 기본적으로 네. 뇌과학자라고 그러면 뇌를 연구한 사람 또 뇌를 전공한 네. 사람을 얘기하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신경과학일 겁니다. 뉴로사이언스. 네. 그러니까 뇌는 세상을 보고 듣고 이해하는 모든 걸 하는데 네. 뇌를 연구하는 사람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연구한 사람을 뇌과학자라고 그러고요. 네. 그러니까 이 범주 안에 되게 많은 영역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돼서 신경과 정신과에 가서 뇌질환이 있는 사람을 봐도 뇌과학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0: 인간 뇌에서의 어떤 우리가 인간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패턴을 발견하는 일도 뇌과학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네. 뭐 컴퓨터 공학, 생물학, 심리학, 교육학, 의학 여러 루트를 통해서 뇌를 공부할 수가 있고요.
1: 네.
0: 저의 경우에는 이제 생물학에서 시작을 해서 인지과학 쪽으로 넘어가서 인간이 인간을 볼 때 뇌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가 궁금한 사회인지신경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사회,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인지. 그리고 그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신경과학. 이게 이제 저의 전공 분야입니다.
1: 약간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 김경일 교수님도 약간 느낌이.
0: 저희가 그래서 경동 브라더스라고 경일 동선 되게 인기 좋은 조합이고요. 사실 심리학자인데 인지심리학 전공하셨고 저는 이제 뇌과학자 신경과학인데 인지신경과학을 전공했잖아요.
1: 그러니까 접점이 있는 거네요.
0: 네, 저희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한 못해도 40-50% 때때로는 60%까지 서로가 공유하거나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1: 네. 우리 밖에서 기술 감독님 보시고 우리 두 사람이 좀 닮았다고.
0: 그렇죠.
1: 느낌이 그런가요?
0: 김경일 교수님이 조금 더 잘생기셨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목소리도 그렇고.
1: 아니 저랑 지금 장동선 박사님이랑 닮았다고. 밖에서
0: 저희 둘이
1: 보시고 약간 이렇게 좀 갸름하고 그런 얼굴 스타일이 좀 비슷하게 보이는. 저는 기분 좋습니다.
0: 저도 기분 좋습니다.
1: 장 박사님 약간 장 박사님 뇌에서 당황한 것 같은데.
0: 네. 이게 닮았다라는 거를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칭찬으로 듣고 있습니다.
1: 진실로?
0: 진실로. 진실은 알 수 없는 거지만 기분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뭐 장 박사님으로부터 심리적인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좀 의학적인 질문도 해볼 수 있고 뭐 그런 거네요. 과학적인 해답도 얻을 수 있는 거고.
0: 네. 심리의학은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1: 네.
0: 우리가 가끔 이제 뇌과학에서 위로를 느끼는 순간은 내가 하여튼 잘못하고 나의 문제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아 나의 뇌가 이렇게 생겨먹어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을 때 스스로의 행동을 바꾸거나 또는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2015님께서 요즘 저의 머릿속 너무 많이 복잡합니다. 듣고 보고 기록하고 바쁘게 돌아가니까 과부하예요. 나의 뇌를 깨끗이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아마 뭐 2015님뿐만이 아니라 요즘 저부터도 그렇고 머릿속 복잡하신 분들 많이 뭐 주식 때문에도 그렇고
0: 네.
1: 부동산 때문에 집값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좀 박사님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조금 머리가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의 뇌는 지난 그 한 30만 년 전 뇌랑 용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정보를 처리하라고 진화한 뇌가 아닌데
1: 네.
0: 이제 사회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면서 사실은 우리의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정보가 들어오는 건 내가 관심 있어서 보는 정보가 있고 그냥 관심 없는데도 뚫고 들어오는 정보들이
1: 맞아요.
0: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둘 사이에 적절한 밸런스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아니 그래서 저만 해도 예전보다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법 뭐 옛날에는 사실 전화번호도 한 20개, 네. 30개는 기억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0: 네네.
1: 이제는 뭐 글쎄 10개나 기억하는 뭐 번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네, 그래요.
0: 두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일단 모든 도구는 뇌를 바꿉니다. 이래서 스마트폰이 있으면 내가 전화번호 기억할 필요 없으니까 기억 안 하는 게 맞고요. 내비게이션이 생긴 다음에는 굳이 지도책 갖고 다니거나 지도를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진 거는 이거는 뇌의 기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뇌가 적응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는데 지금 뭐 연세는 20대로 보이시긴 하지만 짐작해 볼 때 대략 네. 40세와 50세 사이 40대 50대 정도 된다라고 짐작을 한다면
1: 네.
0: 그 나이쯤에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게 설단 현상이라고 이게 말이 생각날랑 말랑 혀끝에 걸려 있는데 네, 안
1: 맞습니다.
0: 나오고 기억이 안 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1: 네.
0: 이건 이제 언어 인출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나 단어들이 잘 생각나지 않기 시작하는 시점이 대략 한 40대 중반부터라서 뭐 굳이 우리가 이제 뭐 내 뇌가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변한 거 아니야라고 하더라도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더라도
1: 네.
0: 사실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기억력을 우리가 좀 쪼개서 볼 필요가 있는 게
1: 네.
0: 단어는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는데 사람 얼굴 기억하는 능력은 연구에 따르면 올라갔습니다. 아. 40대 중반 그리고 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어떠한 사람들의 이제 얼굴에서 그 사람과 관련된 인간에 대한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
1: 예.
0: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고 있었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쌓여가는 그래서 그 기억력은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약간 자연스러운 노화 때문에 떨어지는 기억력도 있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기억력도 있다는 말씀.
0: 네, 기억력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능력이 우리는 나이 들면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내 모든 나이 때 사실은 내가 최고로 갖고 있는 피크치는 능력들이 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능력도 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 받는 대문호들 이분들의 정말 대작이 네. 20대에 나온 케이스는 별로 없고요. 정말 어떠한 멋진 문장을 만들어내고 언어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언어 능력
1: 네.
0: 이건 오히려 60대 넘어서 피크를 찍는다고 하니까 사실 보여지는 건 옛날이 좋았고 내가 지금 안 좋아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 더 좋아질 능력도 네. 크게 보면 더 많습니다.
1: 그러니까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네요.
0: 맞아요. 매 순간에 충실하면 됩니다.
1: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우리 장 박사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궁금해요. 우리 장동선 박사님도 쇼폼 같은 거 즐겨보십니까?
0: 아, 이거 큰 문제입니다. 즐겨보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네. 안 본다라고 해놓고 맨날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아이들과 이 쇼폼 때문에 많이 이게 다툼과 불화의 원인이 되곤 해요.
1: 그렇죠.
0: 네.
1: 근데 이게 사실 뭐 저도 잘 안 보려고는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를 보고 있으면 하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쑥쑥쑥쑥 이게 저도 모르게 넘어가고 있는 나를 보면서 어떨 때 이렇게 흠칫 놀랄
0: 맞아요.
1: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나의 뇌 상태는 어떤 것인가.
0: 자, 이게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말 이런 것들이 매번 뇌의 회로와 배선을 바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그런데 요 쇼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될 때 조금 사악하게 설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쇼폼을 봤을 때 이걸 보고 또 다음 걸로 넘어가고 또 다음 걸로 넘어가고 스와이프하는 우리의 행동과 또 정보를 접하는 방식이 사실 설계만 놓고 보면
1: 네.
0: 도박장의 그 왜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당기는 메커니즘 있죠. 요 슬롯머신의 설계와
1: 네.
0: 쇼폼을 스와이프해서 다음 영상이 오게 만드는 설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1: 예.
0: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영상에 중독될 가능성을 높여놓은 거고 그 이유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이 우리 플랫폼에서 쇼폼을 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1: 네.
0: 어떠한 광고로 돈을 벌거나 여러 가지 모델을 붙일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자본주의적 논리 아래서 생겨난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최대한 오래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오래도록 보도록 만들어진 게 쇼폼의 설계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래서 더 많이 늘었어요. 카카오에서도 네이버에서도 뭐 구글 쇼폼도 있고 인스타 릴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틱톡도 있고.
1: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0: 네.
1: 그런 저 쇼폼을 만드는 뭐 기업들이
0: 네.
1: 그런 뇌과학자를 모셔서 그런 거를 연구하도록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0: 들었어요. 그렇게 드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뇌과학자 또 김경열 교수님 같은 심리학자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인간의 정신, 마음, 행동을 연구하는 많은 팀들, 인지과학자들
1: 네.
0: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요즘은 게임 회사나 아니면 이러한 플랫폼 회사들에 많이 취업을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1: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실제로 그러고 있군요.
0: 네. 그리고 이 원리를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1: 네.
0: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무언가가 나의 뇌를 바꾼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행 횟수입니다.
1: 시행 횟수?
0: 시행 횟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
1: 네.
0: 그럼 내 뇌가 이 행동을 했구나라고 그것을 이제 내 뇌에서 기억을 하고 이건 한번 한 행동이니까 다음에 또 할 수 있어라고 이제 저장해 둔다라고 봐야 되겠죠.
1: 네.
0: 그리고 이게 이제 했을 때 또 할 것 같은 행동이면은 그걸 또 강화해서 다음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은 우리가 대부분 삶 속에서 강화 학습을 해서 배우는 거는 그 배우는 주기가 좀 깁니다.
1: 네.
0: 뭐 운동을 배우건 공부를 하건
1: 그렇죠.
0: 그런데 이 쇼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상을 궁금해서 들어가서 봤어. 한 15초 정도 보죠. 평균적으로.
1: 네.
0: 그리고 또 넘긴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시행 횟수가 우리가 살면서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반복적으로 많이 하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심지어 계산해 보면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을 당기는 횟수보다도 훨씬 더 자주 반복해서 이 행동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1: 네.
0: 얼추 계산해볼까요? 15초마다 영상을 하나 넘긴다라고 하면 1시간 동안 영상 보고 넘겼으면은 나는 1시간 쇼폰 보는 동안 240회
1: 그러네요.
0: 내 뇌를 강화학습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걸 보고 행동을 반복할수록 뇌 안에서는 그게 강해지는데
1: 네.
0: 우리가 쇼폼을 보는 동안에는 1시간만 쇼폼을 봐도 240회 강화학습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 뇌가 이거를 점점 더 많이 보도록 여기에 관심을 보이도록 어떻게 보면 회로를 바꾸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카지노에 있는 슬롯머신은 프로그래머가 매번 다시 프로그램할 수가 없어요.
1: 네.
0: 근데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우리가 한번 스와이프할 때마다 얼마나 빨리 넘겼나 다

0: 수집을 해서 알고리즘이 컴퓨팅을 해서 다음번에 더 높은 베팅 확률로 나의 뇌가 보상으로 느끼도록 관심을 보이도록 또 스와이프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사실은 너무너무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어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어떠한 형태로 애들한테 시키냐면 게임해도 돼. 뭐 하고 싶은 거 해. 모두 게임도 돼. 뭐 OTT 봐도 돼.
1: 진짜로요?
0: 그렇게 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뭐냐. 너가 약속한 대로 스스로 멈출 수 있으면 이걸 봐도 되는 해도 되는 권리를 얻은 거야. 이게 룰이에요.
1: 네.
0: 근데 애들이 이제 요걸 또 강화학습을 하다 보니까 잘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넷플릭스 잘 꺼요. 막 너는 야 5분만 더 보자 이러면 아니야 아빠 엄마랑 약속했어. 이거는 지금 끄는 거야 라고 하면 다음에 애들이 또 봐도 돼요.
1: 아 근데 통제가 잘 안 되던데.
0: 그러니까 OTT를 보는 거나 만화책을 보는 거나 대부분의 것은 통제가 되고요.
1: 예.
0: 제가 이거를 몇 년을 지금 한 2년 넘게 해봤는데 절대 통제가 되는 영역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1: 예.
0: 절대 통제가 안 되는 영역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쇼폼이에요.
1: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세요? 아이들 연령대가.
0: 지금 초2 중1입니다.
1: 한창 볼 때구나.
0: 네. 예. 쇼츠는 아이들의 의지로 또는 어떤 룰로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폰을 수험생 폰으로 바꿔버렸어요. 아예 어떤 종류의 쇼폼도 돌릴 수가 없게.
1: 그거 반발이 굉장히 심했을 텐데.
0: 반발이 심했지만 기회를 줬죠. 너가 스스로 이것을 제어할 수 있으면 너는 폰을 써도 돼. 이거를 네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으면 이걸 해도 돼. 이건 저희 기본 룰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거를 10번의 기회, 20번의 기회를 줬는데 스스로가 못한다라는 거를 알게 됐으니 사실은 아이도 할 말은 없는 거죠. 약속이니까.
1: 7152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저는 유튜브 쇼츠에 중독돼서 자기 직전까지 보다가 늘 수면 부족으로 시달려서 이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자려고만 하면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검사를 하니까 염증 수치가 높아졌다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대요.
0: 너무 슬프네요.
1: 근데 입원하면서부터 쇼츠를 끊고 또 퇴원하고도 지금 한 달째 됐는데 늘 달고 다니던 건망증이 많이 개선된 느낌이고 머리도 맑아진 것 같습니다. 진짜 관련이 있는 걸까요? 라고 네. 문자를
0: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뇌가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하기 위한 뭐 방법들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사실은 좀 이게 너무 단순해서 어이없을 수 있는데 가장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좋은 방법이 잠을 충분히 자고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잠 못 자는 게 아주 큰
0: 학습 능력, 기억 능력 다 올려주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그 실수를 자주 하는데 저도 이제 아 이것만 봐야지 하고 보다가 잠 못 잘 때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러고 나면 다음 날 또는 그 순간에도 내가 나 스스로를 제어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제어를 더 못 하니까 더 못 자고.
1: 그러니까 그게 계속 악순환인 거네요.
0: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금 어쨌든 병원까지 갔다 오셔서 끊으시긴 했지만 그걸 스스로 메타인지 능력 으로 관찰하고 내가 이렇게 좋아졌다 보신 건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1: 네. 아까도 그런 문자가 왔었는데요.
0: 네.
1: 요즘 이제 쇼츠는 이제 짧게 돌아가지만은 그 유튜브 어떤 뭐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다시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때도
0: 네.
1: 그 배속으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0: 아, 네 맞아요. 네.
1: 1.5배속,
0: 네, 네.
1: 2배속.
0: 네.
1: 그러니까 이게 긴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기다려주질 않는
0: 맞아요.
1: 참. 그래서 이 지상파 방송사들이 힘들고 1시간짜리 드라마 다큐도 이제 안 통하는 세상이 돼서.
0: 영화관 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1: 네.
0: 저도 유튜버지만 롱폼을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길게 보게 만드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1: 아니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굳이 1.5배속 2배속으로 보게 되는 이 심리는 뭐예요?
0: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영상을 봐서 무언가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루는 24시간 뿐이고 내가 영상 볼 수 있는 시간도 무한하지 않은데 아깝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더 압축적으로 정보를 접하고 싶은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1.5배속으로 보셔도 2배속으로 보셔도 사실 뇌가 특히 또 젊을수록 적응을 잘하는데
1: 네.
0: 문제 없습니다.
1: 왜냐하면
0: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말을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느리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지만
1: 네.
0: 그냥 내 뇌는 맞춰가거든요. 느리게 말하는 사람하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 그 정상을 느껴지고
1: 네네.
0: 빠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지고
1: 예.
0: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보는 속도도 그냥 1.5배속, 2배속에 내 뇌가 맞춰가는 능력이 웬만해서는 제가 이제 연구 결과가 맞다면 2.5배속 전까지는 한 2배속 전까지는 우리가 적응을 다 잘합니다. 물론 적응하느라고 에너지 소모가 어느 정도 있긴 한데
1: 네네.
0: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뇌를

0: 뭐 망치거나 나쁜 게 쇼폼처럼 없어요. 다만 뭔가 이렇게 눈물샘을 자극하거나 울리거나 감동적인 진짜 영화나 이런 콘텐츠는 이제 입의 속으로 보면 감동이 줄어들긴 해요.
1: 네.
0: 그래서 어떤 지식을 접하거나 뭐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노래를 듣거나 할 때는 아무리 좋은 노래도 입의 속으로 들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1: 그렇죠. 우리가 이제 쇼폼을 이렇게 볼 때 막 뭐 도파민 중독된다 그러잖아요. 이 도파민이라는 거는 어떤 작용을 하는 겁니까?
0: 네,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사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잘못된 말이고 없는 말이거든요.
1: 그래요?
0: 도파민이라는 거에는 중독될 수가 없어요. 다만 중독의 과정에 있어서는 항상 도파민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게 도파민이 뭐냐라고 했죠.
1: 네.
0: 도파민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고요.
1: 네.
0: 주로 보상을 위해 나와요. 그러니까 보상을 위해서 나오지만 보상만이 다가 아니라 운동을 하려면 도파민이 필요하고 몸을 움직이고 내가 지금 손을 움직여서 컵을 잡으려면 도파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하고 뭔가를 내가 하기 위해서도 도파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도파민은 그 도파민 회로가 뇌에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이고 없으면 파킨슨병에 걸립니다.
1: 와, 그렇습니까?
0: 도파민병,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이 파킨슨병이에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도파민 중독이라고 부르냐? 이건 사실 즉각 보상에서 나오는 도파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한 잔 마시면 즐거워. 내가 지금 당장 게임하면 즐거워. 뭔가 당장 즐거운 것들 있죠.
1: 네.
0: 이 당장 즐거울 때 반응하는 뇌 안에 도파민 회로가 중변형계 회로라고 따로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 중독됐다라는 거는 뇌 안에서 당장 즐거운 걸 하기 위한 회로를 그냥 계속 가동하고 싶어질 때 우리가 그거를 도파민 중독이라고 부르는 거죠.
1: 네.
0: 참고로 중독이라는 게 생기는 것도 요 회로에서 생기는데 왜 생기냐면 도파민이 분비돼요.
1: 네.
0: 그럼 도파민 수용체가 이걸 받아줘야 되거든요. 당장 즐거운 걸 하면 다음번에 원래 즐거웠던 만큼 한다고 똑같이 즐겁지가 않아요.
1: 더 자극이 심해져야 되는 거죠.
0: 맞아요. 술도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더 센 거 더 많이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장 즐거운 걸 해가지고 즐거웠지만 다음번에는 도파민 수용체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극을 받으려면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1: 네.
0: 더 센 용량. 근데 이게 이제 악순환으로 더 많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즐겁고 보상으로 와서 도파민을 추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없으면 금단 증상이 오고 아프게 돼서 찾게 되는 현상을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의 중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도파민 중독이라는 거는 우리가 도파민을 지금 당장 즐겁고 자극적인 거를 추구하는 데만 쓰고 있다. 요 회로만 가동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의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쇼폼과 SNS를 즐겁게 보다가
0: 네.
1: 오히려 이게 너무 많이 봐서 좀 우울감이 느껴진다, 불안해진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고 이 쇼폼을 보다 보면 뇌 안에 여러 변화가 생기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하고 제외하고 계획하고 또 내가 나 스스로를 인지하는 전전두엽의 기능들이 쭉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쇼폼 보고 있는 동안 내가 약간 멍청해진 느낌이 드는 거는 진짜 무슨 그 내 생각을 하지 않고 멍하니 영상을 보고 있는 상태로 뇌가 바뀌어 갑니다. 참고로 똑같은 영상을 봐도 쇼폼으로 안 보고 예를 들어서 네. 1분짜리 10개 보는 거랑 10분짜리 하나 보는 거 이런 실험을 과학자들이 한 적이 있거든요. 10분짜리 하나를 쭉 볼 때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1: 네.
0: 왜 그러냐. 뇌가 시뮬레이션을 해요. 요 다음에는 어떤 장면,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생각을 같이 하면서 보는데 쇼폼을 볼 때는 15초마다 1분마다 뇌가 그냥 켰다 껐다 에이 무슨 생각을 해. 그냥 생각 없이 전전두엽 기능이 쭉 떨어지는 거죠.
1: 네.
0: 그러다 보면 왜 불안이나 우울 같은 감정들이 더 많이 올라오냐. 편도체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올 때 주로 전전두엽에서 제어를 해줘요.
1: 네.
0: 쓸데없는 생각이야.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괜찮아. 이런 형태로 어떠한 감정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스스로 감정을 제어를 해주는데
1: 네.
0: 이제 쇼폼을 진짜 2시간 정도 봤어요. 전전두엽의 기능이 뚝 떨어져 있죠. 그럼 감정이 올라와요. 아, 좀 이런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고 커지고 스스로가 거기 브레이크를 못 거니까 갑자기 엄청 불안한 마음들이 들고 막 우울한 마음이 들고 하는 것들이 생기고요.
1: 네.
0: 또 우울한 마음은 언제 생기냐면 내가 미래를 예측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재밌는 걸 할 생각을 하거나 맛있는 걸 먹을 생각을 할 때 기쁘잖아요. 상상만 해도.
1: 그렇죠.
0: 도파민은 기대할 때도 분비가 되고 좋은 경험을 할 때도 분비가 돼요. 네. 두 가지 상황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당장 즐거운 쇼폼 같은 걸 쭉 계속 보느라고 여기다가 이제 그냥 계속 요 회로에서만 도파민을 다 썼어요.
1: 네.
0: 그러면 나중에 미래를 상상하거나 내가 나중에 이렇게 성공해야지 또는 가족들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라는 상상을 하는 순간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그 상상으로 내가 즐거워져야 동기부여가 돼서 그 행동을 하도록 되는데 이게 이제 과도하게 쇼폼 시청을 하고 나면 이 영역에서 기대하고 상상할 때 나오는 도파민이 별로 안 나와요.
1: 아.
0: 왜냐하면 내가 당장 즐거운 거 할 때 여기서 너무 과도하게 이 도파민 회로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 나 궁금한 게 없고 무기력하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없고
1: 그러니까 다른 걸 할 의욕이 네. 떨어지게 되는
0: 그쵸.
1: 상태가 되고
0: 그 의욕 저하가 떨어지는 것도 의욕을 일으키고 동기부여를 일으킬 때 활성화되는 도파민 회로의 활성화도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져서 생기는 거고 그거는 다른 회로를 당장 즐거운 거를 1시간에 240번 보느라고 다른 회로에서 도파민을 너무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지금 이 1039님께서도 저희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서 도파민 받고 계신 것 같은데 보이는 라디오로 장동선 박사님 얼굴 처음 보신다고 하시면서
0: 네.
1: 계속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원래 우상이신 건가요? 아니면
0: 원래 우상이고요.
1: 뇌과학자들은 잘 웃는 건가요? 질문을
0: 주시고. 아, 그런가요? 그때는 정재승 교수님도 잘 웃으시고 김재승 교수님도 웃으시고 웃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거꾸로 네. 생각합니다. 뇌과학자가 잘 웃는다기보다 방송에서는 잘 웃는 뇌과학자를 불러주는 것 같습니다.
1: 아무튼 뭐 인상이 참 좋으세요. 우리 장동선 박사님.
0: 고맙습니다. 네. 칭찬을 참 잘해주세요.
1: 네. 이렇게 센 자극 또 짧은 자극에 익숙해지면은 자연히 좀 집중력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0: 그렇죠.
1: 걱정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잖아요. 또
0: 맞아요.
1: 네.
0: 그러니까 뇌는 적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도시 한가운데에서 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마 우리나라의 근시가 5명 중 4명이 아마 근시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유전적으로 근시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적응이 된 거죠.
1: 네.
0: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집중력을 발휘한다, 어떤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한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뇌회로들, 그리고 그때 상태를 자주 경험할수록 이게 이제 올라가고 그 능력이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뇌는 간단합니다. Use it or lose it. 내가 많이 쓸수록 강화가 되고 적게 쓰면은 그거는 저절로 이제 조금씩 없어집니다. 그런데 집중력을 이제 길게 활용해가지고 쓰는 연습을 할 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1: 네.
0: 뇌가 그걸 해야 되나라고 이제 그 기능 그거를 하는 회로들은 약화가 되는 거죠.
1: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좀 그 회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계속 그런 자극과 여기에 그냥 노예처럼 얽매여 있게 되는
0: 자 이게 사람마다 그리고 이제 나이대마다 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회복이 다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도 있고
1: 네.
0: 우리가 잠깐 동안 이제 리셋 시키고 말하자면 모든 종류의 자극들 특히 디지털 자극을 막고 안 쓰고 나면은 그냥 조그만 걸로도 이제 기쁨을 느끼고 다시 이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서 회복이 되고 바뀔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바닷가 가가지고 모래성을 쌓아요. 와 여기다 이제 뭐 이렇게 물이 들어오게 해야지 라고 했는데 물이 들어온 거 한번 잘못 뚫어버리면 그 물이 들어오게 하는 데까지는 쉬웠지만 다시 막는 건 어렵잖아요.
1: 그렇죠.
0: 뇌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떠한 종류의 회로가 우리가 이제 뚫어놓으면 더 재밌고 더 쉽고 되돌리기 어려운 종류의 회로들이 있고 뚫기는 어렵지만 되게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뚫을 수 있는 회로들이 있죠.
1: 네.
0: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제가 업무 장소에 가서 이제 뭐 스마트 모니터가 있는데 내가 매일 열심히 글을 쓰도록 만드는 회로를 뚫는 거는 두 달 정도 이 악물고 딴짓 안 하고

0: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만 노력해서 얻은 것들, 평생 공부하는 것들, 내가 참고 얻어낸 것들은 잘 빼앗기지 않는다. 계속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네. 내가 그 회로를 계속 사용한다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뇌를 사용하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박사님이 그 디지털 디톡스 얘기하셔서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도해 보신 적 있어요?
0: 종종 합니다. 그것도 제가 워낙 관심도 많고 너무 많은 것도 하다 보니까 그냥 아예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앱을 지워버리거나 제가 그걸 할 수 없게 원천 봉쇄하는 좀 강력한 방법들을 써서 내가 내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된다. 그럼 아예 그 디지털 디톡스 같은 방식으로 원천 봉쇄를 일정 기간 동안 해버립니다.
1: 아니 저도 뭐 해보려고 이제 여행 가서 주로 그래 뭐 전화 안 받고 이런 거 안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면 사진을 찍으려 그러면 스마트폰이 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뭐 그렇게 돼서 금방 이게 무산이 되는 그 경우들이 많았어가지고 네. 박사님의 경우는 또 그런 걸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0: 극복이 안 돼요. 극복이 안 되고 저도 늘 그러한 어떤 제가 하지 말라는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살고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스스로에게 함정을 파죠. 말하자면 이걸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한다. 마라톤 러닝을 한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뭐 내가 물속에서 스마트폰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그걸 안 하는 시간들을 늘리게 하고 또는 내가 뭐 글을 써야 된다. 아니면 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다른 종류의 방해가 특히나 이 디지털의 형태로 들어오지 않게 아예 인터넷이 없는 호텔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숙박을 하면서 할 것 같은데.
1: 그런 데도 있습니까 요즘?
0: 유럽에는 많아요. 유럽에는 많고 그러니까 아들을 어디 캠프 보내느라고 갔다가 인터넷 없는 호텔로 가거나.
1: 그러니까 약간 좀 강제성이 필요한 거네요.
0: 네. 되게 그래서 과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힘들지만 비행기 타는 시간이에요. 보통 논문 리뷰 같은 걸 대부분 거기서 끝냅니다. 네. 왜냐하면 방해가 없잖아요. 카톡이 날라올 수도 없고.
1: 나의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게 없어.
0: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거는 뇌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너무 힘들고 상황 설계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게 만드는 게 사실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1: 네. 앞에서는 이제 쇼츠 얘기를 많이 했고 SNS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3911님께서 인스타그램 X 이런 SNS에 중독된 것 같은데 팁 좀 주세요. 선생님 들으셨거든요.
0: 네. 이건 이제 일단 많이 할수록 중독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시행 횟수가 올라가면 뇌 입장에서 내가 자주 쓰고 많이 쓰는 거니까 또 쓰고 싶어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SNS를 차라리 그냥 계정에 내가 한 달 쉬기 뭐 안 들어가기 이런 형태로 이제 일종의 디톡스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그걸 도저히 할수 없는 종류의 게 있죠. 카톡 같은 거. 이런 거는 못하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나 스스로에게 정해놓고 어떤 이걸 해도 되는 시간이나 체크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는 형태로 하고 수시로 아무 때나 생각날 때 보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 놓는 제어 프로그램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SNS의 이제 자극이 언제 커지냐면 내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나 또 딴 사람은 어떤 재밌는 걸 올렸나 이런 어떤 사람들과의 인터랙션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기본이잖아요.
1: 네.
0: 근데 여기에 이제 중독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의 인간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들을 하는 게 또 도움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러닝하고 인증 올리지만 내가 늘 만나는 뭐 러닝 크루가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뛰고 나서 같이 뭐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재밌다.
1: 네.
0: 그럼 그 시간에는 뭐 이렇게 인증 올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지기보다는 같이 뛰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그 인터랙션이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왜 거기에 그렇게 많이 중독이 되나 심심해서인가 불안해서인가 뭔가 딴 사람들이 궁금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좀 적적하고 외로운 게 있나 어떻게 보면 나의 상태 여부에 따라서 중독성이 강해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해서 내 스스로를 보면서 나에게 지금 모자란 게 뭘까라고 한 질문을 하고 그걸 채워주는 게 좀 근원적으로 그런 중독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적으로는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을 일종의 루틴, 습관처럼 만들어서 아무 때나 들어가면 점점 많이 들어가게 돼요. 중독처럼. 근데 내가 지금 오늘 저녁에 지금 인스타 오늘 하루 있었던 거 올리는 시간이야. 또는 오늘 내가 페이스북에 글 쓰는 시간이야. 이런 형태라고 또 다른 사람들 뭐 하나 그 시간 동안에만 보면 SNS를 사용하더라도 좀 자기 주도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0: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이게 좀 상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를 많이 하다 보면은 마치 내가 그 안에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오히려 오프라인 모임을 좀 회피하게 되는 느낌을 갖는다는 사람들도
0: 네,
1: 있더라고요.
0: 그래도 편하니까. 왜냐하면 오프라인은 같이 술 마시자는 사람도 있고 내가 지금 얘기하기 싫은데 얘기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내 어떤 의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어쨌든 나의 제어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적당한 거리감이 있으니까 함께하고 어울리고 한 그룹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동시에 불편한 건 좀 적은 거죠.
1: 네.
0: 사실은 SNS의 어떻게 보면 상위 개념으로 더 위험해지는 게 AI죠.
1: AI.
0: 왜냐하면 AI 내 원하는 목소리, 원하는 모습 거기다가 완벽하게 내 맞춤형으로 모든 대화를 해주니까
1: 나를 혼내지 않고 나의 말을 들어주고 그렇죠. 나한테 짜증내지 않고
0: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SNS보다 중독성이 훨씬 높아지고 AI랑 대화하는 게 더 재밌어지면 인간을 더 피하고 인간이 더 불편해질 수 있게 되는 위험이 상당하다라고 일부 전문가들이 경고를 합니다.
1: 그러니까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저희 아이들만 봐도 그렇고 상대방한테 전화를 걸어서 뭔가 나의 용건을 얘기하는 것조차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0: 그렇죠.
1: 있고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면대면으로 대화하는 거를 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0: 네. 맞아요. 왜냐하면 불편하죠. 왜냐하면 인간 대 인간을 직접 만날 때 리스크가 가장 크고 실수할 가능성도 크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1: 어렵죠. 사실 어렵죠. 사람과 사람의 네.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0: 근데 여기서 뇌과학적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어렵지 않았다면 뇌가 이렇게까지 커지고 지능이 진화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뇌가 커지고 우리가 지금처럼 지능을 가지게 된 건 사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운데 인간 없이 살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포기하고 인간관계가 AI 때문에 SNS 때문에 불편해지면
1: 네.
0: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나 우리 뇌가 가진 능력들이 줄어들게 되는 위험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1: 아이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장 박사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0: 네.
1: 오늘 이제 뇌과학 기반으로 해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어찌 보면 한 건데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0: 네. 또 한번 불러주시고요. 여러분의 뇌가 모두 건강하고 또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1: 네. 7922님께서 저는 라디오로 제 뇌의 듣기 기능을 집중합니다 하는데 그럴 때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니콤이다 들으시면 되는 거겠죠, 박사님.
0: 네.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즐겨 듣습니다.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실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끝곡 라이언 고슬링 엠마 스톤의 시티 오브 스타즈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서울의 낮 기온이 37.5도입니다. 극단적인 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록 경신할 확률이 아주 커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39도, 강릉 32, 대구 37도, 광주 38도 등 31도에서 39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부 수도권과 일부 호남 중심으로 폭염 중대 경보 발효 중이고요. 이쪽은 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

0: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 폭염특보 속에서 체감도 역시 35도 이상입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인 모레 극단적인 더위가 조금은 약해지는 감은 있겠지만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여전히 한여름 날씨 유지하면서 동해안과 동쪽 산지에 많은 비가 이틀간 쏟아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강하고도 많은 비 예상되는데요. 강원 동해안 산지 쪽은 최대 150mm, 경북 동해안과 산지와 더불어 20에서 100mm의 비가 이 동쪽으로 오겠습니다. 제주도도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27도, 낮 최고 서울 35도 등 27에서 36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강원 산지의 안개가 매우 짙겠고요. 또 제주도에 지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 남해안과 더불어 강풍이 이어지고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7.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뉴스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입추인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폭염은 내일부터 다소 누그러지겠고 동해안 지역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2,600명을 넘었습니다. 가축과 양식 어류 피해도 심각합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이후 증거 은폐와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미국의 탄약 부족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가짜 뉴스라며 미사일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을에 들어선다는 절기상 입추지만 극한 더위는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폭염 중대 경보는 남부지방 곳곳으로 더 확대됐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동해안엔 많은 비가 예보돼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도심 광장 위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하늘에는 구름조차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대구 경북과 호남 지역으로 더욱 확대됐습니다. 극한 폭염이 갈수록 기세를 더하는 가운데 입추인 오늘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서울과 전주의 낮 기온은 39도까지 오르겠고 춘천과 대구, 전남 광주의 광주 38도, 대전은 37도까지 오르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40도에 가까운 더위가 예상됩니다. 일본 오키나와 부근을 지나고 있는 13호 태풍 돌핀에서 밀려온 동풍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태풍은 다음 주 월요일쯤 중국에 상륙하겠지만 주말 사이 동풍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에 따라 동해안 지역으론 수증기를 머금은 동풍이 태백산맥과 부딪히며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강원 동해안에 최대 150mm, 경북 북부 동해안 30에서 80mm, 경북 남부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도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을 거로 예상돼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비와 함께 주말부터는 폭염의 기세도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여전히 33도 안팎을 유지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1: 계속된 폭염에 인명과 재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현재까지 23명이 숨졌고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축 피해는 8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올여름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현재까지 23명으로 잠정 집계됩니다. 그제 전북 김제에서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70대 남성이 도로 위에 쓰러진 채 방치됐다 발견됐지만 숨졌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70대 남성이 집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온열 환자는 사흘째 하루 200명이 넘는 환자가 새로 발생해 전체 환자 수는 2,600여 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1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경북, 경남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전체 온열 질환 환자의 34%는 65세 이상이고 특히 사망자 10명 가운데 6명은 80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족과 이웃에서 고령자의 건강 상태와 실내 환경을 자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가축 피해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축사 안팎의 온도가 급격히 오르면서 현재까지 가축 83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닭이나 오리, 메추리 같은 가금류가 78만여 마리, 돼지가 4만 2천여 마리입니다. 넙치나 숭어 같은 양식 물고기는 어제 하루에만 11만 마리가 넘게 폐사해 전체 피해 규모는 56만여 마리로 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극심한 가뭄으로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냉각수 부족까지 겪으면서 동유럽 루마니아와 헝가리가 전례 없는 전력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조치로 관광 명소인 두 나라 수도의 야경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현지 시각 5일 저녁
0: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 시청 앞길과 공연장 등에서 야간 조명이 사라졌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수력, 원자력 등 발전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루마니아 정부는 8월 한 달간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같은 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도 국회의사당 등 주요 명소의 야간 조명이 사라졌습니다. 전체 전력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팍스 원전이 가뭄으로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하자 헝가리는 에너지 비상 행정명령을 발령한 상태입니다. 가뭄으로 다뉴브강은 역대급 저수위를 기록 중인데 다뉴브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루마니아와 헝가리의 원전들은 발전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마저도 충분치 않자 물길을 바꾸려고 시도 중입니다. 루마니아는 바지선 내척에 무거운 바위를 쌓아 강제로 침몰시켰습니다. 강바닥에 차단 구조물을 만들어 물 흐름을 원전 쪽으로 돌린다는 구상입니다. 루마니아는 앞서 군까지 동원해 안반을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동유럽에도 40도 안팎의 폭염이 닥친 상황. 페테르 헝가리 총리는 이번 주 후반 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질 거란 예보가 있다면서 앞으로 하루 이틀이 가뭄 사태의 고비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이어서 정치권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예슬 기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면서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4: 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없이 세금만 올린다는 세자의 개편안에 대한 비판에 말로만 공급을 외치는 게 누구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공급을 주장하려면 관련 법안 처리부터 협조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 관련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때 주택 착공 건수가 줄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절 절벽을 만들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어 정부가 서울 유휴부지나 그린벨트 등을 공급에 활용하려 하지만 서울시가 엇박자를 냈다고 했습니다.
1: 네. 그럼 국민의힘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4: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면서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본인이 집을 팔자마자 세금을 올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줄였다면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보유세를 올랐겠느냐며 규제와 대출 완화로 부동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정책기조 변화 없이는 맹탕일 거라며 규제를 풀고 시장에 공급을 맡기는 게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네, 여야 소식 조금 더 알아보죠.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 승부처인 호남 지역 공략을 오늘도 이어간다고요?
4: 그렇습니다. 오늘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등 당대표 후보들은 호남에서 당심 공략에 나섭니다. 이번 주말 제주와 인천, 대구, 경북 순회 경선이지만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에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전남과 광주 일대를 찾고 오후엔 주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정청래 후보는 전북과 전남, 광주 등을 차례로 찾아 당원들에게 표심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목포, 해남 등 전남, 광주 전역을 돌며 권리당원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1: 네. 국민의힘은 돌려차기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서범수, 진종호 의원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고요?
4: 네, 당 중앙윤리위는 오늘 회의 뒤 이 같은 의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원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에 맞은편에 앉은 진정호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라고 말했고 이에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또 지난달 27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징계 절차가 시작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선 오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윤리위원이 윤민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윤리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이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해병대원 순직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서울고법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2심 선고 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추중수색의 위험을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리한 지휘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이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대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사고 이후에도 증거를 은폐하려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장병들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병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 수변 찌르기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음에도 직접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지휘관 4명에 대한 유죄 판단도 2심에서 유지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1: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 의왕시, 진천군, 서초구,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수부는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김포시와 의왕시, 충북 진천 등 지역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감추기 위해 선거관리 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방식을 한시적으로 변경하고 적대국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 협상 단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쇼 외교를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진출입 항로를 한시적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르스통신은 이란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선박들은 일정 기간 이란 측 북쪽 항로를 통해 해협에 진입하고 오만 측 남쪽 항로를 통해 진출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모든 선박은 해협 중앙 항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박 관리 체계도 개편됩니다. 해협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이란이, 나가는 선박은 이란과 오만이 공동 관리하며 각종 서비스 비용 명목의 통항료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통항료는 이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란 의회는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적대국 선박의 해협 통항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 초안에는 이란에 피해를 준 국가나 개인이 배상을 완료할 때까지 통항을 불허하고 위반 시 화물 가치의 최대 20%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 군사적 긴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적의 표적을 무력화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부 게슘섬 인근에서 두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둘러싼 신경전은 치열합니다. 이란 측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격을 예고했다가 협상을 언급하는 등 무한 반복쇼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 이상의 압박은 통하지 않을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1: 미국 내에서 탄약 부족에 대한 경고음이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미사일은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이란과의 전쟁 초기 미국은 대규모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며 미국 언론들은 미국이 이란 전선에서 공격 무기와 방어책의 상당 부분을 소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철회한 이유가 미사일 부족 때문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탄약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질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열린 강요회의에서 헤그세스 장관에게 탄약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다며 이를 추궁했다는 겁니다. 신문은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트럼프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면서 국방장관이 하는 일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약 비축량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경고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사일 소모량에 대한 보도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김재홍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8: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국장이 부당지시 등 비위 의혹으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어제 한상미 특조위 조사국장에 대한 해임 징계안이 이재명 대통령 재가로 확정돼 당사자에게 통보됐습니다. 지난 4월 한 국장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에게 조사 업무 외에 조직 갈등과 인사 문제 등에 개입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현지 인권단체 등과 북한군 포로 문제를 논의한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등 6명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지난 5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강동완 통일한국 이사장은 어제 SNS에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방문단은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해 노력했지만 외교부에서 전례 없이 통일부 장관 추천서까지 요구했다며 결국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출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채로 YG 엔터테인먼트 사옥 출입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피운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젯밤 9시쯤 마포구 합정동 YG 사옥 앞에서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YG 사옥의 유리 출입문에 골프채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은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100레이블 차가원 대표를 오늘 구속 송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차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지난달부터 임시 휴업했던 전국 매장을 오늘 임시 재개장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마트 영업을 중단한 지 25일 만입니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 4일까지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고 이후 본격적으로 본사와 마트 등 전체 사업부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보잉 737 맥스 기종 항공기의 동체 균열 여부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미 CNN 방송은 현지 시각 7일 이같이 보도한

0: 며 점검 대상은 미국에 등록된 보잉 737 맥스 8, 맥스 9, 맥스 8 200 등 모두 471대라고 전했습니다. 동일 기종 일부 항공기에서 기내 앞쪽 주방 옆, 동체 오른쪽 전방 등의 보강재에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2025년 제재 처분 현황 대상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만 1781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제재 부과금 50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절기 입추인 오늘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봉입니다. 요즘 전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때문에 체력은 물론이고 집중력도 떨어지면서 무기력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게다가 물가와 금리는 치솟고 롤러코스터 같은 국내 증시 때문에 피로감은 더해만 가는데요.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정신없이 돌아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디오 전국 일주에서는 휴가철을 맞아 잠시 한숨 돌리시라는 뜻에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뉴스와 음악 감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뉴스는 음악을 타고인데요. 글쎄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좋을까요? Singing in the news 정도로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들으시면 아마도 진 켈리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Singing in the Rain, 사랑은 비를 타고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뭐 영화에 등장했던 시원한 빗줄기처럼 어쨌든 오늘은 귀에 쏙쏙 박히는 뉴스와 마음을 적시는 음악 한 시간 내내 쉼 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라디오 전국 일주가 휴가철을 맞아 기획한 뉴스는 음악을 타고, 오늘 첫 번째 곡은 리로이 리암스가 부르는 Singing in the Rain입니다.

어? 라디오 전국 일주 시간인데 평소와 다른데 하면서 오늘 의아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시사교양 채널인 KBS 1라디오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송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바로 뉴스와 음악을 동시에 듣고 감상하는 뉴스는 음악을 타고입니다. 오늘 휴가철을 맞아서 최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뉴스를 다섯 개의 키워드로 정리해서 음악과 함께 속도감 있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여름을 상징하는 곳, 바다입니다. 북반구 전역이 기록적인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선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고 유럽에서는 산불과 가뭄으로 원전 가동까지 중단됐습니다. 인도는 체감 온도가 50도를 웃돌며 인간 생존 한계에 근접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폭염이 심해진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바다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문가들은 폭염의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엘니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엘니뇨란 말 자주 들어는 보셨을 텐데 그게 무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평소에는 무역풍이란 바람이 동쪽 남미 연안의 따뜻한 물을 서쪽 아시아 쪽으로 싹 밀어 보내죠. 그러면 동쪽 깊은 바다에서는 시원하고 차가운 안반수가 위로 솟구쳐 올라와 바다를 식혀줍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어느 날 그 바람이 허수아비처럼 약해져 버렸어요. 그러자 서쪽으로 가야 할 따뜻한 바닷물이 동쪽 태평양에 갇혀서 펄펄 끓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엘니뇨 현상이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바다가 뜨거워진 건 알겠는데 왜 한국에 있는 내가 더워 죽겠냐 싶으시죠? 태평양 중간에서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그 위로 엄청난 열기와 수증기가 폭발하듯 솟구쳐 올라갑니다. 이 거대한 열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힘을 팍팍 실어주는데요. 덕분에 한반도 상공의 뜨겁고 습한 공기 덩어리가 꽉 들어차게 되는 겁니다. 마치 열돔처럼 뜨거운 김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뚜껑을 꽉 닫아버리는 거지요. 자, 바로 이 엘니뇨가 올여름 전 지구를 덮친 폭염과 가뭄 등 기상이변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엘니뇨는 1950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강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돼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해수온도 상승이 우리에게 미치는 뜻밖의 결과도 있는데요.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다고 합니다. 북극항로는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녹으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신항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달 말 부산항에서 출발해 러시아 쪽 북극해를 거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까지 컨테이너선을 운항하는 사업입니다. 왕복에 40일에서 45일가량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부산에서 유럽으로 갈 때 수에즈 운하를 거쳐 약 60일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운항 기간이 보름에서 20일가량 단축되고요. 무엇보다 우리 바다가 유럽을 잇는 새로운 초고속 해상교통로의 중심이 될 전망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전국 일주가 휴가철을 맞아 기획한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함께하고 계신데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바다로 가자에 이어서 헤일리 로렌과 존 샤이프가 함께 부른 비욘드 씨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속의 바다는 퍽퍽하지만 음악 속의 바다는 이렇게 또 낭만적이고 설렘을 주기도 하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두 번째 뉴스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프랭크 시나트라와 토니 베넷이 함께 부른 뉴욕, 뉴욕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국 일주가 기획한 뉴스는 음악을 타고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뉴스를 다섯 개의 키워드로 정리해서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키워드는 레트로입니다. 레트로는 회고, 추억을 의미하는 단어로 복고주의나 복고풍이라고도 하는데요. 요즘은 레트로가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들 사이에서 레트로가 폭넓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전통시장이 MZ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옛 모습을 간직한 가게와 상품, 그리고 다양한 체험이 청년들의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곳이 서울 종로에 자리한 동묘 구제시장입니다. 노년층이 주로 찾아 이른바 노인들의 홍대로 불렸던 동묘에 청년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구제 의류와 LP판, 디지털 카메라 등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500여 곳이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격이 저렴하고 마치 보물을 찾듯이 물건을 고르는 즐거움이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인근 동대문구 경동시장에는 대형 커피 체인점 매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시장 깊숙이 자리한 이 커피 매장 역시 MZ세대들의 명소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용산 해방촌에 있는 신흥시장은 몇 년 전만 해도 장사가 안 돼 문을 닫은 점포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청년들이 하나 둘 창업을 하면서 다국적 식당들이 몰려있는 이국적인 핫플레이스가 됐고요. 부산 영도구 남항시장의 한 떡집은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MZ들의 레트로 감성이 전통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레트로가 소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식음료부터 디지털 기기까지 산업 전반에서 옛것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켜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레트로 마케팅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식품업계와 주류업계에서는 단종됐던 과거의 히트 제품을 다시 출시하거나 옛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정판을 잇따라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식품회사는 1963년 국내 최초로 출시됐던 라면을 다시 선보였고요. 순한 소주가 대세인 지금과 달리 20년 전 배합 비율 그대로 20도의 소주를 출시한 기업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는 90년대 말 다방 감성을 담은 커피를 선보였는데요. 이처럼 레트로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고물가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신상품으로 모험을 하기보다 이미 맛과 품질이 검증된 친숙한 제품을 출시하는 게 더 유리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레트로 마케팅은 대기업들만 펼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해 1,000개가 넘는 지역 축제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콘텐츠가 중요한데요. 일찌감치 레트로 감성으로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그리고 MZ세대들에겐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서울시 강북구는 지역에 자리한 백년시장에서 그 시절 무도회장의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야간 문화축제인 백년나이트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행사장에는 대형 미러볼과 네온사인, DJ 부스 등을 설치해 레트로 감성을 더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청곡도 받는다는데요. 야시장에서 펼쳐지는 무도회장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울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엽이 다시 부른 빈대떡 신사에 이어서 윈터플레이의 노란샤스의 사나이까지 이어드렸는데요. 어떻게 같이 좀 따라 부르셨나요? 자, 내친 김에 한 곡 더 갑니다. 이번 곡 말로가 부르는 빨간 구두 아가씨입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라디오 전국일 주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기획한 뉴스는 노래를 타고인데요. 뉴스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관심을 끈 화제 뉴스를 다섯 개의 키워드로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아파트입니다. 혹시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지각비가 어떤 뜻으로 통하는지 아시나요?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는 집을 보러 다니는 사이에도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계속해서 오르거나 아예 매물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 늦게 사면 살수록 손해를 본다고 해서 일명 지각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뒤늦은 아파트 매수에는 지각비가 따른다는

말이 정석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데요. 젊은 세대의 위기감을 잘 느끼게 해주는 유행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77주 연속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주택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시조차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등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가운데 약 72%가 지방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지역의 주택시장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서울은 공급 부족, 지방은 미분양. 이처럼 양극화된 주택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쪼록 전국 단위의 주거지 안정 정책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아파트에 관한 얘기 전해드렸으니 당연히 또 이 노래를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부 끝곡으로 윤수일의 아파트에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 후렴구를 살짝 리믹스한 곡 골라봤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지난 3일부터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어서 서쪽 더위가 극단적입니다. 서쪽은 지금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인 곳이 많습니다. 서울 오늘 기록 경신 가능성 높습니다. 체감 온도는 전국적으로 35도에서 38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39도, 광주 38도, 대구 37, 강릉 32도로 예상됩니다. 역사상 최악의 폭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간 상황이고요. 전국의 무더위는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다만 폭염 중대경보에 해당 지역들이 폭염특보 수준으로 조금 약화될 수는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 기준 낮 기온이 내일은 35도, 모레는 33도로 조금은 내려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폭염 열대야 지속되니까 건강관리 계속해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산지에는 20에서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천둥번개 돌풍 동반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안 바람 강해졌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걸쳐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 너울이 강해지겠고 내일은 동해안에도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또 파도가 전반적으로 제주 해상과 남해 먼바다 쪽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7.5도입니다. 강해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뉴스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뉴스는 음악을 타고로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섯 개의 키워드로 뉴스와 화제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이번 키워드는 체온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인간 냉장고가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한 기계공구 회사가 만들었는데요. 성인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안에는 의자가 있고요. 내부 온도는 15도로 유지된다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5도의 냉풍이 목덜미를 중심으로 분사돼 체온을 빠르게 낮춰준다고 하네요. 이 제품은 건설 현장처럼 에어컨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됐다는데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은 한 대당 약 1,350만 원인데 올해 초 출시 이후 건설 현장과 제철소, 골프장, 레저 시설 등에 약 200대나 판매됐다고 해요. 극한의 폭염이 일상이 된 요즘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건강을 해치고 심한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처럼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폭염이 이어질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라고 당부하는데요. 수분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부족한 체내 수분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온을 낮추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땀을 흘려서 식히는 건데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몸은 탈수를 막기 위해서 땀 분비를 줄이거나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땀이 나지 않으면 체내 열이 방출되지 못해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 열사병 등 심각한 온열질환에 걸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체온 조절을 계속할 수 있는 엔진에 연료를 넣어주는 것과 같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폭염 속에서 야외 활동 중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면서 땀이 갑자기 멈추거나 말이나 행동이 어눌해질 때, 이럴 때에는 아주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체온이 40도에 도달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그늘로 이동해서 얼음 찜질 등으로 체온을 식혀줘야 합니다. 체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가면 뇌가 열을 식히는 기능을 아예 포기해버린다는데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물 한 모금씩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엄청난 폭염에 모두 힘드시죠? 신나는 노래로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더위에 어떻게 신나는 노래 들으시면서 잠시나마 더위를 좀 잊어보셨을까요? 모던 토킹의 브러더 루이 들으셨고요. 이제 런던 보이즈의 할렘 디자이어 이어드립니다.

아무리 더워도 온기가 전해지는 뉴스는 오히려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라디오 전국 일주 뉴스는 음악을 타고,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키워드는 시원한 미담입니다.

한국을 찾은 태국인 관광객들이 식당에서 처음 만난 어르신에게 뜻밖의 대접을 받은 사연이 전해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 태국 여성이 자신의 동영상 계정에 한국 여행 중 식당에서 겪은 일을 담은 영상을 올렸는데요. 당시 친구와 함께 식사 중이었다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어르신이 손녀 같아서 그러니 맛있는 거 더 주문하라며 식사비 6만 원을 계산해주고 먼저 식당 문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는 눈물을 흘렸고요. 이 태국 여성은 동영상에서 우리도 저렇게 나이 들었을 때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다는데요. 이 사연은 뒤늦게 국내에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훈훈한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한국 어르신의 깊은 정과 인자한 모습이 국경을 넘어 참된 어른의 본보기로 자리 잡을 것 같네요. 지난달 중순 강원 고성 거진해수욕장에서 조류에 휩쓸린 중학생을 튜브 하나만 끼고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한 뒤 홀연히 사라진 시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거진 해수욕장에 의인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애타게 수소문한 결과 드디어 누군지가 밝혀졌는데요. 바로 육군 제22보병사단 소속 고영우 하사였습니다. 이 가족은 당시 현장에서 감사 인사는 드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인을 꼭 찾고 싶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해변에서도 5명의 시민들이 구조를 도왔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네, 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고영우 하사에게는 속초 해경이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 한 마음으로 인명 구조에 나섰던 5명의 시민에게도 청취자 여러분 모두 큰 칭찬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배달기사에게 헬멧을 벗고 개인정보를 작성하라고 요구한 아파트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는 달리 무거운 짐을 나르는 택배기사들을 위해서 출입구와 가까운 지하주차공간을 택배차량 전용 배려구역으로 지정한 사진이 널리 알려지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택배기사님께 명당자리 양보한 아파트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재조명되고 있는 건데요. 어떤 아파트인지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곳이야말로 진짜 명품 아파트가 아닐까요? 자, 갑자기 착한 일을 하면 복을 가져온다는 제비가 생각나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의 제비, 그리고 이어서 일볼로의 오솔레미오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국 일주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특별 기획한 뉴스는 노래를 타고 어떠셨습니까? 앞으로는 폭염과 가뭄을 물리칠 시원한 비처럼 반가운 뉴스만 이어지길 바라면서요. 오늘 마지막 곡은 클레멍틴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로 골라봤습니다. 첫 곡도 비노래였으니까 수미상관, 오늘 끝곡도 비노래로 마무리합니다. 자,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눈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파스칼 메르시어의 장편 소설 리스본행 야간 열차입니다. 혁명가이자 의사였던 프라두는 친구의 연인 에스테파니아를 데리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이 필사의 도피는 우리가 바라는 사랑의 완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은 에스테파니아는 끝내 프라두를 떠납니다. 왜였을까요? 그녀는 하나의 관념으로 사랑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의 집착과 헌신이 만들어낸 이상 속의 여인이 되기를 그녀는 원치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한 인간으로 남고 싶었던 것입니다. 프라두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는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소유할 수도 없다는 것을. 훗날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탄 주인공 그레고리우스는 노년에 이른 에스테파니아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살라만카 대학의 역사학 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가족도 잃은 프라두는 1973년 뇌동맥류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에 이 이야기의 가슴 시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듬해 봄 카네이션 혁명이 마침내 그 오랜 독재를 무너뜨립니다. 프라두가 눈을 감은 지 겨우 한 해 뒤의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찾고자 했던 자유가 마침내 왔을 때 정작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프라두의 선택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물음을 던집니다. 다수를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해도 되는가? 오켈리는 조직과 미래를 선택하고 프라두는 한 생명을 택합니다. 프라두는 자기 안에 모든 삶의 가능성을 남김없이 살아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생애가 자기 삶을 거의 살아보지 못한 한 남자 그레고리우스를 흔들어 깨웁니다. 죽은 자의 목소리가 산 자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지 못한 삶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한 권의 책이, 한 번의 여행이 그 잠든 삶을 다시 불러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알지 못한 채,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언젠가 당신만의 야간 열차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부디 당신이 그 살지 못한 삶을 향하여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설 속 문장이 당신의 남은 길을 오래 지켜주기를 꿈꿉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0: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호서대학교 디지털 금융경영학과 차현진 교수를 만납니다. 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우리 일상에 가져올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장점이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왜 도입에는 신중해야 하는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얘기 나눠봅니다. 결제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스테이블 코인 차현진 교수 지금 만납니다. 네, 차현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지난 시간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도입이 되면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건 뭔지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에 왜 등장을 하게 됐을까요?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1: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그 아주 기상천외한 물건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던 2009년 1월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 이게 돈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게 가격이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왜 이렇게 많이 튀느냐 하는 많은 화제와 또 비판을 몰고 다녔는데, 그 2017년에 이르러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개당 2천만 원이 넘는,
0: 네,
1: 그게 1차인지 2차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붐이 확 일어나니까 각국이 이제 규제를 강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블록체인 기술 업계에서 잠깐 비트코인과 정반대로 가격을 확실하게 한 개당 1달러 또는 한 개당 1원을 보장하는 같은 기술로서 정반대의 물건을 만들 테니 이거는 각국 정부가 간섭하거나 규제 좀 하지 마시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나온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0: 네.
1: 비트코인과 같은 기술이지만 정반대의 속성을 가졌으니 정부는 좀 봐달라. 또 그때 마침 또 페이스북 회사가 리브라라는 상품을 또 등장해서 우리도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페이스북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 속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고 달려들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눈을 뜨고 많은 관심을 그 기울이게 되었으니까요.
0: 네.
1: 등장 배경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과도한 가격 등락, 그리고 정부의 간섭,
0: 예,
1: 규제 이런 것들이 배경이었다고 하겠습니다.
0: 아까 코인이 만들어 보니까 처음에 말도 안 된다 그랬지만 아 이게 편리하고 좋은 점이 많구나. 근데
1: 네,
0: 가격이 그냥 너무 급등락하니까 이거는 올라가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1: 예,
0: 안정적인 코인을 만들어 보자.
1: 예, 그렇습니다.
0: 아, 이렇게 탄생이 됐다는 거군요. 근데 사실 금융의 어떤 핵심 하면 뭐 지급 결제잖아요.
1: 네. 예.
0: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지급 결제의 혁신이다.
1: 네.
0: 기존의 금융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다.
1: 네.
0: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지급 결제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1: 네, 그 문제는 조금 이론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0: 네.
1: 먼저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급하고 결제는 다른 것이다.
0: 네.
1: 예, 식당 가면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많이들 그러는데요. 사실 결제를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지급을 도와주는 거죠.
0: 그렇군요.
1: 지급수단인 신용카드를
0: 예,
1: 내든지
0: 네,
1: 현찰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하는 거고요. 신용카드로 우리가 물건값을 치르거나 음식값을 치르면 그게 한 달 뒤에 제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또 일주일 뒤에는 신용카드사에서 그 물건 판 주인한테 돈을 입금을 해 주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게 결제지요.
0: 아.
1: 그래서 결제는 현재로서는 요구불 예금을 관리하는 은행만 하는 일이고 지급은 누구든지 뭐 전자화폐가 되든 어음을 쓰든 수표를 쓰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이야기고요.
0: 네.
1: 지급과 결제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까지 컴퓨터 시스템이 도입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급은 당장 이루어지지만 결제는 최소한 하루가 걸립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음식을 배달해 먹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그게 다음 날은 돼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금융기관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청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지금 즉시 서울과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만나서 직접 돈을 주고받은 것처럼 지급과 결제가 순간적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니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진보한 것이고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완벽에 가까운 것이죠.
0: 네.
1: 지금은 현찰밖에 그 기능을 수행을 못하는데 멀리 떨어진 사람끼리도 현찰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 면에서는 그 뭐 각종 페이라든지 신용카드 또는 과거의 어음수표를 대체하는 가장 우월한 지급수단이 등장한 것만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0: 예, 그 현금 동시에 주고받는 거랑 똑같다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잃어버리면 이제 끝이죠, 그러니까.
0: 그러네요. 예. 예. 그 해외 송금할 때도 그 얘기를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해외 송금할 때 진짜 좋다.
1: 그렇죠.
0: 예.
1: 그 미국의 친척이나 아들 유학생 보내놓은 부부 집안에서 가장 잘 알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은행을 통한 수수료보다는 수수료가 싸게 들고 주 7일 24시간 언제든지 은행이 문을 닫았더라도 보낼 수가 있다. 뭐 그런 장점이 있지요. 그리고 금융당국 면에서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과 결제가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돈을 먼저 송금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금융 시스템 면에서도 그 굉장히 바람직한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0: 이 지급 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산업이나 금융,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1: 고도의 컴퓨터 기술을 동원한 그리고 자본력을 가진 IT 업체가 뛰어드니까 은행업이 이제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은행은 다른 일을 하게 되겠죠. 은행이 지금까지 그 부차적인 업무로 생각했던 회사채 투자나 주식 투자 쪽으로 이제 돈이 이제 자금을 운용하면서 은행업과 증권업의 구분이 흐려지는
0: 네.
1: 금융산업 면에서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0: 금융산업이 재편되겠네요.
1: 예.
0: 예.
1: 그러다 보면 증권은 재벌이 가져도 되는데 은행은 재벌이 가지면 안 돼 하는 우리 금산분리 원칙. 우리나라는 1956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한 70년 동안 거의 뭐 금융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금산분리 원칙도.
0: 왜냐하면 은행은 좀 공적인 네.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1: 그런데 예, 예. 아무나 은행업에 도전하고 은행도 다른 일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왜 금산분리를 그토록 은산분리를 그토록 반대를 하고 막는 것이지? 하는 근본적인 이제 질문이 제기가 되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70년째 헌법 다음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던 금산분리 원칙도 변형이 될 수 있는 그 계기가 생겼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있어서 우리 정부하고 은행권의 입장은 지금 어떤가요?
1: 공식적으로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정부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다른 거 다 혁신도 좋지만 그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G20 국가 중에서도 이제 평균 이상의 그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 잘못된 시도 하나 갖고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면 외환 위기 같은 것을 또 겪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기축통화 국가는 아니니까요. 그 가급적이면 조심스럽게 가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거를 은행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 보거나 IT 업종에서 보면 아니 지금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이 은행 중심인데 그것의 안정성을 흔들지 말자는 이야기는 결국 은행의 기득권을 계속 보호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해서
0: 네.
1: 좀 못마땅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올 가을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에서 또 국회의원들끼리 많은 토론과 또 의견들을 들으면서 그 중간에 어떤 점으로 이제 귀착이 될 것 같습니다.
0: 차 교수님의 입장은 어떤가요?
1: 저는 개인 의견이 뭐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전혀 새로운 기술을 통해 전혀 새로운 금융 환경이 열린다면 공정 경쟁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가자.
0: 예.
1: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용자 보호다.
0: 네.
1: 은행 예금은 국가가 개입해서 예금 보호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1인당 1억 원까지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래서 뭐 파산을 해가지고 2년 전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팀원, 위메프, 머지포인트 주로 중소기업들이

0: 그게 파산이 됐을 때 많은 낭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래서 예금은 정부가 보호해주고 또 머지 포인트나 이런 뭐 선불 충전 카드는 정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불균형이 문제가 생겨서 그게 더 위험하다. 그래서 이용자 보호가 첫 번째고
1: 네.
0: 두 번째는 공정 경쟁이고
1: 네.
0: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닌가 생각해서 최근에 발표한 제책에도 이제 그 두 개를 제일 중요한 두 요소로 제가 내세웠었습니다.
1: 그 저는 어떤 안정성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예금자 보호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은행이 그렇지 대출 금리 오르면 은행 돈 많이 벌잖아요.
0: 네.
1: 예대 마진 가지고 예. 그렇다고 예금 금리는 조금 올려주고
0: 네.
1: 그런 것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공정한 경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하거든요.
0: 예. 그건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은행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1: 네.
0: 일단 설립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허리를 펴고
1: 돈 장사잖아요.
0: 돈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그거는 우리나라의 진입 장벽을 너무 두껍게 설치한 금융 감독의 문제이고 은행은 배부른 장사를 하니까 혼 좀 나야 된다 하는 그런 감정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지향을 해보자 하는 것이
1: 네.
0: 제가 은행계에서 39년 동안 이제 있으면서 느꼈던 그 저의 소견입니다.
1: 제가 지난 시간에 통화주권 문제를 조금 걱정했더니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고 미국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만들면 당연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그 활용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 안 좋은 쪽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0: 예. 그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요.
1: 네.
0: 그 한국은행법 57조인가에 그게 있어요. 그 한국은행권은 법정 화폐라서 그거를 지급했을 때 거부를 못 합니다. 그냥 받아야 됩니다.
1: 아.
0: 예. 그래서 물건 값을, 아유, 저는 저기 장사하기 귀찮으니까 저기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세요. 저는 원화 싫습니다. 하고 가게 주인이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1: 네.
0: 스웨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은행 가기 싫으니까 현찰은 안 받습니다. 신용카드로만 물건을 팔겠습니다. 하는 것도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법상으로 한국은행권은 법정 화폐로서 모든 거래에 그 무제한 통용이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스테이블 코인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원화랑은 경쟁을 안 할 것이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1: 네.
0: 통화 주권이란 말은 좀 과도한 걱정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1: 그래도 네. 우리나라 이제 뭐 한류 때문에 외국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0: 네.
1: 이제 그분들 따로 원화로 환전 안 해서 와도 되는 거잖아요.
0: 예, 그러면 좋은 일이죠 우리나라한테.
1: 아, 그런 건가요?
0: 예. 우리나라 와서 돈을 쓰고 싶은데 그 수수료 아끼겠다고 와서
1: 예.
0: 많이만 써주면 되죠 뭐.
1: 아, 상관없군요.
0: 네.
1: 또. 네. 제가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적 장치가 좀 필요하다. 스테이블
0: 네.
1: 코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결제 수단을 도입하려면. 그래서 지금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논의가 되고 있죠.
0: 네.
1: 어떤 내용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0: 한 2년 전부터 여야 국회의원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법률에 관심을 갖고 그 제정 작업에 착수를 해서 현재 한 10개 정도의 법률이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고 최근에 정부도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 전략 중에 하나로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하반기에 반드시 제정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은행, 비은행 할 거 없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필요한 그 발행 조건하고 영업 행태 규제 이런 것들을 두루 담을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 큰 내용은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 제정된 클래리티 법이라든지 지니어스 법,
1: 네.
0: 그 뭐 유럽의 미카, 일본의 자금결제법 같은 것들을 종합한 그런 법률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진짜 중요한 그 핵심은 아직 또 좀 잘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요?
0: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어떤 기관이 하도록 할 것이냐.
1: 글쎄 말이에요. 우리 돈은 예.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데
0: 네.
1: 이건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0: 발행은 뭐 이론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은행이 발행할 수도 있고 이제 비

0: 은행이 발행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1956년 이후에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재벌이 다른 건 다 돼 은행을 소유하거나 경영해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빌미로 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돈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은행만이 해왔던 요구불 예금 수취에 해당을 합니다.
1: 네.
0: 삼성 계열사, 삼성그룹이 증권사는 갖고 있고 보험사는 갖고 있는데 은행은 갖고 있지 못하는데 여태까지 그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네이버하고 두나무가 작년 말에 합병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고 다른 IT, 중견 IT 업체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이나 현대는 안 되고 네이버나 두나무는 된다 하면 이거는 굉장한 그 무원칙한 원칙이 원칙이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아마 이번 가을의 입법 과정에서도 그것이 아마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요?
0: 그 일단 뭐 자본금이 이제
1: 예.
0: 충분해야 되겠고요.
1: 그거 이제 은행에다 예. 맡겨야 되니까요.
0: 그렇죠.
1: 네, 내가 뭐 100달러를 발행하려면
0: 네.
1: 100달러를 맡겨야 되는 거죠.
0: 예.
1: 네.
0: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는 손실에 대비한 충분한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
1: 네.
0: 뭐 몇 조 원 정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객한테 받은 돈은 이거는 제3의 금융기관에 신탁을 해라. 나도 손 못 대는 돈으로 맡겨놔라.
1: 아.
0: 기프트카드 같은 커피숍의 기프트카드는요.
1: 네.
0: 그걸 발행한 커피 업체가 그 돈을 갖고 매장을 넓히거나 새 기계를 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도 그렇고요.
1: 네.
0: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안 돼. 고객의 돈이니까 당신 금고에서 띄어가지고 제3자에다 맡겨. 그런 규제를 하는 것이 공통적인 규제고요. 또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면은 그 미국처럼 갖고 있으면 딴 마음 생기니까 가장 안정적인 국채로만 갖고 있어.
1: 네.
0: 그런 규제를 덧붙이는 나라도 있고.
1: 미국은 지금 국채로만
0: 예,
1: 지금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되나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면.
0: 예, 그렇게 지금 규제를 몰고 가고 있고요.
1: 네.
0: 또 영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곧 예금의 수취이기 때문에 은행하고 똑같이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맡겨. 이런 것까지 검토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에 대한 규제가 은행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가 돼가면서 은행과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의 경계가 지금 흐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그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1: 이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네요. 이게 정부가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라는 것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1: 네.
0: 좀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기존의 금융업으로만 접근을 하면 기존의 금융 감독 당국이 계속 그 설립과 영업 행태를 감독하는 게 맞는 거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새로운 거니까 그 다른 시각으로도 봐야 된다 본다면 미국처럼 예금보험공사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공사에 해당하는 FDIC 연방예금공사가 설립이나 자금운용에 같이 관여할 수도 있고 어음이나 수표의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법무부도 관여가 될 수가 있고
1: 네.
0: 또 전자지급수단이라는 면에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도 관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0: 저는 사실 되는데요.
1: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0: 예.
1: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부정적으로 보거나 은행만 그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 몇 년 전에 그 테라 루나 사태가 났을
0: 네.
1: 때 US 테더가 1달러당 살짝 1달러에 못 미치는 한 93, 92 센트로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거 봐라. 스테이블 코인은 불안한 것이야. 하고 그걸 그 공격 삼아서 그걸 빌미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도 앞으로 은행만 발행해야 돼. 이렇게 몰고 가는 측이 있었고요. 비은행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의 말로는 무슨 소리냐. 그때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라는 은행의 파산 때문에 벌어진 것이지 스테이블 코인이 잘못한 게 아니다.
0: 예.
1: 은행이 파산해서 이쪽이 피해를 묻힌 걸 갖고 그 책임을 스테이블 코인한테 돌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그 책임을 또 은행계에다 또 돌리면서 서로 막 지금 싸워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진짜 한 개당 1달러 또는 1원의 가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여부는 아직 그 충분한 경험 역사가 짧으니까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설왕설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0: 네.
1: 예.
0: 하긴 뭐 예금을 맡겨도 은행이 망하면은 손해를 보잖아요.
1: 예.
0: 그런 일은 뭐 예. 거의 없다고 우리가 보지만.
1: 예.
0: 네.
1: 그러니까 예금보험제도가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해 주는 거라서
0: 네.
1: 그 정도라면 스테이블 코인도 그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일정 한도까지는 정부가 보장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겠고요.
0: 네.
1: 또 어음수표랑 또 좀 비교하게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 수표법에 따르면요. 부도수표 내면 중소기업 사장이고 뭐고 잡혀갑니다.
0: 네.
1: 형사상 뭐 3년 이하의 형을 받는데 대기업 자본금이 풍부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는 나는 감옥에 안 간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는 충분히 보호해 주고 발행업자가 파산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수표법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0: 네.
1: 저는 제 책에서 스테이블 코인 부정수표 단속법처럼 부정스테이블 코인 단속법도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은 잘못 발행하면 감옥도 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발행하는 것이니
0: 네.
1: 안심하고 쓰십시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저는 감옥. 그건 덜 중요한 것 같고요.
1: 예.
0: 감옥 가면 뭐예요?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예, 몸으로 때우고 돈 막 네. 왕창 벌어서
1: 예.
0: 어디다 이렇게 묻어놓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1: 예.
0: 예.
1: 그렇다면 이제 자금 운용에 제한을 두어서
0: 네.
1: 그 고객의 돈은 100% 신탁에 맡겨라 또는 중앙은행에 예치해라 하는 그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0: 네.
1: 같은데 전임 한국은행 총재를 지내셨던 이창용 총재께서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래도 은행 중심이 돼서 발행이 돼야지 그 믿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또 스테이블 코인이 준비 없이 발행이 되면 외국환 관리가 안 된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나가는 돈이 감시가 안 되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전임 이창용 총재께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 즉 스테이블 코인 발행 컨소시엄의 구성에 그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저는 아까도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지급수단이 기존의 자기압수표라든지 어음수표 이런 것들과 등가로 교환이 되려면 이용자 보호가 우선이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라도 충분히 이용자를 보호해 주고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처벌도 강화하고
0: 네.
1: 또 자산 운영에 대한 개입도 강화하고 하는 그런 것이 더 우선이 아니지 않을까? 그 컨소시엄의 그 구성, 은행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된다든지 하는 건 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제일 중요하겠죠. 예금자 보호.
1: 네.
0: 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우리가 뭐 막을 수도 없는 것 같고 피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쓰는데 우리 안 할 수 없고.

0: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또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 금융의 미래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은행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 예, 그것도 이제 제가 책 후반부에 썼던 것인데 이거를 이제 금융이란 차원에서 크게 보면은요 그런 것 같아요. 저기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한테 예금은 받고 대출을 하지 않는 그런 산업 아닙니까?
0: 네.
1: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우체국입니다.
0: 아,
1: 그렇죠?
0: 그러네요. 예금은 예. 우체국 예금은 있는데 대출은 안 해줘요. 예.
1: 그런데 이게 또 세계적으로 보면요. 그런 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슬람 뱅킹입니다. 이슬람 뱅킹은 그 기독교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대부업 이자 수취를 금지하기 때문에
0: 네.
1: 불특정 다수한테 돈을 받아서 보관만 하지 예금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0: 이자 안 줘요?
1: 예. 이슬람 뱅킹 주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슬람 뱅킹이 받은 돈은 은행이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해요.
0: 네.
1: 그래서 이슬람 뱅킹, 이슬람 국가에서는 은행과 증권사의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상.
0: 네.
1: 자본금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0: 이자 안 주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맡겨요?
1: 송금하는데 편리한 부분이 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금융 철학과 시스템으로 보면 금산 분리의 재검토
0: 네.
1: 그리고 이슬람 뱅킹으로의 접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거라서
0: 네.
1: 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입법을 우리가 야물딱지게 잘하면요.
0: 네.
1: 그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가장 모범적인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 하는 네. 것들을 제가 여의도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0: 저는 이틀 동안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뭐 기술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아니 세상이 빠르게 변하구나 하는 걸 느꼈지만 아 돈에 대한 철학을
1: 네.
0: 다시 내가 재정립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게 됐습니다.
1: 네.
0: 예. 예.
1: 그 돈이 나온 지가 기원전 7세기경에 나왔는데 그동안 돈 문제를 아무도 생각 안 하다가
0: 네.
1: 이제 돈이 뭐지라는 네. 것을 새롭게 이제 고민하는 아주 이상한 숙제를 줬어요. 스테이블 코인이요.
0: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책 은행 너머의 금융을 출간한 호서대학교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차현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일 최고 기온이 하남 덕풍 40.8도, 광양도 40도 선입니다. 여주 39.8도, 서울 강서 39.2도를 기록 중이고요. 서쪽뿐 아니라 남동쪽인 영남 지역의 기온도 상당히 고온입니다. 대구가 39.7도인 곳 있고요. 밀양, 구미 모두 39도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체감온도도 35도에서 38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 쪽에는 20에서 100mm, 많게는 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경북 동해안과 산지 쪽도 20에서 최대 8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60mm, 경남 5에서 40mm의 강우량이 이틀 동안 나온 강우량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27도 등 전국적으로 22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 서울 35도 등 27도에서 36도 분포로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그래도 폭염특보 수준의 폭염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안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6.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1: KB증권 이도화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틀째, 코스닥은 엿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변동성 큰 하루였습니다. 3%대 상승했던 SK하이닉스는 하락 반전하며 5% 정도 하락했습니다. 3% 넘게 저점을 낮췄던 코스닥 시장 낙폭 줄이며 소폭 하락으로 선방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7.61포인트 하락한 6258.77에 코스닥 지수는 2.86포인트 하락한 798.81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3대 지수 하락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 장 초반 6400선을 넘어서며 상승했습니다. 이후 6150선까지 밀리는 등 변동성 컸습니다. 수급에서 외국인들 이틀째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했습니다. 4% 넘게 올랐던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 롯데쇼핑과 고려아연, SK이터닉스와 네이버, 한진칼, 증권과 보험, 건설주 약세였습니다. 한편 석유화학과 2차전지,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주, 식음료와 은행, BGF 리테일은 52주 신고가를, OCI홀딩스와 한화솔루션, 삼성 SDI 상승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 선전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7원 70전 내린 1,416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0: 미국 백악관이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자 산업통상부는 오늘 관련 업계와 회의를 열고 대미 수출과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고령 조치의 대상인 폴리실리콘의 대미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220만 달러,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의 대미 수출 규모는 4억 3천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이 장악한 글로벌 폴리실리콘 공급망을 겨냥한 조치란 해석이 나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보면 지방 창업을 우대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세분화하고 세액 감면율을 상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는 감면율이 일괄적으로 비수도권 50%로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기타 비수도권 및 비수도권 광역시를 포함한 우대지역 60%,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70% 등 세부지역으로 구분하고 감면율도 확대합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의 경우 현재 5년 90%에서 최대 10년 90%로 확대됩니다. 60세 이상이나 장애인은 3년 70%에서 최대 3년 90%로 넓어집니다. 정부가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합니다. 국내 생산 세액공제는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가운데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2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에 적용됩니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 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 공제액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기한은 2036년 말까지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에 200만 달러를 건넨 한국 기업을 잠정적인 뇌물 공여자로 보고 목적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트럼프 일가와 골프장 사업 등을 하는 베이스 그룹으로 계열사인 한국 알루미늄이 미국 행정부와 무역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시 환율로 30억을 건넨 베이스 그룹과 이를 받은 트럼프 가족 기업 오거니제이션 측은 이 돈이 알루미늄 수출과는 무관하며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날씨입니다. 절기 입추인 오늘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5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6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형걸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주호의 경제쇼의 윤주호입니다. 지난 7월 한 달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코스피 지수가 30% 가까이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하루 새 주가가 10% 이상 급등하면서 심리적으로 지친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렇다 보니 비교적 수익률이 적어도 실적이 확실하고 배당 매력이 높은 금융주가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금융주 투자 매력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주호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아까 오셔가지고 오늘 뉴스 참 많지 않다라고 하시던데. 네,
2: 시장이 온통 더위하고요. 부동산 쪽에 쏠려서 예. 주시장도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예.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청취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 기사를 찾기가 좀 쉽지 않더군요.
1: 그래도 오늘 증시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네.
2: 반등을 하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힘에 자꾸 붙이다라는 네. 생각이 좀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좀 밀렸고요. 0.6% 하락을 해서 6258에 마쳤고, 코스닥은 요즘에 코스닥이 계속 괜찮았었는데 오늘 초반에 좀 한 2%, 3% 가까이 낙폭을 좀 키우다가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대거 줄여서 0.36% 마이너스, 그러니까 약보합권에 마감이 되는, 오늘 코스닥 시장은 정말 뒷심이 굉장했던 날이었 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오늘 코스피는 기관이 사들였고, 외국인이 초반에 잘 사다가 오전장 중반 이후부터 매도 전환하면서 결국은 8천억대 넘게, 뭐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작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의 매도 규모를 보였고, 개인 오늘 조금 사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오늘 개인이 이렇게 낙폭을 대거 줄인, 즉 저가 매수를 개인이 대거 들었다, 이렇게 오늘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이 초반에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조금 반등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장 특징이 오전에 좋다가도 오전장 내에서 바뀔 때도 있고 오후장 넘어가서 바뀔 때도 있고, 그러니까 상승을 출발하든 하락 출발을 하든 그 분위기가 하루 종일 그대로 일관되게 유지되는 날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을 정도로 장이 참 혼란스럽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MC님께서도 요즘 시장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런 분위기가 오늘도 역력했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비교적 보합권에서 계속 유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오늘 또 5% 가까이 낙폭을 키우면서 코스피의 지수 어떤 상승을, 반등을 좀 계속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은행주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도 조금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2차전지 오늘 되게 좋았고, 여기는 호재가 따로 좀 있었고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바이오도 비교적 괜찮았고, 그다음에 요즘에 광통신 쪽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쪽도 오늘 좀 괜찮았고. 그다음에 오늘 호재가 있었던 태양광, 이건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요게 오늘 또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뭐 딱히 많이 오른 종목을 찾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특히 이번 주 들어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특징은, 한쪽에 특히 반도체 대형주에 쏠렸던 이런 흐름들이 중소형주로 조금 분산되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하나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오늘 뒷심을 보였던 것처럼 너무 눌려있다가 어쨌든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게 펀더멘탈적인 어떤 뭐 이를테면 구조적인 반등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워낙 많이 떨어진 데 따른 기술적 반등 차원이라고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너무 큰 기대를 갖기는 아직 이르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평가가 좀 그랬습니다.
1: 오늘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태양광 관련주들이었는데요. 미국발 수혜라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2: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에 포고령에 서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폴리실리콘, 미국에 들어오는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 폴리실리콘하고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종가 기준으로 하나솔루션이 11%, OCI홀딩스가 10% 넘게, 오늘 같은 날은 사실 굉장히 그렇죠.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예. 했는데요. 이제 그 포고령 내용이 뭐냐면, 이제 12월부터 폴리실리콘 1kg당 $21, 그다음에 이 폴리실리콘의 파생 상품인 잉곳하고 웨이퍼 같은 경우는 $100의 관세를 적용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국가 안보, 미국의 산업 공급망 보호, 이걸 이게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또 안보 얘기가 또 들어간 게, 얼마 전에 FCC, 즉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뭐 본체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수입을 금지하면서 이 마찬가지 안보 얘기를 또 꺼냈었거든요.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 오늘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부분은 이게 왜 이제 이게 안보 차원이냐는 부분이었냐면, 이 미국에 들어오는 폴리실리콘의 한 80% 이상, 그리고 전세 세계 폴리콘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 기업들이 만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중국 기업들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 중국을 제외하고 이렇게 태양광 셀이나 또는 이제 반도체 들어가는 이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독일, 그다음에 미국의 한 회사, 그다음에 우리나라 오시아 홀딩스 정도밖에 안 돼서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이걸 찾아오고 그다음에 광물부터 실제 완제품까지 소위 말하는 이 공급 밸류체인을 다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일단 미국이 좀 막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회사 우리 회사들이 이제 이번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거고 특히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랑 베트남에 중국과 관련되지 않은 소위 말하는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공급망을 좀 구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OCI 홀딩스가 여러 가지로 기대치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솔루션이 많이 올랐던 거는 하나솔루션의 자회사인 하나큐셀이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태양광 셀을 만드는 네. 공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산 폴리실리콘이라든가 중국산 폴리실리콘 관련 제품들이 못 들어오게 되면 하나솔루션이 하나큐셀이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서 그동안에 중국산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을 차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배터리, 뭐 로봇 이렇게 태양광까지 미국의 대중국 견제 품목이 늘어나는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실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어떤 일부 품목 일본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반사 이익을 받는 우리나라 그 뭐 섹터나 기업들이 좀 있고요. 다만 시장적인 측면에 접근할 때 이게 단기 호재로 작용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재자리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거를 이제 뭐 일단 중장기 투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시장에서 이렇게 말을들 하고 있습니다.
1: 주식시장이 하여튼 조정이 깊어지니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국내 ETF 예. 시장도 많이 감소했다 그러던데요.
2: 한참 장 좋을 때 하루 거래대금 뭐 60조 뭐 심지어 80조 이렇게 갈 때 반이 ETF였거든요.
1: 그러니까.
2: 그게 이제 5월 말에 아시는 것처럼 단일 종목 ETF 출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되고 난 이후에 장이 굉장히 꺾이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TF에 대한 거래도 또 관심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제 그 통계치가 좀 나와서 오늘 좀 가져왔는데요. 7월 달에 상승한 ETF 종목 중에서 상승한 게 22% 정도밖에 안 됐고 하락한 종목이 78%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10개 중 8개 종목이 8개 ETF 상품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특히 10% 이상 한 달 동안 주가가 떨어졌던 ETF가 전체 종목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참 ETF 시장도 개별 종목만큼이나 굉장히 좀 큰 조정을 받은 한 달이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이란 전쟁 발발했을 때 3월 달에도 이렇게 78% 정도 떨어진 종목들이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비슷한 모습을 보였고요.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ETF 시장의 몸집을 얘기할 수 있는 이 순자산 총액도 15%가 한 달 동안 줄어서 이제 430조 대까지 줄어든 한때 500조를 넘어서 갔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가 앞서도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지만 30% 가까이 물론 막판에 조금 급등을 하면서 22%로 공식적으로는 뭐 하락폭이 줄긴 했습니다만 워낙 많이 떨어진 영향 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를 많이 담고 있는 종목들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뭐 지수도 그렇고 이 두 종목이 뭐 20% 30% 넘게 떨어진 영향도 당연히 좀 받았고요. 특히 이제 거래대금도 지난 8월 들어서 확 줄어서요. 15.9조 수준으로 줄어서 한참 때 7월 달 한참 때 한 절반 수준으로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관심이 그만큼 줄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화제 이제 대상이었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 16개 상품이 좀 상장이 돼 있는데 거래 대금이 처음으로 지난 5일 기준으로 1조 원 미만 9천억 대로 줄어든 것도
1: 많이
2: 얼마나
1: 줄었네요.
2: 많이 줄어들었는지를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ETF 상품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컸던 이유가 수익률도 좋기도 했었지만 이게 개별 종목에서 안정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 상품 자체의 특성이 참 컸었는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ETF 상품이라 해도 쏠림과 레버리지에서는 장사가 없다라는 것을 이번 통해서 교훈을 좀 얻은 셈이 됐을 것 같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며칠 전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요.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 개편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요.
2: 예, 이게 사실 이틀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다가 오늘 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좀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장 탈출을 강요하고 국장 투자를 강압한다. 표현이 되게 좀 세죠. 원래 뭐 이분이 좀 표현이 센 편이기도 합니다만 이 시장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좀 많이 회자도 되고 기사에서도 클릭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내용을 좀 총정리를 좀 해보려고 가져왔는데요. 일단 ISA는 이자 배당 소득을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요거 통해서 요 상품 요 이제 ISA 이제 계좌를 열어서 미국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인기도 많은 그런 상품인데 이번에 세계 개편에서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갔냐면 생산적 ISA라는 이름으로 이름도 좀 바꾸면서 일단은 만기를 5년으로 제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2월도 못하게 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서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불만이 좀 커졌고 정치권에서도 좀 과도한 규제다라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현주 의원의 비판이 나온 건데 그 투자자들의 불만사항을 좀 종합을 하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5년으로 만기를 제한했다는 거. 그전에는 최소 3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연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평생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 이제 그게 없어지게 됐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장기 투자에 따른 복리 효과 그다음에 계속된 세제 효과 이런 것들을 누리기가 없게 됐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좀 있겠고요.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인데 만약에 내가 올해 2천만 원을 못 채우고 1,500만 원만 채웠다 그러면 내년에 2,500만 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2월을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사회초년생 급여가 작은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소득 일정치 않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들지 말라는 얘기냐라는 그런 비판을 좀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외 지수 ETF 상품의 투자를 금지시켜서 국장 투자를 너무 제도적으로 강제한다. 이게 이런 게 어딨냐라는 그런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뭐 계속 시장 얘기하고 있었습니다만 가뜩이나 좀 한국 주식시장이 좀 부진한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나오다 보니까 가뜩이나 좀 더 미운 털이 좀 박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요즘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이 도로 위가 아닌 공장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누가 더 잘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얼마나 빠르고 싸게 그리고 똑똑하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다크팩토리입니다. 다크팩토리는 말 그대로 불 꺼진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AI와 로봇이 스스로 제품을 만드는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을 말하죠. 자동차 업계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할 수 있어 생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위험하거나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에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크팩토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샤오미는 베이징에 연간 1,000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무인 공장을 가동 중이고 현대차 그룹 역시 미국 조지아주에 연 30만 대 규모의 차량을 생산하는 미래형 스마트 공장을 세웠습니다. 시장조사기관에서는 글로벌 다크팩토리 시장 규모가 2030년엔 약 1,950억 달러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초기 투자비 부담이 크고 AI와 로봇을 다룰 전문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봇이 대체해버린 사람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따라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크팩토리를 사람을 완전히 대신하기보다 사람의 역할을 직접 생산해서 설계, 관리, 점검 중심으로 바꾸는 기술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이 꺼져도 멈추지 않는 미래형 공장 다크팩토리.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1: 기상특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4시를 기해서 제주시 중산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4시를 기해서 제주시 중산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외출하실 땐 꼭 양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고요. 홀로 사시는 이웃 어르신들의 안전하신지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새로운 투자처로 금융주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배승 LS증권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오랜만에 뵙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제가 오늘 전배승 위원님을 좀 뵙자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반도체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금융주잖아요.
2: 네.
1: 그래서 오늘 그런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먼저 제일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7월에 상당히 변동성이 컸지만 금융주 중에서 특히 은행주가 굉장히 견고했는데 네. 증권주와 은행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2: 네, 7월에 이제 시장이 코스피가 한 22% 정도 빠졌더라고요. 네. 8,500에서 6,500 정도까지 빠졌는데 7월 한 달 동안 은행 지수는 7% 정도 상승을 했고요.
1: 예,
2: 그리고 네. 보험업 종 지수는 이제 보합 정도를 기록을 했고 증권주는 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빠졌고 개별 종목으로는 근데 뭐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도 이제 은행이나 보험주 중에 있었어가지고 상대 성과는 조금 양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반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금융주가 그렇게 두각을 받지는 못했었거든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뭐 모든 업종들이 다 시장 수익률을 많이 하회하긴 했지만 이제 금융주도 마찬가지였고 상반기 전체를 보면 시장이 뭐 한 100% 정도 이제 올랐을 때 증권주가 한 40%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었어요. 작년은 근데 대표님 기억해 보시면 증권주가 뭐 주도주다 뭐 이런 이제 평가도 받았었는데 예. 올해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죠. 그리고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좀 부진했었고 이제 보험주도 상반기 때는 별로 두각을 못 보였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특히 7월부터는 조금 다른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상반기에 그러면 이제 국내 금융주만 많이 안 좋았냐 하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도 봤을 때 뭐 은행 뭐 보험업종 지수들을 보면은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금융주 성과가 별로 좋지 않다가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들어서 조금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먼저 제가 저한테 주신 그림 중에
2: 예.
1: 증권이 상당히 시장 수익률 사이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그림 첫 번째?
2: 아, 네. 첫 번째 페이지를 조금 봐주시면은 이게 그러니까 저희 증권 업종이 사실은 시황 산업입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증시의 뭐 방향성, 뭐 활동성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제가 일하고 있는 증권사의 수익성이 결정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이 그래프가 조금 이제 그 뭔가 좀 약간 오류가 있는데요. 보면 왼쪽 그림인데 사실은 이 코스피 지수와 증권주의 그래프를 같이 그리면 거의 예.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아, 예.
2: 예, 그래서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황 산업이기 때문에
1: 예.
2: 증시의 이 방향성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인 거고 사실은 업황을 대변하는 가장 큰 지표가 이제 중요한 지표가 거래대금이 있고요. 근데 그 거래대금이라는 부분이 상반기에 급증했다가 또 최근에는 감소하고 또 앞서 출연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많이 최근에 또 감소했죠. 그리고 또 증권사들이 거래를 통해서 수수료도 발생시키지만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이 포션도 많이 증가했거든요. 왜냐하면 자본 규모가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1: 그렇죠.
2: 그 다양한 자본을 가지고 확대된 자본을 가지고 다양한 이제 투자 자산들에 투자를 하는데 이거는 뭐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수익 증권도 있고 아시겠지만 부동산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상반기 특히 이제 2분기 들어서 시장이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들은 거래 대금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익 상승 그리고 또 이제 운용이익 호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리면서 사실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규모의 이익을 실현을 했었습니다.
1: 증권주가 굉장히 실적이 좋았는데 좀 부진했고
2: 네.
1: 최근 흐름 보시면 우리 전배선 위원님께서도 금융주 내에서 은행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증권주
2: 네.
1: 좀 부정적이셨잖아요.
2: 예.
1: 전체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 놓고서 한번 우리
2: 네.
1: 하반기 투자들하고 예, 좀 말씀해 주시면
2: 그 증권주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난 상반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예. 거고 사실은 이제 7월부터는

0: 뭐 저희 증시의 좀 방향성과 변동성이 상당히 좀 이제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가도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지표인 거래대금 규모도 많이 감소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이건 꼭 뭐 굳이 증권업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다 해당이 되고,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조정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이유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익은 견조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그래서 더 이익 증가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사실 뭐 주가의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예상과 기대가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근데 저희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시장 지표들이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발표되지 않은 이제 3분기 이익을 잘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벌써 7월, 8월 지표들이 많이 꺾였고,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결국 상반기만큼 하반기에 이익 규모를 크게 가져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올해 연간과 내년을 봤을 때 올해 대비 내년이 이익이 증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또 지금 증시 상황에서는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지금 현재 주가를 설명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예를 들어서 뭐 신용 같은 게 많이 줄면 이자 수익도 줄고
0: 맞습니다.
1: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예, 여러 가지 지표들이 뭐 거래대금, 신용잔고, 그다음에 증시의 대기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 예탁금,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지금 꺾이고 있고, 뭐 일례로 이제 한때 한 100조 원 정도까지 달했던 거래대금이 지금 7월, 8월 들어서는 뭐 60조 원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거의 반토막이 났었고, 물론 이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 방향성 자체가 좀 이제 꺾였다라는 걸 하나 뗄 수 있겠고, 혹시 아까 방금 이제 띄워주셨던 그림 페이지 1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은,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사실 뭐 제가 증권업종을 분석을 하고는 있지만 뭐 시장의 상황과 증시의 방향성을 빼놓고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최근에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금리 인상의 지금 사이클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보고 계신 페이지의 오른쪽 그림을 봐주시면은, 사실 저희 증권사는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발생시키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유동성의 증가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게 증권주의 주가랑도 연계성이 되게 높은데, 최근에 특히 이제 7월 금리 인상 이후에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것이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이 유동성의 증가율이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에 나타난 지표의 변화,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 시장 상황에 대한 뭐 계략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저는 증권주가 조금 아쉽지만,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융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좀 투자를 하시는 종목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작년과 같은 주도주의 그런 포지션을 다시 단기간에 찾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유튜브나 콩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청취자들께서는 이 그래프 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0: 네, 아쉽게도 이제 왼쪽 그림은 이게 네. 조금 제가 전달드리는 과정에서 틀어져 가지고. 네, 그런데 오른쪽
1: 동행한다.
0: 그림, 이렇게 예, 동행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여쭤보시는 게 예. 항상 증권주가 이제 이러한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거 말하지만 대형 증권사는 좀 그래도 과거와 달라졌다 이런 평이 좀 있었잖아요.
0: 맞습니다.
1: 동일한가요?
0: 예, 달라진 건 맞고 이익 규모가 네. 사실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1: 이제 뭐 투자은행처럼 된 거잖아요.
0: 대표님도 예, 뭐 잘 아시겠지만 가장 뭐 이제 수익을 제일 내고 있는 뭐 특정 증권사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2024년에 이제 한 1조 정도의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 25년에는 2조를 연간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기타 자회사들 이익을 다 합산한 이제 회사의 실적이고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이제 2조 가까이 또 그러니까요. 수익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연간 수익을 올해 6개월 동안 지금 다 벌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됐는데, 근데 사실 최근 주가는 좀 부진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앞으로의 전망이 약간 이 높은 이익 증가율이 계속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거를 미리 좀 지표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예, 증권업은 그렇게 막 자신 있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하반기 이렇게 전략 예. 말씀하시면 금리 올라가니까 은행 보험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신 것 같은데.
0: 네, 뭐 좀 직관적인 이제 판단이고요. 혹시 페이지 그 2페이지 예. 화면을 조금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잘 안 보이신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뭐 기존에 작성했던 보고서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고 발간한 지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저희가 보고 있는 올해 하반기의 투자 전략은 이제 은행이나 보험주를 조금 비중을 확대하고 증권주의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기저에는 이제 외부적인 환경 자체가 금리 인상이라는 말씀해 주신 그게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거를 바탕으로 실적들이 사실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0: 이미 되게 좋거나 아니면 좋아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금융주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이제 주주환원이라는 부분이 네.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점진적으로 다 개선이 되고 있는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실적 가시성이 높고 또 외부적인 환경이 괜찮고 또 지금의 금리 인상이 뭐 어쨌든 뭐 경기가 개선되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금리 상승이기 때문에 이게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수익성을 관리하고 또 자본 비율 같은 거를 이제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그 투자 매력도를 뭐 별점 저는 뭐 자의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5개 정도를 만점으로 봤을 때 은행이나 보험은 뭐 3.5점에서 4점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증권주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는 이제 금융주 내에서 수익이 독바적이었지만 올해는 조금 성과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여기 이렇게 적어 놓으셨으니까 네. 궁금한 거 청취자분을 네. 대신해서 제가 여쭤본다면 네. 금융지주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일단 투자한다면. 금융지주 중에서 증권 비중이 높은 금융지주가 있고 예. KB금융이 예. 있고 아닌 것들 있잖아요. 어느 네. 게 더 나아 보이시는 거예요?
0: 아, 너무 뭐 잘 아시고 질문을 주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올해 실적에도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회사별로 그러니까 그걸 드러나고 어떻게 봐야 있습니다. 되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 상반기와 같은 이제 증권업종이 초호황을 기록을 할 때는 자회사로서 증권사를 가지고 있고 그 회사의 이익 기여도가 큰 금융지주가 당연히 실적이 더 좋게 나오고 주가의 성과도
1: KB금융이죠. 예.
0: 종목명을 말씀드려도 괜찮은가요?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전체적인 실적 측면에서 네.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은행이지만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증권사들의 이 자본 규모가 커지고 이익 규모가 커지고 또 보험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익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은행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금융지주 내 자회사들의 그 방향성까지 또 정확하게 짚어주신 어떤 회사가 어떤 자회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신다면 조금 더 이제 정밀한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왜 이걸 여쭤봤냐면 증권주는 좀 그러니 은행을 하자고 하셨는데 네. 증권 비중이 낮은 회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증권 비중이 높은 은행주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0: 제가 뭐 KB금융을 추천드린 거는 제 증권 포지션이 높음에도 추천드린 거는 사실상은 이제 대표주로서 주주환원 정책을 그쵸. 좀 이끌어가고 있다는 포인트였고요. 하반기만 봤을 때는 사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상반기 대비 증권사들의 이익 기여도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네.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같이 이제 우리금융지주도 좀 추천을 드렸는데 네.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 이익 기여도는 크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좀 은행 비중이 좀 크고요. 그리고 또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는 조금 지금 충분히 좀 매력적인 주가 수준에 와 있지 않냐라는 판단을 해서 같이 좀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1: 여기는 빠져 있지만 지방은행들은 어때 보이세요?
0: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은행들도 이제 비은행 자회사들의 이익 포션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제 순수 은행 쪽의 실적이나 뭐 금리 방향성이 좋아질 때 같이 상승하는 건 맞는데 사실은 그 주주환원이란 관점에서는 여전히 조금 상위사들을 좀 아직 따라가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금리 레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자산 건전성 지표들이 조금 열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번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못했고 그게 또 주가로도 나타났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 약간 주가가 싸긴 하지만 네. 지금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권유해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1: 그러니까 증권을 말씀하셨는데 증권주도 여기 말씀하신 종목은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적인 걸 해놓으셨는데
0: 네, 원래 그렇습니다.
1: 작년부터는 그 M증권처럼 좀 모멘텀이 강한 게 좋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싼 걸 해야 되나요 이제는?
0: 그 사실은 올해 상반기 대표사는 M증권이었고
1: 말해도 된다니까 미래 생활.
0: 예, 그 스페이스X 예. 상장 이슈가 사실 표면화되면서부터는 주가는 조금 이제 지금 하향했는데 뭐 그래도 이제 밸류에이션 수준이 한때는 이제 두 배 정도를 상회했다가 지금은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뭐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예상 수익성 대비 더 저평가 정도가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제 다른 종목들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1: 근데 제가 이렇게 밸류에이션 갭이 커진 적이 있었나요?
0: 업종 내에서
1: 맞습니다.
0: 예. 그게 사실은 이익 격차가 상반기 때 많이 벌어지긴 했고요. 왜냐하면 분기에 1조씩 버는 이제 회사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이 근무하셨던 저희 회사 같은 경우와 이제 네.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 이익 격차가 사실 지금 네. 되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업황 전체는 되게 호조이긴 하지만 이게 자본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 자본에서 파생되는 라이센스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발행어음이다. 또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IMA다. 이런 것들이 다 일정 정도의 자본 규모 이상을 확보해야지만 영위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업종 내에서 양극화, 실적의 양극화, 뭐 규모의 양극화, 주가의 양극화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보험은 뭐 이렇게 여기는 정원 씨면 손보랑 생보 나눠서 보잖아요.
0: 네.
1: 그냥 손보 보는 게 맞는 건가요?
0: 금리 사실 인상 사이클에서는 네. 이게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다 공통적으로 긍정적입니다.
1: 다 좋은
0: 예,
1: 거 아니에요?
0: 외부적인 환경만 네.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실적을 조금 이제 체크를 해보면은 네. 손보사들의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근데 상대적인 건데 작년에 사실 손보 업황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조금 힘들어졌었는데 그 회복의 그런 시그널들이 올해 연초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아직 이제 은행하고 증권사들은 실적 발표를 상반기를 다 마쳤지만 보험사들은 내 다음 주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될 거라서 아직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흐름 자체는 이제 완만하게 좀 회복되는 기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방향성 그리고 또 최근에 조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좀 제도적인 부분인데 혹시 대표님은 그 도수 치료 이런 거 많이 받으시는
1: 아니, 저도 건가요? 얘기 들었어요. 그것도 예. 이제 돈 안 나간다고.
0: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이제 제도 변화가 사실 보험사들에게 되게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또 뭐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경상환자 제도 같은 것도 이제 곧 아마 시행이 될 거라서 여러 가지 업황과 뭐 실적과 뭐 그런 제도적인 부분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생명보험사에 비해서는 손해보험사가 조금 더 지금 투자 매력도가 높은 구간이 아닌가
1: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마진이 적은 상품들이었군요. 그런 보험들이
0: 어떤
1: 아까 그 병원 같은
0: 그 마진이 적은 게 아니라 영마진 상품이죠.
1: 영마진
0: 실손보험 예, 실손 손해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연간으로 도수 치료로만 나가는 그 비용이 한 1.5조 정도 되는 시장이었고요. 회사별로는 한 1000억 정도 이제 이 영향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다 이제 조금 손실이 좀 감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 사실 뭐 네. 국내 걸 빼고 예. 제일 관심 있는 건 최근에 이제 반도체도 주춤해지니까
0: 네.
1: 해외 금융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 금융주가 어떤지 특히 은행주에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0: 예.
1: 그림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글로벌 네. 금융주 은행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0: 예. 페이지 제가 제공해드린 3페이지 예. 그림을 조금 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업종이거든요. 저희 금융주라는 그렇죠.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국내 은행만 죄송합니다. 제가 이 준비를 잘 못해서 이 화면이 잘 보시기가 힘드실 텐데
1: 말씀해 주세요.
0: 예, 그냥 말씀으로 예.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금융주들은 그 자기 자본 이익률 ROE 대비 PBR로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잘 보이시진 않으시지만 이제 국내 이제 금융주들의 이 ROE 대비 PBR이 좀 언더밸류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봤을 때 그럼 왜 이렇게 국내 금융주에 대해서 조금 할인을 주고 있는가 하는 이제 부분이 항상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또 좀 비슷한 연계되는 설명이 있어서요.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예. 드리면요.
1: 이게 다음 몇 페이지
0: 네, 4페이지입니다.
1: 4페이지 예. 보험주.
0: 예, 이거는 예. 이제 보험주의 예. 경우인데 역시 제 안 보여서 그냥 말씀으로 예, 대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주주 환원율에 따라서 사실 기업 가치가 많이 결정이 되는 네. 측면이 강한 것 같거든요. 이게 은행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이게 성장 산업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서 계속 금리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ROE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주주들에게 이거를 잘 환원을 해줄수록 투자자들은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데 그림엔 잘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국내 금융주는 이제 해외 금융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 주주 환원율이 좀 낮다라는 거죠.
1: 그렇죠. 예. 용어도 어려워하실 수 있고 ROE라는 거는
0: 네.
1: 자본에 대비해서 예. 주식 자본에 예. 비해서
0: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1: 그렇죠.
0: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하는가.
1: 그거에 따라서 자산 가치 예. 대비 평가가 PBR을 보는 건데.
0: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게 수익성 지표니까 그 수익성 대비 순자산 가치 대비 얼마만큼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1: 제가 궁금한 게 근데 그 주주에게 환원되는 총 주주 환원율
0: 예.
1: 총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근데
0: 네.
1: 제가 기억하기로는 캡이나 이런 것이 글로벌 거의 탑티어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0: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1: 54% 뭐 이 정도 아니에요?
0: 예, 지금 이제 50%의 허들을 넘어서 넘었잖아요. 있는 상태이고, 근데 여전히 이제 해외 금융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뭐 일본도 포함해서 보면은 60에서 70% 정도까지 환원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1: 70까지 갑니다.
0: 예, 그렇습니다. 특히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더 성장 산업이 아니고 성숙 산업이기 때문에 환원율이 높아야만 투자자들이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조금 아쉽지만 국내 보험사들 중에서는 여전히 뭐 이익은 잘 창출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배당을 못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회사들은 철저히 좀 밸류에이션이 좀 소외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주주환원이라는 이 핵심 키워드가 투자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고,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힌트는 만약에 주주환원율이 올라가는 회사다, 아니면은 좀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크다, 그리고 또 회사가 좀 정책적으로 이거를 되게 적극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이 좀 상승이 상승 탄력이 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 제가 오늘 제일 궁금한 게 반도체가 주춤하면 또 하나의 날개가 어쨌든 간에 작년부터 상법 개정해서
0: 예.
1: 주주 환원의 강화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이나 이런 게 강화되는 금융사들이 좀 있나요?
0: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이 밸류업 그리고 이제 그 상법 개정과 발맞춰서 이제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KB를 대표적으로 말씀 주셨지만 많이 올라와서 이제 50%대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페이지 제가 드린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그 자사주랑 관련된 내용이다. 3차 상법 개정 내용이 보유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는 거기 때문에
1: 제가 상법 개정에서 그나마 자사주 이 정도 해주는 건 은행밖에 안 보이더라고. 은행 보험 정도.
0: 네, 뭐 금융업종 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은행주 금융지주가 가장 적극적으로 좀 주주환원을 나서고 있고요.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신규로 매입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실제로. 예. 예. 뭐 페이지 5페이지 좀 띄워주시면 도움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니면 말씀으로 대시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역시 잘 보이시진 않으시지만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특히 상반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또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들을 은행들은 다 발표를 했고요. 이제 보험이나 증권회사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형태인데, 사실은 주가의 그 임팩트는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신규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든가 아니면 배당을 많이 늘려서 주주환원율을 확대하든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업종 내에서는 은행업종이 이걸 가장 선도해 가고 있고, 그 뒤를 좀 다른 이제 증권업종이나 보험업종 그리고 또 업종별로 그 안에서 이걸 조금 몇몇 회사들이 선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글씨가 좀 작아서 아쉬운데 여기서 그냥 중요한 게 올해 하반기에 추가 자사주 정책 예상이 있는데
0: 네.
1: 요거 내용을 은행별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0: 이게 그 방금 말씀드린 상반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실적 발표를 하면서 25년 연간 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올해 상반기 때 어떤 자사주 정책을 수립할 건지를 먼저 이제 왼쪽에 보시는 상반기 자사주 발표 내용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실적 발표가 얼마 전에 끝났기 때문에 남은 연말까지 자사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필지를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 소각과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참고로 또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배당을 제공하고
1: 맞아요.
0: 있거든요.
1: 예.
0: 그거를 전체 합치면은 아까 말씀 주신 대표 회사들 기준으로 50%가 넘는 재주주 환원율이 올해 이제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그 어제 오늘 조금 이제 은행주가 긍정적인 것도 지금 시점에서 은행주를 매수해도 2분기 분기 배당을 사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1: 맞아요.
0: 배당 기산일이 아직 안 도래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증시의 변동성에 조금 지치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을 이런 배당주 가치주에 대한 메리트를 좀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또 자사주를 통해서 이 주주 환원율을 높여갈 수 있는 은행주나 뭐 보험주 같은 곳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그리고 또 증권주도 이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는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좀 뭐 한 6% 뭐 일부 종목들은 보니까 7% 뭐 이렇게까지
1: 7%씩 나와요?
0: 네. 고배당 증권주들이 있습니다.
1: 어느 거죠?
0: 예. 뭐 삼성증권, 뭐 NH투자증권 이런 회사들은 이제 뭐 분기 배당을 주진 않습니다. 기말에 한번 배당을 주긴 하지만 그냥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예. 7% 정도 되는 절대 수익률을 또 올해, 왜냐하면 상반기만 해도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영향 효과들이 있어서 약간 안정적인 인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1: 지금
0: 있습니다.
1: 여기서 오늘 계속 이 부분이 핵심일 때 더 여쭤본다면 4대 금융주주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0: 예.
1: KB, 신한, 하나, 우리.
0: 네.
1: 근데 이 주주 환원 정책을 보면 KBC라는 게 돋보이고 하나 우리는 아직은 좀 미약하잖아요. 이게 좀.

0: 펴질까요?
1: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고 이제 일본 은행들의 사실은 밸류업이나 이 주주환원율을 벤치마크해서 국내 네. 뭐 전체적인 저희 시장도 그렇지만 금융주들도 다 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한 60% 정도 환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0: 아, 대가 기업보다 더 올라갔네요.
1: 네. 예. 60%를 배당을 한 40% 하고 자사주 한 20%에서 예. PBR 한 1.5배 정도 그러니까요. 받고 있는데 국내 대표주인 KB금융이 지금 한 배 정도 받고 있고 이제 60%에 근접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글로벌리 봤을 때 여전히 은행이 조금 저평가 구간이고 그게 해소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또 선도사들이 하듯이 말씀 주신 다른 이제 회사들도 그 정도의 주주환원율을 타겟팅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0: 보험에서 아까 말씀하신 삼성그룹이라든가 이런 쪽이 그래도 좀 배당성이 높은 편이잖아요.
1: 네. 은행이나 보험이나 기본적으로 자본 비율이 탄탄해야지 주주환원을 네.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 주신 삼성그룹 계열 보험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KB나 신한 같은 회사들이 네. 전통적으로 자본 비율이 높기 때문에 높은 네. 주주환원을 펼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은행에 비해서 이 밸류업의 스케줄이 좀 많이 뒤처지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게 뭐 각 회사별로 좀 특징적인 좀 구조적인 좀 고민되는 부분들도 있고 가령 삼성그룹 계열사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0: 그래서 많이 네. 나오는 게 자사주 매입 소각이 안 나오잖아요 보험사들은.
1: 네 이게 구체적인 계획들을 네. 아직까지 조금 이제 공시하시기가 네. 좀 내부적으로 어려우신 상황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근데 저는 뭐 이게 언젠가는 결국은 이제 뭐 해외 보험사들을 봐도 그렇고 전체적인 금융주의 이 투자 패러다임을 봐도 그렇고 주주환원은 결국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보험사들 중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데 박차를 가하는 보험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중에 좀 그런 계획들이 발표될 것 같은 회사들도 있고 해서 저는 보험사들은 조금 뒤처져 있긴 하지만 이제 가야 되는 큰 방향성은 잘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따라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보험사 중에 많이 언급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DB손보 있잖아요. 네. 거긴 주주환원이 어떤 거예요?
1: 네.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제 하반기 중에 뭔가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본 비율도 양호하고 또 최근에 이제 M&A 이슈도 끝나면서 뭔가 새로운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는 조금 이제 이 총주주 환원율 자체를 이것도 제가 관련된 자료를 미리 보내드리긴 한 것 같은데
0: 네, 말로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네. 그 페이지 6페이지고요. 네. 네, 참고로 네. 봐주시면 되고
0: 여기 있네요.
1: 네, 네. 6페이지에 보시는 이제 회사들이 지금 현재 그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간단하게 발표한 회사들인데 뭐 화면이 나오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약간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이 뭐 빠르면은 연내 어떤 회사들은 아니면 뭐 내년 정도에는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0: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까지는 은행 중심으로 이런 정책이 있었는데 네. 보험도 상당히 이제는 더 구체화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1: 뭐 사실은 뭐 올해 하반기 중에 이것들이 다 구체화될 거라고 보기는 네. 조금 어려운 측면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주에 대한 투자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 환원과 지금 안정적인 실적 그다음에 금리 상승 모멘텀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좀 기다려볼 만한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은 보험주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실적들이 발표가 될 텐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보험주 네. 하시면. 근데 저는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0: 제가 하거든요. 전배승 연구위원님을 잘 아는데 상당히 실적이 그래도 좀 잘 볼 수 있는.
1: 뭐 제가 실적을 알 수는 없고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회복되는 흐름 자체가 손보사들을 중심으로는 조금 나타나고 그치, 있고 예. 또 생명보험사들도 금리가 상승하는 환경이 결코 나쁘지가 않거든요. 이제 또 보험사들은 금리가 상승하면 가만히 있어도 자본 비율들이 다 개선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뭐 은행주는 이미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주가가 좀 오르기도 했고 또 주주환원율도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보험은 아직 갈 길이 멀고 조금 답답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좀 긴 호흡으로 좀 접근해도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 오늘 결론 부분인데 그 네. 7페이지에 그림을 보내주셨는데 네. 금리 올라가면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는 분위기니까요.
1: 네.
0: 확실히 기준금리와 은행과 보험의 관계를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이걸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1: 네. 근데 뭐 직관적인 그림이고요. 그렇죠? 예, 뭐 당연한 이제 현상일 수 있고 근데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언제까지 사실 근데 금리가 올라갈지를 뭐 쉽게 예상할 수는 없어요.

0: 모습이 나타나는 게 결국은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은행도 그렇고 보험사도 그렇고 수익성이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 개선으로 나타나고 하는데 하나 또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금리 인상 사이클의 사실 후반부로 가면은 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 급격히 좀 둔화가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무책임하지만 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좀 모르죠. 불확실하고 뭐 올해는 경기가 좋아서 뭐 경제 성장률이 뭐 3%까지 뭐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좋고 금리가 올라가는데 사실 이게 뭐 내년에는 반대로 보면 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금리 상승 사이클의 후반부로 가면은 이게 실적 측면에서도 가령 이제 은행들은 이게 조달금리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금금리도 뒤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그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 핵심 수익성 지표의 상승폭도 좀 둔화가 되고요. 또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금리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차주들도 많이 늘어나면 은행이 좀 대손 비용을 좀 늘어나는 현상들도 좀 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까지가 사실 최적의 타이밍인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1: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증권사들은 네.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0: 뭐 모든 금융사들이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그렇죠.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감에도 만약에 증시가 계속 탄력적으로 더 상승을 하고 또 뭐 바라건대 뭐 주도주들이 다시 조금 이제 상승 사이클을 보이면서 시장이 좋아진다라면 증권사도 같이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좀 바라보는 관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동성의 총량 자체가 더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조금 어렵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규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들도 사실 작년에 증권주가 되게 좋았던 거는 이 상법 개정이라는 큰 틀이 바뀌는 기간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증시 부양책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면 뭐 코스닥 활성화 지금 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니까 이게 조금 영향력이 약화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증권주가 이미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좀 선반영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뭐 지금부터 연말까지 시점을 보면은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증권주에 비해서는 은행이나 보험주의 메리트가 높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 보험주의 보험사들의 실적도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좋은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 개인적 욕심으로 금융 애널들은 네. 한국은행을 유심히 보는 편이잖아요.
0: 뭐 주식을 본다고 뭐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1: 한국은행이 스탠스는 네. 여전히 좀 금리를 좀 위로 보는 거 아닌가요? 혹시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볼게요.
0: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0: 그래도 네. 근데 뭐
1: 사견으로 네.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겠지만.
0: 네. 뭐 지금 금리를 상승,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그 근거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뭐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고 물가가 그렇죠. 상승하고 그다음에 뭐 수출 이 호조를 보이면서 뭐 이제 이런 스토리들인데 뭐 일단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거처럼 금리 상승 사이클이 추세적으로 장기간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전배승 LS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지호의 경제쇼.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싶다 내일의 성공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창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두 개의 속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히는 것입니다. 속담 이거는 나비가 못 대라는 법 있나? 농부는 이거다 에서 이거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두더지와 잠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중 정답은 두더지입니다. 속담 두더지는 나비가 못 대라는 법 있나는 다른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뜻밖의 상황도 일어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두더지다라는 속담은 농부는 땅을 갈고 파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농부는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산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두더지와 관련된 속담으로 두더지 혼인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분수에 넘치는 엉뚱한 희망을 갖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과 혼인하려 애쓰다가 마침내는 동료끼리 혼인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요. 남에게 널리 알리지 아니하고 집안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혼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인데요. 절기가 무색하게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더웠고요.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남 밀양으로 40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내려갈 전망인데요. 그래도 당분간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또 밤사이 열대야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세종과 광주, 포항 26도 등으로 밤에도 후텁지근하겠고요. 내일 낮에는 서울 35도, 대전과 전주 36도, 대구와 부산 33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1도에서 3도 정도 낮을 전망입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제주 31도, 강릉 28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강원 동해안에는 30에서 많은 곳은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는 최고 80mm의 비가 오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부산과 양산 등 경남 동쪽 지역에도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7.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전국 500여 곳의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 환자 수가 1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가동한 온열 질환 감시 체계에 잡힌 환자 수가 누적 2,872명, 사망자 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여름 누적 온열 질환자의 77.3%는 남성, 34.1%는 65세 이상의 노인이었습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62%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온열 질환을 피하려면 폭염 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에 배우자 수행 직원이 동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최근 선관위가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 중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는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직원은 출장 보고서에 노 전 위원장 등과 함께 현지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공식 일정에 참석한 것으로 적었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의 비공식 관광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재청을 미뤄 사법부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며 즉각 재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대법관 재청은 대법원장의 재량이 아닌 헌법상 책무라며 노태학 전 대법관의 퇴임 후 5달 넘게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고 이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 국회의원 40여 명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과 통합사관학교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 인사의 잘못을 육군사관학교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연좌제적 발상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통합사관학교 설립의 이유라고 내세운 교육체계 개혁과 합동성 강화가 정치적 보복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 강화군은 지난달 27일 강화군 내가면 황천포구 선착장 인근에서 군 당국이 바다에 떠있는 북한의 목함 지뢰 3개를 발견해 수거했다며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까지 강화군 일대에서 발견된 목함 지뢰는 모두 12개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 지역에서 지난달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뢰가 해류를 따라 강화도 해안까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정정보통신망법이 정치적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의 주장을 정부가 반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현지 시각 6일 공개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앞 서한을 통해 이 정통망법이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육군이 앞으로 로봇 등을 투입해 군 물류 전 과정을 자동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먼저 차량 접근이 어려운 산악 고립 지역에 탑재 중량 40kg급 수송 드론의 도입을 추진해 2036년까지 68대를 수송 임무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존 인력과 수작업 중심이던 군수 창고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반의 자동화 체계로 전환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절기 입추인 오늘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5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6도로 오늘보다는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항리였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여야가 개편안 평가와 주택 공급 부족을 두고 니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집값 올려놓고

0: 그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들만 잡고 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주택공급 입법에 도움 주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 혼란을 일으켰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비공개로 두 번째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돌려차기 해보시죠 발언한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 대학 부도의 날을 제작한 오승목 기자를 만납니다. 현장에서 목격한 지역 대학들의 위기 실태와 대안을 들어봅니다. 최근 그래미가 아시안팝 부문을 신설하면서 아시아 음악인들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주말엔 문화 코너에선 BTS가 그래미 보이콧 선언한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영화 오디세이로 한국을 방문한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얘기 이어갑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Going for the weekend'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제 위켄드로 가는 거예요.
2: 아니 금요일이 위켄드예요.
1: 벌써 왔다고 봐야죠.
0: 금요일 위켄드죠.
2: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을 얘기하고요. 일요일은 한 주가 다시 시작됩니다.
0: 한국 그런 거예요? 한국도?
2: 아, 그렇죠. 주말의 개념 달력도
1: 그렇습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한국 달력도.
0: 아 그럼 위켄드네 벌써? 그럼 집에 가야지 뭐.
2: 지금 이 방송을 네.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집에 가시는 길에서 네. 이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1: 더위
2: 생각합니다.
1: 더위 때문에 즐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더위도 있고 뭐 현안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뭐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외교적인 대북 문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업무 보고에서 북한에 대해서 주적 등 대결 혐오 언어는 멈춰야 한다. 북한 국호를 조선인민주의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약칭인 조선으로 부르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논쟁 여지 있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 보였는데 북한 호칭 조선으로 부르자는 통일부 장관 제안이죠. 자 이동호 최고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일단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의 일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친구하고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다. 네. 그러면 저 친구가 뭘 좋아하지? 저 친구가 원하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이제 제안인데 아직 국민적인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급작스러운 면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약간 반감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북한이라고 하는 용어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간의 사정상 통일부 장관은 네. 어찌됐건 간에 임기 내에 뭔가 대화의 물꼬를 트고 그리고 남북 간의 어떤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제 트게 된 엄청난 성과를 또 갖게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대한민국 한반도의 또 안보가 좀 더 뭐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다면 저는 뭐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정광재 대변님.
2: 이거 위헌적인 발언 아닌가요? 1987년에 우리가 개정 헌법을 만들 때 네. 헌법 4조에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게 헌법 4조입니다. 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한다는 그 서약을 해요. 이때 해석이 뭐냐면 통일을 관념적 대상이 아니라 실천적 과제로 끌어올렸다라는 평가를 했거든요. 지금 북한은 우리의 동포이자 통일의 대상입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을 쓰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보통 국가와 거기에 부합해서 하는 얘기예요. 네. 지금 북한은 헌법을 개정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통일의 대상이나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웃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 적대국.
2: 그렇죠. 전 이 네. 얘기를 하려면 정 장관께서 본인이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외교부 통일국장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조선이라고 부른다면 일반적인 국가 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교부 내에 북미국 뭐 중국 아시아국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냥 북한국이나 통일국을 만들어서 거기 국장 하시면 될

0: 정도 수준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가 관념적으로 갖고 있지만 이걸 실천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헌법이. 그런데 그 가치를 무시하고 갑자기 조선이라고 부르자 너무 북한의 요구에 굴종적으로 움직임 같아서 상당히 좀 듣기 거북했습니다.
1: 네. 저 이동호 최고위원님 물론 이제 통일부 장관이 대화 그다음 협력 이런 부분을 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 자기 일을 하고 있다고 이제 하셨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외교라는 게 또 대북관계라는 것도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주 극렬하게 우리를 적대적인 용어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 그래도 우리가 먼저 해서 저쪽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싶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이 아직까지 우리 헌법에 우리의 그 대북 기조인데 국어와 다르게 북한의 두 국가론에 너무 맞춰주고 명칭도 북한에 맞춰주고 이게 아무리 대화와 협력을 위한 거라 그래도 우리의 어떤 기조라든지 국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스르면서까지 갈 수 있느냐 플러스 혹시 그 분위기 좋았던 햇볕 정책 시절에 거기에 좀 너무 함몰돼 있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외교부 장관하고도 약간 뭐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2: 아니요. 그 지적은 뭐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네. 실제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는 방법이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비핵개방 3000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엄청나게 보수 정부에서 계속해서 강압적인 정책을 써왔잖아요. 그리고 유화 정책을 쓰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평화는 경제다 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는 완전 거의 전쟁도 무릅쓰고 뭔가 서로 이 뭐 똥폭탄 날려대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풍선 날려대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걸음도 앞서 나갈 수 없다면 정권이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서 그리고 당연히 대한민국만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과도 당연히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 국가와도 여러 가지 외교 채널을 통해서 지금 이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방법을 쓴다고 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통일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방향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의 일을 하고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의 일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협력하거나 혹은 뭔가 조율해야 될 사안이 있을 때는 결국에는 뭐 총리든 대통령이든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한 조율들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맞게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1: 그 최근에 이제 조현 외교장관이 또 이례적으로 그 통일부 장관의 대한 어떤 그 약간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하고 그래서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이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도 해요.
2: 매파와 비둘기파라고도 네. 하죠. 그러니까 네. 북한과 한번 우리가 자주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자라고 하는 파가 있는가 하면 미국하고 결국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이 시각도 되게 분분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기존의 어떤 뭐 문법이라든가 이런 게 셈법 이런 게 잘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야 이거 뭐 계속 공을 들였다가 이거 오히려 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만 의존하면 안 되고 자체적인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들어와서 뭐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들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모든 게 다 끊겼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채널을 정부 대 정부 사이드의 어떤 이 채널이 지금 북부대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민간으로 또는 어떤 뭐 불교라든가 어떤 이 종교적인 맥락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어쨌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뭐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 좀 뭐라 그럴까요? 북한 프렌들리 정권이라고도 보여줬던 문재인 정권 때도 네. 우리 국가 원수를 향해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용어를 쓰는 거를 과연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감내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그런 가운데 뭐 특히 보수 야권에서 한동훈 의원 북한은 명백한 주적이다.
0: 네.
1: 정동영 장관은 국제사회에 혼돈 주는 잘못된 발언 상가라. 탈북민 출신 박충건 의원은 정동영 장관 존재 자체가 안보에 큰 위협이다.
0: 예.
1: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지금 어쨌든 뭐 본인들의 기조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국가의 기조와도 안 맞는다. 네. 경질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단절이라는 게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게 아닙니다. 2019년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 노딜 이후에 2021년인가요? 남북협력사무소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폭파하고요. 남북관계를 단절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 때예요. 문재인 정부 이후로 지금 남북관계가 뭐 굉장히 뭐 그때 뭐 도보다리 회담하고 할 때는 급진적인 변화가 곧 오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권 후반기부터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다시피 했다고 봐야 돼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동영 장관이나 2000년대 초반에 인식을 갖고 2026년에 북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북한 핵무장을 그 가능하게 하고 그걸 네. 고도화할 수 있도록 촉진했었던 정권 결국 진보 정권 때예요. 북한에 대해서 온화적인 정책하고 대외 개방과 관련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하면서 그때 자금이 북한으로 가서 북한 핵무기 고도화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지금 문제에 대해서 시대가 한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했던 게 2006년의 일입니다. 네. 그때 관점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남북관계의 개선 중요하죠. 그런데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의 최대 목적은 자신들의 핵 지위 보유국을 지위를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걸 과연 우리 정부가 도와주는 용인하는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다면은 저는 남북 대화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1: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맡에 북한 핵을 이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 뭐 칼기 폭파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아웅산. 자.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머리 위에 북한 핵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향해서도 위협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다 그건 다른 차원이니까 대화는 해야 된다. 뭐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아니 그 대화가 없이 계속 적대적으로 이렇게 가자는 심사는 아니실 거예요. 네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네네. 당연히 지금 뭐 철책선을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우리 뭐 다 징병제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서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 근데 어찌됐건 이런 상태로 계속 그냥 지금까지 왔던 거잖아요. 저는 어쨌든 노력은 계속 해봐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 때처럼 혹은 적대적으로 이거를 더 세게 가져가가지고 우리 경제 주가 시장 다 타격받고 오히려 한반도의 안전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외국인들로부터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외적인 부분의 이미지도 관리해 나가면서 실체적인 노력들을 당연히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주제를 바꿔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쿠데타 일으킨 책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또 일으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그러니까 빨리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빨리 추진하라 이런 그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육사총동문회나 보수 야권 대통령 진위가 드디어 드러났다.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동호 최고위원. 네. 사관학교 통합 이후 알고 보니 쿠데타 때문이었다. 징벌적 목적이었다. 는 게 이제 야권의 주장인데 네, 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또 대통령이 어쨌든 그 삼군사관학교를 통합하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죠?
2: 그렇죠. 아니 일단은 쿠데타 관련돼서는 역사적으로 육사 출신들이 뭐 5.16이라든가 12.12라든가 또 이번에 김영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 계엄 때까지 네. 역시나 이렇게 이제 끈끈하게 붙어진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육사로서도 바로 이러한 역사는 아마 지우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치욕의 역사일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대통령께서 내심 그렇게 이제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발언하시는 건 조금 너무 나가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런 부분을 다 뺀다 하더라도 실제로 장병이 앞으로 줄어요. 10년 뒤 15년 뒤 팍팍 줍니다. 지금 뭐 우리가 50만 대군 40만 대군 얘기하지만 뭐 한 세대만 지나면 바로 20만 대군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게 이제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들이 18만 명 20만 명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20만 명 내외로.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인구 상당히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장병이 주는데 장군 숫자가 어떻게 그렇게 유지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사관학교도 그럼 당연히 입학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산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가 그 지금의 군 조직을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교대 인원 줄이듯이 당연히 이 사관학교 인원도 당연히 줄어야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사관학교들 다 이제 과목들을 보니까 70%가 겹친다는 거 아닙니까? 전략, 작전, 뭐 군 뭐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겹칠 수밖에 없는 없는 거죠. 그럼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이 효율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또 한 가지는 서로가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전도 보고 뭐 이란전도 보지만 미사일이라든가 해상이라든가 이런 게 작전을 운영할 때 실제로 어느 한 군만 나서는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이 3군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이 협력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될 경우들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1: 네네.
2: 드론전이라고 하고 미사일전이라고 하고 로봇가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공통과목 만들고 실제로 함께 훈련하면서 협력하는 어떤 이 경험들을 축적한다면 오히려 고도화된 군을 더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제 취지인 거죠.
1: 네. 조금 전에 이제 보니까 정광재 대변인님 그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 국회의원 40여 명이 대통령이 이른바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과 통합사관의 그 졸속 추진 규탄한 결의안에 이제
0: 예.
1: 발표했어요. 뭐 연좌제적 발상이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이 이전에도 뭐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군 출신이죠. 쿠데타 하든 비상계엄 하든 죄 짓는 건 그 당사자 일이지 왜 출신 학교를 문제 삼나. 사관생들을 예비 쿠데타 세력으로 단정 지어서 되겠나. 유승민 전 의원 그런 논리라면 윤 전 대통령 나온 저 비상계엄 선포했으니까요. 서울대 중앙고 아예 이참에 없애버려야 하나 잘못된 처방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0: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국무회의 또는 뭐 부처 업무 보고를 생중계하고 있단 말이에요.
1: 네.
0: 생중계하면서 정말 부적절한 발언들이 그 카메라를 통해서 여과 없이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여태 했던 얘기 중에 지금 육군사관학교가 쿠데타의 본산이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정말 그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최고의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1: 놀라운 얘기다.
0: 아, 놀라운 얘기죠.
1: 네.
0: 사실 사실관계도 좀 잘못됐습니다. 세 번의 쿠데타가 있었다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육사 출신 아니에요. 전두환 전 대통령만 유일하게 육사 출신이고 여기 관여했다고 하지만 2024년에 있었던 비상계엄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시민들이 욕심 그 용기 내서 다 막았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도 이거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 계엄 해제 투표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군사관학교가 있으면 언제든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인식 자체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군은 잠재적인 쿠데타 세력이고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 이 우리 국민들이 쿠데타 일어나면 다시 또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민심을 갖고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민도가 이런 불법적인 쿠데타를 용인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1: 네.
0: 지금 군이 육군사관학교가 존재한다고 해서 제4의 뭐 제5의 군사 혁명이나 뭐 이런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시민사회가 그거 다 막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육군 사관학교를 굉장히 좀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저는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굉장히 그 오래된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봐요. 정치검찰 악마화하는 거죠. 언론족벌 악마화하고 대기업 악마화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 민주당이 진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수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수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더군다나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1: 그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정성호 장관 법무부에 대한 이 검사 수사. 진짜 못하게 되는 거냐. 검사 수사 안 된다는 조항 없으면 그럼 해도 되지.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발언 그다음에 요 발언 장동혁 대표는 이제 정신세계까지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 진인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형사소송법 내용을 몰랐겠냐. 알고도 그래도 이게 조금 더 보완책을 마련하라 이런 거다. 청와대는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말 한마디의 파장은 그 누구보다도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어떤 해석의 여지를 좀 덜 남겨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2: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이건 얘기 안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말씀드린 거고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논리가 좀 궁색해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이 정권 잡고 있어도 이거는 고려했었어야 될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통합교육을 하고 실제로 1, 2학년 때는 통합교육하고 3, 4학년 때는 찢어지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크게 무리한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그 남쪽부터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 대학들 다 보세요. 근데 육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회사라고 안 그러겠어요? 공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점에서 좀 더 효율화를 하고 미래적으로 어차피 일어날 일이니까 이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뭐 역사적으로 이게 뭐 성과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좀 더 논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뭐 반대를 하든가 아니면 좀 더 좋은 개선안을 내놓든가 제가 볼 땐 그게 더 맞지 않을까요?
1: 정광기 대변인님 짧게 네.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의 속내가 드러났다 결국 이거였구나 그럼 이런 식의 그 통합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인데 자, 그 요소를 드러내고서 네. 지금 저기 이동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 자체적인 우리 뭐 인구도 줄고 뭐 이게 그렇다면 이 정원도 줄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걸 좀 고려해보는 그 자체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글쎄 뭐 이 비용과 관련한 문제 효율성의 측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비용과 효율의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군사관학교가 각자 체제로 운영되는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 효율성 차원에서 해야 된다. 네. 저는 재세금 조금 더 내서라도 훨씬 더 강군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주문을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들도 이 이슈와 관련해서 왜 이게 필요하지? 공감대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여론조사 결과도 좀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정치적 목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분단 현실을 고려했을 때 과연 3사관 통합이 필요한가라는 데 대한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거든요. 네. 더군다나 세계 최고의 그 뭐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한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뭐 합동성 강화, 합동성 강화는 장교된 이후에 임관 이후에도 충분히 만들어지고 합동참모본부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수준의 합동성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국민적인 공감대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1: 네. 주제를 바꿔볼게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가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서울 지역이나 뭐 수도권이나 아니면 특히 한강 벨트나 이런 의원들이 좀 저 동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이 부분 조금 이게 손봐야 되지 않냐 하고 양천구 지역구 그 목동이나 이런 데 아파트 단지들 쫙 많죠. 황희 의원 1주택자는 모두 보호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거주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가 좀 여러 얘기들이 나오나요?
2: 아니 이제 뭐 서울시에 적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이런 회의들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본인의 지역구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민원 사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좀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도 정부 정책이 좀 정해졌으니까 이걸 또다시 일부 후퇴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은 상당히 위험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그것을 중심으로 원칙 삼아서 다른 것들이 쭉 조율해서 간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흔들리게 되면 이거 뭐야 이거 하나 많아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거 어떤 정책도 신뢰를 만들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실거주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번에 내린 게 어쨌든 초고가 주택 위주로 그러니까 거의 40억 이상에 해당되는 것들만 조금 더 이 세금을 더 내게 되고 오히려 그 이하는 더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을 문제 삼을 만한 부분들 뭐 나름대로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 대상자들도 상당히 지금 줄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이걸 뒤집을 정도의 어떤 그런 여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대담 나와서 그러던데 금융위기 당시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 때 막 어떤 필요에 의해서 뭐 정부나 이런 데서 집 사라고 권유해서 집 샀고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세제 강화하니까 똘똘한 채로 어쩔 수 없이 갈아탔고 긴 기간으로 보면 막 2, 30년 동안 1, 2억에 산 집이 자기가 살거나 세주거나 하면서 한 2, 30년 만에 이제 이른바 초고가 주택의 그 범주에 들어간 그 집 한 채 그 30년 봉급쟁이에 눈물이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 표현도 쓰고요. 자, 지극히 평범한 봉급쟁이가 투기꾼 취급을 받는다. 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면 네. 그냥 은퇴한 고령자들을 이런 데로 쫓아낸다는 표현은 못 버티고 나오면 그거는 현금 부자들 혹은 그 자녀가 차지하게 됩니다. 네. 이게 맞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0: 대한민국에 1800만 가구의 집이 있습니다. 네. 5200만 명이 사는 집은 1800만 가구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집 매각했잖아요.
1: 네.
0: 그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매도자 금융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매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99년에 샀던 집이 뭐 그때 당시에 3억 정도에 샀나요? 근데 지금 29억에 팔았을 때
1: 25억.
0: 지금 29억에 팔았죠.
1: 그래서 25억 차이.
0: 아, 25억의 차이가 있는데 네,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을 투기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그렇게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1800만 가구에는 각각의 사정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기준에 따라서 투기꾼이고 어떤 사람은 이 기준에 따라서 1거주 1주택자고 이렇게 나누는 게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나누려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세제 개편은
1: 네.
0: 정부나 민주당에서는 조세 정당화 이 조세 정상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국민들이 읽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이라고 읽을 겁니다. 앞으로 5년 동안에 이 세제 개편을 통해서 9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그 부동산 세금이 더 거치게 돼요. 1년에 한 2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1: 네.
0: 이 세금을 누가 내느냐? 아까 뭐 1가구 1주택자들은 줄어든다라고 했잖아요. 이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공정거래 가액 비율이 올라가고 공시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건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비거주용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가의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 거고 결국 이렇게 세금으로 집값을 잡게 하려는 노력이 그동안 성공했느냐 한 번도 성공하지 없다는 거예요.
1: 이유가 뭘까요?
0: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다 세금은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1: 층층이 연쇄작용을 일으키는군요.
0: 그렇죠. 그리고 이거 버티면 된다는 인식도 강하거든요.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이 이랬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엔 다르다. 근데 이번엔 다르다라고 했던 거 신뢰가 없거든요. 부동산 시장엔. 그래서 지금 과연 이 정도의 대책만으로 지금 불붙은 서울 아파트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저는 우산이라고 봐요.
1: 그 대통령의 주요 부동산 멘토들이 상당히 뭐 동을 돌린다 이런 한문도 교수 같은 분도 아 이게 문재인 시즌2보다도 못하다는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하고 그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하는 그분도 최상욱이죠. 최상욱 대표도 와, 이 공급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면전에서도 되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부동산 토론회에서. 자, 그래서 공급 대책이 의외로 지금 사실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좀 있다가는 이제 뭐 서울시와 민주당 간의 공방을 제가 저 교통정보 듣고는 이제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멘토들의 비판 이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곱씹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2: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지금 이제 집값으로 세금 잡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엔 변함이 없고 이번에는 뭐 세액을 정상화했다 합리화했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고 공급은 지금도 이제 지금 오늘 오후부터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공개 네.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충 오늘 뭐 정확한 안은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일종의 가이드라인은 좀 흘려질 것 같은데 어쨌든 공급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네. 전향적으로 이 금융 규제에 관한 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그 핀셋으로 또 더 필요성에 따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완화할 것인가 이 대책도 낸다고 하니까요.
1: 네네.
2: 제가 볼 때 그러한 비판들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0: 근데 제가 네. 꼭 말씀드릴 거는 네, 서울에서 대변인. 신규 주택 공급하는 거에 85% 이상을 민간이 담당합니다.
1: 네.
0: 공공이 담당하는 건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85%의 민간 공급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막혀 있다시피 해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면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민간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람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대출 규제를 그만 그냥 두고 새로운 아파트가 어떻게 공급되겠느냐. 저는 이건 완전히 그냥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거든요. 사는 사람을 묶어놨는데 어떻게 집을 새로 공급하겠는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1: 자, 그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그래서 대출 규제로 인한 그 핀셋 지원 이런 것 좀 그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공급 대책 나오는 건 이제 보기로 하고요.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서울 시내도로는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으로도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요. 그 사이 동호대교 4차로엔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강남순환로 성산 방향 서초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봉천터널부터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도 사고가 많은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광암터널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후로 서하남까지도 정체고요. 성남요금소에서 판교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한 번에 12km 정체입니다. 더 가서 일직 분기점 1, 2, 3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광명역부터 막힙니다.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공급 부족 요 문제 이제 민주당과 서울시가 바로 네 탓이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학 최고위원님 누구 네. 탓입니까?
2: 아니 저는 사실 또 누구 탓이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를 네. 국민들께서 과연 기대하실까? 야 이거 누구 탓으로 결정되면 야 이거다 그래서 몰랐던 답을 알게 될까? 아니,
1: 누구 얘기가 더 네. 설득력 있냐
2: 그런 이거죠. 모습 저는 그 논쟁 자체가 논쟁 일단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의미해 보일 것 같습니다.
1: 불편하실 네. 수 있다.
2: 그래서 서로 그냥 뭐 니 탓 공방을 하고 있는
1: 공급 모자란 건 팩트인데 니 그렇죠. 탓이냐 내 탓이냐 왜냐하면 자체가 보는. 국민이 네. 피곤하다.
2: 서로 탓하면 왜 탓할 게 없겠어요. 네. 우리 이제 그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의 문제를 해소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 역시도 지금 그 지금의 기조를 지방선거 앞두고 틀지 않았거든요. 전향적으로 네. 틀겠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그 기조대로 쭉 간다라고 하는 모양새를 명확하게 보여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지금 그 기조대로 흔들림 없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 부분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정말 부지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머리를 좀 맞대야 된다. 오히려 뭐 니 탓 공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실제 야 너가 대통령이면은 너 어디다 짓고 싶어? 그래 내가 대통령이니까 난 여기다 짓고 싶어. 이거 저거 해가지고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데가 어디야. 그래서 공통점 빨리 찾아가지고 실제 그 지점에다가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뭐 자재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실제 사업성이 나오려면 예를 들면 35평 기준으로 해서 평당 이게 4천만 원, 4,500만 원 이게 단가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야 12억, 13억 최소한 분양비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들도 그래야 할 수 있다는 건데 만약에 그게 가격대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맹점들이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은 제가 볼 때 부지 전쟁인 것 같아요. 지금은 부지가 거의 없는데 지금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용산공원 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어린이공원 거기를 뺄래 안 뺄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머리를 맞대고 실제로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조율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 머리 맞대자. 네.
1: 그래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5: 뭐 초당적 협력은 당연히 해야죠. 네네. 뭐 중앙정부의 정책이 따로 있고 서울시의 정책이 따로 있어서 이게 상충하고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가장 비근한 예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대통령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에 아파트가 별로 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 오세훈 시장 이게 거의 유일한 답이다.
5: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그 신규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크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아까 주택 공급의 85%가 민간이었는데 90%가 민간이네요. 그리고 재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신규 아파트 공급의 63%예요. 그러면 부지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줘야 되는데 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여기 고가 아파트 들었으면 우리 표밭 망가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규제 완화 없이 과연 서울 아파트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이건 뭐 그렇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에 조금 네. 완화해갖고 아파트를 접어보는 건 어떠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서울시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래요. 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각이 다른데 민주당 내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2: 아니, 재건축하면 집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 사람들도 이사 가야 되잖아요. 이사비도 금융지원해야 해가지고.
1: 그래서 재건축을 안 해야 된다고요?
2: 가야 되고.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그 부작용들에 대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 되고. 그러면은 지금 아까 민간임대 90% 아니 민간에서 공급하는 게 90%라고 하셨는데 2022년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가장 처음 한 예산 뭐부터 깎았을까요? 공공임대 공급 그 예산 4조 원 이상을 깎아버렸습니다. 4조 몇천억이에요. 근데 그때 사실은 공급 정책이 들어가고 쭉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지어지고 뭔가 그런 기대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만

0: 되면 어쨌든 그것도 물량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지점들이 그 이전 정부부터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거 회피하는 거 아니고요. 그때부터 쭉 왔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 임대주택 물량 당연히 늘리기 위한 노력해야 되고요. 근데 그 안에서 예컨대 민간으로만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정말 고소득자들 다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십몇 억씩 받게 될 텐데 그런 거를 대부분 다 금융으로 뭔가 해결을 한다. 그러면 진짜 평생 허덕이다가 그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점들도 고려해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1: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분이 아까 뭐 응축 재개발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냐 요거를 방금 말씀드렸다면 예. 그 오세훈 시장의 또 지론은 민영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이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또 사람들이 더 원하는 집을 만들어내고
2: 그렇죠.
1: 뭐 가격이 오르는 그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접근할 수 없는 네. 그런 점은 또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양하게 지금 임대주택도 그렇고 뭐 부동산 전문가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신혼부부들이 당장 접근할 수 있는 게 20평 이하 오피스텔을 약간 뭐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고 거기 정책적으로 가능한가 봐요.
2: 네.
1: 그럼 다양한 방안들이 좀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그러니까 주거 사다리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과거엔 예. 뭐 전세를 살다가 네. 돈을 모아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막혀 있다시피 하니까 20, 30대 네. 특히 30대들은 완전히 이번 그 부동산 시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등을 돌린 거잖아요.
1: 네네.
2: 특히 그 가장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대출 규제 같은 건데 우리나라 집값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1: 네.
2: 일본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일본은 지난 30년간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사람과 일본의 중소기업 취직하는 일본 사람과 비교해보면 30년 전에는 거의 한 두세 배 그 일본이 앞섰을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일정 정도 그 충분히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집 사는 걸 막으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정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2000년 초반서부터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상수지역자를 계속 많이 낸다.
1: 네.
2: 그러면 그 수많은 유동성이 그 몰리게 될 텐데 여기 부동산 시장에서의 양극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이재명 대통령도 인정한 거예요.
1: 네.
2: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떤 집은 30억이고 길 하나 뒤에 있다고 해서 20억이 된다. 10억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거 용인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1: 네.
2: 지금은 정책은 그걸 전혀 용인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1: 그래요. 자, 최근에 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또 만나기도 했다고 하고요. 오천회동인가요? 했고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2차 부동산 점검회의 하고 있으니까 공급 대책이나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다음 주나 어쨌든 8월 안에 윤곽 드러내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전당대회로 가봅니다. 자, 갈수록 좀 격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TV토론의 합동연설에 후보들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꽤 정청 레버가 김민석 후보에게 총리 시절에 단일 정부 레버리지 ETF 결정한 거 아니냐. 피눈물 흘리게 했으면 사과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뭐 SNS에도 사과 안 하냐 뭐 이런 막 올렸는데 친명 중에 친명이죠. 김영 최고위원 후보가 정 후보 속마음은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는 거다. 차라리 반면 커밍아웃하라. 와 이거 그래서 저 이동호 최고위원.
3: 네.
1: 자 레버리지 발언 정청래 네. 저 전 대표에게 득점입니까 실점입니까?
0: 실점이죠.
1: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내가 대표가 되면 이런 문제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풀겠다라고 네. 하는데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를 했다면 좀 다르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한 문제가 있다. 그 문제 인식은 좋아요. 근데 여당의 대표로서 이게 어려운 지점이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그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함에 있어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약간 그 간과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지금 3차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장외 설전을 벌일 때도 대안 중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사과하면 해결이 되나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뭐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실정을 했다. 그럼 그걸 공격하는 것은 추후에도 당대표가 됐을 때 또 실정할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제가 뭐 알지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얘기하는 게 국민들이든 당원들이든 더 원할 겁니다.
1: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증시 문제 이 부분 레버리지 문제 이거를 지금 뭐 금융당국이 대책은 내놓고 있지만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이렇게

0: 좀 주식시장 안정화 됐으면 좋겠다는 청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국민들이 가장 지금 그 아쉬워하는 그런 민생 현안들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냥 약간 과거지향적으로 자꾸 너 그때 그랬지. 너 18년 동안 저기 집 나갔다 집 문서 달라 그러냐 막 이러니까 야 이게 거대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를 뽑는 건데 좀 국민들 보기에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큰 싸움 벌이다 보면 이렇게 막 격앙되면 감정이 논리보다 앞서기도 합니까?
1: 아니 사실 이번에 민주당 그 당대표 선거에서는 우리가 네. 초반에 다뤘던 문제들 네. 이걸 다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파트 공급 어떻게 할 거냐? 또 육사 뭐 그 국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데 이거에 대한 비전은 뭐냐? 그
0: 어떻게 네. 생각하냐?
1: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2002년에 당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판하고 집 나갔던 거 아니냐?
0: 24년 전
1: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0: 18년 집 나갔다 집 문서 달라 그런다.
1: 야당 당대표 선거면은 뭐 이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야당 당대표는 뭐 정부를 비판해야 되는 거고 어떤 그 대한정당으로서의 역할은 해야 되지만 직접 정책을 만들고 그 대통령을 지지해야 하는 지원해야 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거대 집권 여당에서 미래에 대한 얘기 하나 없이 네. 과거에만 매몰돼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죠. 그런데 왜 그럼 이 얘기를 하냐.
0: 네.
1: 아, 일단 표를 받는 데는 이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일단 거죠.
0: 일단 공격해야 지지층도 결집하고
1: 그렇죠.
0: 상대에 대한 비난도 되고.
1: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엔 저는 분명히 왜 이게 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 27일에 상품을 선보였어야 되느냐.
0: 네.
1: 이거에 대해서는 규명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갖고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게 책임론을 묻는 것은 조금 핀트는 안 맞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정청래 막 다투는 거를 보면 그 대통령의 국정안정 누가 가장 그 성공적인 대통령 만들고 그거를 같이 파트너로서 이끌어갈 그거는 모든 주자가 주장하는 이제 공통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 그다음에 정청래 후보 쪽은 아무래도 그 강한 강성 지지층들 민주당 기존 정체성을 더 유지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 이것들이 좀 맞붙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역시 호남 서울 수도권 뭐 당연히 결정적인데 이제 서울 수도권 하기 전에 호남에서 바로 전날이잖아요. 그렇죠. 15일 16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자 호남의 민심은 어떤 건지 뭐 대통령의 국정 안정인지 플러스 야권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최근에 정부 정책 발표가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다. 그렇게 보세요.
2: 그렇죠. 영향 미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걸 발표했다라고 하는 공격은 제가 그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네.
0: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2: 왜냐하면 그걸, 네, 네. 그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상실시키는 당대표가 필요한 게 아니고
0: 네.
2: 실제로 이거를 단단하게 붙여줄 만한 그러한 당대표가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0: 네.
2: 새 후보 중에 어느 후보가 여기에 들어오냐 이 관점인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게 총론적으로는 크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세세하게 얘기하면 뭐 삼군사관학교 통합 문제라든가 아니면 외교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메가 프로젝트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대통령과 주파수를 다 맞출 수 있냐 사실은 근간은 거기에 그 질문이 있는 거죠.
0: 네.
2: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야 이게 그래도 뭐 영남에도 로봇 뭐 이런 것들 AX 간다고 하고 충청도에도 뭐 이 뭐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쭉 다 간다고 하고 우리 쪽은 반도체가 온다고 하는데 야 이거 틀어지면 지방분 권이라고 하는 것도 다 날아가고 실제로 엄청난 호재를 맞은 건데 지역적으로는 이거 이러면 되겠나? 그러면 야당의 공격이 더 날카로워질 텐데 그러면 여당이 흔들리게 되고 대통령도 흔들리게 되면 이거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0: 네.
2: 그리고 2년 뒤에 총선도 있잖아요.
0: 네.
2: 총선에서 지면 상당히 또 불협화음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쳐다보고 결국 호남 시민들도 그렇고 수도권 시민들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다 보시지 않을까요?
0: 네. 정광규 대변인.
1: 저 호남 민심 을 좀 한번 들어봤더니
0: 네.
1: 이게 그 서남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그러니까 광주 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는 김민석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어쨌든 뭐 신천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다소 실점이 있어서 정청래 후보가 추격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이 김민석 후보 지원 강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0: 네.
1: 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요새 국정 지지율이 좀 흔들리고 또 반도체 피크론이 나오면서
0: 네.
1: 이거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전남 광주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포감이 다시 김민석 후보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 강화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이제 앞서 두 곳에서 이제 정청래 후보가

0: 그걸로 자꾸 이제 연계를 시키는 분위기가 있던데 죽음 문턱까지 갔다 온 여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거기다가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뭐 그 반대 당능력을 모으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1: 예.
0: 자, 그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과연 와 국회의원 저분이 국회의원 맞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징계 자체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엮죠?
1: 저도 뭐 우리 당의 이른바 개혁 쇄신파의 일원으로 목소리를 냈던 사람으로 친소 관계를 떠나서 이거 비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범수 의원이 대단히 잘못한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런 전례가 있었을 때 징계가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비 많이 오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수해 현장에 가서 그 얘기를 했다가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 면에서 그때와
0: 김성원?
1: 네 예, 예. 여러 면에서 그때와 비슷한 그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서범수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가 시작됐다고 해서 그거를 뭐 당파적으로 그러니까 뭐 정파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징계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0: 네.
1: 그럼 과거의 사례를 비교해서 그 정도 수준이 나온다면 모를까 뭐 예를 들어서 정치가 뭔가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고강도 징계가 나온다면 그건 또 징계 절차 개시와는 별도로 정파적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0: 그래요. 그래요. 그래 징계가 참 어려운 거긴 하지만 자 이건 국민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중징계라든지 어떤 아니면 뭐 울산 시당위원장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시당위원장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 징계를 기다리고 뭐 그 징계가 뭐 어느 편을 뭐하니 하기 전에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자체적으로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예. 한동훈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안 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좀 의아하고 왜냐면
0: 아, 본인이 주최한 토론회였다.
2: 예, 장동혁 쪽에서 뭔가 이런 일들을 벌였다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다 징계해라 뭐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금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쪽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똑같이 행동을 하냐 안 하냐 국민들은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장동혁도 자기 편한테는 팔이 안으로 굽는 일을 하는데 한동훈도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0: 네네.
2: 그렇게 생각 안 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입장 표명이 지금 며칠 지났는데도 없단 말입니다.
0: 네네.
2: 반면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다 땡큐 땡큐 이럴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당이 이 사람의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 당의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잘 걸렸다. 건수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징계를 해야지 저쪽 이제 뭐 개혁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뭔가 어쩜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0: 그래요.
2: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들고 있는 칼이 녹슨 칼이어가지고 이게 또 들진 모르겠습니다.
0: 그래요. 자 시간은 이제 1분 채 안 남았는데 정광재 대변인께만 예. 한번 여쭤볼게요. 자 윤리위 내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핵심은 윤리위원장 사퇴해라 이렇게 윤리위원들이 또 두 명 사퇴했다가 거기 메꿨더니 또 사퇴하고. 자, 이 정도면 윤리를 재건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 재건축해야 되는데.
0: 네, 재건축 이것도 재건축해야 될 것 같아요.
1: 재건축
0: 같은데.
1: 입주자들이 뭐 네. 당권파에 속해 있는 분들 아닌가요? 그래서 재건축한다고 하더라도
0: 네.
1: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 새 입주자가 될 것 같다는 아, 생각은 듭니다.
0: 여기도 또 입주자가 있군요.
1: 네. 그런데 이 윤리위원회가 권위와 신뢰를 가지려면
0: 네.
1: 스스로 그 권위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점에서 무척 아쉽고 윤리위원장이
0: 네.
1: 윤리 징계 대상자를 외부와 공유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0: 네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다혜는 학교에서도 엄마의 하루를 걱정합니다.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엄마. 길고 힘겨운 항암 치료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아픈 시간을 견뎌왔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터널 속에서 다혜는 오늘도

0: 엄마를 챙깁니다. 식사를 차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아픈 엄마의 하루를 살뜰히 보살피는 다혜. 하지만 야무진 다혜에게도 지난해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인 크론병 진단을 받은 건데요. 매일 찾아오는 복통과 반복되는 치료 속에서도 다혜는 학교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는 날을 꿈꾸는 다혜. 오늘도 늦게까지 책을 보는 다혜가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절기 입추인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웠고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습니다. 경남 밀양은 4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전국적으로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부터는 더위에 기세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또 세종과 광주, 포항 26도 등으로 밤에도 후텁지근하겠고요. 내일 낮에는 서울 35도, 대전과 전주 36도, 대구와 부산 33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을 전망입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제주 31도, 강릉 28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강원 동해안에는 30에서 많은 곳은 150 1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는 최고 80mm의 비가 오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부산과 양산 등 경남 동쪽 지역에도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일과 모레 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6.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입추인 오늘 경남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이 40도, 강원 영월은 39.8도까지 올랐습니다. 서울도 38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주말엔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50mm의 폭우가 예고돼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정책이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세금 폭탄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더불어민주당은 선동이라며 공급법안 입법부터 협조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한국과 대만의 수출액이 처음으로 일본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수출액은 4,963억 달러, 대만은 4,166억 달러로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한 데 비해 일본의 수출액은 3,844억 달러로 10%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 이른바 벚꽃 엔딩입니다. 한때 씁쓸한 농담처럼 돌던 이 말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탓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뿐일까요? 30년 전 무분별하게 대학 문턱을 낮췄던 국가의 정책 실패와 사학 비리, 특히 다음 달 시행되는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에 대한 우려까지, 대학의 연쇄부도는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서 우리 지역사회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대의 참혹한 현장을 심층 밀착 취재해서 해온 KBS 시사기획창 대학 부도의 날 편을 제작한 오승목 기자 오늘 나왔습니다. 오승목 기자님 어서 오세요.
4: 아, 안녕하세요.
3: 그래요. 취재하느라고 많이 힘들었겠어요. 취재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4: 석 달 잡고 했고요. 아무래도 대학교들이 지방에 좀 많이 여러 곳에 이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방들을 돈다고 좀 네. 고생을 했습니다.
3: 그래요. 석 달. 석 달에 우리 오승목 기자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대학 부도의 날. 이 취재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4: 네. 8월 15일이면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을 합니다. 오, 이 법은 이제 작년
3: 네.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4: 아, 그렇죠. 네. 네. 바로 이제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거고요. 특별법이고요.
3: 네.
4: 작년 이맘때쯤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만든 법이에요. 그리고 4월쯤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 법을 시행하겠다고 이제 홍보를 했고요.
3: 네.
4: 입법 예고한 거죠. 시행 예고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8월 다음 주에 시행 이제 시행을 예고. 하는 건데 애초에 이제 이 대학의 문제, 특히 이제 지방대의 문제는 오래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법을 시행한다는 거가 좀 눈에 들어왔어요.
3: 네네.
4: 정부 쪽에서 홍보하는 거는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 좀 부실 대학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탄탄한 근거가 마련됐다. 굉장히 선진적인 법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3: 네.
4: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거를 굳이 비판을 억지로 하기보다는 정말 그럴까? 정말 현장의 상황은 어떨까?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 그래요.
4: 왜냐하면 사실 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특성상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개수를 줄인다고 하는 문제가 좀 더 이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해서 새로운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과연 이 문제가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3: 그래요. 자, 이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이 부분의 법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건 제가 조금 뒤에다 이제 저 자세하게 여쭤보고요. 자, 먼저 현장을 많이 다지면서 현장 밀착 취재를 하셨기 때문에 그 폐교 앞두거나 아예 이미 문 닫은 학교들 쭉 취재하셨잖아요. 자, 현장에서 체감한 상황 어땠습니까?
4: 네, 말 그대로 정말로 과장이 아니라 예. 실제 영상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네네. 정말로 전쟁 폐허같이 좀 참혹한 분위기인 수준도 많았습니다.
3: 네네.
4: 제가 다녀갔던 이제 대학들이 제주도에 있는 제주국제대학교랑
3: 네.
4: 부산에 있는 부산예술대학교
3: 예.
4: 그다음에 전라남도에 있는 광양보건대학교입니다. 이 대학들은 폐교 위기에 있거나
3: 네.
4: 폐교하기로 결정된 대학교들인데요. 광양보건대 같은 경우도 아직 학기가 1학기가 막 끝난 그 시점인데도
3: 네.
4: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3: 아직 학교가 문 닫은 게 아닌데도.
4: 네, 아닌데도요. 이미 폐교가 된 것처럼.
3: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4: 학생들은 애초에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거나
3: 상태에서.
4: 아니면은 뭐 1학기가 이제 막 끝났거나 끝난

0: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학교에 잘 나오지 않거나 네. 뭐
1: 다른 일을 찾거나 뭐 네, 예를 들어서.
0: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잔디밭에 있는 잔디들 잡초가 무성했고요. 그리고 뭐 기숙사 같은 건물들도 기숙사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사실상 버려진 건물 상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가 부실대학교가 되는 단초였던 네. 학생회관 공사 현장도 공사가 중단된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좀 참혹한 분위기였고요.
1: 네네.
0: 제주국제대 같은 경우도 아직 폐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누가 봐도 눈으로 봐도 대학교 구실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쉽게 들 수 있을 정도로.
1: 육안으로 봐도 저 문 닫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보였어요.
0: 네. 네. 한국 학생을 찾아보기가 어려웠고요. 대부분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팔 학생들이 많았고 그 학생들이 그 창 영상에서도 나왔지만은 학교 식당이 없어서 그 체육관 실내 이 탁구대에서 이제 컵라면을 먹고 끼니를 때운다거나
1: 네.
0: 뭐 강의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협소한 상태.
1: 매점이나 식당 같은 게 없어요.
0: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었고 사실상 그냥 건물만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학생들로 일단 명수를 채워놓고
1: 네.
0: 학교를 겨우 운영하는 그런 상태로 보였습니다.
1: 그간에도 지방대학들 뭐 수도권도 거의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그냥 중국인 학생들이나 이런 분 그 학생들로 겨우겨우 유지하고 그렇게 해온 학교들이 많았잖아요.
0: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
1: 네.
0: 이 대학교가 과연 제대로 된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 여부를
1: 네.
0: 가장 중요한 지표로 바라보고 있는 게 학생 충원율입니다. 학생 정원을 얼마나 채웠는지.
1: 그러니까요.
0: 이걸 보기 위해서인데 사실상 지방대 같은 경우는 학생 모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0: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은 서울을 선호하고 지방대는 가급적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대는 학생을 채우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지방대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우리는 정원이 적은 학교다. 이 정원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퍼센테이지가 그나마 확보되기가 유리하잖아요.
1: 네.
0: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겨우 학생 충원율을 유지해 오는데 그마저도 어려울 경우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 유학생을 데리고 오는 거고요.
1: 네.
0: 요즘 같은 경우는 심지어 중국인 학생들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을 선호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은 이제
1: 잘 안 가려 그래요.
0: 네, 중국 학생도 모집이 안 되니까 뭐 네팔이라든지 동남아 학생들을 겨냥해서 또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런 상황이군요. 네. 자, 지방대 위기 원인으로 뭐 가장 근본적인 바탕으로 깔고 얘기하는 게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이게 바탕에 깔린 원인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이번 방송에서 오승목 기자는 1996년 정부의 대학 설립 준칙주의 같은 이런 정책 실패를 근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0: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네. 우리나라 대학교에 특히 사립대학들이 학생들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애초에 지금 학생 자체가 너무 줄어서
1: 네네.
0: 과거에 비해서 너무 줄어서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저는 단순히 아 그냥 어쩔 수 없이 자연적인 현상이다. 지금 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 누군가가 이걸 잘못한 게 아닌가.
1: 인재. 정책 실패 탓이고
0: 네.
1: 그 잘못된 정책을 오랫동안 바로잡지 않았다. 이런
0: 네.
1: 뜻이네요.
0: 네. 네. 그 이유가 1996년에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김영삼 정부 때인데요. 그 당시의 분위기는 지금이랑 많이 달랐습니다. 이게 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같은 입시생들에 비해서 대학교의 정원이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학교 수도 좀 적었고요.
1: 명문대만 대학이냐? 뭐
0: 네,
1: 이런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대학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했겠죠.
0: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경제 성장은 굉장히 고성장을 거듭했던 때였고 이제 나라 분위기는 굉장히 호화로웠던
1: 네,
0: 때였잖아요.
1: 네,
0: IMF
1: 네.
0: 터지기 직전이었으니까.
1: 네, 네.
0: 그런 상황에서 국민적으로 대학을 진학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은 굉장히 더 커졌고 기업체에서도 대졸자를 뽑아야 된다라는 수요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1: 네네.
0: 그런 상황에서 대학교 정원이 적으니까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고 대학을 못 가는 사람들이 늘었잖아요.
1: 네네.
0: 이런 여론에서 김영삼 정부가 그러면은 대학을 늘려주자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1: 그래요.
0: 그 시기 자체에는 그러면은 필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1993년도 그 90년대 초반에 이미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1: 이미 네. 꺾이고 있었어요.
0: 네. 네. 왜냐하면 70년대

0: 80년대부터 산하 정책을 해왔고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90년대, 2000년대부터 대학을 들어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네. 2000년부터 이미 학령인구 감소가 시작될 거라고 1990년대 요 시기에 이미 통계청에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김영삼 정부가 교육부에서는 전혀 다른 솔루션을 내놓은 거예요. 대학교를 네. 늘리자고. 그러면 이런 정책은 10년도 못 가서 그 실패하는 정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네. 그제서야 10년 만에 대학교를 줄이자 다시.
1: 아 거기 그때 이제 1차 구조조정이 네, 있었군요.
0: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네. 아. 그래서 이명박 정부부터 해서 그 이후부터 정권.
1: 아니, 도대체 네. YS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때까지 얼마나 늘었기에. 많이 늘었나 보죠?
0: 네. 거의 대학교가 물론 한두 개 늘은 게 뭐 애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 시기에는 이미 한 60개 대학교가 늘어난 상태고요.
1: 네,
0: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대학교가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야 교육부가 이제서야 대학교를 좀 줄여야 되겠다.
1: 네.
0: 그 정책을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대학교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과제가 정부의 과제가 됐었고요.
1: 그랬어요.
0: 예. 근데 이미 늘어난 대학교이기 때문에 줄이기가 쉽지가 않았죠.
1: 아, 그랬군요. 역사적으로 보면 네. YS 때 구제금융, 그 IMF 금융위기 오기 전에 그거를 했고 그 이후에도 사실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몇 년 동안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계속 늘어서 우후죽순 막 무분별한 설립인가 해줬을 거고
0: 네.
1: 또 일부 사학재단의 비리 이런 것들도 같이 그 뭐라 그럴까요? 더 어떤 학교를 부도로 몰아넣은 요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0: 네, 물론입니다. 네. 이게 사실 사학을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일단 자금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1: 네.
0: 근데 현실적으로 이 시기에 이제 정부가 이제 무리하게 무분별하게 대학을 많이 인가해 줬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조건을 많이 낮춰준 건데요.
1: 네.
0: 이 사람이 실제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지 역량이 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이제 무리하게 이제 허가를 해준 결과인데요.
1: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학교를 하겠다는 사람 중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본은 아 이거 좀 되겠는데 사업이 뭐
0: 그쵸.
1: 이런 마인드로 막
0: 그렇죠.
1: 뭐 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돈도 되겠는데 이렇게 달려든 사람들도 있었을
0: 그쵸.
1: 거예요.
0: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학이라 하더라도 이게 교육 자산이기 때문에
1: 네네.
0: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엄연히 내가 내 돈으로 학교를 차리더라도 학교를 차리는 즉시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자산이 됩니다. 공공성을
1: 그렇죠.
0: 굉장히 띄고 사실상 돈벌이보다는 내가 들어야 되는 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1: 그렇죠.
0: 사실 그런 거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한 몇몇 분들이 사학을 이제
1: 운영하다 보니까
0: 예, 운영하다 보니까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운영에 있어서 실책이 계속되다 보니까
1: 그러니까요.
0: 학교 재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1: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쭉 지금까지 히스토리 들어봤고 자, 당장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8월 15일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됩니다. 가장 핵심 내용은 어떤 거예요?
0: 말 그대로 이제 구조개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1: 네, 네.
0: 정부는 어쨌든 지금 대학 수를 줄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폐교 대학을 늘리기 위해서 운영이 어려운 대학교들이 좀 폐교를 결심하고 폐교를 유도하기 위한 법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다양한 유인책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폐교를 했을 때 가장 이제 반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1: 네.
0: 이제 사학재단이거든요.
1: 네, 네.
0: 사학재단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이 대학을 운영해야지 본인들의 손실이 줄어드는데 폐교를 하게 되면 손실이 생기고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1: 그냥 청산해가지고 본인들의 돈이 뭐 수십억이 들어갔더라도 한 푼도 못 받는 게 본래는 그랬다 이거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이게 사학재단의 이사회를 꾸리게 되는데요. 그 이사회 정관은
1: 네.
0: 대체적으로 이 학교, 이 재단을 해산시켰을 때 이 자산을 어디로 귀속시킬지를 적어놓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국가로 적어놓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은 이게 말씀드렸듯이 사학이라 하더라도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이 교육법인을 해산했을 경우, 교육법인을 설립하고 해산했을 경우에는 정부가 이 재산을 가져가거나 국고로 귀속시키거나 아니면은 다른 교육법인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를 설립한 사람한테는
1: 네.
0: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폐교를 계속 막는 건데요.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 15%를 보전해 주겠다.
1: 아, 그게 이제 그
0: 유인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 학생과 교직원들이나 교강사분들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1: 네.
0: 왜냐하면 부실대학이 됐으면 교강사분들은 임금체불 문제도 있을 거고요. 자산을 팔아가지고 이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그 15%를 남겨주겠다. 이런
1: 네.
0: 항목도 들어가 있고요.
1: 그렇구나.
0: 학생들의 편입학

0: 또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교수들의 연구활동도 계속해 주겠다. 이런 부분도 담겨 있습니다.
1: 그래요. 가장 큰 거는 15% 준다. 이게 이제 유인책 쪽 가장 큰 건데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아니고요. 아. 자, 어쨌든 8월 15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0: 거죠. 네, 그렇습니다.
1: 자, 정부는 질서 있는 퇴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방송에 나온 전문가들 보니까 이 법안을 맨 처음에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던데 전문가들이 주로 문제 삼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0: 네, 우선 15% 보전해 준다는 그 부분인데요.
1: 보전하면 안 된다?
0: 네, 그게 이제
1: 그래요.
0: 사실 뭐 15% 보전을 해준다고 해도 그 전에 전제 조건은 교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 등을 해결해 주고 난 뒤에 15%이기는 한데 이 인터뷰를 해 주신 전문가분들은 일단 기본 전제가 사실 학교라는 곳은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실하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폐교시킬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1: 아, 그게 기본 전제예요?
0: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엄연히 공공성이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생각을 해봐도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폐교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1: 네네.
0: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도 고등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학교를 시장의 논리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그게 지방이 됐든 어디가 됐든 폐교시켜버리면은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해버린다는 거죠. 네네. 이걸 정부가 나서서 유인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과 교수들에 대한 지원책 역시 법안 자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 이게 모호한 부분이 없어서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권리가 과연 지켜지겠느냐 이런 그 믿음이 안 간다. 그래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1: 그래. 네. 뭐 근데 어떻게 보면 법안은 조금 그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걸 하기도 하는데 여튼 그런 부분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고.
0: 네.
1: 근데 전문가들 중에 여튼 이 법안 자체 근본 취지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0: 그렇습니다. 네.
1: 자, 그렇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게 대학 기능을 사실상 못하고 그러면 또 구조조정도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네.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이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자 그렇다면 오 기자 보시기에 어떻게 그 15%라는 게 무조건 15%를 준다는 게 아니라 15%까지 줄 수 있다 이런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기준은 또 뭐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0: 네.
1: 그죠? 그렇다고 보면 그냥 어떤 사학이 지방대죠. 뭐 어떻게 잘못한 것도 있고 잘못 경영한 것도 있고 한데 이 구조조정을 위해서 약간의 인센티브 주는 거 이거는 좀 해볼 만한 거라고 보십니까? 그 자체가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0: 솔직히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저도 솔직히 제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 학교라는 것은 이게 공공성을 절대적으로 담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네. 이게 돈적인 논리로 15% 보전해 줄 테니까 학교 정리해라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면은 이 학생들이나 그 지역의 교수들의 연구나 교육 권리가 박탈될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1: 네네.
0: 이게 현실적으로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압도적으로 역량이 강하다 한들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정상적이지는 않거든요.
1: 그래요.
0: 지방대에서도 재기능을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재기능을 하는 학교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애초에 그 기회 자체를 박탈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1: 그래요.
0: 이런 걱정도 들기는 합니다.
1: 근데 또 한편으로 그냥 막 기형적으로 연명하는 게 과연 맞는가? 뭐 이런 것도 그러면 학생들도 그럼 기형적으로 연명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양측의 얘기를 이제 다 들어올 필요는 있는 건데 자 그럼 이게 또 궁금해요. 학교 문 닫게 되면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일단 밖으로 나앉게 되는 건데 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좀 문 닫은 학생들을 위해서 뭐 개인의 교직원과 그 학생들 개인의 문제인 측면도 있지만 이걸 또 다른 학교 편입하고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좀 뭐 지원한다 할까요? 이런 통로는 있습니까? 그냥 아니면 개인의 일일 뿐입니까?
0: 학생들의 편입학은 일단 보장은 되기는 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근처 학교로 편입학이 되기는 하는데요. 근데 상에서 이번에 다룬 사례처럼
1: 네.
0: 부산예술대학교 같이 다소 좀 특수한 성격의 전공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움이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게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예술대학교가 부산예술대학교가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 학생들 보고 이제 부산 보건대 등으로 이제 편입학을 하라는 건데 그럼 예술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들어온 학생들인데
1: 보건대학교를 가야 예. 되는.
0: 이를테면 전공이 좀 맞지 않는 그러네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방대들이 대체적으로 특이한 학과들이 많거든요.
1: 네네.
0: 그 학과를 보고 지원한 학생들인데 갑자기 폐과가 되거나 폐교가
1: 전혀 다른 해서. 내용을 공부하러 가라.
0: 네. 뭐 네.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1: 그런데 네.
0: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편입학이 되기는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교강사분들입니다.
1: 그래.
0: 강사분들이야 원래 어려운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애초에 지방대를 할지라도 교수 자리 정규직 교수 자리를 되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든 일인데
1: 그래요.
0: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1: 맞습니다.
0: 시간 강사를 하다가 어렵게 교수가 됐는데 학교가 폐교가 됐다고 해버리면 이제 실직이 되는 거고요.
1: 실직자가 돼버린다.
0: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른 대학교의 교수 자리로 가기는 이제 불가능하고요.
1: 네.
0: 이미 이제 이 교수가 되는 삶을 살아왔는데 아예 다른 직종으로 지원을 하기도 어렵고요.
1: 그래요. 네. 자, 청취자 메시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0358님. 전북 완주군에 있는 백제예술대 근처가 시댁입니다. 학생이 많이 줄어서 근처 상권이 많이 사라졌어요. 자, 제가 바로 다음에 할 질문입니다. 이게 1842님.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대학은 폐교한 지 1년 됐어요. 대학 건물만 흉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자, 올려주셨고요. 자, 대학 부도는 교육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승목 기자는 학교 부도를 지역 소멸의 뇌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지역 상권 경제 미치는 연쇄적 타격 어느 정도 됩니까?
0: 압도적으로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네. 이게 꼭 대학 얘기가 아니더라도 요즘 지역 경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1: 그래요.
0: 갈수록 서울로 집중되니까요.
1: 그런데 대학마저 없어지면.
0: 네. 네. 사실 지역 입장에서는 이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진주의 대학이 그 진주국제대학교 같은데요.
1: 네네. 네.
0: 사실 진주만 해도 청년층이 유입될 만한 요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 네네.
0: 그나마 이제 대학교가 있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거기에 이제 20대들이 몰리는 건데요. 만 명씩 이렇게 몰릴 수 있었던 건데 폐교가 돼버리면은 이제 그 지역은 20대들이 그렇게 수천 명씩 올 일이 없는 거죠.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지역의 이 노후화라든지 지역 고령화가 더 가속화되는 거고요. 아예
1: 네.
0: 그냥 이제 그 젊은 층들의 명맥이 아예 끊겨버리는
1: 네.
0: 그런 상황이 되고 그건 고스란히 경제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 젊은 층들이 경제 젊은 층들과 관련 있는
1: 네.
0: 뭐 하숙 뭐 가게 밥집 옷가게 뭐 서점 뭐 문구점 이런 각종 자영업들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 경제에 이제 타격이 엄청나게 크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오승목 기자는 179만 평방제곱미터의 폐교부지가 전국에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축구장 250개 규모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 매각 또 활용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있다 그래요?
0: 네. 이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들도 마찬가지지만
1: 네.
0: 그 전국적으로 대학교들의 위치가 대체적으로 임야이거나 심한 경우에는 맹지 수준의 그냥 좀 동떨어진 땅들이 많습니다.
1: 그래요.
0: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나마 학교니까 거기서 학교를 세워서 운영을 했던 건데 이거를 다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거나 용도 변경을 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려는
1: 문제군요.
0: 사람이 없는 거죠.
1: 네. 자, 그리고요. 폐교된 대학 출신 학생들 학위 기록물 보관 문제도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짚었어요. 65만 명분의 기록물 서고가 이미 포화 상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0: 이게 사실 대학교 저도 이번에 놀랐는데
1: 네.
0: 폐교가 되면은
1: 네.
0: 그 폐교 학교에 있는 기록물들을 고스란히 다 보관을 하더라고요.
1: 네.
0: 왜냐하면 거기가 다 개인 정보들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성적표
1: 폐교된 학교 안에다 보관해 놓는 거예요?
0: 아닙니다. 그 대구에 있는 사학진흥재단이 있는데요.
1: 그 거기에 서고가 따로 있군요.
0: 서고를 따로 마련해서 거기에 이제 좀 채워두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 정보기도 하고. 엄연히 기록물이기 때문에 단 하나도 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보관이 돼 있냐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1: 이게 막 종이 형태로 다 돼 있는 거예요?
0: 네.
1: 그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0: 대학 다닐 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시험지 있죠?
1: 네.
0: 그것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 하나가 폐교가 되면 엄청난 양의 기록물들이 쏟아지는데 그게 엄연히 국가 기록물인 경우도 있고.
1: 내가 답안지 적어낸 것도 거기 있는 거예요.
0: 그게 고스란히 다 있더라고요.
1: 아, 좀 잘 쓸 거면. 야, 그래요.
0: 네. 개인정보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 학생들 경우에 내가 그 다시 성적표를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버리질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1: 부피가 엄청나겠네요.
0: 엄청납니다.
1: 그러니까 네. 서고가 포화 상태다.
0: 네.
1: 대안은 뭐라고 보세요? 그거를 어떤 뭐 USB에 넣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것도 쉽진 않겠네.
0: 네. 엄청난 인력이 들어갑니다. 이게 저희가 갔을 때 디지털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1: 네.
0: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노동력이 투입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폐교는 앞으로 늘어날 거라서
1: 네.
0: 계속 자료들이 쏟아질 텐데 그렇게 많지 않는 직원분들이 투입이 돼서 계속 근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1: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좀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네. 자 오승목 기자는 지방대 구조조정만 압박할 게 아니라 학부생이 2만 명 넘는 이른바 인서울대학들의 기형적 비대화도 손봐서 함께 감축해야 한다. 다운사이징 하자는 그런 것 같은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0: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 대학들이 예, 절대로 예, 양보하지는 않을 텐데.
0: 제가 이제 전문가분들이 인터뷰하면서 들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1: 그렇군요.
0: 예,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들이 소위 명문대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등록금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 네.
0: 이게 미국에 있는 명문대랑은 좀 차이점인데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명문대는 등록금도 비싸기도 하고요.
1: 네.
0: 기본적으로 돈이 많고 돈이 적은데 통계로도 저희가 비교를 해드렸지만
1: 네.
0: 하버드 등의 아이비리그 학부생들이 7천 명,
1: 네.
0: 6천 명인 수준인데 우리나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명문대들은 2만 명입니다.
1: 한 3배예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1: 이겼네. 하버드 예의를. 예.
0: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수업의 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1: 그러니까요.
0: 거죠. 예. 등록금 의존도가 높고 등록금이 싸고. 예.
1: 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뭐 공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0: 예.
1: 퀄리티가.
0: 예. 예. 그래서 일각의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는 그 지방에 있는 고등교육, 지방에 이제 고등교육 기회를 확보해 줄 겸
1: 네.
0: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의 수업의 질을 높여줄 겸 학생들을 좀 분산시키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1: 분산시켜서 학교에 약간 분교처럼 해주자.
0: 분교까지는
1: 그건 좀 복잡한 문제고
0: 뭐,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학생들을 좀 분산시켜서 서로
1: 네.
0: 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했는데 좀 매력적인 아이디어 같아서 제가 좀 담아보게 됐습니다.
1: 마치 우리가 균형발전하듯이.
0: 그렇습니다. 네.
1: 자. 대학도 균형 발전을 해서 윈윈 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셨고요. 교육부 혼자 풀기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 방송 말미에 국토부 농림부 등 참여한 범정부 통합 거버넌스 제안했습니다. 어떤 무슨 얘기예요 이건?
0: 아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방대를 구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1: 네네.
0: 왜냐하면 학생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애초에 학교를 운영할 역량이 안 되는 학교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요.
1: 네.
0: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 혼자서 이거를 그러면 폐교하는 방향으로 저를 처리를 하자. 그리고 폐교한 이후에 이 부지에 대해서는 뭐 지자체들이 알아서 하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1: 네.
0: 약간 지역에 특화된 비즈니스를 결목시켜가지고 좀 실용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현실적일 텐데
1: 네.
0: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좀 특화된 비즈니스를 같이 연계시켜줄 수 있는
1: 네.
0: 다른 부처들 있잖아요. 농림부라든지 국토부가 함께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지원도 있어가지고
1: 네네.
0: 네, 그 상에 좀 담아보게
1: 그래요.
0: 됐습니다.
1: 네. 자, 어느덧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이 왔습니다. 대학 연쇄 부도 사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오승목 기자 보시기에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할 최우선 안전장치는 뭔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법을 찾아가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제가 사실 이 방송을 하고 나서
1: 네.
0: 이제 그 온라인에 이제 영상을 올렸을 때 반응들이 굉장히 조회수가 빨리 오르고
1: 네네.
0: 댓글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1: 그래요.
0: 근데 그 댓글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던 거는 사실 요즘 뭐 인식적으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시장 논리로
1: 네.
0: 운영을 못하거나 운영이 어려워진 대학교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1: 네.
0: 물론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뭐 역량이 안 되는 학교들을 억지로 살릴 수는 없기는 한데 근데 제가 그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교육은 달라야 됩니다. 교육은 엄연히 누구나 누려야 되는 권리인 부분인 거고 네네.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야지 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권리들이 당연히 당위성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보되어야지 좀 더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괜찮은 학술적 아이디어들이 사회에 제한이 되는 토대가 마련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우리가 대학 문제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정책을 시행하는 분들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네.

0: 이런 교육의 공공성, 공공성을 꼭 가치에 중점을 두고 네.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됐습니다.
1: 그래요. 지금 오승욱 기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겠지만 그렇지만 그 무게 중심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걸 막 무슨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사업할 때 막 쳐내듯이 그런 것과 다르게 교육의 영역은 다뤄져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에 무게를 둔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네네.
1: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목 KBS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윤슬기 연합 인포맥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입춘입니다. 가을로 막 들어가는 날, 절기상으로는 가을의 시작입니다. 더위는 전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극한 폭염. 언제까지 지금 이어질 걸로 전망되고 있어요?
1: 네, 오늘 절기 입추가 무색하게 지금 전국이 펄펄 끌어올랐는데요. 그러니까요.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8도까지 올라서 119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로 그러니까. 기록이 됐습니다.
0: 입추란 얘기는 하지 말지.
1: 노원구에서는 2018년 이후 8년 만에 40도를 넘어섰는데요. 네. 뜨거운 햇살 아래 서울은 38도까지 기온이 올라서 닷새 연속 올해 최고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게 과거 입추 때 기온과 비교하면 서울 기준으로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9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이었는데요. 네. 극한 더위는 주말부터 기온이 35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0: 그래요. 자, 주말에 이제 비 소식도 있더라고요. 살짝 꺾일 수도 있는 건가요? 별 영향이 없는 건가요?
1: 일단 비는 오는데요. 서쪽 지역의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큰 그래요. 상황입니다. 주말부터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북쪽에선 비교적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고 남쪽으로는 제13호 태풍 돌핀이 지나가겠습니다. 네. 이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많게 150mm 이상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쪽 지역은 좀 상황이 다른데요. 동쪽에서 들어온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겁고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주말에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토요일은 내륙 곳곳에 소나기도 내리겠지만 더위를 식히기보다는 오히려 습도를 높여서 좀 후덥지근한 날씨를 만들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0: 그래요. 전기 사용량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여름 전력 수요가 기존 기록 갈아치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지금 전력 사용량 어느 정도예요?
1: 네,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고요. 다음 주가 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전국 최대 전력 수요가 95기가와트를 넘어섰는데요. 네.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다음 주는 사실 대부분 사업장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정상 가동에 들어갑니다. 공장, 뭐 기업 전기 사용이 다시 늘어나게 되면 역대 최고 기록인 97.1기가와트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고요. 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오늘 전력 수급 점검 회의를 열고 발전소와 송전망 운영 상황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산업 현장까지 정상 가동되면 다음 주가 올여름 전력 수급에 가장 큰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걸 강조하려다가 나온 얘기입니까?
1: 네, 일단 핵심은 회사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과정에 주주의 권한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일부 기업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김 장관은 이런 결정이 주주나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결국 주주인데 정작 성과급을 얼마나 줄지는 주주 의견이 빠져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땐 최소한 이사회 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일정을 밝혔고요. 영업이익은 직원 보상도 중요하지만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도 활용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정부도 이런

0: 취지를 반영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네. 앞으로는 좀 기업의 성과급 지급 방식에도 주주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 네, 쿠팡 사태 관련해서도 이제 미국도 관심 보이고 있는 주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김정관 장관이 쿠팡 관련 어떤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뭐라고 네. 했습니까?
0: 쿠팡 문제에 대해서는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문제라는 점을 미국에 계속 설명하고 있다라고 밝힌 건데요. 미국 정치권에선 쿠팡을 한미무역과 연결해 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네. 하지만 김 장관은 통상 당국자들은 사안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쿠팡이 미국 농산물과 축산물 수출을 크게 늘려준 기업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소개까지도 했습니다. 네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국 성인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도 적절한 신고와 대응이 늦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고요. 만약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면 미국 정부도 강하게 대응했을 거라고 설명을 하자 대부분 공감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김정관 장관이 이제 뭐 주 52시간제 그것도 이제 좀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하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최근에 한 것 같은데 좀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고요.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제도 손보는 거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논의가 시작된 이유가 뭡니까?
0: 네, 전기차는 많이 팔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를 살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그런데 네. 올해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신규 등록 대수가 약 20만 대로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문제는 전기차가 많이 팔릴수록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도 함께 늘어난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의 보조금 제도가 계속 유지가 가능한지 구조인 건지 다시 살펴보기로 한 겁니다.
1: 그래요. 결국은 재정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0: 네.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나누는 방식부터 다시 검토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지자체가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을 반드시 추가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국가가 1,000만 원을 지원하면 지자체는 최소 300만 원 이상을 해야 되는 구조인 겁니다. 네. 정부는 이 기준이 지금도 적절한지 연구 용역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고요. 또 차종별로 보조금도 다시 들여다보는데요. 대형 전기 화물차가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인 만큼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시장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을지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1: 그렇다면 전기차 사려는 이제 소비자들은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 규모라든지 뭐 가격 혜택이겠죠. 이런 것들이 뭐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0: 네, 뭐 줄어든다라고 지금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네. 지원 방식 자체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자체를 계속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이라 네. 실제로 내년에도 올해보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도 더 늘리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예산 부담이 커진 만큼 차종별 지원 금액이나 국비, 지방비를 나누는 방식은 좀 조정될 수 있고요. 대형 전기 화물차처럼 새롭게 시장에 나오는 차량은 별도의 보조금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1: 그래요. 홈플러스가 한동안 문 닫았던 매장 영업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2천억 원인가요? 긴급 자금 수혈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0: 네. 말씀하신 대로 급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부 매장이 다시 문을 연 건데요. 네. 오늘부터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운영 자금이 부족해 문을 닫은 지 25일 만인데요. 다만 아직 완전한 정상 영업은 아니고요. 오늘부터 12일까지는 부족했던 상품을 다시 들여오고 물류망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정상 영업은 오늘 13일부터 시작한다라는 방침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원정 출산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0: 네.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겠다라는 건데요. 네.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를 이용해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겁니다. 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이런 목적의 입국을 막도록 했고 과거 원정 출산에 가담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입국 네.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1: 아무래도 중국을 겨냥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원정 출산이 미국의 출생 시민권 제도를 좀 악용하는 사례로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 부유층이 이게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 원정 출산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문제로 삼기도 했고 또 내년 중간 선거를 좀 앞두고 있어서 네. 이민 문제를 다시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래요. 행정 명령 서명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좀 더 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게 뭐 법적 논란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출산 우리가 많이 듣던 주제인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윤슬기 기자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매주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오늘은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BTS의 그래미 보이콧과 신작 영화 오디세이 얘기 나눠봅니다. 김헌식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주위에 잘 버티고 더위에 잘 버티고 계십니다.
1: 아, 오늘도 참
0: 잘 뚫고
1: 기운.
0: 오셨어요.
1: 네, 뚫고서 왔습니다.
0: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BTS가 세계 최고 권위 음악 뭐 시상식이라고 불리죠. 그래미 어워즈에 출품 거부하고 보이콧 선언했습니다. 자, 이 뜨거운 논란 먼저 짚어보는데요. 자, 김원식 평론가님, BTS가 네. 그래미를 보이콧하면서 밝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 사실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방식 자체가 독특한데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소속사가 밝히게 되는데 네. 멤버들이 밝혔기 때문에 이 점도 방탄소년단의 어떤 특성과 정체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각 멤버들이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그냥 표현은 이렇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대목은 그냥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6월에 그래미 어워즈에서 네. 아시아 뮤직 부분을 따로 신설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베스트 아시아 팝 뮤직 퍼포먼스거든요.
0: 네.
1: 그래서 K-팝 그리고 일본의 J-팝 이제 중국의 C-팝을 같이 평가하겠다 이런 건데 앞전에도 이제 빌보드 뮤직 어워즈가 몇 년 전에 2023년에 이제 K-팝을 따로 분리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그래미가 아시아팝을 따로 분리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래미 측에서는 아시아 음악이 성장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평가를 해주기 위해서 또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건데
0: 네.
1: 사실 K-팝에 관련돼서 오히려 장벽을 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음악을 따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으로 지적하는 뜻으로 출품 거부를 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온 거죠.
0: 그래요. 자, 그동안에 어떤 뭐 이어져 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그 짐작을 해보는데 자, 그래미 연초에 열립니다. 매년 연초마다 BTS가 이번엔 수상할까 안 할까 뭐 이런 우리가 한국 팬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그래미와 BTS의 관계 그 역사가 좀 있을
1: 네.
0: 것 같아요.
1: 아, 설레임과 상처가 네. 교차했습니다.
0: 아, 설레임과 상처의
1: 네, 거슬러 교차. 올라가면 처음에 그래미와 인연을 맺은 건 2019년입니다.
0: 네네.
1: 이때는 한국 가수 최초 시상자로 베스트 R&B 앨범 부분에 나섰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2020년에는 첫 번째 공식 무대인데 이때 단독 공연은 아니고요.
0: 네.
1: 릴라스 엑스와 함께 합동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것도 한국 가수로는 최초의 그래미 퍼포먼스였고
0: 뭐 그때까지는 기분 좋게 했을 거예요. 그죠?
1: 이제 설레임이 더 굉장히
0: 네네.
1: 많았죠.
0: 네네.
1: 그러다가 2021년에 다이너마이트로 단독 퍼포먼스를 선보인 데다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에서 후보로
0: 네.
1: 올랐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때 한국 최초의 지명이었지만 아쉽게도 수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미 어워즈를 기념해서 만든 카드에 다른 백인들과 달리 BTS를 게임 속 두더지에 비유해가지고 얻어맞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어떻게 우리 BTS를 두더지 게임의 주인공으로 얻어터지는 모습으로
0: 두더지
1: 보여지느냐?
0: 게임에 이게 구멍에서 올라오면
1: 때리잖아요.
0: 맞는 거예요?
1: 그럼 뿅 하면서 이제 별 나오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0: 네.
1: 이거를 사과하지 않았고요. 특히 빌보드가 이걸 무단으로 공유를 했었습니다.
0: 네.
1: BTS가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2년에도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분에 다시 또 2년 연속 후보에 올랐습니다.
0: 네.
1: 이때도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0: 네.
1: 멤버들이 군 입대 바로 직전이었던 65회 2023년에는 무려 3개 부분에 후보에 올랐는데
0: 네.
1: 야, 3개 부분에 올랐는데 이때
0: 하나는 먹겠지. 예.
1: 그리고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는 계속 후보에 3연속 올랐는데
0: 네.
1: 이거 안 주겠냐라고 했는데 안 줬습니다.
0: 네.
1: 더 고약했던 거는 원래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는 전반부에 시상식을 해야 되거든요.
0: 네.
1: 그걸 끝부분에 했어요. 그러니까 팬들이 끝까지 그 보도록 해서 시청률을 높이는데 사용을 하고 상은 안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있어서 그래도 군 제대하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0: 네.
1: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했는데 아시아 팝 뮤직 퍼포먼스 부분을 신설을 한 겁니다.
0: 네.
1: 근데 이게 왜 장벽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앞에 사례가 있는데 빌보드 뮤직 어워드 같은 경우는 K-POP 부분을 따로 분리했거든요.
0: 네.
1: 그 뒤에 본상을 수상하는 K-POP 아티스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방탄소년단이 없기 때문이냐. 그럼 블랙핑크는 수상을 안 하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실망감을 예견할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건데 중요한 건 상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군대 가기 전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아니 어느 순간 우리가 상 받고 무슨 차트에 올라가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 같다 이런 내색을 한 적이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 이번에도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엔 아시안팝 뮤직 그 부분에 만족하라는 것? 우리가 상을 받게 됐나? 뭐 이런 아, 지적이 그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시안팝 뮤직 그 부분을 수상해도 본래 있던 그 원 덩어리 그거를 못하게 되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1: 물론 이제
0: 안 좋은
1: 후보의
0: 구조예요.
1: 본상에 못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2023년에 세계 부분 후보에 올라갔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0: 네.
1: 그러니까 결국 뭐 하나도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번에 만약에 많이 후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본상에 못 받았어. 주요 부분에.
0: 네.
1: 그러면 아시아팝 받았잖아.
0: 네.
1: 뭐 이런 식의 부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0: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쭉 BTS가 그냥 못 받아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게 오스카의 아니 그 그래미의 그동안의 전력 예를 들어서 인종 차별적인 배경이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잖아요.
1: 사실 미국의 그 뮤지션들도 네. 아니면 현업 종사자들이 투표하기 때문에 이게 권위가 있다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
1: 몇몇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데 사실 이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일단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0: 그래요?
1: 자기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시아에도 관심이 없고 아프리카도 관심이 없고 제3세계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0: 그래요.
1: 그리고 이 이해관계가 이렇게 다 밀집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현업 종사자들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그런 리그 그래서 네. 이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에 대해서도 이런 지적했잖아요. 로컬 영화제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미도 로컬 영화제다 음악 시상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요.
0: 네.
1: 그래미는 K-POP을 평가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올라가는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는 어떤 부분이냐면 솔로 가수와 솔로 가수가 듀오를 이루어서
0: 네.
1: 아니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콜라보를 했을 때 오 솔로들끼리 뭉쳐가지고 잘하네
0: 네.
1: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콜드플레이 같은 밴드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 이제 팀 조직이 돼 있는 거잖아요.
0: 네.
1: K-POP은 당연히 또 팀 조직이 돼 있는 거고
0: 아,
1: 그런
0: 그렇군요.
1: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 사실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도 정규 1집으로 2천만 장을 판매하고도 1979년 주요 부문에 철저히 외면받았고요. 그리고 비욘세 같은 경우도 레모네이드로 이 굉장히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델 25에 밀려가지고 이것도
0: 네.
1: 백인 우선주의에 밀렸다라는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1: 결국 백인 위주였던 현업 위주의 사람들이 이해관계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0: 이걸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그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이게 그래미가 홈페이지에서 BTS 공연 영상 삭제했다 이런 외신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래미 보이콧한 게 향후 BTS 입지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1: 입지에 영향을 미칠 걸 각오를 하고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건
0: 네네.
1: 제가 봤을 때는 문화 패러다임의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0: 그래요.
1: 들거든요.
0: 예예.
1: 왜냐하면 음악의 어떤 향유 방식들이 기존에는 뭐 대형 음악사들이 유통을 장악을 한 다음에
0: 네네.
1: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이제 상을 주는 게 그래미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음악을 SNS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팬과 아티스트가 장벽을 넘고 직접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음악 자체로 듣는 게 아니고 아, 저 아티스트가 우리의 고민, 세계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음악을 소비하는데 그래미는 음악 자체 자꾸 하고 또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그런 식의 평가를 하게 되는데
0: 네.
1: 과연 어떤 게 옳은 거냐라는 걸 가지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문화 전쟁을.
0: 아,
1: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0: 놀런 감독 이번에 처음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꼭 오고 싶었다고 해요. 왜 그래요? 오고 싶었냐 그랬더니 인터스텔라가 너무 사랑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왜 내 영화를 보는지 감상평을 듣고 싶었다라는 건데 사실 예.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어요. 부성애가 있었거든요.
1: 아,
0: 드라마 김부장 예, 부성애지 않습니까?
1: 네네.
0: 중요한 거는 이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요. 일단 홍보 마케팅 관점에서 봤을 때
1: 네.
0: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반응이 좋으면 네. 전 세계적으로 흥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팬덤에 굉장히 매혹된다고 그래요.
1: 네.
0: 이렇게 어느새 나라를 가도 그렇게 열광적으로 반응을 보여주는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작용을 하고 있고
1: 네.
0: 또 한국에서 개봉되거나 한국에 이제 방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한국에 지금 감독과 배우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오디세이 개봉 이틀 만에 54만 명이 봤습니다. 어떤 영화예요?
0: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원작이 있죠.
1: 네네.
0: 그래서 오디세이아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1: 네.
0: 예, 하고 있는 건데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일단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1: 네.
0: 이 주인공이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돌아오지 못하는데
1: 네.
0: 왜 돌아오지 못하는 거지? 그 사이에 이 자신의 왕국에서는 구원자들이 아내를 이제 정략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왕국을 탈취하려고 하고
1: 왕비 쟁탈전.
0: 네, 그렇습니다. 예. 아들은 이걸 방어를 하면서 또 예. 계승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1: 네.
0: 중요한 거는 왜 못 오는 걸까? 안 오는 걸까? 살아는 네. 있을까? 그리고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1: 네.
0: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트로이성을 함락한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참회.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어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1: 네.
0: 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그런 감독의 관점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에서 좀 반추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래요. 지금의 현대 전쟁에서도 맞다 있는 부분이
0: 그러니까
1: 있다.
0: 아름다운 명분을 내세우는데
1: 네.
0: 그 아름다운 명분이 과연 합리화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오디세우스가 참회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1: 그렇군요. 자, 놀란 감독은 오디세이를 100% IMAX 필름 카메라로 찍었다. 합니다. IMAX 관이 세계적으로 몇 없다고 해요. 일반관에서 봐도 괜찮은가
0: 우리나라가
1: 보죠.
0: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으로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1: 그렇군요.
0: 사실은 IMAX로 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이미 다 예매를 하셨을 텐데요.
1: 그래요.
0: 그래서 IMAX 필름 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AI 시대의 영화의 길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 네.
0: 이렇게 많이 주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IMAX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 전경이 굉장히 장쾌한
1: 네.
0: 그런 비주얼 때문에 이제 보실 필요 있는데 영화가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원래 IMAX 필름으로 본다는 거는 2D로 일단 보시고 너무 감동적이고 아, 저 부분은 반드시 IMAX로 봐야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 좀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N차 관람이 또 한국 영화계와 또 이 작품을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점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1: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말에 볼까 말까 오디세이. 자, 김원식 평론가님이 조언 한 말씀 해 주세요.
0: 네, 주말에 많은 분들이 아마 몰리실 텐데
1: 네.
0: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표 잡기가. 그렇기
1: 네.
0: 때문에 평일에 보실 수 있다 그러면 널찍하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1: 네.
0: 시간차로 못 보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 그래요.
0: K-콘텐츠가 요즘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찰나적인 어떤 그런 스토리 라인이나 시각적 효과를 자꾸 노리는데 이 전통적인 서사 구조와 장중한 어떤 주제의식,
1: 네.
0: 그 여운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작품을 창작자들도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맷 데이먼이 예. 나서는 마지막 장면을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그래요. 자, 마지막 장면 특히 강조하셨고요. 지금까지 김원식 대중문화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 그래미 보이콧 선언한 BTS의 다이너마이트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절기 입추인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8도, 경남 밀양은 40도까지 오르면서 극심한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내일부터는 폭염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보다 낮 기온이 1도에서 3도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곳곳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가 폭염 경보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낮 기온이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서 아직은 동해안과 강원 산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열대야주의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7도, 세종과 광주 포항 26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겠고요. 내일 낮에는 서울 35도, 대전과 전주 36도, 대구와 부산 33도 등이 예상되고 동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낮 기온이 제주 31도, 강릉 28도 등에 머물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강원 동해안에는 30에서 많은 곳은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는 최고 80mm의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절기상 입추인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23명으로 늘었고 온열 질환자는 2,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선관위 공금으로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온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외유성 출장 당시 배우자 전담 직원까지 따로 배치해 관광 일정을 수행토록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법원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을 물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증거를 은폐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 학교에서 15살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교사와 학생 등 8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이상이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지만 극한 폭염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주말엔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50mm의 폭우가 예고돼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세연 기상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극한 폭염은 오늘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남 밀양 40도, 강원 영월은 39.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의 기온도 38도로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호남과 영남 곳곳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전 36도, 서울과 대구 35도 등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사이 중국 상하이 남쪽을 향하는 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한반도로 불어오는 동풍이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으론 수증기를 머금은 동풍이 태백산맥과 부딪히며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엔 최대 100mm 이상, 제주 산지엔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강원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를 예고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해수욕장이나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1: 폭염이 계속되며 어제도 200명 가까운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축 피해는 8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어제 하루 추가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85명입니다. 최근 사흘간 매일 200명대 환자가 나오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는 2,872명으로 숨진 사람은 23명입니다. 어제 추가 사망자는 없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9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348명, 경남과 경북, 전남, 광주는 200명대 수준입니다. 발생 시각은 밤낮을 가리지 않지만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발생한 온열 질환자도 370명에 이릅니다. 열대야로 밤새 기온이 떨어지지 않은 데다 이른 아침부터 더위가 시작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 25%, 길가와 논밭이 각각 12%였고 집도 8%를 차지했습니다. 가축 피해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축사 안팎의 온도와 습도가 급격히 오르며 어제까지 돼지와 닭, 오리 등 가축 83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도 늘어 넙치 등 양식 물고기 56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거점 경로당 6천여 개를 지정해 평일과 주말 밤 9시까지 연장 운영 중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1: 극심한 가뭄으로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냉각수 부족까지 겪으면서 동유럽의 루마니아와 헝가리가 전례 없는 전력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조치로 관광 명소인 두 나라 수도의 야경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4: 현지 시각 5일 저녁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 시청 앞길과 공연장 등에서 야간 조명이 사라졌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수력, 원자력 등 발전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루마니아 정부는 8월 한 달간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같은 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도 국회의사당 등 주요 명소의 야간 조명이 사라졌습니다. 전체 전력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팍스 원전이 가뭄으로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하자 헝가리는 에너지 비상 행정명령을 발령한 상태입니다. 가뭄으로 다뉴브강은 역대급 저수위를 기록 중인데 다뉴브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루마니아와 헝가리의 원전들은 발전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마저도 충분치 않자 물길을 바꾸려고 시도 중입니다. 루마니아는 바지선 내척에 무거운 바위를 쌓아 강제로 침몰시켰습니다. 강바닥에 차단 구조물을 만들어 물 흐름을 원전 쪽으로 돌린다는 구상입니다. 루마니아는 앞서 군까지 동원해 안반을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동유럽에도 40도 안팎의 폭염이 닥친 상황. 페테르 헝가리 총리는 이번 주 후반 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질 거란 예보가 있다면서 앞으로 하루 이틀이 가뭄 사태의 고비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세금 폭탄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더불어민주당은 선동이라며 공급 법안 입법부터 협조하라고 역공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2: 주택 공급은 없이 세금만 올린다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에 민주당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는 게 누구냐고 했습니다. 공급을 주장하려면 관련 법안 처리부터 협조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 관련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때 주택 착공 건수가 줄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절벽을 만들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정부가 서울 유휴부지나 그린벨트 등을 공급에 활용하려 하지만 서울시가 엇박자를 낸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면서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본인이 집을 팔자마자 세금을 올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줄였다면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0: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보유세를 올렸겠느냐며 규제와 대출 완화로 부동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맹탕일 거라며 규제를 풀고 시장의 공급을 맡기는 게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의 충돌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더 격화할 거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1: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위원장 배우자 전담 직원을 따로 두고 관광 수행까지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합수부는 노 전 위원장이 이를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배지현 기자입니다.
2: 선관위 경비로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세 차례 다녀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 전 위원장 배우자는 비즈니스 항공료를 포함해 세금 4,700여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합수부는 최근 선관위가 외유성 출장 당시 노 전 위원장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는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출장 보고서에는 해당 직원이 노 전 위원장과 공식 일정에 참석한 걸로 남아있었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의 비공식 관광 일정에 동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부는 중앙선관위 관계자 조사를 통해 해외 출장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일정 등 세부 사항을 노 전 위원장에게 보고해 확인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합수부는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 전담 직원과 그 역할을 알았을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출장 국가 선정과 외유성 일정을 정하는 데에도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합수부는 투표율 통계 조작과 관련해선 서울과 경기, 충북 지역 선관위를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서초와 강남에서도 조작 정황을 확인한 합수부는 선관위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1: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이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3: 해병대원 순직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서울고법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2심 선고 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추중수색의 위험을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리한 지휘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이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대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사고 이후에도 증거를 은폐하려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장병들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병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 수변 찌르기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음에도 직접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지휘관 4명에 대한 유죄 판단도 2심에서 유지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1: 태국의 한 학교에서 15살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교사 5명 등 8명이 숨졌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로 이동하기 전 자신의 집에서 조부모도 살해했는데요. 방콕 정윤섭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4: 현지 시각 7일 오전 태국 방콕 북서부 논타부리주의 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사 5명이 총에 맞아 숨졌고 총격범도 경찰과 대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공포에 질린 학생들이 교실 바닥에 웅크려 몸을 숨긴 가운데 총성 여러 발이 들리고 또 총격범이 건물 안을 활보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총격범이 메고 있던 가방에선 탄창과 탄알 수십 발이 발견됐습니다. 총격범은 올해 15살의 이 학교 학생으로 먼저 자신의 집에서 조부모를 살해한 뒤 학교로 이동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총은 할아버지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총격범의 컴퓨터에선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총격범이 평소 교사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는 학생 등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선 약 1,000만 정의 총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엔 10대들의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방콕의 유명 쇼핑몰에서 14살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졌고 지난 2월 태국 남부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인질극 끝에 교장을 살해한 총격범도 17살이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유섭입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방식을 한시적으로 변경하고 적대국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 협상단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쇼 외교를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진출입 항로를 한시적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르스통신은 이란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선박들은 일정 기간 이란 측 북쪽 항로를 통해 해협에 진입하고 오만 측 남쪽 항로를 통해 진출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모든 선박은 해협 중앙 항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박 관리 체계도 개편됩니다. 해협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이란이, 나가는 선박은 이란과 오만이 공동 관리하며 각종 서비스 비용 명목의 통항료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통항료는 이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란 의회는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적대국 선박의 해협 통항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 초안에는 이란의 피해를 준 국가나 개인이 배상을 완료할 때까지 통항을 불허하고 위반 시 화물가치의 최대 20%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 군사적 긴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적의 표적을 무력화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부 게슘섬 인근에서 두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둘러싼 신경전은 치열합니다. 이란 측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격을 예고했다가 협상을 언급하는 등 무한 반복쇼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 이상의 압박은 통하지 않을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1: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으로 대한축구협회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이 과거 외국인 심판 성접대 논란까지 터지자 주요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요 스포츠 소식은 박주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6: 글로벌 통신사인 로이터와 AP 등 주요 외신이 한국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비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프랑스 공영 라디오 RFI 등 주요 언론도 일제히 보도했고 폭스스포츠, 알자지라 등 아시아 중동 매체들도 인용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정몽규 전 회장과 홍 전 감독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점에서 감독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학연 논란을 짚었습니다. 또 감독 선임 논란과 맞물려 축구협회의 과거 주요 경기 심판 접대 의혹까지 나오면서 외신들이 이를 일제히 보도하는 등 대한축구협회의 연이은 논란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 주전 공격수와 세터로 활약했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아제르바이잔 슈퍼리그 투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갑니다. 투란 VC는 지난 4일 이재영 영입 소식을 알린 데 이어 오늘은 이다영과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대표로 활약해온 두 선수는 V리그 흥국생명 소속으로 뛰던 지난 2021년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한국 배구계를 떠났습니다. KBS 뉴스 박주민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과의 오찬에서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넘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제3기 진화위는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조사를 통해 진실을 최대한 밝혀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지난달부터 휴업했던 전국 매장을 오늘 임시로 다시 열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 67개 점포마트의 임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법정 최대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고 이후 본격적으로 본사와 마트 등 전체 사업부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하자 우리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이번 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조속히 점검회의를 열고 대미 수출과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위원은 2023년 2월에서 3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 등의 청탁을 받고 감사를 무마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유병호 감사위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듭 성찰해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과 모레 극심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지만 여전히 더운 곳이 많고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동해안과 강원, 경북 산지, 제주도 산지에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에 50에서 100, 많은 곳은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는 20에서 80, 많은 곳은 100mm 이상입니다. 또 부산, 울산, 경남과 울릉도, 독도는 5에서 40, 제주도는 10에서 60mm가량입니다. KBS 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0: KBS 열린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의 황현입니다. 오늘 열린토론은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법대로 합시다로 준비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보안 입법에 대한 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이혼이라 불리면 9년간 이어진 최태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원장의 이혼 소송 결과 9,440억 원의 재산 분할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잠시 후 세 명의 변호사와 함께 70년 만에 수사 체계 개편이 남긴 과제와 세계 이혼 소송이 던진 법적 사회적 쟁점들 뭐 조목조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복잡한 법은 쉽게, 뜨거운 사건은 냉정하게 짚어봅니다. 법률 시사 토크 법대로 합시다. 함께할 세 분의 변호사 소개합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정주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정주영 변호사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3: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허주연입니다.
0: 네, 어우 굉장히 하이톤으로 하셔서 갑자기 분위기가 업됐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담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0: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유주희 리포터의 취재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다고. 예. 아, 좀 이후에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취재 내용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보죠. 시민들의 인터뷰 이따가 이야기 듣도록 하겠고요. 검사의 직접 사건과 보안 사건을 폐지하고 경찰 중심의 수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형사법 개정안 관련해서 기대의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우려도 뭐 적지 않고 저희가 이번 주만 해도 이 주제를 굉장히 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세 분의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부터 듣고 할까요?
1: 예, 일단 뭐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사회에는 이 범죄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범죄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물로 비유를 하면 오폐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을 정화해 주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1차 하수종말 처리장이 경찰이었습니다. 네. 2차로 다시 필터링해 주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검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하수종말 처리장 검찰을 그 필터링 기능을 아예 셧다운을 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셧다운했을 때 1차 하수종말 처리장이 그것을 다 필터링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필터링을 제대로 못하고 오폐수를 그대로 방류해버리게 되면 우리 사회에 오폐수가 넘쳐날 것이고요. 네. 만약에 그 일선에서 이 수사하는 경찰들이 이 업무량을 다 이제 말하자면 감당을 못해서 이게 터져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범죄라는 하수가 터져 나오게 되면 그 피해자는 국민 전체가 될 수밖에 없다.
0: 하수는 국민들이 다 뒤집어 쓰겠네요.
1: 다 뒤집어 쓰는 거죠. 네. 그 국민들 중에서도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빽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 선임해서 되겠죠.
0: 각각의 정수 시스템이 있겠네요.
1: 각각의 그렇죠. 아, 네. 아 너무 좋으십니다. 그런데 진짜 힘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그 오수를 다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다.
0: 필터를 못 쓰니까요.
1: 예, 네. 그렇죠.
0: 알겠습니다.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다음은 허주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2: 저도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보안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사실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제가 이 제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변호사는 좋은데 국민에게는 좋은 게 없는 제도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0: 아, 이게 지금 변호사한테는 좋습니까? 객관적으로?
2: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0: 네,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2: 지금 이 선량한 피해자들이 어떤 수사를 하면서 검사에게 받았던 고품질의 이 전문 인력, 국가가 양성한 고품격의 전문 인력 서비스를 결국에는 지금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네네. 경찰도 국가가 양성한 고품격의 전문 인력 서비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0: 피해자는 검사가 보호해 주니까 이라는 결론인 거죠?
2: 경찰도 이전에는. 보호를 해 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경찰이 무능하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들이 현장에서 만나보면 현장 수사나 초동 수사에 굉장히 능하고 강한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 전문가, 법조인으로서의 검사가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구멍을 빈 부분을 하나하나 메워주고 서로서로 상호작용하고 견제하면서 시너지가 나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는 사건들을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검사가 이제 이런 역할을 보안수사 요구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 수사의 형태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약에 피해를 고소를 해서 경찰 수사를 받아서 불송치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안 하니까 나를 수사해서 그러니까 내 사건을 수사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찰이 또다시 수사를 한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겠죠. 네. 그렇다고 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0: 그렇죠.
2: 자기 사건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구조로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법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건 변호사에게는 좋지만 국민들에게는 좋지 않은 제도가 될 것 같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너무나 억울하다. 그러면 찾아갈 곳은 변호사밖에 없으니 그럼 그렇죠. 변호사들의 수

0: 힘이 많을 것이고 그 변호사들에게는 좋을 것이다라는 영향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박선미 변호사님은 좀 다른 의견이신가요? 어떻습니까?
1: 전체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흐름은 옳다고 봅니다. 네네. 법조인으로서는 소수 의견인데 앞서 공수처법이 검찰청법을 대신해서 마련되었고 중수처분법도 입법된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검사는 그 존재 이유가 소추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과거 유럽 대륙법계에서 판사가 기소와 재판을 동시에 담당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 탄생한 제도가 검사이고 네. 검사 본연의 업무는 기소입니다. 즉 수사권 행사가 검사 본연의 업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검사의 주된 업무는 경찰 통제입니다. 즉 경찰이 과도한 수사로 인해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법령을 정당하게 적용하는 것이 두 번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전체적인 공소청법, 중수청법 나아가 형사소송법상 일부 남아있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세계의 스탠다드에 맞춘다는 인상은 분명히 듭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 검사는 과거에 수사개시권, 수사권,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세계사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권한을 독점해왔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분명히 많이 발생해왔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고 사실 요즘 제기되는 비판이 저는 다소 의아한 게 이해를 못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경찰이 지나치게 과한 수사를 하는데 검찰이 통제를 하지 못한다는 데 방침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검찰 본연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방침이 찍혀야 하는데 오히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왔는데 이와 같은 상황 변경으로 인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적극적 수사에 대한 응답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다소 이례적인데 그만큼 네.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해서 피해자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그만큼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고
0: 그렇죠.
1: 이에 부응해서 경찰은 검찰 본연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맡겨두고 더 이상 이와 같은 불만이나 문제제기가 없도록 제도 보완에 힘써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전체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구조 변경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검찰개혁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2: 예.
0: 토론은요. 네. 잠시 후에 네. 이어가도록 네. 하겠고 변호사분들의 의견 들었으니까 우리 또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 듣고 와야죠.
2: 네.
0: 네. 시민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유지 리포터가 취재하셨다고 합니다. 듣고 오시죠.
3: 이번에 그 장윤기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있어서 그 경찰에서 숨겼던 일이 조금 더 드러날 수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유지가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견제를 좀 하면서 숨기는 것들을 좀 찾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4: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줬던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했기 때문에 그 권력이 나눠져야지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경찰도 좀 더 또 다른 조직이 하나 생기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조직 외에 다른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수사 파트가 전국적이나 단위적으로 나뉘던 거 아니면 경찰의 그 조직 자체 좀 쪼개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는 거 막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경찰이나 경찰이 같이 어느 정도 공조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느 한쪽에 저울이 가라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라앉은 법안이 통과된 거니까 그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6: 다 폐지되는 게 아니라 어느 그 영역에서는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전에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경찰 가족들 사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경찰 부분에서 다 덮으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보안권이 없으면은 경찰에서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안 수사를 해서 그런 걸 좀 밝혀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7: 사건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수사되기 어려운 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장치는 있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준과 감시 장치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 듣고 왔습니다. 시민분들도 많이 엇갈리시는 것 같아요.
2: 네.
0: 과연 이 논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도. 지금도 변호사 여러분들도 의견도 좀 갈리는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검찰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경찰을 감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과연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경찰을 감히 감시할 수 있습니까?
1: 세계사에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권만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네. 또 다른 역할로서 검찰은 경찰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는 국가도 있긴 한데 그 국가의 경우에도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자체 수사를 진행하기보다는 사실상 보안수사 요구에 가까운 형태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찰은 지금도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고.
0: 그런데 그 요구를 하면 그 수사가 다시 경찰한테 가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지금 분위기로. 그런데 그 경찰이 또 그 경찰이라는 단체를 또 수사를 하는 거예요?
1: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네.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수사한 경찰을 믿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직접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롭게 부여를 했습니다.
0: 네네.
1: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이 믿지 못할 경우에는 중수청을 비롯한 다른 수사기관에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왔었고 여전히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아무리 어떤 형태로 수사를 해온다고 하더라도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그 수사는 온전히 무의미해집니다.
0: 그렇군요.
1: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0: 네네.
1: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수사의 이름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의 형태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국면도 마련해 두고 있는 형태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해가지고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2: 지금 이제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0: 네.
2: 이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게 뭐냐면 검사가 뭐 피의자나 피해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실은 아까 전에 세계사적인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거는 우리 인류 역사상 지금 이번에 처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불러서 물어보는데 그거를 뭐 이름을 뭘로 붙일까 하다가 뭐 세모권, 네모권 얘기하다가 사실관계 확인권이라 그러거든요. 검사가 그 피의자를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를 증거 능력을 배제시켜 놨습니다.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그러면 증거 능력을 배제됐다는 거는 살인범이 내가 살인했다고 자백을 해도 쓸 수가 없는 것이고요.
0: 네네.
2: 그리고 그 말하자면 헌법상 보장되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장 이런 것들도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어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마 찬성을 할 겁니다.
0: 찬성하시죠.
2: 예. 그런데 예. 검찰개혁을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검찰개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는 검사들이 인지수사하고 일부 특수부 검사들이 막 수사 개시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나쁜 짓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다 뺏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지금 둘로 쪼개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지금 시민분들도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보안 수사권을 남겨놓자.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수사권을 경찰이라는 무력도 가지고 있고 정보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이 모든 걸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 독점에 대해서 최소한의 크로스 체크, 최소한의 견제가 필요하다. 지금 아까 전에 기소권으로 통제 가능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송치된 거를 말하는 겁니다.
0: 네.
2: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요. 불송치된 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도 말씀하시겠지만 불송치된 거는 경찰이 무슨 연유에서든지 뭉개버린 겁니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해소 안 된 거예요.
0: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죠.
2: 그렇죠. 네. 그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주된 내용인데 기소권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거는 검찰에서 처벌해달라고 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쟁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8: 그리고
2: 싶습니다.
8: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권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검사가 이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애매한 순간에 피의자를 불러서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게 사실관계 확인권 아닙니까? 그런데 피의자가 와서 자기는 이게 수사 기법상 중요한 핵심 진술인 줄 몰랐지만 순간적으로 그런 핵심 진술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검사는 자기가 그런 핵심 진술이나 자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들은 것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가서 경찰에서 진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지금 방금 진술한 게 정말 중요한 진술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수사 전략만 노출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저는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 검사가 통제 기능을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우려가 또 드는 지점이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어볼게요. 물론 장윤기 사건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고의적으로 은폐 축소했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0: 네.
8: 지금 굉장히 그런 의심이 드는 사건이잖아요.
0: 정황상 의심이 들죠.
8: 그렇죠.
0: 네.
8: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유사하게 내 지인 혹은 내 아들이 피의자인 사건이어서 증거를 암장하려고 마음을 먹은 경찰이 지금 개정법 하의 제도에서 증거를 아예 누락해버려요. 그러면 그 증거 기록을 뺀 나머지 수사 기록을 검사에게 올렸을 때 과연 이게 성범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 기록만 보고 검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냐. 상당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증거 기록 자체가 편철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의심이 되는 부분이 없이 완벽한 수사라고 생각하면 사건은 그대로 암장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피의자를 불러서 물어본다고 해도 아까 지적했던 자백이라든가 핵심 진술을 들어도 증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수사관에게 보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걸려서 사건 적체 현상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그런 강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구속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구속 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구속 기간 안에 예전에는 검사가 불러서 직접 수사를 하고 그게 바로 증거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 지금 개정 형사소송법에 보면 보안수사 요구 지시 뭐 영장을 청구하세요 이런 지시들이 그 서면으로 하도록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서면에서 또 보내고 그런 그걸 받은 경찰이 또 다시 보고 영장을 신청해서 또 영장을 청구하고 그래서 증거 기록 같은 것들을 다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그 구속 기간 안에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보안 수사가 최대 2개월 가능하다고 하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 보안 수사 요구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게 시간만 늘어나는 결과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2: 더 큰 재난이 우려가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뭐 미란다 원칙이나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적법 절차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보장 같은 것이요. 그런데 지금 이 형사소송법이 헌법상 부여하고 있는 어떤 검사의 이런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형사소송법으로 상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조사받은 범죄자들 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공판정에 가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게 한참 뭐 몇 달 지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형사소송법 위헌이야 이렇게 판단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조사받은 거 있잖아요. 다 무효가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범죄자들 다 석방해 줘야 돼요. 이게 엄청난 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0: 이 문제에 대해서 박성배 변호사님께서 반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 말씀하신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1: 지금 헌법에 위반된다는 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관련된 조항은 영장 청구권입니다. 이에 따라서 검사도 헌법기관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수사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의 영역이 헌법에 반하는 영역이라고 판시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반복된 판시였었고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헌법 소원을 통해서 위헌 법률로 이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특히나 현재는 보안수사권 폐지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사실상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수사는 거의 다 경찰이 해왔고 수사권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보안수사를 직접 하지 않고 보안수사 요구의 형태로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현실에 부합하게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특히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경찰은 각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률적 쟁점이나 증거물 수집과 관련된 의견을 검찰에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충분히 협의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습니다. 특히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 모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도 사실 고소인만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한다면 피해자임을 전제로 모두 다 송치를 해온 관행도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도 열어두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건 기록 열람 복사 신청권을 고소인 등에게 부여했는데 재판 단계가 아닌 수사 단계에서 당사자 그중에서도 형사사법의 주체인 피의자가 아니라 고소인에게 수사기록 열람 복사 신청권을 부여해 준 것도 최초입니다. 그만큼 고소인이 사건 기록을 직접 확인해 보고 검찰에 구제 신청을 한다거나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직접 폐지함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현재로서는 나름대로는 대처를 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행 과정에서 분명히 부작용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입법이나 관련 법령으로 보충해야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형사사법의 대흐름 대원칙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0: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뭔가 법제도를 만들었다고 해도 빈틈의 공간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이 계속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2: 그 빈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지금 이제 과거에는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이제 못 하는데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은 아, 고발인 이의 신청 할 수 있게 됐구나.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법 조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뭐라 돼 있냐면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고요. 우리 무고죄 있잖아요. 그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해서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이렇게 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고발은 원래 피해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만약에 뭐 정신지체 장애인이 있을 때 직접 뭐 아동이나 장애인이 성범죄를 당했다, 학대를 했다. 그럼 본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고발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대신 고발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조직 내부에 범죄가 있다. 기업 사냥꾼이 회사를 이게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횡령 배임을 막 저질러요. 그럼 그 회사에서 평생 일했던 직원들이 저 기업 사냥꾼들 혼내주세요 하고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0: 그렇죠.
2: 그다음에 또 권력형 비리라든지 공익침해 사건 같은 거 시민단체에서 고발하잖아요. 그 고발하면 저도 고발해봤거든요. 그 결과지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뭐 고발인은 이렇게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이렇게 변소한다. 이걸 보니까 증거 없다. 이런 식으로 날라와요. 그러면은 고발인이 이의신청 못하거든요. 지금 그 고발인이 이의신청 못하는 거에서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제도적 허점이다.
0: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그 기업 사냥꾼이 회사를 이렇게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이에요.
0: 네네.
2: 그 직원들이 고발인으로서 이의 신청 못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이걸 진짜 큰 문제예요. 네.
1: 관행상 그런데 그 경찰은 그동안 고발인에게 이의 신청권이 없다는 부분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받아들여줬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나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서 누군가 고발을 한 사건에서 만약 무혐의 결정이 나왔을 때 이때는 그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대리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고 보고 그 송치를 받아들여줘 왔습니다. 특히나 이 송치 결정이 아닌 무혐의 처분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굳이 송치를 하지 않더라도 검사는 사건을 기록 송부받아 볼 수 있고 경찰은 무조건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에도 기록 자체는 검찰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0: 네.
1: 검사 스스로 판단하기에 3개월 이내에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할 때는 보완수사 요구의 형태가 아니라 재수사 요구라는 제도를 이미 설치해 두고 시행해 왔습니다. 즉 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실한 수사의 대목이 발견된다면 검사 스스로가 발견해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고소인 등이 직접 검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는 등 나름대로는 법적 대비를 해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0: 알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근데
2: 아니 불송치 결정 부분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0: 네.
2: 이 경찰 이 과거에는 이 수사권 조정 이전에 뭐 몇 년 전에 수사권 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0: 네.
2: 이거는 경찰한테 마치 판사 같은 권한을 준 겁니다. 그 경찰은 수사만 하면 되잖아요. 수사를 했는데 자 이제 여기 다음에 판단을 합니다.
0: 네.
2: 내가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제가 안 돼. 그래서 불송치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치 검사가 재판 단계 넘길 때 불기소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대법원의 최종 판단 같은 그런 효과가 발생해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해서 다시 뭐 보완수사 요구로 내려온다 그러는데 그 보완수사 요구로 누구한테 내려옵니까? 그 수사했던 사람한테 내려와요. 그러면은 이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내려오면 그 사람은 똑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0: 네.
2: 그래서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뭐 재수사 요청이나 뭐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번 뭐 소송 안에서는 뭐 재수사 요청 재수사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뭐 징계 요청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면피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같은 경찰 식구잖아요. 경찰 식구에서 그렇게 했는데 공소청에서 경찰에 그 직원 좀 징계 좀 해줘 그러면은 경찰에서 그렇게 징계를 할까요? 안 할까요?
8: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번 개정법에서 그 재수사 요구와 관련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약간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송치 결정이 난 것도 지금도 불제번호가 부여돼서 검사에게 기록이 넘어간 다음에 90일 동안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반환을 하고 지금도 재수사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에 보면은 재수사 요구를 받은 그 경찰이 재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이 똑같을 때에는 그냥 안 하겠다고 통보하면 되는 규정이 있어요. 네네네. 그렇게 통보를 하고 그리고 그냥 기록을 그러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럼 검사가 또 보고 또 재수사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핑퐁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시간만 흘러가고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를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재수사를 했는데도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결정했으면 징계 요구 자체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보안수사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 신청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신청을 했을 때 경찰이 안 되겠다 싶으면 사건을 갖고 갈 수 있어요. 지금은 갖고 올라가서 자기가 보안수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수사권이 없는데 이제는 앞으로 그런 크로스체크 기능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0: 자, 알겠습니다. 예. 지금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분들이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지금 헷갈릴 정도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깊숙이 들어간 거고 자, 쉽게 갑시다. 예. 어떻게 가냐면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문제라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보호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 주실 수 있는지 박성배 변호사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시죠. 어떻게 보호해 주실 겁니까? 아니 피해를 내가 받는다면.
1: 피해를 받는데도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다면 일단 이 신청을 할 수 있고 네. 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사에게 직접 이 신청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검사가 타 수사기관에 다시 한번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경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시키는 것 자체는 막아야 할 일이긴 합니다.
0: 네.
1: 이 사건은 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번 형사법 체계 변동 과정에서는 중수청이라는 또 다른 기관도 설립되어 있습니다.
0: 네네네.
1: 이 중수청이 부패, 경제 등 가액이 큰 재산 범죄를 비롯해서 방위산업, 마약, 국가보험 등 7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미국으로 치면 FBI와 같은 조직인데
0: 네네네.
1: 이 조직이 기존의 검사, 검찰청 수사관 그리고 경찰로 구성되는 조직으로서 수사를 해나갈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중수청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불복할 수 있는 절차 특히 수사 기록에 열람 복사받아서 직접 일을 제기할 수
0: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법무부 장관도 지금 일을 그만두려고 하고 있는 네네네. 상황인 거고 중수청은 지금 보니까 10월 정도에는 들어서야 된다라는 걸로 나와 있어요.
1: 네네.
0: 가능합니까? 이게 중수청이 10월 달에 들어올 수 있어요?
1: 10월 달에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는 제가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0: 네네네.
1: 현재 정부가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면서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중수청법에 따르면 정확하게는 공수처법입니다. 공수처법입니다.
0: 네.
1: 이 법에 따르면 기존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공소청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고
0: 네.
1: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중수청 수사관으로 편입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중수청법에 따르면 각종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자신의 의사를 밝히면 결국 10월 출범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안착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어느 정도 대응을 해줘야 할 것으로
0: 대응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인다.
1: 그 공수처의 경우 제가 1년에 몇 년간 사건을 지켜보면서 다소 놀라울 정도로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적절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수 인력이 그 조직에 편입되지 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수사를 하고 싶으면 중수청으로 가는 것이고 수사가 아닌 기소와 공소 유지를 하고 싶으면 공소청에 남아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두 기관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형태로 설립이 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출범 자체 큰 무리는 따르지 않겠다고 보여지지만 또 다른 변수는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2: 우리 사회자분이 지금 질문의 요지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0: 그렇죠.
2: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0: 네.
2: 제가 비단 주머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0: 비단 주머니요?
2: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0: 뭡니까?
2: 이게 뭐냐면요.
0: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갑자기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니죠?
2: 아닙니다.
0: 예, 예.
2: 지금 이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 검찰이 기소 수사권 다 독점해서 문제라 그러잖아요.
0: 네네.
2: 지금 이제 문제는 뭐가 됐냐면 경찰이 수사도 독점하고요. 그 수사에 대해서 불송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판단권, 최종 종결적 판단권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독점 구조를 지금 깨야 되는 겁니다.
0: 부승차거나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 그 부분을 깨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여성단체에서도 지금 난리가 나고 민변에서도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고 이러니까 맨 마지막에 국회에서 마지못해 집어넣은 게 뭐냐면 네. 정권 송치라는 거를 집어넣습니다. 정권 송치라는 거는 불송치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전부 다 검찰에다 넘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7개 범죄에만 해놨어요. 7개 범죄가 사회적 약자 범죄라고 해서 뭐 성폭력, 아동학대, 뭐 노인학대, 장애인 대상 이런 거거든요.
0: 7대 범죄라고 해놨죠.
2: 7대 범죄라는 네. 거죠. 그러면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권 전부 송치를 해서 경찰이 판단 안 한다는 겁니다.

0: 공소청.
1: 공소청.
0: 공소청. 공수, 예, 예. 공수청 말고.
1: 아, 예, 예. 예.
0: 지금 검찰이 이름이 공소청으로 공소청. 네, 공소청으로 예. 바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판단권을 공소청으로 넘겨라.
2: 근데 그 정권 송치를 해도 어차피 보안 수사 요구밖에 못 하면 문제는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1: 거기도 경찰 아니에요?
2: 네.
0: 네?
1: 거기도 공소청도 경찰 기관이잖아요.
0: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그러면은 우리 이거 하지 말자 해야 되니까.
2: 아, 저는 그러면 네. 저는 일단은 네.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네. 제가 이제 피해자 국선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하나 생각을 해온 게 있어요.
1: 아 그래요? 지금 네. 일단 해결해 준다는 얘기 하나 들어왔고 또
0: 이제 한 번 더.
2: 두 번째 예. 비단 주머니를 한번
0: 네. 네.
2: 열어보겠습니다. 비단 주머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서영교 의원이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의 국선 변호사 제도로는 이 피해자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선 변호사 제도를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새롭게 형소법도 개정이 됐고 그야말로 형사사법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시점이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을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그 권한 자체는 저는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평가하고 싶지만 그 수사 기록을 열람 등사하는데도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건 가해질 것이고 그걸 봐도 보통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할 때 이의 신청을 전담해서 돕는 국선 변호사들을 좀 더 양성을 하고 지금 현재의 국선 변호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원 자체도 너무 적어요. 전담 국선 변호사는 45명 전국에요. 비전담 그러니까 저처럼 제 사무실도 송무사건 하면서 국선도 하는 그런 비전담 국선은 전국에 600명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변화된 사법체계에서 피해자들을 다 도와주기에는 너무나 역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건당 얼마 받는 줄 아세요?
1: 30만 원이 30만 원 영화에 나오잖아요.
2: 맞아요. 네. 아니 더 적어요.
1: 얼마 받는지 50 얼마라고 올랐다고 그러시던데요.
2: 더
1: 얼마 전에.
2: 적어요. 새해 전 25만 원이에요.
3: 피의자 국선이냐 피해자 국선이냐. 또.
1: 아 네. 피의자 국선이냐 피해자 국선이냐 다르군요.
2: 네. 그래서 아. 새해 전이면 사실 통장에 찍히는 돈은 25만 원이 안 된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2: 그런데 25만 원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리고 네. 아무리 변호사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은 돈이어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수행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조금 더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우리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국가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이 신청만 하는 비용을 조금 더 높인다고 하면 그것만 네네. 대리하는 비용을 높인다고 하면 네. 좀 합리적인 선에 해서 어느 정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완해야 되는 지점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진행될지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박성배 변호사님도 요거 좀 한번 좀 도입하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3: 지금도 사실 경찰은 수사를 한 경우에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송치 형태로 검사에게 넘겨야 하고 네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부의 형태로 기록을 검찰에게 넘겨야 합니다. 송부한 경우에도 검사는 3개월 이내에 기록을 검토하고 재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중수청은 7대 범죄도 수사하지만 경찰, 검사, 판사를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수청이 검사, 검찰 수사관, 경찰로 구성되는 대대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중수청이 경찰의 직무유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제대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형사소송법 개정 을 통해서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에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관련 자료를 모두 다 지체 없이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삽입됨으로써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 성립이 어려운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1: 네네네.
3: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강제로라도 수사 등의 형태로 이 제대로 된 수사를 이끌어낼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지금 박성배 동의되는 말을 처음 말씀해 주시죠.
1: 예, 예, 예.
0: 제가 그거 좀 얘기해봤대요.
1: 네, 그러시죠.
0: 예. 예, 지금 동의되는 딱 동의 그 경찰이 위법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아먹고 청탁을 하거나 부실 수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전에 대통령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는 아주 그냥 파면을 하든지
1: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0: 예, 그다음에 무슨 그 처벌 규정도 새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근데 자기 퇴임하에서도 이거 처벌받을 수 있게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아예 망쳐버린 걸 수도 있거든요. 이 경찰 간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폐지해서요. 죽을 때까지 이거 쫓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알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쫓아가야 된다. 네. 경찰도 이제 자기 가족 수사는 못한다고 오늘 기사가 또 났다.

0: 라고요. 뭐 그런 전체적으로 이제 변해가고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계속해서 나와야겠죠. 네, 지금 워낙 혼란스럽고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사실 그 우리의 가장 큰 걱정 그거 아닙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 뭐 돈도 없는데 지금 변호사를 비싼 돈 주고 선임해서 나는 방어를 해야 돼? 날 위해서 해주는 법은 뭐가 있고 날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은 누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사실 또 저희 토론회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요, 사실. 그 변호사분들의 시선에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거 방송하는 저희도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1: 최대한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0: 네, 그러니까요. 네.
2: 그 제가 드라마로 얘기할 거예요. 드라마. 네, 네. 드라마, 제가 드라마 목록을 지금 적어왔거든요. 친절한 금자씨, 네. 모범 택시, 더 글로리, 네. 비질란테, 국민 사형 투표, 빈센조. 이게 뭡니까?
0: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 다 지금 사적 보복이잖아요. 사적 보복.
0: 아, 네네.
2: 사적 보복이 일어나는 드라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제대로 범죄자 잡아주고 또 범죄자 처벌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적 보복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이 마비돼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폐수가 범죄라는 오폐수가 범람을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 자기 스스로 만약에 피해를 입었는데 국가에서 해결을 못 해준다. 몇 년이 지나도.
0: 네네네.
2: 그럼 자연스럽게 사적 보복으로 넘어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2: 너무 어렵다고 하셔서 드라마 얘기했습니다. 드라마.
0: 어려워요. 이 문제 예. 저도 이번 주 내내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이 서지는 않네요. 예, 예. 뭐 보통 이야기 나눠보고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것도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2: 네.
0: 변호사분들과 한번 좀 다른 시선으로 보안사건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로고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3: KBS 열린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0: 네, KBS 열린토론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중 변호사, 하주연 변호사, 그리고 박성대 변호사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자, 3204님께서 법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렵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법 공부하실 때. 네,
1: 법이요? 네. 그 단어를 공부하듯이 영어 단어를 공부하듯이 저는
0: 외웠나요?
1: 법률 용어를 그렇게 외웠어요. 단어만 알면 그 의미를 해석하는 학문인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제 느낌은.
0: 근데 제가 봤을 때 박성배 변호사님은 굉장히 잘 외우셨을 것 같아요.
4: 사실 이 형사사법 체계도 제 머릿속에는 다 있는데 네. 한정된 시간 안에 설명하려니까 어려운 네.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한 그렇죠. 5시간만 주면
2: 맞아요.
4: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텐데 죄송합니다.
0: 저 사실 아까 AI랑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아니, 그만큼 너무 정확하고 좋았다라는 말씀을 좀 돌려서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8584님 법대로 합시다. 분위기 생각보다 뜨겁네요.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지웅 변호사님께서 또 오폐수 와 관련해서 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예, 또 새로 왔습니다.
2: 네. 심장이 뜨거운 남자입니다.
0: 심장이 뜨거운 남자. 여기가 느껴집니다. 네. 그 뜨거움이. 자, 5285님 법대로 합시다. 벌써 재밌네요. 라고 문자 네. 보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는 좀 친근하고 쉽게 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저희가 코너잖아요. 네. 사실 첫 주제가 아무래도 좀 보안사건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법을 우리가 쉽게 설명해드린다. 이게 네. 이제 우리 코너의 취지입니다.
2: 네. 맞습니다.
0: 이 지점을 네.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 알겠습니다.
0: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태현 SK그룹 회장과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파기 환송심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최태현 회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2심 판결이 1조 3,808억 원에 비해서 약 한 4,000억가량 깎였어요. 감액된 결과인데 세 분 결과를 이렇게 예상하셨습니까? 먼저 우리 하준 변호사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1: 네,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치에 근접하게 나왔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라든가 이 기존의 판례의 태도 같은 것들을 중합해 보면 네. 사실 이 정도에서 공평을 기하는 판단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기가 쉬웠어요. 일단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던 것은 SK 주식은 전부 다 분할 대상 재산에 올린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비자금 300억이 건너간 부분은 결국에는 이게 불법적으로 넘어간 돈이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선대의 기여를 후대의 기여로 인정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불법적으로 넘어간 거를 후대가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 이득을 보게 되는 셈이 아니냐. 이걸 인정해 주는 것은 법이 불법을 보호하는 거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걸 기여 요소의 판단에서 빼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20보 보다는 기여도가 줄어들되 SK 주식 전체가 분할 대상 재산에서 빠졌던 1심보다는 분할 대상 재산이 들어가니까 금액이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조는 좀 상징적이니까 한 7천억, 8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 9천억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2: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제 그 300억이 뇌물이라는 거잖아요. 뇌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 법리가 뭐냐면 우리가 저 노름판에서 도박장에서 돈 빌려주면 그거 달라고 소송 제기해도
0: 안 갚아도 된다.
2: 안 갚아도 된다. 그 불법 원인급여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케이스를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판례를 보면 첩 계약이 있어요. 첩 계약. 네. 첩 계약을 해서 내 첩이 되어주는 대가로 돈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반환해 달라고 그러면은 그거 돌려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구조를 보면 노태우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거는 그건 불법이 맞죠. 반사회적인 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꼬리표가 달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에 이름 써놓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최종현 SK 선대 회장한테 300억을 줬어요. 그것을 주는 것에 어떤 반사회적인 것이 있나요? 그 돈 자체가 지금 SK가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데 그 성장에 기여를 했잖아요. 그럼 그 과실을 전부 최태원 회장이 가지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 정의로운가?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가? 이런 의문은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법원 판례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지만 어쨌든 분할 대상 재산으로 주식이 다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기여도를 인정을 했죠. 그런데 다 잘 아시겠지만 이혼의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유형적인 어떤 기여도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로 따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아이를 키우고 내조를 하고 집안 살림을 돌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숫자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판단이 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특유재산임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잖아요. 최 회장 측에서.
2: 네.
0: 예. 네. 그럼 이게 제외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4: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제외되지 SK 주식이 두 부부의 공동 재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가액도 가장 높았었죠.
0: 네.
4: 최 회장은 재판 내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임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주장하면서도 아마 소송 대리인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면 그만큼 최 회장의 기여도는 더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예상대로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SK 주식 가치가 그 사이에 급등한 사정도 있었고 적어도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혼인관계가 30에서 40년 정도였습니다. 통상 일반 국민들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10년 정도만 흐르면 부부가 5대 5 비율로 재산을 나눠 갔습니다.
0: 원래는 그렇잖아요.
4: 예, 그런데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룹 회장 사건으로서 재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게 약간의 걸림돌이었는데
0: 네.
4: 이 상황에서 가사노동과 양육을 전담하던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 재산 분할 비율을 인정해 줄 것인가가 쟁점이었고
0: 네.
4: 특히나 노 관장의 경우에는 SK 대외 활동까지 인정받으면서 SK 주식이 급등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정도의 재산 분할 비율을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0: 이게 그러니까 결국 자 이렇게 가보죠. 이혼은 기여도잖아요.
2: 네.
0: 이혼의 재산 분할은 기여도가 얼마나 있는지가 판정이 내려져야
2: 그렇죠. 네.
0: 재산 분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50%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이 결과는.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2: 그러니까 지금 1심부터 보면 이 1심에서 기여도 몇 프로 인정했냐면 40% 인정했어요.
0: 네.
2: 항소심에서 35% 인정했어요.
0: 더 내려갔죠.
2: 더 내려갔죠.
0: 네.
2: 그다음에 대법원 거쳐서 파기환송심에는 3분의 1이에요. 33.3%입니다.
0: 네.
2: 그러면은 이게 판사의 아무리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40, 35, 33.3, 이게 지금 숫자로는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금액으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거든요.
0: 점점 뒤로 내려오죠. 왜냐하면 총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2: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왜 그렇게 기여도 부분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줬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0: 네네네.
2: 근데 우리가 이게 왜 50%가 아니고 40%지? 35%지? 33.3%이지? 라고 묻는 순간 그 판결의 정당성 성이 상당히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활동도 열심히 했고 사실은 기업가의 어떤 경영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0: 네.
2: 사실은 그런 고뇌를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하고 상의를 하잖아요. 기업이 위기에 있을 때 아니면 우리의 신사업의 성장을 지금 신사업이 진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M&A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제일 가깝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50 비율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무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0: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네. 지금 여론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로서 어느 정도 대통령이셨으니까 SK그룹의 성장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는 끼친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판결문에서는.
1: 그렇죠. 사실은 네. 그분을 빼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0: 네.
1: 그게 300억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걸 여러 가지 기여도를 판단하는 조건 중 요소 중에 하나에서 제외시키라는 거였어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빠진다고 해서 분할 대상 재산 그 기여도의 비율이 확 내려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실 실무적으로요. 이렇게 상장회사의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된 그 경우에는 10년, 20년, 30년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그 내조만한 아내의 기여도가 통상적으로는 10에서 20% 정도 평가가 돼요. 그렇게
0: 네.
1: 보면은 통상적인 사례보다는 이 사례는 노 관장의 기여도가 높이 평가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0: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1: 왜냐하면 네. 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이 재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오로지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만 키운 재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재산 분할의 목적은 뭐냐면요. 부부가 같이 노력해서 일군 재산에 대해서 자기 몫을 찾아가는 거라고 봐요.
0: 네네네.
1: 그런데 만약에 분할 대상 재산 주식이 SK 주식이다. SK 주식이 오로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과 말씀하셨으니까 선대의 노력으로만 주가가 올라갔나요? 그 SK에 다니는 수많은 직원들이 있죠.
0: 그렇죠.
1: 그리고 거기 임원들도 있죠. 그 사람의 노력이 결부가 돼서 올라갔는데 그걸 어떻게 숫자로 우리가 딱 잘라서 분리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될 때에는 일단 분할 대상 재산으로는 올려주되 설령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올려주되 다만 내조의 공이 있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다소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실무의 경향입니다.
0: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인들 뭐 이런 주식들 이런 것도 재산 분할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4: 대부분의 판결은 네. 어떤 형태로든 그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3만 원 줍니다. 대신에
0: 네.
4: 보통의 일반 국민들이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는 반반씩 나누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 가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 특히 한쪽이 재벌가이거나 재벌가 정도는 아니어도 재산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에는 다 포함해 주되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 분할 비율은 낮춰서 판결을 선고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그 즉 자산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특히 자산 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결혼 이전부터 그 요소를 안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0: 네네네.
4: 이에 따라서 통상의 보통 일반 서민들이 이혼하는 경우보다는 가사노동이나 양육에 기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50대 50까지는 인정해 주지 않고 10%, 20%, 30% 정도까지만 인정을 해 줬었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노관장의 유무형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고 특히 천문학적인 재산이 형성된 사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이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되었는데
0: 그렇죠.
4: 3분의 1 정도라면 기존 관례에도 크게 배치되지 않으면서 노관장에게 충분한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0: 아 그래요? 삼금상궁님께서는 그러면 이번에는 법원이 최태원 회장 수를 들어준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요.
4: 그렇지는 않습니다.
0: 아, 그렇지는 않아요?
4: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자산가와 관련된 그 재산 분할에서는 가사노동과 양육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주면서도 재산 분할 비율을 50대 50까지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0: 네네. 여성계에서는 이번 판결 두고 기업 재산 형성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과 내조 또 가족 돌봄의 가치를 대법원 고등법원이 공식적으로 평가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또 환영한다라는 글도 나왔네요.
2: 네네.
0: 네, 이게 좀
2: 그거는 뭐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그 50%인지 10%인지 12%인지 이거

0: 그거는 현상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숫자에 너무 끄달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보면은 저 대법원에 보면요. 양형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서 고무줄 판결을 못하게 하거든요. 네.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법원마다 판사마다 이거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세기의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하자면 기여분의 비율에 대해서 판결문을 읽어봐도요. 그 왜 이게 40이 되고 35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적어놓지를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교수라든지 법관이라든지 변호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그 기여분의 이런 그 비율에 대해서 이릉의 기준을 우리 양형위원회에서는 책자로 나오거든요. 그런 이릉의 기준을 책자로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전국 단위의 법관들한테 배포를 하고 그게 배포가 되면 이제 그 판결문에 그 이유를 상세하게 소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사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할 것이고 이 SK 같은 경우는 전 국민들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좀 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서룡민 님께서 둘이 성격차로 유연한 것도 아니고 한쪽에 잘못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인정되는 건가요라고 또 문자 보내셨습니까?
0: 예, 그래서 예. 재판부에서 네. 이거를 질타를 합니다.
1: 질타를 했습니까?
0: 예.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서 저 24년도 항소심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요.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1: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0: 질타를 했습니다. 네네네. 질타를. 네. 그러니까 반성 안 했다는 거죠. 그거 잘못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1: 이러면 네. 금액. 적으로도 뭐 좀 더
0: 그래서
1: 예, 위자료를 그, 더
0: 그래서 24년도 판결에서
1: 판결 났죠.
0: 1조가 넘는 금액이 나온 게 그런 질타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그런데 위자료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1: 네,
2: 저는 사실
1: 네.
2: 저희 사무실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건의 유형이 이혼이랑 상간 소송이거든요.
1: 네네.
2: 그러니까 상간행위 불륜행위에 대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 소송인데 간통죄가 없어지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주강지처를 버리고 막 이런 사실상의 폐륜행위를 저질렀어도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가 3천만 원 안팎에 사실 3천만 원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1: 3천만 원도 최고일 때 3천만 원이잖아요.
2: 네, 그래서 막 한 5천 넘는다 이 정도가 인정되려면 어떤 정도여야 하냐면
1: 완전 폐륜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2: 밖에서 다른 아이를 낳았다.
1: 아이고.
2: 뭐 아니면은 네. 뭐 여러 명과 외도를 했다.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네. 좀,
1: 좀 순화해서
2: 네. 네.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K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네. 네. 네. 정말 너무 재미있게 하려는
1: 어쨌든
2: 욕심이.
1: 네.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되면은
2: 정신적인 고통을 크게 주는데
1: 5천만 원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네. 위자료 금액이 너무 그래도 높지는 않다라고 그렇죠. 해석을 해야 되는군요.
2: 그러니까 이제 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준을 이제는 좀 높여야 될 때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변호사 사이에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20억의 위자료가 나왔어요.
1: 네네.
2: 물론 이게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20억에는 이들이 외도를 하게 됐던 어떤 경위들에서 배우자가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1: 네.
2: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됐고 또 굉장히 많은 돈을 썼어요. 그 외도의 상대방에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워낙 그 갖고 있는 재산 같은 것들도 많은 사람이었기
1: 그렇죠.
2: 때문에
1: 네.
2: 쓰는 비용 같은 것들도 굉장히 규모가 컸거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위자료 20억이 인정이 돼서 일반적인 사건들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월급도 다 오르는데 왜 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오르지 않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에서도 한 번쯤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듭니다.
1: 아 그러니까 이건 남자 이거 성별을 넘어서
2: 성별의 문제가 아니죠.
1: 귀책 사유가 있는 것과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좀 이거는 징벌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자료를 좀 부과하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0: 20억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1: 아 이것도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있는 판결입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3: 대법원 판결로 이미 이혼은 확정된 상태였고 네. 기존 항소심에서 20억 원 위자료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회장 측은 강하게 다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 항소심의 재판장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많이 해온 재판장인데 그 재판장이 항소심 판결 내용에 따르면 사실 재산분할 말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의미, 나아가서 이혼하게 되니까 앞으로 살아나갈 부양적 요소를 고려한 금원을 마련하는

0: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네. 한쪽이 잘못했을 때 위자료적인 성격을 더해서 재산 분할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 의견도 항소심 재판장은 받아들였던 것 같고
1: 그래요.
0: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무리 어떤 외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가 5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거의 위자료 20억 원을 선고했다는 것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보다 위자료가 더 크게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1: 네.
0: 사실 법원 내부에서는 위자료 산정 기준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산정 기준은 교통사고를 비롯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교통사고 사망 시 과거에는 사망 시 위자료가 5천만 원이었다가 네. 8천만 원 현재는 1억 원으로 증액된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0: 이에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측에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과실 상계에서 그 손해배상액을 인정해 주는데 이혼 판결에서의 위자료 산정 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 그 기준이 없잖아요.
0: 존재하지 않습니다.
1: 그 판사의 재량권이잖아요. 그거는.
0: 네, 교통사고와 같은 일반 불법 행위에는 그 기준이 존재하는데 네네. 이혼 사건에서는 위자료 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너 너무 잘못했어. 안 되겠어. 위자료 많이 내.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0: 아마 이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네네. 이를 계기로 이미 법원도 나아가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위자료 산정 기준과 관련된 TF를 발족해서 어떤 형태로 위자료를 산정할지 그러니까요. 현실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1: 좀 잡아줬으면
0: 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
1: 네.
0: 이미 불법행위 유형 중에서 명예훼손과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자료가 상당히 상향된 형태로 법원에서 내부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 만큼
1: 네.
0: 이 사건을 계기로 적절하게 우리 국민 법감정에도 부합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이 다시 마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요. 민법 제839조의 2에는 재산분할 청구권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비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판관의 재판부의 뭐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뭐 20%, 33%, 50% 이렇게 제각각 청구가 되는 건데 이것도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 그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법원 양형위원회처럼
1: 네.
2: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세세한 이런 어떤 기준들을
1: 나와야 된다.
2: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1: 일본의 경우는 50대 50 이렇게 네. 일관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법의 경우는 그렇게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3: 그런데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1: 네.
3: 사실 제가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그 당사자 한 명 한 명마다 그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수치화하기 어려운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기여라든가
1: 예.
3: 정말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1: 예.
3: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사 재판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각 가정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 부엌에 가면은 며느리 말이 다르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다르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말이 다르기 때문에
1: 네네네.
3: 그걸 각자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내가 사건을 수행하는 의뢰인이 어떤 기여 를 얼마만큼 했는지 그 무형적인 부분까지 하나하나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재판부를 설득을 하게 된다고 하면 1% 2%라도 기여도를 더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률적으로 기여도를 정해놓는다고 하면 그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어서 유연하게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증거를 모아놓는 건 아니거든요. 증거가 없지만 계속해서 학대당해온 어떤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혼자서 계속 육아를 해온 어떤 배우자라든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여도를 완전히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이 된다거나 하면 사실상 그 판결은 공평하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아마 판사님께 그런 재량을 부여했다는 취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1: 이거 참 뭐라고 단정 짓기가 어려운 문제이긴 하네요. 각각의 문제점들이 집에서 발생을 하니 이걸 일관적으로 일률적으로 뭔가 관리를 하기도 어렵다는 생각도
2: 제가
1: 들고요.
2: 어떤 법원이 하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1: 네.
2: 그 고무줄 기여도 안 된다는 거가 예측할 수 없는 정의는 불안하다. 정의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 양형 기준표처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1: 네네네.
2: 기본 기여 뭐 몇 년 살한 거에 따라서 기본 기여도를 만들어 놓고
1: 네.
2: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기여도를 증액할 수 있는 가중 요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기준 그 기여도가 좀 늘어날 수 있다 또는 그 기여도를 또 감경할 수 있는 또 요소를 이렇게 적어놓고 사실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그런 식의 도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1: 네네.
2: 그러니까 판사의 마음 속에 있는 무제한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량을 어느 정도 투명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좀 설립하는 거는 필요할
1: 네,
2: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어떠세요? 그 일반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랑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은

0: 잘못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덜 가져가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자도 사실 많이 오고.
1: 네, 맞습니다.
0: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예를 들어서 외국의 재판에서는 천문학적인 위자료를 인정해 준다는데 네네네. 우리나라 위자료는 왜 이러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우리나라는 네.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대별해 두고 있고
0: 네.
1: 재산 분할은 같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그 반면에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보전받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나누어 두다 보니까 일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 판결을 계기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산 소송과 관련된 분쟁 그 쟁점 중에서 위자료적 요소를 재산 분할에도 일정 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0: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이거든요.
1: 예, 단순히 청산하는 문제나 부양적 요소를 넘어서서
0: 네.
1: 잘못한 자에게는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에서 잘못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게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 분할에도 그 위자료적 요소를 반영해 줌으로써 위자료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이 오고 가는 재산 분할에서 충분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만약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을 때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기업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습니다.
0: 아, 주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네,
1: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0: 네네네.
1: 예를 들어 외국 이혼 사례 중에 아마존의 회장 베이조스가 이혼할 때 자신의 주식을 전 배우자에게 상당히 많이 떼어주면서도
0: 그렇죠.
1: 배우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의결권을 그대로 보유한 적이 있는데
0: 네네네.
1: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전제는 재산 분할을 많이 해준다 전제하에 의결권은 기존 주주나 CEO가 그대로 보유하는 제도도 이제는 한번 논의해 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에 동참하시거나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니 잘못은 분류는 다 저쪽에서 저지르고 잘못했는데 아, 왜 재산 분할은 따르고 위자료 반대 위자료는 별로도 안 되고 이렇게 억울하다 우리나라 법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손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립니다. 이거 여성분 입장에서도 그렇죠.
2: 네, 그런데 사실 예. 우리가 외도를 하면 흔히 남성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외도의 피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 배우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0: 그 성별의 문제가 네. 아닙니다. 이거는
2: 네, 네. 네. 마찬가지로 네.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0: 네.
2: 그리고 지금도 사실 사실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이혼, 양육비, 그다음에 재산 분할, 위자료 이게 각각 별개의 항목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0: 네.
2: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이제 마무리해야겠네요. 허주연 변호사님 오늘 첫 시간 함께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2: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재밌으셨을지 궁금합니다.
0: 네네네. 그건 뭐 이제 나중에 한번 봐야겠죠. 예. 박성희 변호사님 어떠셨습니까?
1: 제가 오늘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서 마음이 걸리는데
0: 아니에요,
1: 다음에는
0: 아니에요.
1: 더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0: 안 쉬울 것 같은데. 자, 정준 변호사님도 한 말씀.
3: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요. 우리 최태원 회장이 하나도 재벌 회장인데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식들한테 저기 장남 뭐 장녀 차녀가 재판부에다가 탄원서 냈어요. 탄원서
0: 아,
3: 뭐라고 냈냐면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0: 네.
3: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 이런 취지로 적었대요.
0: 알겠습니다.
3: 네. 그래서 뭐 자식들한테 이런 대우 받을 거 같으면 전 재벌 안 할랍니다.
0: 그렇죠. 네. 뭐 그쪽으로 돌아가겠죠.
3: 네.
0: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법대로 합시다. 처음 해봤습니다. 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법이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하죠. 기관의 권한도 숫자도 아니라 사람의 권리입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한 법대로 합시다. 그 전에 제대로 된 법부터 만듭시다. 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회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현재 K리그2 경기들이 폭염 때문에 30분 늦춘 8시에 경기가 시작된 가운데 수원 삼성과 김해 경기 등 6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폭염 속에 개막한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첫 경기인 야로고와 제주고의 경기 도중 선수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경기가 잠시 중단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해당 선수가 수분을 보충하고 안정을 회복하면서 경기는 약 2분 만에 재개됐고 선수 몸 상태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프로야구 2위 삼성이 아시아쿼터 선수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삼성은 기존 아시아쿼터 투수 미야지 유라를 웨이버 공시를 요청하고 일본 출신 투수 미야모리 사토시를 올 시즌 남은 기간 이적료 포함 총 7만 3천 달러에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라질 출신 특급 골잡이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와 2032년 6월 30일까지 새로운 6년 연장 계약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둔 남자 배구 대표팀이 동아시아 선수권에서 나란히 13득점을 올린 김요한과 임재영을 앞세워 마카오의 3-0 승리를 거두고 조별리그를 전승으로 통과했습니다. 일본과 대만에 이어 마카오까지 꺾은 한국은 3전 전승으로 준결승에 올라 내일 결승 진출에 도전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송성문과 김하성이 쉽사리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의 송성문은 애리조나전에서 벤치를 지켰고 애틀랜타의 김하성도 마이애미와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3경기 연속 벤치를 지켰습니다. 한편 두 선수의 소속팀은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투어 정규 시즌 마지막 대회 윈덤 챔피언십에서 김주영이 5언더파로 선두에 4타 뒤진 공동 11위로 첫날을 마쳤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0: 김민정 축구 전문 기자,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류청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아, 정말 요즘 더워도 너무너무 더운데요. 스포츠계도 폭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K리그는 취소는 없이 경기 개시 시간을 늦추기로 했죠.
1: 네, K리그는 아직까지는 폭염으로 경기를 취소한 사례는 없었고요. 지난해 다만 이 한반도를 둘러싼 여름 열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경기 취소 및 연기 사유 부분에서 이제 폭염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면서 근거는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로축구연맹은 7일과 8일 예정되어 있는 지금 13경기의 시작 시간을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8시로 늦추기로 했고요. 향후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다가오는 스케줄들은 연기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다는 일단은 열어놓은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현장에서는 내심 야구처럼 휴식기를 갖길 바랬던 거 아닐까요?
2: 그러면 좋은데 올 시즌 사실 리그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한 달 이상을 쉬었고요.
0: 네.
2: 게다가 또 여름만 한국이 엄혹한 게 아니라 겨울도 상당히 엄혹한 또 추위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그냥 미루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연기가 아닌 지연 운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지면 아무리 그래도 선수 뛰기 때문에
0: 그쵸.
2: 그만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네. 생각도 합니다.
0: 뭐 여러 가지 뭐 쿨링 브레이크 또 잔디 살수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모쪼록 그 안전과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K리그2 6경기가 8시부터 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원 삼성의 경기가 가장 눈길을 모아요.
1: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20라운드 충북 청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막바지에 이제 3대2 승부를 0대2에서 3대2로 뒤집는 아주 극장을 연출을 했는데 마지막 골이 이제 취소가 됐고 그 뒤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진통이 있었는데 그 오심 논란을 딛고 좀 K리그 1 1위로 지금 올라서 있긴 하거든요. 수원이 승점을 추가한 반면에 지난 라운드에 부산이 승점을 추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원이 1위긴 한데 그 1위를 굳히기 위해서 지금 김해와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21라운드 경기 전반 33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스코어는 0대0인 상황입니다.
0: 네. 자,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심 이야기를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일단 축구협회가 반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심을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 경기 후반 11분에 헤이스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을 다투는 과정에서 충북 청주 김선민 선수의 팔에 얼굴을 맞았거든요.
0: 네.
2: 근데 이때 일단 주심도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고 비디오 판독 시스템에서도 팔이 볼을 향한 자연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얼굴을 맞았기 때문에 온필드 뷰를 권고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심판평가협의처에서는 경기 규칙에 의하면 볼플레이에 무관하게 상대 선수를 향해 팔을 사용하는 행위는 반칙이고 이게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칙과 경고와 페널티 킥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심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0: 네.
2: 그런데 이것과 함께 이제 후반 45분에 브루노 실바 선수, 그러니까 수원 브루노 실바 선수의 발을 떠난 공이 충북 청주 선수 수비 손에 맞으면서 페널티킥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거는 볼이 명백하게 앞에서 굴절이 됐기 때문에 PK가 아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0: 그러니까 의도한 공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굴절된 방향이라는 네. 거죠.
2: 바로 앞에서 해서 피할 수 없었다 이런 네.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일단은 상황 자체도 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승리를 놓쳤다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1: 네, 뭐 가장 결정적인 상황은 이제 후반 추가 시간, 이날 추가 시간에 9분이 주어졌는데 이제 9분이 다 끝나가던 시점에 수원이 새롭게 영입한 리투아니아 국가대표 공격수 두비츠카스 선수가 헤더 득점을 성공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코어가 3대2로 뒤집어졌는데 이후에 주심이 득점을 인정하는 시그널을 했다가 한 20여 초, 30여 초 지난 뒤에 골을 취소를 하고 그냥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VAR이라든가 온필드 리뷰 등을 통한 어떤 발표 없이 그냥 득점을 취소해버렸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납득이 되지 않아가지고 수원 팬들이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서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제 심판들을 기다리면서 해명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갔었는데요. 일단 그 장면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는 푸싱 파울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푸싱 파울이라고 보는 건 좋은데 득점을 취소하는 과정이 조금은 특별한 상황이었던 게 주심은 득점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렇다면 과연 누가 취소를 했느냐? 필드 심판이라는 좀 낯선 용어를 썼습니다. 제가 이제 협회에 정확히 필드 심판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했는데 대기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 이 득점 장면을 보면은 이날 주심을 받던 서동환 심판이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서 정확하게 그 각도로 보고 있었는데 그 주심이 인정한 것을 그것보다도 2, 30여 미터 뒤에 있는 대기심이 푸싱 파울이라고 정보를 주면서 취소를 했다. 그리고 나서 VAR에서도 푸싱 파울이라고 인정을 해서 합의체를 통해서 취소를 했다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VAR로 가는 판정의 프로토콜은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주심보다 대기심이 이것을 정확히 봤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냐. 각도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일단 대한축구협회는 경기 사흘 뒤에 나온 브리핑을 통해서 이게 아니라고 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팬들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요구하는 거는 그 당시 그러면은 주심, 대기심, VAR 심판이 주고받았던 교신 내역을 공개해달라.
0: 네.
1: 그럼 명확해지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한축구협회 아직 답이 없습니다.
0: 그러게요. 일단은 본인들의 그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백일화에 좀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 오심 논란은 잊을만하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궁극적인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2: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뭐 외국에서도 오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오심을 막을 수 있는 뭐 해결책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서우준 기자도 얘기했듯이 한국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심판의 권위는 인정해주고 심판들에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징계를 줬을 때 심판의 권위가 흔들려서 더더욱 판정을 못하게 된다라는 미명 아래 지금 거의 소통을 하지 않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길어지면서 어이없는 오심까지 나오기 때문에 팬들이 더 의심할 수밖에 없고 제가 봤을 땐 소통을 좀 더 강화하고 어쨌든 심판들도 당연히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보다는 더 잘 보려는 노력이 있지 않고서야 개선되는 게 보이지 않고서야 이 논란은 계속 가라앉진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뭐 이제 심판들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종족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누구에게나 욕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최근에 이제 자진 사임했습니다만 문진희 심판위원장이 국회 청문회 나가서
0: 네.
1: 심판을 우리가 월드컵 심판을 배출하지 못한 이유가 경기를 지면은 모두가 심판을 욕하기 때문이다라는 약간 동문서답형 답을 했는데요. 약간 심판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천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권위라는 것은 결국 실력에서 나오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오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은 VAR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의 심판들이 어떤 소통을 했는지 스스로들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상황에서는 오픈을 해야 된다고 봐요. 분명히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과거 삼선에 도전할 때 VAR 내역을 공개를 해서라도 판정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겠다고 했지만은
0: 네.
1: 3선 이후, 4선 이후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차기 축구협회장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혁신적인 좀 대안들을 갖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심 논란 속에서도 일단 승점 1점을 챙긴 수원 삼성이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K리그 2 승격 경쟁 판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2: 일단 6위까지 좀 살펴보면 수원이 말씀하신 대로 승점 1점만 얻고도 승점 37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2위 부산이 36점, 서울 이랜드가 36점인데 이 뒤를 화성이 34점으로 뒤따르고 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패를 달리고 있는 최근 무패를 달리고 있는 수원FC가 33점으로 5위, 대구가 32점으로 6위입니다.
0: 네. 뭐 굉장히 치열하게 아주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태에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선두가 바뀔 수도 있고 또 혹은 수원 삼성이 선두 굳히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K리그2는 한 라운드에 8경기를 치르는데 오늘 금요일에 6경기에 열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수원과 김해 경기는 아직 0대0 상황이고요. 그 외에 충남 아산과 안산의 경기에서는 충남 아산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포FC와 충북청주의 경기도 김포 루이스 선수의 선제골로 1대0 앞서가고 있고요. 그 밖에 경남과 대구, 화성과 서울이랜드, 용인과 부산의 경기는 아직까지 득점 없이 0대0으로 가고 있습니다.
0: 네. 자, 보면은 화성과 이랜드의 대결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36점과 34점, 3위와 4위의 대결이에요.
2: 일단 서울 이랜드가 지금 3위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한 분들이 많을 텐데 화성이 4위에
0: 그러니까요.
2: 있는 건 정말 차들이 매직이 아닌가라는 얘기.

0: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승점만 잘 얻는 게 아니라 경기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경기도 상당히 재밌고 요소 요소에 영입한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날 경기에서 화성이 서울 이랜드를 잡고 수원과 부산이 모두 패하게 된다면 화성이 잠깐이지만 1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날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어쨌든 앞서 살펴봤듯이 1위부터 4위까지 승점 차가 3점 차이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날 경기가 선두권 다툼에 좀 판도를 결정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오늘 용인과 대결을 펼치고 있는 수원에게 선두를 내준 부산 주춤합니다. 오늘 경기도 부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2: 네, 한때는 2위와 승점차를 뭐 7점까지 벌리면서 독주체제를 형성해 가는 것 같았던 부산이었는데 월드컵 휴식기 전부터 약간 이제 승을 쌓는 기세가 떨어지더니 저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는 무승부 승리 그리고 3연패 중입니다. 성남 그리고 수원과의 맞대결에서 패한 것이 좀 뼈아팠고요. 지난 주말에도 이제 서울 이랜드에게 패하면서 결국은 선두 자리를 수원 삼성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현재 용인 FC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여기서 좀 승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폭염에 밀린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기세에도 꺾이기 때문에 승격에 대한 부산의 요원 한 꿈도 멀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2: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성환 감독도 선수들에게 좀 정신적인 부분에 강한 무장을 강조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도 K리그2 일정이 이어집니다. 두 경기가 펼쳐지죠?
0: 네, 일단 전경준 감독을 경질한 성남과 천안이 맞붙고요. 또 파주와 최근 7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는 네, 박건하 감독이 이끄는 수원FC가 파주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합니다.
1: 네. 자, 그리고 내일은 K리그1 22라운드 경기도 열립니다.
2: 네, K리그1 22라운드는 토요일에 6경기가 모두 열리게 되는데 5경기 열리게 되는데요. 강원과 인천의 경기는 강원이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에 간바 오사카를 상대로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때문에 경기를 연기하게 됐고요. 나머지 5경기 일정은 모두 오후 8시에 열리는데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포항과 울산의 동해안 더비가 열립니다. 그리고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전북이 제주를 상대하고요. 부천 종합운동장에서는 부천과 광주, 안양 종합운동장에는 최근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던 대전이 안양을 상대로 원정 경기 치르면서 연승에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는 선두 서울이 김천을 상대로 원정 승리에 도전하는데 김천은 최근 서울을 상대로 4연승을 내면서 서울 킬러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K리그 순위를 살펴보면은 22라운드 관전 포인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류천 기자.
0: 일단 서울이 승점 43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밑으로 울산과 전북이 2위,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승점이 9점 차인 34점입니다.
1: 네.
0: 4위 강원이 승점 32점, 5위가 안양, 6위가 인천, 7위가 제주, 8위가 포항인데 지금 5위 안양부터 8위 포항까지의 승점 차가 2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중위권 경쟁이 치열하고요. 9위 대전이 승점 23점, 10위 김천, 11위 부천 모두 승점 23점이고 10위 강주는 승점 10점으로 조금 외딴 섬처럼 좀 떨어져 있습니다.
1: 네. 자, 서울의 독주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자, 그리고 보면은 안양이 5위라는 게 조금 놀랐습니다.
2: 네, 안양이 최근에 또 연승을 달렸고요. 이제 뭐 유병원 감독이 상대 맞춤 전술을 굉장히 잘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의 기여도와 국내 선수들의 어떤 활약이 상당히 잘 어우러지는 팀인데 결국 선수라는 것은 누가 쓰기에 따라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팀이 딱 안양인 것 같아요. 특히 토마스라는 팀의 전술적 핵이 시즌 도중에 울산으로 이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백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또 휴식기 동안에 유병원 감독과 선수들이 전술적 준비를 잘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팀 K리그 선수들은 주중에 폭염 속에서 맨시티와의 친선 경기를 치렀습니다.
0: 네, 저도 이 자리에 다녀왔는데 정말 앉아 있어서 더운데 선수들이 뛰는 걸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맨체스터 시티에 1-3으로 패했고요. 사실 맨체스터 시티는 감독을 엔조 마레스카 감독으로 교체한 이후에 뭐 최근 팀 만들기를 이어가고 있고 오히려 팀 K리그보다 더 완벽한 전력으로 경기를 하면서 사실 팬들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지만 한여름 밤에 좀 즐거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끝나고 이제 인터뷰에서 기성용 선수도 그렇고 뭐 이승우 선수도 그렇고 역시 세계적인 선수들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토요일인 내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리그2와 K리그1 경기들이 이어지고 9일 일요일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강인 선수의 데뷔전이 기다립니다.
2: 네, 맨체스터 시티가 한국에서 계속 머물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일요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또 친선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그동안 이제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국으로 입국한 아틀레티코 선수단하고 반갑게 또 인사를 했습니다. 뭐 시메오네 감독이 굉장히 이강인 선수를 반겨주면서 환영을 해줬고요. 7일부터 이제 첫 팀 훈련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 코치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보낸 트레이닝 코치와 함께 서울 FC 서울의 클럽하우스에서 훈련을 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팀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서 의미 있는 데뷔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1: 그렇습니다. 축구 팬들에게는 즐거운 주말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대표팀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네,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류청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상황은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이번엔 압수수색까지 당했죠?
2: 네, 축구협회 창립 후 첫 압수수색이었는데 일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단에서 충남 천안에 있는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광화문에 있는 축구회관, 물론 지금은 축구협회 여기 있지 않지만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 네. 자, 뭐 굉장히 어수선한데 어떻게 정리될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수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에 있을 평가전 상대가 정해졌죠.
3: 네, 먼저 이제 10월에 상대하는 팀들 두 팀 먼저 공개가 됐었는데 남미의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경기를 하는 것이 확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에콰도르 우루과이가 9월에 한국을 찾는다는 일정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9월 24일에 에콰도르, 9월 28일에 우루과이, 10월 2일에 베네수엘라, 10월 6일에 우즈베키스탄과 경기를 치르는데요. 피파가 이번 이제 9월, 10월부터는 A매치 윈도우를 두 개를 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약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4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 약간 우리 입장에서도 대표팀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트레이닝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상대들이 너무 남미팀에 쏠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2: 근데 뭐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미팀들이 자주 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월드컵이 끝나기도 했고 대륙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남미팀들이 이 4연전 동안에 아시아 안에서 좀 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유럽은 또 유럽대로 일정이 많고 여러 대회들이 유럽 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유럽 팀들이나 그리고 또 이제 한국보다 조금 떨어진 아시아 팀들과 하기보다는 남미 팀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도 같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9월과 10월 네 경기를 임시 감독이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지도자가 임시로 우리 대표팀을 이끌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지원서 접수 마감은 이번 주까지죠?
3: 8월 9일까지입니다.
1: 네.
3: 예, 8월 9일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제 30일에 접수를 시작했으니까 열흘의 시간을 준 겁니다. 열흘 동안에 이제 각 항목에 맞는 요강에 따르는 서류 전형들을 좀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국내외 감독들은 그 서류를 제출한 상황이고, 이제 8월 9일에 그것이 마감이 되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각 그 후보들에 대한 평가 이후에 몇몇 인물들에 대한 순위를 놓고 이제 면접 평가를 진행을 해서 최종 감독 후보자를 8월 내에 협상을 완료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1: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해진 내용으로는 8월 안에 임시 감독 선임을 완료하겠다라는 게 목표인데, 그런데 또 전해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임시 감독도 괜찮다 뭐 그러더니 벤투 감독이 지원을 안 한다, 임시 감독에는,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2: 네, 일단 벤투 감독이 임시 감독이 지원 안 한다는 보도가 나온 거는 사실이고,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우려했었던 임시 감독 체제 그리고 지금 이제 공개 채용 절차에서 아무래도 여기서도 뭔가 상처를 입게 된다면 자신의 평판이나 그리고 이제 또 임시 감독을 잘한다고 해도 공개 채용 절차가 다시 열리는 정식 감독 선임할 때는 또 플러스 될 수 있다는 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이런 위험을 안고 이 임시 감독 체제에 지원할 세계적인 감독은 사실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1: 네. 그렇다면은 계속 그 하마평에 오르내렸던

0: 감독들의 이름은 좀 듣지는 못했고, 물론 저의 취재는. 다만 이게 어쨌든 임시 감독 체제이고 시험을 한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뭐 에이전트들도 그렇고 외국 감독들도 그렇고 아예 공식 절차에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도 우리 대표팀에 관심을 보였었던 호주 출신의 그레엄 아놀드 감독이 최근에 임시 감독직에 지원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라크 대표팀하고 계약 연장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독들 상황이 벤투 감독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지만 막상 이제 9월과 10월 그리고 11월 요 차례 임시 감독으로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좁아지니까 약간 이 기간에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혹여나 이때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자신의 커리어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나은 선택지 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큰 반면에 포획 감독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선택지들을 다 지우고 지금 한국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언급된 이름 중에 하나가 스페인 출신 도메네크 토렌트 감독입니다. 이분은 어떤가요?
0: 일단 도메니코 토렌트 감독은 펩 가르디올레 감독, 그러니까 전 맨체스터 시티 감독과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에서 한 10년간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멕시코 리그 몬테레이를 이끌고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16강까지 가긴 했는데 뭐 이분도 지원한다, 지원했다 라는 보도가 많은데 아직까지 확실한 건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디까지는 취재이지 이 서류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데 다만 앞서서만은 계속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런 좀 유명하거나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있는 감독들이 저는 지원서를 넣는다고 해도 이후의 절차에서 다른 좋은 선택지가 나오거나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 나오면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사실 이 모든 게 축구협회가 정상화가 빨리 돼야지만 좀 안정이 될 것 같은데 축구협회장 선거가 일단 앞선 큰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 네, 아직까지도 뭐 선거 일자에 대해서는 가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신에 지금 가버넌스 구조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이제 대한체육회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K축구혁신위에서 이번 주 초에 진행됐던 비대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선거인단을 기존에 알려졌던 1만 명 수준도 아니고 2만 명 수준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여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 정몽규 회장이 사선 당시에 이제 선거인단 최종적으로 이제 선거에 참여한 인단이 한 192명이었는데 100배 가까이 늘게 되는 네. 네, 엄청난 규모의 선거가 이 안대로라면 치러질 것 같습니다. 네,
2: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소식을 끝으로 인사를 드릴까 하는데요. 아마 주말에 축구장을 직접 찾는 팬 여러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아직까지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꼭 건강관리 주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장 가는 길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정 기자, 류청 기자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오늘 가을의 시작이라는 절기 입추였지만 낮 기온이 서울 38도, 경남 밀양은 40도까지 오르면서 극심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이 열기가 밤에도 채 식지 못해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27도, 세종과 광주, 포항 26도 등으로 많은 지역에서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아 폭염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38도까지 올랐던 서울의 내일 낮 기온은 35도, 대전과 전주 36도, 대구와 부산 33도 등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올라 폭염특보는 계속 발효 중이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과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제주 31도, 강릉 28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강원 동해안에는 30에서 많은 곳은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는 최고 80mm의 비가 오겠고요. 서울 등 그

0: 학계 지역은 내일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가을이 시작된 단 입추에 폭염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관측일에 최고 기온을 경신한 지역에 속출했습니다.
1: 서울 노원구와 경기 하남시는 낮 기온이 40도를 넘겼습니다. 서울 기상관측소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정희지 캐스터, 서울은 올해 최고 기온이 매일 바뀌네요.
2: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공식 기온을 관측하는 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낮 이곳의 기온이 38도를 기록해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서울의 공식 기온 38도는 1907년 이곳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후 7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역대 입추만 놓고 보면 119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이곳은 바람이 잘 통하고 바닥에 잔디를 깔아놨기 때문에 실제 도심 아스팔트나 인도와는 기온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낮 서울 노원구의 자동기상관측 장비에선 40.2도가, 경기 하남 덕풍동에선 40.8도가 찍히기도 했습니다.
0: 네, 오늘 전국 평균 기온도 올 들어 최고였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운영하는 668개 기상관측소의 최고 기온 평균이 35.7도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경북 구미, 전북 부안과 남원, 충남 보령, 홍성에선 관측 이후 최고 기온이 새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주말부터는 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호남 지방에 내려진 폭염 중대 경보는 모두 해제되고 폭염 경보로 단계가 낮아졌는데요. 극단적인 더위는 누그러져도 폭염특보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한낮의 열기를 이어받아 서울은 지금도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16일 연속 열대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희지 기자, 강바람 쐬려고 나가신 분들이 좀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3: 네, 제가 2시간 전부터 한강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씩 불어오는 강바람마저 후텁지근하고 등에 땀이 날 정도로 무덥습니다. 해가 진 지금도 서울 기온은 34도로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전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무려 16일 연속입니다. 공원을 찾은 시민들도 연일 계속되고 있는 더위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 평소보다 오늘이 제일 더운 것 같긴 해요. 저녁인데도 이렇게 더울 줄은 몰라가지고 땀을 많이 흘린 것 같긴 해요.
5: 밤에도 너무 더울 것 같아서 그냥 집에 있으려고요.
6: 저는 부츠를 계속 벗고 싶을 정도로 너무 더웠어요.
3: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간도 길어졌지만 밤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서 이젠 열대야를 넘어 초열대야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낮 폭염뿐 아니라 이런 밤더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심혈관 질환자 등 더위에 취약한 분들은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또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0: 공식 기온이 38도, 일부 지역은 40도가 넘었던 서울의 한낮은 말 그대로 펄펄 끓었습니다. 한증막 같았던 서울의 입추를 심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눈을 뜨기 힘들 만큼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하루.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올라 도심 곳곳을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봤습니다. 붉게 물든 아파트 단지 온도는 50도를 넘어섰고 잠실대교는

0: 마치 용암처럼 열기를 뿜어냅니다. 차들이 바삐 오가는 도로도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한강과 비교하면 인근 열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건물 아래로 내려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1: 사우나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 진짜로 체감되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버스 정체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엔진 옆에 열기가 그대로 다 전해지는.
2: 서울 잠실역 인근 버스 정류장입니다. 강한 햇빛과 버스의 열기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버스 정류장 의자를 비춰보니 새빨갛게 물든 모습입니다.
0: 버스가 오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정류장에 편히 앉아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3: 버스 좌석은 여름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앉진 않았던 것 같아요. 더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0: 오후 1시 반, 이제 곧 가장 뜨거워질 시간.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 도로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4: 진짜 덥네. 진짜 더워. 얼음을 이렇게 넣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5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걸 6개가 필요해.
0: 오늘은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 서울은 역대 가장 더운 입추를 맞았습니다. KBS 뉴스 심사합니다.
5: 극심한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건설 현장은 재해 우려가 큰 곳입니다. 노동당국이 폭염 취약 사업장 천여 곳을 선정해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점검 현장을 김정대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6: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들어섭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노동자 700여 명의 쉼터, 휴게시설입니다. 에어컨은 제대로 가동되는지, 보랭장구는 지급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7: 콘크리트, 철근 등 옥외 작업자들은 다 냉각 조끼를 다 지고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6: 식수 보관소에선 생수와 얼음물이 충분한지 살펴봅니다.
7: 얼음물도 있나요? 얼음물.
8: 얼음물은
7: 제빙기?
8: 별도로 저희들이 냉동 공간 따로 있습니다.
6: 오후 들어 최고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자 옥외 작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9: 그래서 아침에 일부는 조출을 해서 조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토목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더우니까 능률이 안 나니까.
6: 지난해부터는 폭염 대응도 법적 의무가 됐습니다. 체감 온도 33도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당국도 올여름 전례 없는 폭염에 5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특별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7: 산업 현장에서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제의라고 생각합니다.
10: 이종민 광주지방근로노동청 근로감독관.
7: 폭염 안전 기본 수칙만 잘 지킨다고 하면.
6: 또 사업장별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고 불시 점검을 계속 확대해 산재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5: 고등학교 야구대회는 오전에만 경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폭염엔 충분치 않은 조처였습니다. 눈도 잘 안 보인다는 호소가 나오고 어지러워 주저앉는 선수까지 나왔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서울 목동 야구장.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지만 이미 태양은 불타올라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지열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뜨겁게 달아오른 그라운드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경기장은 이미 붉게 변했고 한복판의 열기는 5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불볕더위를 피할 수 있는 건 잠깐의 공수교대 시간이 유일한데 선수들의 얼굴은 이미 녹초가 됐습니다.
12: 인조잔디가 뜨거워가지고 계속 아래에서 올라와가지고 좀 지쳤는데 감독님께서 얼음 손을 닦아주셔가지고 정신 차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식이 약간 좀 흐려지거나 약간 좀 시력 저하라던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1: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1루에 출루해 있던 제주고 선수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은 겁니다.
12: 안타를 치고 제가 1루 베이스를 밟자마자 약간의 어지러움이 있어가지고 감독님께서 어지러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멈추고 하라고 하셔서 그 말이 생각나서 멈추고 했던 것 같습니다.
11: 더위에 고통받는 건 관중석의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3: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더워가지고 좀 힘들고 선수들이 더 힘들겠죠. 조금 늦게 이렇게 경기를 좀 치르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 프로야구는 이번 주말까지 경기가 취소된 가운데 프로축구는 경기 시간을 오후 8시로 30분 늦춰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8월 개최 경기에 한해 관중들이 얼린 생수를 반입하는 것을 특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5: 더위를 피해 산에 오른단 말도 요즘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등산하다 온열 질환을 겪는 환자가 늘고 있고 결국 50여 곳이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됐습니다. 실제 이 등산로 상황은 지금 어떤지 이세훈 기상전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4: 폭염 중대경보 속에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은 한낮 직접 도봉산에 올랐습니다. 폭염 취약 탐방로로 가는 길. 산행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나무 그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15: 네, 얼마나 더운지
16: 땀이 말도 없이 나오네요.
17: 여태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날씨 중에 제일 더운 날씨 같아요.
14: 한 시간쯤 더 오르자 폭염에 달궈진 바윗길이 펼쳐지더니 신발도 버티지 못할 만큼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폭염 취약 탐방로 송추 남능선에 접어든 겁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이어져 햇볕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곳곳에 그늘이 있긴 하지만 가파른 능선을 따라 올라오다 보니 체력 소모가 심해 쉽게 지치는 구간입니다. 체온은 순간적으로 38도까지 치솟고 정상부 바위에서 감지된 온도는 50도를 훌쩍 넘깁니다. 올해부턴 이 같은 구간 55곳이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됐습니다.
15: 그늘이 없거나 경사가 급하거나 그런 탐방로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폭염특보 시에는 피할 수 있도록.
14: 산행 중 지난해 여름에만 240여 명이 구조되는 등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 일수가 늘수록 급증해 구조 건수는 2022년 160여 건에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산 속에선 구조도 하산도 쉽지 않아 위험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졌을 땐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산행은 자제하고 등산을 하더라도 취약 탐방로를 피해 그늘이 많은 계곡 주변을 이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세훈입니다.
5: 온열 질환자가 또 200명 가까이 늘어나며 누적 3천 명에 육박해가고 있습니다. 건물 밖에서 일하던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가축 피해도 8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어제 하루 추가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85명입니다. 최근 사흘간 매일 200명대 환자가 나오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는 2,872명으로 숨진 사람은 23명입니다. 어제 추가 사망자는 없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9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348명, 경남과 경북, 전남, 광주는 200명대 수준입니다. 발생 시각은 밤낮을 가리지 않지만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발생한 온열 질환자도 370명에 이릅니다. 열대야로 밤새 기온이 떨어지지 않은 데다 이른 아침부터 더위가 시작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 25%, 길가와 논밭이 각각 12%였고 집도 8%를 차지했습니다. 가축 피해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축사 안팎의 온도와 습도가 급격히 오르며 어제까지 돼지와 닭, 오리 등 가축 83만 마리가 퇴사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도 늘어 넙치 등 양식 물고기 56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거점 경로당 6천여 개를 지정해 평일과 주말 밤 9시까지 연장 운영 중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5: 우리 체온이 40도를 넘어가면 모든 장기에 손상이 오면서 치명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박광식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19: 낮 최고 기온을 경신한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70대 남성이 실려왔습니다. 도착 당시 체온은 40도를 넘었습니다.
20: 보호자가 집에 갔더니 뭐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막 의식도 처지고 비몽사몽한 정도였고 40.9도 나왔었어요.
19: 폭염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열을 식히기 위해 땀을 흘리고 피부 쪽 혈관으로 혈액을 집중적으로 내보냅니다.
21: 온열 질환에 노출되시게 되면 땀이 나서 체액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혈류량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피부로 집중이 되게 되면 다른 기관으로 가는 체액의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9: 이때 뇌에 공급돼야 하는 혈액이 부족하면 경련이나 구토, 심할 경우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신장에서는 혈류량이 부족할 경우 노폐물이 쌓이면서 급성 손상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탈수 증세까지 겹칠 경우 혈액 농도가 진해져 혈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커진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열사병은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모든 장기가 손상돼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1: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모든 내부 장기가 손상이 동시에 오고 통상적으로 2시간 이내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명률이 거의 20에서 40% 이상.
19: 고령층은 땀 배출과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지고 갈증도 늦게 느껴 더욱 취약합니다. 폭염 속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간단한 대화조차 나누지 못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5: 이 폭염이 지속되면서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온도를 승객에게 맞추다가 냉방병에 걸리는가 하면 이 덥다는 사람과 춥다는 사람, 상반된 민원에도 시달립니다.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 긴팔 옷에 장갑까지 무장한 택시기사 이남희 씨.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담아 수시로 마십니다. 에어컨을 강하게 튼 택시 내부 온도는 23도, 바깥과 10도 넘게 차이가 납니다. 종일 운행하다 보면 냉방병에 걸리기 일쑤지만 더위를 피해 택시에 탄 손님을 위해서 온도를 더 낮추기도 합니다.
2: 더 세게 이제 에어컨을 틀어달라 보니까 그런 데서 사실은 운전하는데 조금 힘이 드는 거죠. 들어줘야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19: 문이 열릴 때마다 승객과 함께 열기가 들어오는 시내버스. 에어컨을 최대로 가동하곤 있지만 승하차 때마다 앞뒤 문을 열다 보니 좀처럼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22: 시원할 만하면 이제 문을 또 열고서 또 승객분들 승하차 시키고 또 문 닫고 출발하면 또 금방 또 정거장이 도착하니까 주로 많이 덥죠.
19: 좁은 버스에서도 손선풍기를 쓸 정도로 덥다는 승객이 있고
23: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어도 더운 것 같아요.
19: 한기를 느껴 송풍구를 닫기도 합니다.
24: 운행을 마치고 종점에 도착한 버스입니다. 이 송풍구를 확인해보면 4개 중에 하나꼴로 잠겨있어 바람이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19: 승객 수에 따라 내부 온도가 달라지는 대중교통 특성상 냉난방 민원도 늘고 있습니다. 지하철 민원의 10건 중 8건은 냉난방 관련일 정도로 동시에 덥다와 춥다는 상반된 민원이 폭주합니다. 폭염 속 승객들을 위해 종일 추위를 견뎌야 하지만 기사들은 시민의 발이라는 책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0: 동물원의 동물들은 이 극심한 폭염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요? 무더위에 지친 동물들이 조금이나마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시원한 여름 특별식이 제공됐습니다. 이 동물들도 힘겨운 여름나기 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 추운 시베리아가 고향인 호랑이. 여느 때보다 극심한 폭염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물속에 살아있는 향어를 풀어놓자 쫓아가서 잽싸게 낚아챕니다. 수중 사냥을 유도해 더위를 달랠 수 있게 한 겁니다. 향어와 얼음 과일이 여름 특식으로 제공됐습니다. 원숭이들에게는 얼음과 과일이 가득 채워진 과일 빙수가 마련됐습니다. 원숭이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집어먹습니다. 수박도 한 조각씩 들고 먹으며 더위를 잠시 잊어봅니다.
26: 바나나, 블루베리, 사과 이런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엄청 많이 넣고 과일 빙수를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25: 코끼리들은 황토를 몸에 연신 뿌려댑니다. 황토가 자외선을 차단해 체온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물에 들어가 시원하게 목욕을 즐깁니다.
27: 땀샘이 다른 동물들보다 적어요. 적기 때문에 스스로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모래목욕, 물목욕, 진흙목욕 세 가지를 주로 하고 있고요.
25: 서울대공원은 오늘 하루 동안 1톤에 이르는 여름나기 특별식을 동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KBS 뉴스 임지연입니다.
0: 기록적인 폭염은 과수농가도 바짝 말리고 있습니다. 열매가 검게 타들어가는가 하면 아예 나무 자체가 말라 죽는 피해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28: 단감 주산지인 경남 김해의 한 과수원입니다. 단감이 한창 살이 올라야 할 시기지만 찌그러진 탁구공처럼 말랐습니다. 계속된 가뭄에 수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서 생육이 크게 늦어진 겁니다. 불에 댄 것처럼 열매가 검게 변하는 일소 피해도 30에서 40%에 달합니다.
29: 30년 동안 농사를 지도 이런 거는 처음이고요. 이거는 네. 지금
3: 물이 부족하니까 지금 감이 쪼그라진 상태.
28: 기록적인 폭염에 단감나무가 잇따라

0: 가 말라 죽는 곳도 있습니다. 올해 수확은 물론 내년 농사까지 기약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1: 물을 놈들보다 많이 준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고온이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나무가 다 고사되고 있습니다.
0: 올해 경남에서 폭염과 가뭄 피해를 본 과일밭은 1,409헥타르. 이 중 단감 피해가 854헥타르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년에는 고사 피해가 거의 없다 보니 관련 재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도 없다시피 합니다.
2: 나무가 고사하는 것 때문에 내년도에도 상당한 작황에
3: 길판과 경남 단감 원인농협 조합장입니다.
2: 정부 차원에서 좀 나서주시기를.
0: 농민들은 가뭄이 열흘만 더 이어져도 생육이 사실상 멈출 수 있다며 애타게 단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4: 이렇게 과일에 농작물까지 메마르면서 밥상 물가도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폭염에 취약한 잎채소들부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김 위에 밥을 펴고 달걀, 당근, 단무지 등을 수북이 올립니다. 초록색 담당은 깻잎, 시금치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6: 아이고, 시금치는 아예 금치라 손을 못 대고.
5: 비빔밥에도 오이와 상추가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폭염으로 채소값이 오르면서 버티기 힘든 지경이 됐고 이 분식집은 일주일 전 일부 메뉴 가격을 500원씩 올렸습니다.
6: 오이도 너무 비싸고 저희가 깻잎도 많이 쓰는데 깻잎도 비싸고
5: 한 달 새 시금치 가격은 130% 올라 두 배 넘는 수준이 됐고 오이와 상추는 40%대, 깻잎도 23% 올랐습니다. 더위에 약한 채소부터 출하량이 줄며 가격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평년과 비교해 가격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다지만 불안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 시장 경매 자체도 좀 예전보다 좀 적어져서 공급 수요가 안 맞다 보니까 많이 비싸요.
5: 고수온 영향으로 수산물 가격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고등어, 갈치는 1년 전보다 40% 이상 비싸고 광어 등의 가격도 크게 뛰었습니다.
8: 생선도 해주고 싶은데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고요. 그냥 오면은 그냥 한숨만 쉬고.
5: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 과일이나 축산물 가격도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할인 행사 등에 힘입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대에 그쳤지만 겪어본 적 없는 극한 더위가 8월 물가를 밀어올리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4: 이런 극심한 폭염엔 밖에서 잠깐 걷는 것도 힘들죠. 야외엔 발길이 뚝 끊기고 시원한 실내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여름철 소비 지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드넓은 여의도 공원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무 그늘도 안개형 냉방 장치도 있지만 한낮의 열기를 이길 순 없습니다.
10: 저주로 그래도 3시간 했지? 아직 그랬어요. 어제 이제 5시 40분에 개시했어요.
9: 주변 식당도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매출이 절반 가까이 꺾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10: 절반이라고 점심시간만 해도 많이 차이가 나요.
11: 저번 주도 그랬는데 이번 주가 유난히 심하고요. 그리고 올해가 굉장히 심해요. 항상 이 시기가 더워서 매출이 빠지는 시기이긴 했는데 올해가 유난히 심해요.
9: 같은 시각 대형 쇼핑몰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이곳의 이번 주 방문객은 한 달 전보다 10% 증가했습니다. 계산대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벤치마다 자리가 찼습니다.
12: 아기랑 데리고 오기 좋고 수유실이랑 이런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매일 오는 것 같아요.
9: 매출도 뚜렷한 증가세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이 백화점은 최근 8일간 매출이 전년 대비 26% 넘게 증가했습니다.
12: 요새는 절대 못 나가고요. 그냥 무조건 다 커피도 테이크아웃해서 회사에서 먹고 있습니다.
9: 걷기조차 힘든 날씨 속에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장소가 바뀌며 한쪽은 뜻밖의 특수를 누리고 다른 쪽에선 예상 못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4: 이렇게 맹렬한 폭염의 기세가 주말부터는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숨통이 좀 트이겠는데 다만 제주와 동해안 지역은 강한 비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13: 관광객으로 붐비는 서울 명동거리. 외국인들 손에도 선풍기와 양산이 들렸습니다. 관광객들도 예상치 못한 찜통 더위에 혀를 내두릅니다.

0: 일본보다 더워요. 햇살에 강해서 피부가 아픈 것 같아요.
1: 바다가 이따이 그라이.
2: 내일은 폭염 대신 제주와 동해안에 비바람이 예고됐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중국을 향하고 있는 제13호 태풍 돌핀이 밀어올린 강한 동풍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부턴 수증기를 머금은 바람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강해집니다. 곳곳에 시간당 30mm 안팎,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으론 시간당 최대 50mm가 넘는 폭우까지 예고됐습니다.
3: 주말 동안 동해안과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고
0: 기상청 예보
3: 특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2: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최대 15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 최대 100mm, 경북 남부 동해안과 제주 산지엔 최대 60mm입니다. 제주 지역엔 강풍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주말 내내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 강풍이 예고돼 항공기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제주 부근 해상과 남해상으론 최대 5m의 높은 물결도 예상됩니다. 태풍은 한반도를 비켜 지나지만 제주와 동해안 지역으론 강한 비바람이 예고된 만큼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4: 이 태풍 돌핀은 오늘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했습니다. 나무가 뽑힐 정도의 강한 위력에 현지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고 조만간 돌핀이 상륙할 걸로 예보된 중국도 벌써부터 초비상입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강풍이 나무가 쓰러질 듯 휘청입니다. 비바람이 옆으로 몰아칩니다. 태풍 13호 돌핀이 오키나와 제도를 강타했습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히기도 하고 건물 외벽도 부서져 떨어졌습니다. 중심 기압 935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5m의 대형 태풍입니다.
6: 바람이 매우 강하고 높은 파도가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NHK 뉴스의 보도입니다.
5: 시속 20km 안팎의 느린 속도로 서쪽 방향으로 이동 중인 가운데 현지 주민 25만 8천여 명에게 이미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오키나와 15,000세대, 아마미 26,000세대에선 전기가 끊겼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는 이미 텅 비었고 이 일대의 모든 공항에서 항공편 운항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13호 태풍의 중심은 오늘 밤 자정쯤 오키나와를 벗어날 전망입니다. 지난달 이후 태풍 바비와 노을이 상륙해 큰 피해가 난 중국은 오늘 10일 새벽 돌핀이 저장성 연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6: 배설비를 점검하고 결박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바람이 잦아들면 바다로 나가려 합니다.
5: 공사가 대부분 중단됐고 항구로 대피한 어선들은 밧줄로 묶인 상태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7: 장윤기에게 당한 피해자를 도우려다가 역시 장윤기에게 공격당해 다친 고등학생이 최근 의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부상당한 지 거의 석 달, 의상자 신청을 하고 두 달 가까이 지나 비로소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8: 검은 옷의 남성이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여고생을 흉기로 숨지게 한 장윤기의 범행 직후 모습입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한 고교생이 피해자를 도우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전치 4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고교생 지난달 24일 의상자로 인정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의상자 신청 52일 만, 사건 발생 80일 만입니다.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 등을 구하다 다쳐 의상자로 인정받으면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은 의상자 인정 뒤에야 이뤄지기 때문에 그전엔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크게 다쳤다면 수술비 등 목돈이 급히 필요한데 의상자 심사 기간은 점점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2022년 21일 정도이던 것이 지난해엔 약 53일로 3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의상자 인정 전이라도 긴급한 치료가 필요할 땐 국가나 지자체가 의료비를 선 지원하자는 개정안이 오늘 발의됐습니다.
9: 의상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당연히 엄정하게 진행하되
6: 생명과 직결될
9: 긴급한 치료는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8: 법안에는 거짓으로 치료비를 받거나 실제 치료비가 적게 나왔다면 차액을 환수하는 장치도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7: 월드컵 이후 경찰 수사를 받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의 축구협회에서 15년 전 비위까지 불거졌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국제경기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화영 기자입니다.
0: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호서대학교 디지털 금융경영학과 차현진 교수를 만납니다. 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우리 일상에 가져올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장점이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왜 도입에는 신중해야 하는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얘기 나눠봅니다. 결제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스테이블 코인 차현진 교수 지금 만납니다. 네, 차현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지난 시간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도입이 되면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건 뭔지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에 왜 등장을 하게 됐을까요?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1: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그 아주 기상천외한 물건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던 2009년 1월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 이게 돈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게 가격이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왜 이렇게 많이 튀느냐 하는 많은 화제와 또 비판을 몰고 다녔는데, 그 2017년에 이르러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개당 2천만 원이 넘는,
0: 네,
1: 그게 1차인지 2차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붐이 확 일어나니까 각국이 이제 규제를 강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블록체인 기술 업계에서 잠깐 비트코인과 정반대로 가격을 확실하게 한 개당 1달러 또는 한 개당 1원을 보장하는 같은 기술로서 정반대의 물건을 만들 테니 이거는 각국 정부가 간섭하거나 규제 좀 하지 마시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나온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0: 네.
1: 비트코인과 같은 기술이지만 정반대의 속성을 가졌으니 정부는 좀 봐달라. 또 그때 마침 또 페이스북 회사가 리브라라는 상품을 또 등장해서 우리도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페이스북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 속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고 달려들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눈을 뜨고 많은 관심을 그 기울이게 되었으니까요.
0: 네.
1: 등장 배경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과도한 가격 등락, 그리고 정부의 간섭, 예, 규제 이런 것들이 배경이었다고 하겠습니다.
0: 아까 코인이 만들어 보니까 처음에 말도 안 된다 그랬지만 아 이게 편리하고 좋은 점이 많구나. 근데 네, 가격이 그냥 너무 급등락하니까 이거는 올라가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 안정적인 코인을 만들어 보자.
1: 예, 그렇습니다.
0: 아, 이렇게 탄생이 됐다는 거군요. 근데 사실 금융의 어떤 핵심 하면 뭐 지급 결제잖아요.
1: 네. 예.
0: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지급 결제의 혁신이다.
1: 네.
0: 기존의 금융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다.
1: 네.
0: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지급 결제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1: 네, 그 문제는 조금 이론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0: 네.
1: 먼저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급하고 결제는 다른 것이다.
0: 네.
1: 예, 식당 가면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많이들 그러는데요. 사실 결제를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지급을 도와주는 거죠.
0: 그렇군요.
1: 지급수단인 신용카드를
0: 예,
1: 내든지
0: 네,
1: 현찰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하는 거고요. 신용카드로 우리가 물건값을 치르거나 음식값을 치르면 그게 한 달 뒤에 제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또 일주일 뒤에는 신용카드사에서 그 물건 판 주인한테 돈을 입금을 해 주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게 결제지요.
0: 아.
1: 그래서 결제는 현재로서는 요구불 예금을 관리하는 은행만 하는 일이고 지급은 누구든지 뭐 전자화폐가 되든 어음을 쓰든 수표를 쓰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이야기고요.
0: 네.
1: 지급과 결제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까지 컴퓨터 시스템이 도입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급은 당장 이루어지지만 결제는 최소한 하루가 걸립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음식을 배달해 먹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그게 다음날은 돼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금융기관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청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지금 즉시 서울과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만나서 직접 돈을 주고받은 것처럼 지급과 결제가 순간적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니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진보한 것이고 금융 안정 차원에서도 완벽에 가까운 것이죠.
0: 네.
1: 지금은 현찰밖에 그 기능을 수행을 못하는데 멀리 떨어진 사람끼리도 현찰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 면에서는 그 뭐 각종 페이라든지 신용카드 또는 과거의 어음수표를 대체하는 가장 우월한 지급수단이 등장한 것만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0: 예, 그 현금 동시에 주고받는 거랑 똑같다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잃어버리면 이제 끝이죠, 그러니까.
0: 그러네요. 예. 예. 그 해외 송금할 때도 그 얘기를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해외 송금할 때 진짜 좋다.
1: 그렇죠.
0: 예.
1: 그 미국의 친척이나 아들 유학생 보내놓은 부부 집안에서 가장 잘 알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은행을 통한 수수료보다는 수수료가 싸게 들고 주 7일 24시간 언제든지 은행이 문을 닫았더라도 보낼 수가 있다. 뭐 그런 장점이 있지요. 그리고 금융당국 면에서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과 결제가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돈을 먼저 송금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금융 시스템 면에서도 그 굉장히 바람직한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0: 이 지급 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산업이나 금융,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1: 고도의 컴퓨터 기술을 동원한 그리고 자본력을 가진 IT 업체가 뛰어드니까 은행업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은행은 다른 일을 하게 되겠죠. 은행이 지금까지 그 부차적인 업무로 생각했던 회사채 투자나 주식 투자 쪽으로 이제 돈이 이제 자금을 운용하면서 은행업과 증권업의 구분이 흐려지는
0: 네.
1: 금융산업 면에서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0: 금융산업이 재편되겠네요.
1: 예.
0: 예.
1: 그러다 보면 증권은 재벌이 가져도 되는데 은행은 재벌이 가지면 안 돼 하는 우리 금산분리 원칙. 우리나라는 1956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한 70년 동안 거의 뭐 금융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금산분리 원칙도.
0: 왜냐하면 은행은 좀 공적인 네.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1: 그런데 예, 예. 아무나 은행업에 도전하고 은행도 다른 일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왜 금산분리를 그토록 은산분리를 그토록 반대를 하고 막는 것이지? 하는 근본적인 이제 질문이 제기가 되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70년째 헌법 다음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던 금산분리 원칙도 변형이 될 수 있는 그 계기가 생겼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있어서 우리 정부하고 은행권의 입장은 지금 어떤가요?
1: 공식적으로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정부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다른 거 다 혁신도 좋지만 그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G20 국가 중에서도 이제 평균 이상의 그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 잘못된 시도 하나 갖고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면 외환 위기 같은 것을 또 겪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기축통화 국가는 아니니까요. 그 가급적이면 조심스럽게 가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거를 은행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 보거나 IT 업종에서 보면 아니 지금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이 은행 중심인데 그것의 안정성을 흔들지 말자는 이야기는 결국 은행의 기득권을 계속 보호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0: 네.
1: 해서 좀 못마땅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올 가을 국회에서

0: 간에 어떤 점으로 이제 귀착이 될 것 같습니다.
1: 차 교수님의 입장은 어떤가요?
0: 저는 개인 의견이 뭐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전혀 새로운 기술을 통해 전혀 새로운 금융 환경이 열린다면 공정 경쟁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가자.
1: 예.
0: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용자 보호다.
1: 네.
0: 은행 예금은 국가가 개입해서 예금 보호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1인당 1억 원까지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래서 뭐 파산을 해가지고 2년 전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팀원, 위메프, 머지포인트 주로 중소기업 또는 서민들이 많이 샀거든요. 할인율이 네. 좋다고 해서 그게 파산이 됐을 때 많은 낭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래서 예금은 정부가 보호해주고 또 머지포인트나 이런 뭐 선불 충전 카드는 정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불균형이 문제가 생겨서 그게 더 위험하다. 그래서 이용자 보호가 첫 번째고
1: 네.
0: 두 번째는 공정 경쟁이고
1: 네.
0: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닌가 생각해서 최근에 발표한 제 책에도 이제 그 두 개를 제일 중요한 두 요소로 제가 내세웠었습니다.
1: 그 저는 어떤 안정성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예금자 보호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은행이 그렇죠. 대출 금리 오르면 은행 돈 많이 벌잖아요.
0: 네.
1: 예대 마진 가지고
0: 예.
1: 그렇다고 예금 금리는 조금 올려주고
0: 네.
1: 그런 것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공정한 경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하거든요.
0: 예. 그건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은행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1: 네.
0: 일단 설립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허리를 펴고
1: 돈 장사잖아요.
0: 돈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그거는 우리나라의 진입 장벽을 너무 두껍게 설치한 금융 감독의 문제이고 은행은 배부른 장사를 하니까 혼 좀 나야 된다 하는 그런 감정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지향을 해보자 하는 것이
1: 네.
0: 제가 은행계에서 39년 동안 이제 있으면서 느꼈던 그 저의 소견입니다.
1: 제가 지난 시간에 통화주권 문제를 조금 걱정했더니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고 미국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만들면 당연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그 활용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 안 좋은 쪽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0: 예. 그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요.
1: 네.
0: 그 한국은행법 57조인가에 그게 있어요. 그 한국은행권은 법정 화폐라서 그거를 지급했을 때 거부를 못 합니다. 그냥 받아야 됩니다.
1: 아.
0: 예. 그래서 물건 값을, 아유, 저는 저기 장사하기 귀찮으니까 저기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세요. 저는 원화 싫습니다. 하고 가게 주인이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1: 네.
0: 스웨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은행 가기 싫으니까 현찰은 안 받습니다. 신용카드로만 물건을 팔겠습니다. 하는 것도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법상으로 한국은행권은 법정 화폐로서 모든 거래에 그 무제한 통용이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스테이블 코인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원화랑은 경쟁을 안 할 것이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1: 네.
0: 통화 주권이란 말은 좀 과도한 걱정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1: 그래도 네. 우리나라 이제 뭐 한류 때문에 외국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0: 네.
1: 이제 그분들 따로 원화로 환전 안 해서 와도 되는 거잖아요.
0: 예, 그러면 좋은 일이죠 우리나라한테.
1: 아, 그런 건가요?
0: 예. 우리나라 와서 돈을 쓰고 싶은데 그 수수료 아끼겠다고 와서
1: 예.
0: 많이만 써주면 되죠 뭐.
1: 아, 상관없군요.
0: 네.
1: 또. 네. 제가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적 장치가 좀 필요하다. 스테이블
0: 네.
1: 코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결제 수단을 도입하려면. 그래서 지금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논의가 되고 있죠.
0: 네.
1: 어떤 내용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0: 한 2년 전부터 여야 국회의원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법률에 관심을 갖고 그 제정 작업에 착수를 해서 현재 한 10개 정도의 법률이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고 최근에 정부도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 전략 중에 하나로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하반기에 반드시 제정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은행, 비은행 할 거 없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필요한 그 발행 조건하고 영업 행태 규제 이런 것들을 두루

0: 담을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 큰 내용은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 제정된 클래리티 법이라든지 지니어스 법,
1: 네.
0: 그 뭐 유럽의 미카, 일본의 자금결제법 같은 것들을 종합한 그런 법률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진짜 중요한 그 핵심은 아직도 좀 잘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요?
0: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어떤 기관이 하도록 할 것이냐.
1: 글쎄 말이에요. 우리 돈은 예.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데
0: 네.
1: 이건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0: 발행은 뭐 이론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은행이 발행할 수도 있고 이제 비은행이 발행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1956년 이후에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재벌이 다른 건 다 돼 은행을 소유하거나 경영해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빌미로 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돈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은행만이 해왔던 요구불 예금 수취에 해당을 합니다.
1: 네.
0: 삼성 계열사, 삼성그룹이 증권사는 갖고 있고 보험사는 갖고 있는데 은행은 갖고 있지 못하는데 여태까지 그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네이버하고 두나무가 작년 말에 합병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고 다른 IT, 중견 IT 업체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이나 현대는 안 되고 네이버나 두나무는 된다 하면 이거는 굉장한 그 무원칙한 원칙이 원칙이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아마 이번 가을의 입법 과정에서도 그것이 아마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요?
0: 그 일단 뭐 자본금이 이제
1: 예.
0: 충분해야 되겠고요.
1: 그 이제 은행에다 예. 맡겨야 되니까요.
0: 그렇죠.
1: 네, 내가 뭐 100달러를 발행하려면
0: 네.
1: 100달러를 맡겨야 되는 거죠.
0: 예.
1: 네.
0: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는 손실에 대비한 충분한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
1: 네.
0: 뭐 몇 조 원 정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객한테 받은 돈은 이거는 제3의 금융기관에 신탁을 해라. 나도 손 못 대는 돈으로 맡겨놔라.
1: 아.
0: 기프트카드 같은 커피숍의 기프트카드는요.
1: 네.
0: 그걸 발행한 커피 업체가 그 돈을 갖고 매장을 넓히거나 새 기계를 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도 그렇고요.
1: 네.
0: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안 돼. 고객의 돈이니까 당신 금고에서 띄어가지고 제3자에다 맡겨. 그런 규제를 하는 것이 공통적인 규제고요. 또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면은 그 미국처럼 갖고 있으면 딴 마음 생기니까 가장 안정적인 국채로만 갖고 있어.
1: 네.
0: 그런 규제를 덧붙이는 나라도 있고.
1: 미국은 지금 국채로만
0: 예,
1: 지금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되나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면.
0: 예, 그렇게 지금 규제를 몰고 가고 있고요.
1: 네.
0: 또 영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곧 예금의 수취이기 때문에 은행하고 똑같이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맡겨. 이런 것까지 검토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에 대한 규제가 은행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가 돼가면서 은행과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의 경계가 지금 흐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그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1: 이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네요. 이게 정부가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라는 것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1: 네.
0: 좀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기존의 금융업으로만 접근을 하면 기존의 금융 감독 당국이 계속 그 설립과 영업 행태를 감독하는 게 맞는 거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새로운 거니까 그 다른 시각으로도 봐야 된다 본다면 미국처럼 예금보험공사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공사에 해당하는 FDIC 연방예금공사가 설립이나 자금운용에 같이 관여할 수도 있고 어음이나 수표의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법무부도 관여가 될 수가 있고
1: 네.
0: 또 전자지급수단이라는 면에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도 관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는 그 법무부, 공정위, 금융위, 또 외국환과 관련되면 기재부와 한국은행까지 관련이 되죠. 이 여러 개 기관들이 아마 그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제 제가 의심이 많아서 이게 정말 스테이블 코인이 믿을만 할까. 물론 이제 말하자면 뭐 100원어치를 하려면 100원어치 담보를 맡겨놓으니까 예. 안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또 그 맡아놓은 데가 갑자기 부실해지면 네. 어떡하나
0: 예.
1: 이런 걱정도 저는 사실 되는데요.
0: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1: 예.
0: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부정적으로 보거나 은행만 그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 몇 년 전에 그 테라 루나 사태가 났을
1: 네.
0: 때 US 테더가 1달러당 살짝 1달러에 못 미치는 한 93, 92센트로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거 봐라. 스테이블 코인은 불안한 것이야. 하고 그걸 그 공격 삼아서 그걸 빌미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도 앞으로 은행만 발행해야 돼. 이렇게 몰고 가는 측이 있었고요. 비은행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의 말로는 무슨 소리냐. 그때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라는 은행의 파산 때문에 벌어진 것이지 스테이블 코인이 잘못한 게 아니다.
1: 예.
0: 은행이 파산해서 이쪽이 피해를 묻힌 걸 갖고 그 책임을 스테이블 코인한테 돌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그 책임을 또 은행계에다 또 돌리면서 서로 막 지금 싸워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진짜 한 개당 1달러 또는 1원의 가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여부는 아직 그 충분한 경험 역사가 짧으니까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설왕설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1: 네.
0: 네.
1: 하긴 뭐 예금을 맡겨도 은행이 망하면은 손해를 보잖아요.
0: 예.
1: 그런 일은 뭐 예. 거의 없다고 우리가 보지만.
0: 예.
1: 네.
0: 그러니까 예금 보험 제도가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해 주는 거라서
1: 네.
0: 그 정도라면 스테이블 코인도 그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일정 한도까지는 정부가 보장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겠고요.
1: 네.
0: 또 어음 수표랑 또 좀 비교하게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 수표법에 따르면요. 부도 수표 내면 중소기업 사장이고 뭐고 잡혀갑니다.
1: 네.
0: 형사상 뭐 3년 이하의 형을 받는데 대기업 자본금이 풍부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는 나는 감옥에 안 간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는 충분히 보호해 주고 발행업자가 파산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수표법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1: 네.
0: 저는 제 책에서 스테이블 코인 부정수표 단속법처럼 부정스테이블 코인 단속법도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은 잘못 발행하면 감옥도 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발행하는 것이니
1: 네.
0: 안심하고 쓰십시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저는 감옥. 그건 덜 중요한 것 같고요.
0: 예.
1: 감옥 가면 뭐예요?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예, 몸으로 때우고 돈 막 네. 왕창 벌어서
0: 예.
1: 어디다 이렇게 묻어놓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0: 예.
1: 예.
0: 그렇다면 이제 자금 운용에 제한을 둬서
1: 네.
0: 그 고객의 돈은 100% 신탁에 맡겨라 또는 중앙은행에 예치해라 하는 그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1: 네.
0: 같은데 전임 한국은행 총재를 지내셨던 이창용 총재께서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래도 은행 중심이 돼서 발행이 돼야지 그 믿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또 스테이블 코인이 준비 없이 발행이 되면 외국환 관리가 안 된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나가는 돈이 감시가 안 되니까 위험하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지급수단이 기존의 자기압수표라든지 어음수표 이런 것들과 등가로 교환이 되려면 이용자 보호가 우선이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0: 그것도 이제 제가 책 후반부에 썼던 것인데 이거를 이제 금융이란 차원에서 크게 보면은요 그런 것 같아요. 저기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한테 예금은 받고 대출을 하지 않는 그런 산업 아닙니까?
1: 네.
0: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우체국입니다.
1: 아,
0: 그렇죠.
1: 그러네요. 예금은 예. 우체국 예금은 있는데 대출은 안 해줘요.
0: 하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게 또 세계적으로 보면요, 그런 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슬람 뱅킹입니다. 이슬람 뱅킹은 그 기독교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대부업 이자 수취를 금지하기 때문에
1: 네.
0: 불특정 다수한테 돈을 받아서 보관만 하지. 예금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1: 이자 안 줘요?
0: 예. 이슬람 뱅킹 주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이슬람 뱅킹이 받은 돈은 은행이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해요.
1: 네.
0: 그래서 이슬람 뱅킹, 이슬람 국가에서는 은행과 증권사의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상.
1: 네.
0: 자본금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1: 이자 안 주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맡겨요?
0: 송금하는데 편리한 부분이 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예. 금융 철학과 시스템으로 보면 금산 분리의 재검토
1: 네.
0: 그리고 이슬람 뱅킹으로의 접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거라서
1: 네.
0: 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입법을 우리가 야물딱지게 잘하면요.
1: 네.
0: 그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가장 모범적인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 하는 네. 것들을 제가 여의도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 저는 이틀 동안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뭐 기술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아니 세상이 빠르게 변하구나 하는 걸 느꼈지만 아 돈에 대한 철학을
0: 네.
1: 다시 내가 재정립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게 됐습니다.
0: 네.
1: 예. 예.
0: 그 돈이 나온 지가 기원전 7세기경에 나왔는데 그동안 돈 문제를 아무도 생각 안 하다가
1: 네.
0: 이제 돈이 뭐지? 라는 네. 것을 새롭게 이제 고민하는 아주 이상한 숙제를 줬어요. 스테이블 코인이요.
1: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 책 은행 너머의 금융을 출간한 호서대학교 디지털 금융경영학과 차현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입추인 오늘 서울지방 낮 최고기온 38도로 올 들어 가장 높았고 입추 기온으로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35도 안팎의 폭염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열대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폭염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동해안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모레는 경남권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 강수량 강원 영동 지방은 최고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 100mm가 넘겠습니다. 그 밖에 중서부 지방과 호남 경상권 내륙은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40mm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세종, 광주 26도, 서울 27도 예상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세종 36도, 서울, 인천, 광주, 대구 35도, 부산, 울산 33도, 제주는 32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2.6도, 습도 59%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전국적으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1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5일 이후 온열 질환자는 모두 2,800

0: 2명, 사망자는 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온열 질환자의 77.3%는 남성이었고 34.1%는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62%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로부터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6시간의 회의 동안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에 대한 신속 실행 방안이 폭넓게 개진됐으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당시 피해자를 구하려다 중상을 입었던 고교생이 사건 발생 80일, 의상자 신청 52일 만에 의상자로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의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고등학생 A군을 의상자 9급으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A군은 지난 5월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피해 여고생에게 도움을 주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손과 목을 다쳤습니다. 이번에 A군은 의상자로 인정받았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으며 의료급여 등 대부분의 지원이 의상자로 인정된 후 받을 수 있는 등의 제도적인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다음 달부터 수사 과정에서 가족관계로 인한 이해 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가족사건 상피제를 실시합니다. 경찰청은 오늘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 회의 후 이같이 밝히고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존 비속 상피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광주 광산서 소속으로 10년 넘게 근무했고 장윤기의 큰아버지 또한 전남 지역의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알려지며 가족 사건에 이해 충돌 논란이 임바 있습니다. 올 상반기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한국과 대만의 수출액이 처음으로 일본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오늘 한국, 일본, 대만의 무역 통계 등을 분석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수출액은 4,963억 달러, 대만은 4,166억 달러로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의 수출액은 3,844억 달러로 약 10%가량 늘어나는 데 그치며 한국과 대만에 뒤처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AI 반도체 수요의 폭발적인 확대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도체 공학회가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제를 일률적으로 유지할 경우 미국이나 중국 등 경쟁국들에게 추월당할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반도체 공학회는 오늘 입장문에서 연구개발직에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학회는 또 유연한 시스템이 실효를 거두려면 관리자는 근무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업무를 평가해야 하며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에 배우자 수행 직원이 동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최근 선관위가 노 전 위원장 해외 출장 중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는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극심한 폭염의 기세는 내일과 모레 한풀 꺾이겠지만 여전히 더운 곳이 많겠고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동해안과 강원 경북 산지, 제주도 산지에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2.6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오늘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죠. 하지만 폭염은 절정을 이뤄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치솟았고요. 절기별 날씨 관측을 시작한 이래 오늘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이 됐습니다. 주말에는 다소 기온이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당분간은 뭐 무더위 계속될 전망이라고요. 이런 기록적인 폭염에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기 마련이라 요새 전기요금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냉방 수요가 집중되는 7, 8월에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누진 구간이 한시적으로 완화되고는 있지만 상한선을 넘기게 되면 자칫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면서 에어컨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잠시 후 이 작가의 뉴스 한 입에서 함께 살펴보죠. 정보와 음악이 있는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8월 7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호바스탱크 The Reason.

0: 네,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딱 정리해드립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욱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더워도 어떻게 이렇게 네. 덥나요? 덥다 덥다 하면 더 덥다고 하지만 그래도 덥다는 얘기가 요즘 입에 붙어버렸는데, 그런데 이 폭염 중대 경보가 해제될 기미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네. 너무 반갑네요. 좀 네. 꺾이는 거예요, 이제?
1: 기상청에서 오늘 오후 6시를 기해서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강원 영서, 호남권 등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 경보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0: 해제가 이미 됐군요.
1: 네네. 서울은 지난 4일부터 나흘 동안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가 됐었는데 예. 이번에는 폭염 경보로 한 단계 낮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서울 노원구는 40.2도,
0: 예, 예.
1: 경기 하남과 전남 광양도 40도를 넘는 네, 네. 정말 극심한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기상청은 주말부터 일부 지역에 비구름이 형성이 되면서 강한 햇볕의 영향이 다소 줄어서 40도에 육박하던 극한 폭염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0: 약간 좀 낚인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안 더워진다는 게 아니라 폭염 중대경보가 폭염 경보가
1: 됐습니다.
0: 폭염 경보만 해도 굉장히 더운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아직은 안심하면 안 되겠네요.
1: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가 되지만 폭염 경보 수준에 묻어있는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네. 낮 기온은 여전히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에도 그 야외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한낮 활동을 최대한 피하시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온열 질환 예방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0: 아, 이럴 때 진짜 그 에어컨을 전기료 생각하지 않고 좀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래도 더울 때는 좀 켜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부모님들은 워낙에 근검절약이 또 몸에 배 있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도 저도 이제 부모님한테 에어컨 좀 키세요, 키세요 맞습니다. 해도 그게 잘 안 되시나 봐요.
1: 예. 이 저희 집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0: 다 그렇죠.
1: 네. 예. 실제로 전기요금이 아깝다면서 에어컨을 틀지 않는 고령층이 적지가 않은데 자녀들은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라고
0: 그렇죠.
1: 합니다.
0: 그렇죠. 쓰러지실까 봐.
1: 맞습니다. 한 80대 어머니가 에어컨이 있는데도 냉방이 되는 마트나 은행을 꼭 찾아다니시고요.
0: 네, 네.
1: 또 다른 자녀는 부모님이 에어컨을 끄면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원격으로 이제 키고 끌 수가 있으니까 다시 켜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걱정이 괜한 게 아니라는 건데 올해 5월 중순부터 이달 5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약 2,600명이 넘는데 이 가운데 80세 이상 환자가 329명, 네. 사망자 23명 중에 13명이 80세 이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시원하게 좀 건강 해치지 않고 건강하게 네. 여름 나시는 게 자녀들이 또 밖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댁에 계셔도 안심할 수 없다.
1: 네.
0: 집도 너무 더워서요.
1: 그렇죠. 전체 온열 질환자 가운데 집에서 증상이 발생한 비율이 약 7%였는데 80세 이상은 18.5%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0: 그래요.
1: 그러니까 고령자는 땀을 내거나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고요. 더위나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서
0: 그럴 수 있죠.
1: 탈수나 열사병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졌을 때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요. 에어컨 등의 냉방기기를 적극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안부 전화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실내 온도나 뭐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까지도 함께 확인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0: 네. 근데 현실적인 문제로 좀 돌아와서 네. 시원하면 좋죠. 근데 에어컨 전기료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저도 앱으로 작년 그리고 지난달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쓰는데
1: 맞습니다.
0: 야, 두 배 이상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이 떨려서 어떻게 좀 이렇게 막 온도도 많이 못 낮추겠고.
1: 맞습니다.
0: 근데 이게 기준이 다 있나 봐요, 또.
1: 네. 바로 월 전력 사용량 450kW시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누진제 완화가 적용이 되지만 400kW시를 넘으면 이게 누진 3단계에 들어가면서 전기요금이 크게 뛰기 때문인데요.
0: 네.
1: 실제로 4인 가구가 평균 수준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봄철에는 약 5만 3천 원, 여름철에는 9만 5천 원 수준까지 오르는데 폭염이 길어지면서 사용량이 조금만 더 늘어나도 10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제가 450kWh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450kWh를 사용하면 약 8만 6천 원이지만 여기서 사용량이 10%만 늘어나도
0: 네.
1: 그 예를 들어 495kWh가 돼도 전기요금은 10만 8천 원으로 한 26%가량 급증을 하게 됩니다.
0: 야,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체크해봤는데 지난달에 제가 140kWh를 썼더라고요.
1: 적게 사용하신
0: 거예요? 아이고 아꼈죠. 근데 이번 달은 어마어마하게 더워서 예상을 보니까 벌써 한 300kWh 정도를 찍더라고요. 월말까지.
1: 워낙 더우니까.
0: 예.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럼 현명하게 네. 좀 절약하면서 쓰려면 에어컨 어떻게 켜고 끄고 그래야 될까요?
1: 한국전력에서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을 하고 뭐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빛을 차단하면 냉방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요. 또 에어컨 종류에 따라 이제 사용법도 다르다는 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인버터형 에어컨은 전원을 자주 껐다 켜기보다도 희망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서 계속 운전하는 것이 절약에 유리하고요. 만약에 정속형이라면 실내가 충분히 시원해졌을 때 잠시 껐다가 다시 사용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서는 누진 3단계 진입 전에 전력 사용량이 기준의 80%에 도달하면 알려주는 그 실시간 알림 서비스도 시범 운영하고 있어서
0: 네.
1: 전기요금을 미리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아무튼 뭐 전기요금도 물론 아끼고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1: 그렇죠.
0: 거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오늘 밤 일라디오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 17분 지나고 있고요. 이병욱 작가와 함께 이 작가의 뉴스한입 듣고 계십니다. 폭염 속에 차를 야외에 세워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1: 그렇죠. 예.
0: 저 얼마 전에 야외에 세워놨는데 이제 그 헬스 갈 때 쓰려고 샴푸를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샴푸가 부글부글했어요. 정말. 그래서 큰일 날 수 있겠다는 걸 저도 배웠는데
1: 그렇습니다.
0: 차량 내부 온도가 생각보다 훨씬 높게 올라간다면서요.
1: 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기온 34도. 요즘은 이거보다 훨씬 높잖아요.
0: 높잖아요.
1: 네. 34도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차량을 약 4시간 동안 야외에 주차한 뒤에 측정을 해봤더니 또 이게 차량의 색깔별로도
0: 그렇죠.
1: 다르다고 합니다.
0: 예.
1: 검은색 차량의 대시보드 표면 온도가 최고 85.5도.
0: 와.
1: 엄청나죠. 운전석은 62.1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흰색 차량도 약간은 낮은데 비슷하게 높습니다. 대시보드 온도는 73.7도,
0: 야.
1: 운전석은 60.4도에
0: 그러니까요.
1: 달했는데요.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차량 색상과 관계없이 폭염에 노출이 되면 내부 온도가 매우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탑승자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폭염 속에 이제 부득이하게 차량을 밖에 좀 세워놨다 하면은 주의할 게 좀 많겠네요. 그러면
1: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어린이나 고령자 또 반려동물을 차 안에 절대 혼자 남겨두지 않는
0: 아유, 당연하죠. 이거는 진짜
1: 이게 짧은 시간이라도
0: 네.
1: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인데 또 차량에 타기 전에는 문을 열어서 뜨거운 공기를 먼저 빼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이 좋고요. 요즘엔 또 에어컨을 미리 틀어 놓을 수 있는 기능도 많으니까
0: 아,
1: 차량에.
0: 아.
1: 예.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또 보조 배터리, 캔 음료 이런 거 주의하셔야
0: 그러니까.
1: 되는데 이게 열에 약한 물건이기 때문에 차량 안에 오래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온에 노출이 되면 배터리가 부풀거나 폭발하고요. 용기가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 하차할 때마다 차량 내부를 한번 여기 위험한 물건이 없나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0: 네. 이번 주 제 경험으로 이제 제가 배운 건 액상은 진짜 조심해야겠다는
1: 네,
0: 생각이 들었어요. 휴가철 맞아서 강화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 북한에서 떠내려온 곳으로 추정되는 목함 지뢰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1: 네.
0: 위험한데요.
1: 네. 인천 광화군 해안에서 지난달 말부터 목함 지뢰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 최근 내가면 황천포구에서는 바다에 떠있는 목함 지뢰 3개가 발견됐는데 이 가운데 2개가 실제 폭발이 가능한 상태여서 군 당국이 안전하게 폭파 처리했습니다. 또 서도면과 교동면 해안에서도 목함 지뢰가 잇따라 발견되는 등 지난달 24일부터 지금까지 강화군 일대에서 발견된 목함 지뢰가 모두 12개에 달합니다. 군은 지난달 북한 지역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뢰가 해류를 타고 강화도까지 네. 떠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아무튼 이제 지금이 휴가철이기도 하고 해안가 찾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어디서 목함 지뢰가 발견될지 그렇죠. 어디를 떠내려왔는지도 모를 수 있고 또 이게 보이면은 집어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1: 그렇죠. 예. 일단 목함 지뢰를 일반 분들은 이게 지뢰인지도 잘 모르실
0: 테고요.
1: 예. 그래서 광화군에서는 추가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서 해안 관광지와 포구 등에 안전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고요. 마을 방송을 통해서도 주의를 계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에서도 강화도와 서해 도서 주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유실 지뢰 탐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해안에서 나무 상자처럼 생긴 수상한 물체를 발견하더라도 절대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즉시 112나 군부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0: 아, 그러니까 목함이니까 나무 네, 상자 나무 같이 상자. 생겼다. 그러니까 나무 상자가 있으면 절대 만지지 말라. 네. 이거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네네. 네. 배달 음식 시킬 때마다 음료가 빠져서 음식점 실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에 따뜻한 배려였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네. 거죠?
1: 이게 한 남성이 온라인에 올린 사연인데요. 요즘은 음식점에서 배달시킬 때 서비스 음료를 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0: 네. 리뷰 쓰면 막 주고.
1: 그렇죠. 리뷰 이벤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배달을 시킬 때마다 서비스 음료가 오는 줄 알았는데 계속 빠져있더랍니다.
0: 오.
1: 그래서 아니 니네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줍니까? 그렇지. 하고 음식점에 항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말렸다는 거예요.
0: 아, 하지 말라고.
1: 예, 하지 말라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유를 물었더니 무더운 날씨에 요즘 너무 더우니까 네. 계단을 오르내리는 배달기사에게 드리라고 배달앱 요청 사항에 서비스 음료는 배달기사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0: 야, 이 작은 배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생각을 못했어요.
1: 저도요.
0: 아, 네. 할걸 나도.
1: 그래서 아내가 아 집에 있는 탄산수 마시면 되지. 배달기사님은 그렇죠. 더위 속에서 일하시니까 음료가 더 필요할 것 같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0: 네.
1: 그래서 이 남성이 그제야 이제 배달기사분들이 음식을 전달할 때마다 유난히 이 집만 오면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평소 배달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많이 들었는데 아내의 배려를 알고 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이렇게 작은 배려가 서로를 웃게 만드는 것 같다고 전했고요.
0: 네.
1: 그래서 폭염 속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분들에게 음료 한 병을 건네는 이런 작은 행동이 네. 온라인에서도 훈훈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0: 참 덥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따뜻한 마음이 그렇죠? 오늘
1: 그렇습니다.
0: 하루를 또 살게 하는 힘이 돼주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이병욱 작가님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노래 보내드릴게요. Police, every breath you take.

0: 네, 금요일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계명기 이미훈 음악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아티스트의 명반을 가져오셨을까요?
1: 네, 아리아나 그란데입니다. 오, 네. 네, 미국을 뭐 대표하는 세계적인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 또 할리우드 스타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 외모를 겨냥한 악플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활동 중단을 결정하고 뮤지컬 무대에서까지 하차하기로 했습니다.
0: 아니 위키드 그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1: 맞아요.
0: 너무 멋지게 나오던데.
1: 맞아요. 네. 위키드의 또 그 좋은 마법사 역할의 네, 주연이죠. 2024년에 1편 주연. 2025년에 또 속편 위키드 포 굿이라는 작품에도 출연해서 정말 많은 인기 얻었었는데요. 이번 결정이 또 의외였던 거는 아리아나 그란데가 바로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8집 음반 패턴을 발표하자마자 이런 결정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2년 만에 가수로 복귀하는 무대였었고 하지만 네, 네. 이제 그 새로 공개된 신곡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이 외모를 놓고 거식증이 아니냐.
0: 오,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1: 너무 많이 빠졌다. 오. 뼈밖에 없다. 뭐 이를테면 뭐 건강을 걱정한다든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좀 악성 댓글 같은 것들이 많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외모와 건강 상태 추측을 넘어서 악플에 가까운 이런 것들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활동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지금 화제입니다.
0: 그러니까 이게 그 말라서 건강이 안 좋아서 활동을 중단한 게 아니라
1: 네.
0: 그것에 대한 그 세간의 평이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서
1: 그렇죠.
0: 활동을 접을 정도다.
1: 오히려 이제 좀
0: 굉장히 도가 지나쳤나 보네요.
1: 맞습니다.
0: 네. 네. 근데 원래도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는 좀 마른 편이고 그런데도
1: 그렇죠.
0: 폭발적인 가창력이 있어서 너무 네. 놀랍고
1: 그렇죠.
0: 항상 그랬었잖아요.
1: 네, 작은 거인이죠.
0: 네. 그러니까
1: 키가 153cm밖에 안 되거든요.
0: 네.
1: 네.
0: 그러니까 근데 고음도 엄청 잘 내고
1: 엄청나죠. 워낙 K급으로 네. 노래를 하고 정말 무대에서 존재감도 대단하죠.
0: 네. 일단 마음이 좀 아픈데 네. 아리아나 그란데 어떤 음악가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1: 본명은 아리아나 그란데 부테라입니다. 1993년생이고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출생을 했어요.

0: 이 부모님이 한 분은 그래픽 디자인 회사 CEO였었고 한 분은 통신 장비 제조업체 CEO였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부족한 집안은 아니었었고 어려서부터 특히나 노래에 아주 엄청난 재능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8살 때 18살 아닙니다. 8살 때였던 2002년에 이 아이스하키 팀입니다. 플로리다 팬서스 홈 경기에서 미국 국가를 가창을 했어요.
1: 원래 미국은 뭐 이렇게 농구 경기나 아이스하키나 네. 뭐 이런 데서 네. 미식축구나 노래 부르면 굉장히 실력 인정받은 거라면서요.
0: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시구를 하면 많이 화제가 되고 그렇지, 이런데 그렇지. 예. 여기서 심지어 미국 국가를 정말 라이브로 오. 불러야 되잖아요. 불과 8살 나이에 이렇게 큰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미국 국가, 우리나라의 국가를 네네. 완벽하게 가창해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연기력도 어려서부터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어린이 극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로 첫 작품 뮤지컬 애니,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애니 주연으로 데뷔를 했고요. 오즈의 마법사, 미녀와 야수 이런 데 잇따라서 이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에 연기돼 노래돼 너무 다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정말 청혼의 꿈을 품고 플로리다를 떠나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TV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09년에 니켈로디언 TV 쇼 빅토리어스라는 작품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하이틴 스타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아주 아역부터 시작을 한 거네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따지면 왜 그 트롯신동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노래 그렇죠. 너무 잘하고
0: 그렇죠.
1: 인기도 많이 얻고 또 네. 성장해 가면서 팬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또 해주고 그래서 네. 그 성인 가수로도 많이 그 성공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0: 맞아요. 근데 아레나 그란데 같은 경우에는 8살에 그렇죠. 스포츠 경기에서 국가
1: 이미 그랬지. 그때부터 뭐 수준 이상이
0: 어린이 뮤지컬 스타였지 네. TV 하이틴 스타까지 됐으니까요. 네, 네.
1: 근데 그 노래 연기 두 쪽을 다 잘했는데 네. 이제 가수 쪽으로 완전히 좀 방향을 더 튼 거네요. 그러면
0: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 자체는 노래에 가장 애정이 많았다고 해요. 음악에 네. 굉장히 애정이 많았기 때문에 LA에서 이런 뭐 탤런트 에이전시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하고 전문가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도 아 나는 R&B 앨범을 내서 데뷔를 하고 싶다. 근데 그때가 이제 불과 14살 때였기 때문에 네네. 이제 업계 전문가들이 다 이제 말렸다고 해요. 뭐 한 18살 정도면 몰라도 R&B 팝 앨범이 진지하게 음악계에서 받아들여질 아. 수 있지만 노래는 너무 잘하지만 단지 14살짜리의 R&B 앨범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평가절하가 될 수가 있다.
1: 그럴 수 있겠네요.
0: 마케팅이 불리하다.
1: 예, 예.
0: 그래서 연기로 먼저 길을 뚫고 나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됐던 건데
1: 네네.
0: 결국에는 워낙에 이제 음악에 대한 욕심도 많고 뛰어난 음악성을 가졌다 보니까 2013년에 데뷔 앨범 내게 됩니다. Yours Truly라는 앨범인데 앨범 내자마자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으로 직행을 했어요. 정말 화려한 데뷔죠.
1: 야, 진짜.
0: 네.
1: 대단하네요.
0: 물론 여기에는 뭐 TV에서의 스타덤 같은 것들도 있었지만
1: 네,
0: 또
1: 네.
0: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이죠.
1: 네.
0: 그리고 2014년에 정규 2집 My Everything 내서 또 한 번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1, 2집을 다 1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담겨 있었던 이 싱글이죠. 신곡 Problem이라는 곡이 빌보드 싱글 차트 2위까지 오르면서 크게 히트를 했고요. 한 해 건너뛰고 2016년에 정규 3집 Dangerous Woman이라는 앨범 내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팝스타로서 정점을 찍죠. 하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을 하는데 이 Dangerous Woman 앨범을 가지고 월드 투어를 하던 중에 영국 공연이었습니다. 2017년 5월에 영국 맨체스터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1: 네.
0: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살 폭탄 테러가
1: 공연장에서요?
0: 공연장에서 발생을 했죠.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장에서 발생을 해서 무려 22분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
1: 와.
0: 그런 좀 믿기지 않는
1: 엄청난 비극이 있었네요.
0: 예. 아래 뭐 당연히 뭐 희생자분들 그 관객분들 다 굉장히 힘들었었고 아리아나 그란데 본인도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1: 그렇죠.
0: 많이 보냈어요. 그렇지만 이후에 오히려 자선 콘서트를 엽니다. One Love Manchester라는 자선 콘서트를 열어서 여기서 무려 2,300만 달러를 모금을 해서 피해자 지원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맨체스터 명예 시민으로 위촉되기도 했고요. 오히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리아나 그란데에 주목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1: 야, 근데 내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비극을 당했으면
0: 네.
1: 그 자책의 마음 같은 것들을 떨쳐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고생을
0: 그렇죠.
1: 했을 것 같아요.
0: 사실은 원 러브 맨체스터 이후에 정말 몇 달 안 돼서 내한 공연을 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천내한 아, 공연이었었죠. 네, 네. 그때 고척 스카이돔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취재하려고 들어가는데 정말 공항 검색 과정과 거의 동일했었어요. 보안 검색이.
1: 그런 비극이 있었으니까.
0: 맞아요. 네. 콘서트장에 들어가면서 뭐 이를테면 페스티벌 같은 거 갈 때 뭐 짐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저도 많이 겪어봤지만 네, 네. 그런 금속 탐지기 검색대를 야. 거쳐서 콘서트장에 가본 경험은 아마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느냐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일단 곡 하나를 좀 들을까요?
0: 네. 네. 2024년에 발표됐었던 이 정규 7집 Eternal Sunshine이라는 앨범이 있었어요. 이 앨범에 보너스 곡을 몇 개 더 담았었던 재발매 버전 음반이었죠. 2025년 작년에 나왔었던 인터널 선샤인 딜럭스 앨범에 담겨 있었던 곡입니다. 트와일라이트 존이라는 곡이고요. 이 트와일라이트 존은 우리나라에서는 환상 특급이라는 제목으로 한때 인기 굉장히 많았었던
1: 시리즈.
0: TV 시리즈이죠. 네. 약간 판타지 네. 분위기에 굉장히 몽환적인 그런 시리즈 정말 인기 많았었죠. 이 원제가 트와일라이트 존입니다.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이 곡이고요. 헤어진 연인에 대한 곡인데 당신이 여기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환상 특급의 에피소드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금은 현실감이 없지만 그리고 또 새로 당신이 만나는 연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싶은 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 있지만 전화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아주 미련이 가득한 마음을 그리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1: 네, 아리아나 그란데 트와일라이트 존 함께 들을까요?

0: 아리아나 그란데 트와일라이트 존 들으셨습니다. 이번 아리아나 그란데 활동 중단 사태를 계기로 또 SNS상에서 벌어지는 연예인 외모 품평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1: 네, 맞습니다. 그래야
0: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이제 네. 보여지는 게 숙명이고 네. 보여지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지만 직업상으로 네. 네. 그걸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1: 네. 그러니까 사실은 외모 품평이 이를테면 뭐 어떤 체격이나 체중 문제로 갔을 때는 사실 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공격이 많았었는데 네네.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의 케이스,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것 때문에 한동안은 물론 최근까지도 뼈말라라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0: 너무 살을
1: 그렇죠.
0: 과도하게
1: 지나치게 빼는. 이런 것들이 또 청소년들도 너무 그런 것들을 맞아요. 추구하고 이러니까 네네. 그랬었는데 막상 이렇게 정말 뼈말라가 된 연예인에 대해서 또 반대로 여러 가지 뭐 추측과 뭐 악성 댓글과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더 어떻게 보면 화제가 또 그 논란이 많이 되고 네네. 있는 네네. 거고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또 새 앨범을 막 내놓은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활동이 많이 예상됐는데 더 좀 충격적인 소식이었었고 투어도 지금 9월 1일 런던 공연 마지막으로 중단하고 바로 휴식 들어가기로 했고 심지어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뮤지컬이 막을 올릴 예정이었었어요. 썬데이 인 더 파크 위드 조지 여기서도 하차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 위키드 주연 맡으면서 네. 뮤지컬 쪽에서도 이미 티켓 파워를 입증한 그런 터여서 아쉬움이 더 커지고 있고요. 사실 뭐 이번에만 이런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리아나 그란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뭐 이 사람의 몸매와 관련해서 좀 지나친 댓글들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좀 많이 맞아요.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피로감을 많이 호소해 왔었죠.
0: 이게 뭐 비단 외국의 이야기, 아리아나 그란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렇게
1: 네.
0: 그 보면은 어디를 고쳤다더라, 뭐 네. 성형한 것 같다, 뭐 이런 가십들이 너무 많으니까
1: 맞아요. 예.
0: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1: 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뭐 예. 본인들은 실명과 얼굴과 모든 것을 이제 모든 것이 노출된 예. 24시간 그런 상태고 댓글 다는 분들은 이제 보통 익명성에 기대서 다는 분들이 또 네. 많기 때문에 네.
0: 스타를 사랑하면 또 보호해줄 의무도 있는 거죠, 사실.
1: 맞아요.
0: 자, 집중하는 앨범 볼까요?
1: 네, 아리아나 그란데를 사실 아역 출신의 뭐 신데렐라형 팝스타가 아니야 이런 선입견이 일부에서 또 있었지만 정말 성숙한 팝 싱어송라이터의 위상으로 올려준 확인해준 굉장히 중요한 뭐 최고의 수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앨범이고요. 2018년 정규 5집 Thank You Next라는 앨범 가져와 봤습니다. 이 앨범에 실렸던 같은 이름의 곡이죠. Thank You Next라는 곡은 아리아나 그란데 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 네. 올랐고 싱글 차트 정상 7주간이나 지켰어요.
0: 와.
1: 그리고 당시에 이제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이죠. 스포티파이에서 단 11일 만에 1억 스트리밍을 돌파를 하면서 당시에 음악 역사상 최단 기간 1억 스트리밍 돌파 기록도 세웠던 그런 그 곡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곡이 또 24시간 동안 960만 스트리밍을 달성을 하면서 여성 아티스트 최단 기록, 역대 최단 기록 이것도 그 세웠었고 이 기록을 바로 뒤에 갈아치운 게 또 아리아나 그란데 본인의 같은 앨범 수록곡이었어요. Seven Rings라는 곡.
0: 그 앨범에서 Thank You
1: Next에서 그렇죠. 맞아요. 24시간 안에 무려 1500만 스트리밍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기세를 바탕으로 해서 이듬해죠. 아리아나 그란데 2019년 북미 최대의 야외 대중음악 페스티벌입니다. 코첼라 페스티벌 네네. 헤드라이너 자리에 서면서 코첼라 헤드라이너 역대 최연소 기록을 깼고요. 그리고 여성으로서 네 번째 헤드라이너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0: 지금 말씀 들으니까 아리아나 그란데는 뭔가 성장형 가수라기보다
1: 네.
0: 처음부터 네. 그냥 정상에서 완성된 네. 채로
1: 네.
0: 시작해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1: 네.
0: 이번에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한
1: 맞아요.
0: 예.
1: 네.
0: 그런 경우네요.
1: 맞습니다.
0: 두 번째 곡 소개해 주세요.
1: 역시 이 기록적인 히트를 달성했던 Thank You Next 앨범의 두 번째 싱글로 발표가 됐던 Seven Rings라는 곡 역시 아직까지도 아리아나 그란데를 정말 대표하는 그런 곡이고요. 이 Thank You Next 그리고 이어서 Seven Rings 이 두 곡 이상을 연속으로 바로 1위에 올린 여성 아티스트가 당시로서는 머라이어 캐리,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후에 세 번째였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입지전적인 기록을 세운 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곡을 딱 들어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바로 뮤지컬 영화죠. 사운드 오브 뮤직, 고전 영화죠. 여기에 실려있는 명곡 My Favorite Things 이 네. 멜로디를 원용을 해서 이 My Favorite Things는 아시다시피 소년소녀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나열한 너무 예쁜 노래인데 이 멜로디에 흥미롭게도 이 아리아나 그란데는 여자친구들하고 함께 어떤 갑부인 자신이 영앤 리치로서 뉴욕의 거리를 종횡무진하면서 모든 명품샵을 들르면서 뭐 이른바 플렉스를 하고 다니는 그런 느낌을 가사로 만든 재미난
0: 동심을 좀 파괴했네요.
1: 동심 파괴인데 또 어떻게 보면 동심이기도 하죠. 또 뭐 갖고 싶은 모든 걸 갖는 이야기니까요.
0: 행복한 네. 환상인가 약간.
1: 그렇죠. 어른 버전의 동심송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곡입니다.
0: 네, 들어볼게요. 아리아나 그란데 Seven Rings.

0: 아리아나 그란데 세븐 링스 함께 들으셨습니다.
1: 네.
0: 그 가수들을 보면요, 이게 우리의 또 선입견이기도 한데
1: 네.
0: 뭔가 좀 진지한 외모에 그런 분들은 음악성이 조금 더 막 있어 보이는 느낌이고
1: 네.
0: 똑같이 이제 음악성도 좋고 노래도 잘해도 뭔가 좀 예쁘장하고
1: 네. 네.
0: 요즘 뭐 아이돌 같이 생기고 그러면은 조금 가려지지 않나 그런 음악성들이.
1: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런 측면 평가 절하될 수도 있죠. 네. 이미지적으로.
0: 네.
1: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다 겸비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건 맞는데 반대로 보면은 음악만 놓고 봤을 때는 에이 뭐 그냥 얼굴 플러스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른 거 아니
0: 또는 뭐 비주얼형 가수야 약간
1: 네,
0: 이런
1: 그런
0: 말들을
1: 뭐
0: 많이
1: 오해를
0: 하잖아요.
1: 받을 수가 있죠.
0: 네,
1: 근데 네.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례를
0: 그렇죠.
1: 정말 끝도 없이 네. 들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첫 내한 공연 이때 정말 가방 그 검색대까지 통과해 가면서 이제 들어가서 본 공연인데
0: 네.
1: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정말 저는 한동안 한 몇 곡이 지날 때까지 이거 진짜 CD 틀어놓은 거 아니야? 심각하게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완벽한 가창력을 선보여서
0: 그렇군요.
1: 네, 그렇지만 많은 애들립을 하고 라이브적인 네. 면모를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 음역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쳇말로 돌고래 소리라고 하는 그 있어요. 네. 머라이어 캐리도 내고 하는 그런
0: 엄청난 고음
1: 초고음이죠. 거의 네. 뭐 초음파 쏜다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그 전문 용어로는 휘슬 리지스터 싱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까지 이 정말 거기에다가 R&B적인 기교, 팝적인 감성, 뭐 고음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하나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가창력을 제가 정말 두 눈으로 직관을 했고요. 몇 년 전에 또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 한국계 미국인 굉장히 유명한 음악 엔지니어가 있어요. 영인 킴이라는 분인데요. 이분 만나서 제가 직접 얘기 들은 건데 이분은 이제 뭐 그 엔지니어로서 그래미상도 타고 이런 분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녹음 작업을 함께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잠깐 뭐 일이 생겨서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아리아나 그란데가 직접 편집 프로그램을 만지고 있더래요.
0: 그런 능력도
1: 네,
0: 있어요.
1: 네, 본인이 방금 그 녹음한 보컬에 대해서 그 전문가 편집 프로그램을 다루는데 그 솜씨가 웬만한 전문 엔지니어 이상이어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다고 저한테 직접 귀띔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0: 다재다능하네요.
1: 네. 네.
0: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아리아나 그란데가 나오는 어떤 노래 경연 같은 거
1: 네.
0: 같아 보면 그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같은 거를 너무 쉽게 불러서
1: 네.
0: 아니 이게 이렇게 쉬운 노래인가? 이게 굉장히 음역도 높고
1: 네.
0: 가창력이 필요한데 그 자그마한 체구에도 너무나 부드럽고 파워풀하게 불러내더라고요. 그런
1: 네.
0: 걸 보면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그 선배 디바들을 좀 보고
1: 네, 맞습니다.
0: 공부를 좀 많이 한 게 아닌가.
1: 맞아요. 네. 이게 뭐 약간 좀만 들어봐도 이제 방금 전 같은 곡은 오히려 좀 그 속삭임 같은 보컬이 많은 곡입니다만 진짜 좀 각 잡고 부른다고 하죠. 이런
0: 네네.
1: 곡들 들어보면 느껴지는 바로 머라이어 캐리, 휘트니 휴스턴, 아리아나 그란데의 최고의 롤모델이었다고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그 익히고 배우고 부르고 하면서 이 성장을 했다고 하고 이미 아까 8살 때 미국 국가 아이스하키장에서 불렀다고 하는데 8살 때 또 유람선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글로리아 에스테판이 봤대요. 근데 정말 극찬을 할 정도로 이미 어린
0: 네.
1: 천재, 가창 천재였었다. 그리고 뭐 아리아나 그란데는 데스티니스 차일드, 비욘세가 속했었던 그룹이죠. 또 셀린 디온,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그리고 마돈나 이런 분들을 롤모델로 삼으면서 가창력부터 무대에서의 존재감, 심지어 작사 작곡 능력까지 이 본받고 열심히 연습하고 갈고 닦고 이제 그런 결과가 결국에는 이 아리아나 그란데의 어떤 육각형 보컬 또는 스타성으로
0: 네.
1: 발현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자 이제 마지막 곡 소개해 주세요.
1: 네, 이 세븐 링스 들으셨던 곡과 함께 정규 5집 땡큐 넥스트의 쌍두 마차죠. 땡큐 넥스트라는 곡이고요. 이 제목부터 굉장히 당시 화제가 됐어요. 고마워 다음. 자 다음 사람 나오세요. 라는 얘기인데
0: 다음 사람은 대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1: 이 남자친구 얘기인데요.
0: 남자친구.
1: 테일러 스위프트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전 남자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노래에 많이 담아서
0: 네, 네.
1: 굉장히 화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는 Dear John 존 메이어에 대한 언급처럼 보이는 이 곡 정도 빼고는 사실 실명은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퍼즐 맞추기처럼 이제 팬들이 맞춰보고 하는데 이 바로 땡큐 넥스트라는 곡을 통해서 아리아나 그란데는 파격적으로 전 남자친구 4명의 실명을 차례대로 거론합니다.
0: 과감한데요.
1: 네. 그러면서 이 남자친구는 나한테 이런 걸 가르쳐줬고 이 남자친구는 이런 걸 가르쳐줬어. 그래서 나는 결국에 아픔은 조금 있었지만 더 강한 내가 되었어. 자, 다음 내가 최근에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아리라는 사람이야. 아리아나 그란데 본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고통들을 거쳐서 나는 더 강한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노래하는 그런 곡입니다.
0: 이야, 여기에 거명이 된 남정네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노래를 들으면서.
1: 만감이 교차했겠죠. 네.
0: 아무튼 예, Thank you next.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임희훈 기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계명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임희훈 음악 전문 기자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금요일 오늘 밤 일라디오도 여기까지입니다. 끝곡 아리아나 그란데 Thank you next 들려드리면서 저도

0: KBS 58분 날씨.
1: 내일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것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소나기 내린 것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35도 안팎의 폭염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 및 주의보, 열대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 중국 북동지방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새벽부터 강원 영동, 아침부터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 오전부터 제주도 산지와 중산 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특히 영동지방은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영동지방 50에서 150, 만곳은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중서부 지방과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는 5에서 40mm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대전 36도, 서울, 광주, 대구 35도,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어서 오세요. 작가의 방입니다. 작은 서점의 금요일을 책임지는 입주 작가, 저는 소설가 천설란입니다. 오늘 제 방에 놀러온 손님은 민규동 감독님인데요. 민규동 감독님은 공포와 로맨스, 코미디, 역사극, 여기에 액션까지 정말이지 장르의 한계를 모르시는 분인데요. 영화 파가에서도 그랬지만 텍스트의 매력 또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감독님이라 제가 모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규동 감독님 어서 빨리 모셔볼게요.
2: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3: 2026년 8월 8일 공시 공분 제주 앞바다 지역에 풍랑 경보 발효. 텔레비전,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풍랑 정보를 자주 확인. 높은 파도가 칠 위험이 있는 바닷가. 방파제, 방조제 등 접근 금지 항해 또는 조업 중인 어선은 가까운 선박이나 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대피 수산증 시 양식시설을 미리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미리 조치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모든 수석자의 삶을 받으시고 너무나 바쁘게 공사당하게 네. 마음은 쉬지 못하고 네. 북토크를 좀 진행했었고 그때 작가님만 모셔보려고 네. 그렇게 연락한 적도 있었고 실제 이제 감독님들, 작가님들 모셔서 그런 이제 책 관련 토크도 좀 했었고 그리고 5월 달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대화를 분석해줘 라는 긴 제목의 네. 그 AI에 관한 인사이트를 엔솔로지로 네. 묶은 책이 네네. 출판됐어요. 네. 이제 공저자로 작년에 쓴 글이지만 그것도 출판이 됐었고 저는 2027년?
1: 네.
4: 내년 네, 시점에서 쓰는 그 프리츠 랑이라는 네. 영화 감독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그 서간문을 에세이로 썼고 각자 뭐 다양하게 쓴 것 같아요. 이런저런 책과 연결된 네. 일상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 파과가 나온 이후에 또다시 새로운 작품으로는 아직 진입하지 않으셨나요?
4: 그렇죠. 그 시나리오는 계속
1: 쓰고 계세요?
4: 네, 네. 이렇게 쓰고 있고 한 6편 정도.
1: 네.
4: 시나리오 이렇게 다 벌려놓고 어떤 걸 더 세공할까.
1: 네, 너무 설레는 작업이겠다. 네.
4: 지금 근데 한국 영화 산업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관객 분들도 굉장히 엄격해졌고 굉장히 또 엄선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고민해보고 있어요.
1: 근데 또 사실 아이디어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넘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영화 산업 자체도 이제 뭐 어렵다고 말을 해주시고 또 동시에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상상을 구현하는 게 더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요즘 감독님이 그럼 되게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어떤 소재들이 있어요?
4: 저는 역시 앞에서 소개한 거랑 비슷하게 네.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는 역시 고민 중인 것 같아요. 뭐

0: 몽골에서 벌어지는 네. 로드무비 미스터리도 네. 있고 90년대 그 미술품 위작 경매를 둘러싼 사계극도 있고 40년대 그 미군정이 이후에 무법선지 그 격렬했던 시대정신을 담은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한국문화원에서 벌어지는 한글 둘러싼 독특한 그 로맨스를 다루는 이야기도 네. 있고 이거 뭐 공통점이 없죠.
1: 근데 일단 예산이 많이 든다는 알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모든 배경들과 설정들이 일단 예사롭진 않다. 네.
0: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조건의 틀 안에서 어떻게 네. 구현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같이 따라오죠. 근데 뭐 이야기의 출발점은 아주 작게 시작한 것들인데 또 관객분들은 작은 것도 또 보고 싶어 하지만 또 영화 안에서 또 큰 것도 보고 싶어 하고 굉장히 복합적인 욕망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소설가는 사실 특히 선 작가님 네. 보면은 너무 부러운 게
1: 제한이 없죠.
0: 마음껏 구현하고 네. 특히 시대를 훨씬 앞서가고 스케일에 대한 자기 검열이 없이 네. 그게 너무 부럽죠.
2: 작은 서점.
1: 물론 감독님의 책장에는 제 책이 일렬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공통 질문이니 그 작가의 방에서 이제 내 책장 일렬이라고 부르는 공통 질문이 있어요. 지금 민교동 감독님의 책장 제일 앞에 있는 책 혹은 요즘 가장 손길이 자주 가는 책은 뭐가 있습니까?
0: 사실 제가 네. 10년 전부터 사실 책장은 꽉 차서
1: 그쵸?
0: 아, 오늘 책장에 책상 위에 네. 뭐가 있나를 제가 봤는데 두 박 작가님 책이 있어요. 네. 하나는 박선영 작가님이고 하나는 박소영 작가님인데 네. 박선영 작가님은 좋겠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 받으면 이라는 허블에서 나온 네. 독특한 이력에 물리학 전공하고 애니메이션 전공하고 게임 회사에 있다가 지금 버추얼 뭐 디자이너를 하는 독특한 분이 자기의 왠지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쓴 첫 장편 소설 같고 박소영 작가는 창비에서 제가 영어덜트 그 소설 장편 심사를 했었는데 네. 제가 뽑았던 상이고 그때 추천서 썼었는데 로열 블러디 헬이라는 새로운 책을
1: 네. 둘 다 완전 최신 신작이죠. 네
0: 맞아요. 네 그 작가님 보내주셔서 이게 네, 저는 네.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고 이제 첫 챕터들을 다 넘겨본. 그런 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작가님들 네. 그리고 젊은 작가님들 그리고 SF나 환타지가 결합된 그런 책들이 벌어지는 책보다 쌓이는 영역에서는 이분들의 자리가 지금 훨씬 큰 것 같아요.
1: 두 책은 읽어는 보셨나요?
0: 네네.
1: 아, 둘 다 읽어보셨어요?
0: 네. 아니, 진짜 다 빨리 읽고 있어요. 다 읽지는 못했는데 네. 둘 다 첫 챕터를 다 양쪽을 다 읽고 이제 어떻게 전개될까? 어떻게 다를까? 둘이 이렇게 두 권을 놓고 비교해보고 있죠.
1: 저의 신작은 보통 1년 전이에요. 아. 이제 저도 출판사에 책이 많이 오고 저도 많이 사니까 사놨다가 안 읽고 계속 아 전에 사뒀던 걸 읽어야지 하면은 보통 기간이 1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작을 읽으시는 것만큼 어떤 면에서 감독님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직업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최근에 이제 나중에 또 파가 얘기도 할 테지만 원작도 있으시고 감독님은 어떤 기준으로 혹시 책을 고르세요? 소설을 읽거나 혹은 에세이나 다른 종류의 책을 읽을 때에도?
0: 이게 약간 두 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영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아주 개박한 방식일 수도 있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생각하면 관련 책을 그냥 채굴하듯이 사요. 그래서 마구마구 읽어요.
1: 그냥 조금만 관련이 있다 싶다면 네, 일단 다 사는 거예요.
0: 그래서 네. 키워드 하나 혹은 한 문장 오. 이미지 하나라도 건지면 그게 너무 큰 수확인 거예요. 거기에는 과학, 역사, 사회과학, 비문학, 문학, 전기, 평정까지 영화라는 게 시공간도 있지만 인물도 있고 관련 시대적 배경도 있고 요소들이 상당히 중층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0: 2시간짜리 텍스트는 7, 80페이지짜리 정말 너무 얇은 시나리오인데 그 안에 이제 밀도를 위해서는 그렇게 엄청난 양의 책을 그냥 프로젝트별로 읽어서 그 일렬들이 그렇게 막 콱콱콱콱 바뀌기도 하고 근데 이, 여기에 이제 그 불온한 저주가 있는 네. 거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책이 이제 그냥 순수히 정말 즐거운
1: 그쵸, 네.
0: 책으로의 여행지였는데 이제 원작으로서의 가능성을 탐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게 이제 뭐랄까 유용함으로 혹은 네. 원작으로서의 가능성으로 읽히는 기준이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1: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판단으로 계속 책을 읽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본능적으로. 네.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마치 영화를 볼 때 프레임 밖에 스텝이 다 아이고, 보이는 네네. 것처럼 책도 아 이건 뭐 너무 어렵다. 구현하기가. 라든가 아 이건 너무 좋은데 너무 심리세계만 있다든가 뭐 등등등등 그런 필터가 있어서 어떨 때는 일부러 정말 완전히 그걸 제거하고 온전히 정말 즐기기 위해서 일부러 너무 무관한 책을 이렇게 교차 편집하듯이 네. 읽기도 해요. 지금 요즘 예술사가 들어온 게 약간 그런 맥락인데요. 그냥 아 10만 년 전부터 최근까지 그냥 전 세계 로케이션 헌팅을 해봐야겠다.
1: 네.
0: 예술 여행을 혼자 그런 개념으로 영화랑 무관하게 네. 읽다 보니까 이제
1: 근데 더 흥미롭잖아요. 또 예술사랑 미술사는 네. 그 안에 얽힌 얘기가 거의 영화 한 편짜리 맞아요. 아니에요?
0: 엄청난 서사가 있긴 있더라고요. 결국은 사실 그렇게 비주얼로 치환해서 또 상상력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애초에 뭔가 원작으로서의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어떤 책을 그냥 맥락 없이 읽는 거 근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양쪽의 기준들을
1: 저도 딱 비슷하게 감독님처럼 독서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소설을 읽으면 저도 모르게 이 소설에 대한 아쉬움이나 재미를 이제 양가적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일처럼 읽게 되고 영화도 비슷하게 어쨌든 스토리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볼 때에는 그 아쉬운 점과 뭔가 계속 혼자서 피드백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0: 맞아, 맞아.
1: 그래서 뭔가 흥미로서만 글을 읽고 싶을 때에는 진짜 과학책을 읽는다거나 이제 정말 무관한 어떤 종류의 전공서적을 읽거나 그 영상을 볼 때에도 그 굉장히 영화처럼 만들어놓은 다큐멘터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실화지만 더 영화같은 얘기들을 보면서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현실이 뭔가 더 괴롭구나 이걸 한 번씩 느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탐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작은 서점.
1: 네, 여러분 여기는 작은 서점 작가의 방이고요. 저는 소설가 천설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방에 마시러 온 분은 충무로를 대표하는 민규동 감독님이신데요.
0: 대표는 아니고 네.
1: 그 감독님의 다양한 작품 세계와 언덕령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 정말 장르가 다양해요. 공포, 로맨스, 코미디, 역사극, 액션까지.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감독님은 공통점이 없죠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또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뭔가 장르의 연금술사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 이 비결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장르들을 전부 다 잘하실 수 있죠?
0: 그 연금술이라는 단어가
1: 네.
0: 그 자체로 좀 재밌잖아요. 웃기죠.
1: 네네네.
0: 왜냐하면은 한 번도 성공 못하는 불가능한 거를 우리가 연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된 장르를 못 해본 하지만 뭔가를 계속 시도하는 느낌이 있는데 장르를 넘나들었다기보다는 그냥 뭐 영화를 시작할 때 저희가 네. 화두를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 화두에 맞는 그릇을 그냥 그때그때 전 다르게 취한 것 같아요. 시작이 그 17세 여고생의 그 참혹한 삶을 묘사하려다 보니까 공포가 이렇게 있었고 또 뭐 부부관계의 지옥도를 그리다 보니까 코미디가 등장하기도 하고
1: 그럼 혹시 이렇게 장르를 넘나드시긴 하지만 강동님께서는 장르보다 더 먼저 떠올리는 그런 나만의 영화의 기준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흥미로웠던 거는 어떤

0: 숙제나 어떤 키워드가 딱 떠오르면 그거에 맞게 장르도 정해지게 되고 책도 막 많이 읽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첫 시작이 떠오르게 되는 경위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1: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야기를 만들기 전과 후가 제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보는 것 같아요.
0: 네.
1: 인생이 유한하기도 하고, 특히 영화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는데,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내가 달라져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보거나 들은 어떤 사람이 그 전후로 달라져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거나 의미 없는 행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흔적이 몸짓이 이 행위가 그 이전과 이후로를 달라지게 해주는지 그 질문을 늘 한번 던져보는 것 같아요.
0: 찍으시고 난 후에 그러면 달라짐을 느끼시나요?
1: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으로 저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 없는 화두와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과 답을 스스로 통과해보고,
0: 네.
1: 그리고 정답과 오답을 동시에 짊어진 채그 어떤 터널을 지나서 나오고 나면은 가상으로 혹은 상상으로 던져본 질문과 답의 세계가 아닌 실제로 그 삶을 살아온 것처럼 나는 달라져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접한 관객들을 볼 때, 그 관객이 어떤 명징하게 달라진 어떤, 물론 그걸 의식적으로 본인들이 뭐 전후를 딱 구분해서 자기 자신을 묘사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어떤 관객분이 다시는 그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0: 네.
1: 그런 변화를, 그거는 고통이기도 하고 행복이기도 한데, 왜냐면 본인은 꼭 그런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보거나 읽거나 그런 게 아닌 거였으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 우리 삶의 종착지에서 너무 달라지잖아요. 아주 작은 각도로
0: 네.
1: 글과 말이 그 나의 세포를 바꿔준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원시시대 얘기를 했었지만 무모하게도 다음날 사냥감을 잡을 준비를 해야 되는 자신의 에너지로 벽에다가 단순히 눈으로 본걸 그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상상한 걸, 사람들이 믿게 만들고 싶은 거를 재현하려고 했었던 노력이 결국 그거를 누군가가 보고 달라지기를 바라는 본능적인 그런 욕망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0: 너무 신기했던 게,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받는 수용자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영화를 보면서 달라져 왔기 때문에. 근데 창작을 하는 입장에 있던 순간부터는 오히려 이 작품이 끝나고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로서 단단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사람이 더 점점 더 고착되어 간다? 약간 나쁘게 말하면 그런 의미로서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스스로 더 세게 만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은 어떤 한 작품이 끝나고 나는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어떤 사명감처럼 다양한 인물들, 내가 살아본직하지 못했던 동시대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그려내셔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그렇게 그려내는 과정에서 너무 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삶에 이입을 해보는 그 깊이감이 확실히 더 크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1: 아마도 영화가 좀더 그게 어떤 매체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리얼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1: 수용자나 혹은 창작자나 마찬가지로 강박적으로 그게 큰것 같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너무 가짜라서, 그 이미지의 재현 자체가 뭐 이렇게 막막의 명멸에 불과한 건데, 그 가짜를 진짜로 믿게 하는 힘이 너무 크지만 동시에 명확히 그게 가짜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우리가 보는 지점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싸움이 너무 격렬해서 믿게 만들게 하려는 싸움의 영역들이 내가 스스로 진짜로 믿지 않으면 늘 한계에 부딪혀서 쉽게 말하자면 배우한테 그 캐릭터를 설명할 때 배우가 어떤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텍스트 양이 네네. 너무 적으니까. 근데 이 대사 한 줄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0: 네.
1: 우겨야 되잖아요. 네. 우기려면은 로직이 안에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매번 정말 거대한
0: 네.
1: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영역들을 싸우고 가다 보니까 저는 손 작가님이 말씀하신 고착화 영역도 저는 달라짐의 한 영역 같아요.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믿음의 영역은 더 그게 더 커질 수도 있고 나를 불신하거나 회의하는 그 반대 자성도 훨씬 커지기도 하고 어쨌든 작아지든 커지든 나빠지든 좋아지든 분명히 달라져 있구나라는 걸 느낀다고 해야 될까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0: 저 그리고 방금 또 듣다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은 사실 아무리 많은 인물이 나와도 작가가 납득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해결만 잘하면은 그 읽던 독자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면으로 소설의 매력은 그냥 이해되지 않는 캐릭터가 있다라는 걸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영화는 특히 뭐 그런 관객에 가기도 전에 배우한테 일단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의 삶을 그 연기를 하시는 분이 이해를 못 하시거나 혹은 반박을 해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얘는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어느 순간 나보다 훨씬 더 그 역할에 몰입을 한 배우가 나에게 다시 그 역할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때 그런 경험들일 때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1: 아, 그렇죠. 그것도 너무 즉흥적으로 그런 걸 하는 순간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전에 뭐 읽으면서도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만 촬영하면서 촬영이 쌓이면서 그 인물에 대한 몰입이나 이런 게 더 커지고 또 배우는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인간 위의 종족
0: 배우가요?
1: 식스센스, 세븐센스, 에이센스를 가진 네, 그 놀라운 직관과 본능으로 그 세계를 표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다가 갑자기 이 대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라면 읽을 것 같아요. 라고 너무 즉흥적인 그런 반응이 많으니까 그 대사 한 줄을 천 작가님 안녕. 이 대사 한 줄을 위해서 뭐 4, 5년 동안 시나리오를 쓰고 이 어미와 이 축약이 너무 중요하다고 감독이 아무리 그거를 써왔어도
0: 현장에서 바로 바뀌는 거예요.
1: 천나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온다면은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쫓기는 시간 안에서 하지만 전체 컨텍스트는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되니까
0: 네.
1: 그런 무섭죠.
0: 어렵다.
1: 무서워요. 네. 그래서 감독은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제가 반복을 좀 싫어하고 고착화에 대한 두려움은 그거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무서운 것이 좋거든요.
0: 네. 그 상황이요?
1: 네. 네. 그냥 익숙해서 뭐 그냥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내가 너무 무난하게 되는 게 좀 무서워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저를 더 긴장하고 무서운 것으로 저는 낯선 곳으로 가려는 이런 이상한 여행의 본능이 그냥 그 DNA의 문제겠죠. 그렇게 좀 길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기역자가 있고 이렇게 니은자가 있다면은 이렇게 한번 기역이었으면 다음엔 저는 니은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좀 탐험의 본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영화도 비슷하게 그런 순간들을 즐기고 밀당도 있고 충돌도 있고 강한 설복도 있고 혹은 포기도 있고 그런 수없이 많은 타협의 순간들이 같이 펼쳐지죠.
0: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시나리오를 쓰고 실제로 이제 이 KBS에서 했던 드라마 다큐라는 환기후위기를 했을 때 제가 드라마 파트를 썼었고 그때도 이제 배우분들이 제 시나리오를 읽고 와서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어요.
1: 네네.
0: 그 이제 결과물도 나왔고 근데 이제 그때 느꼈던 게 항상 어떤 타인에게 내 이야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때 창작자의 고집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어떤 직관 그리고 그들이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이들의 말을 내가 수용해야 하는가. 근데 이걸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제 고집만 갖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1년 정도 하다가 소설을 쓰는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느낀 게 아 이렇게 PD나 감독처럼 그 타인에게 끊임없이 내 이야기를 설득해야 하는 직업일수록 이게 그냥 다 모험이고 무섭지만 이거 하나 끝내면 통쾌하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감독님 확실히 그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 어떤 우리가 오지탐함을 하고 나면 네. 정말로 그 굳은 살들이 다 풀리고 네. 굉장한 뭐 내성도 오고 그게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도 각인되고
0: 그걸 확실한 또 나중에 성장이네요. 네. 네.
1: 뭐 또 까먹고 다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긴 하지만 특히 소설처럼 손끝에서 끝나는 개인 예술과 달리 좀 이렇게 종합 예술들은 네. 손때가 타거나 네. MSG가 네. 들어가거나 아 정말 너무 많은 다수의 취향을 맞추는 존재하지 않는 맛을 향해서 이런 약간 다른 종류의 그 창작 행위인 것 같아요.
0: 그럼 감독님이 예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영화는 질문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감독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저는 감독님이 그냥 영화가 무엇인가 혹은 나는 왜 영화를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가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독님은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런 일을 하시면서.
1: 제가 그 영화 아카데미라는 영화 공부 네. 처음 한 데서 졸업작품 이름이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0: 아, 네.
1: 칼 사이건의 네. 책이 제 그때는 교사. 1년에 네, 네. 있던 책이었고 그러니까 영화는 너무 뭐 이렇게 작은 인간 세계 특히 구현 가능한 세계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인간은 도대체 왜 이거밖에 왜 이렇지라는 근원적 질문을 평생 갖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이렇게 코스모스처럼 이렇게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서 네. 모든 게 너무 쉽게 해결될 것 같은 네. 예, 이런 게 되는데 또 이기정 유전자처럼 현미경 갖고 보면은 또 믿기지 않는 인간의 참 정말 별의별 세계들이 동시에 보이잖아요. 아무리 양극단의 거대한 툴들을 가지고 봐도 인간은 매 순간 지금 인간들이 보여지는 모습은 도저히 정답을 내기 어려운 미스터리한 존재인 것 같다라는 그 질문이 그러니까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마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 평생의 질문인 것 같고 또 하나의 질문은 제가 문학소년이었고 네. 소년소녀 세계 명작 전집을 네. 네, 닳도록 본 그냥 영화는 그냥 관객에 불과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었는데 어떻게 30년째 영화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아주 불안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네. 영화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전기가 없이는 영화 존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외계인이 와서 발전소 없어지고 우리 인간이 원시대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새로 우연히 부싯돌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있는 MC제곱 찾아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네. 혹은 이 과학적 성과로 영화를 다시 재현한다는 게 확률적으로 제가 보기 쉬워 보이지 않은데 그럼 영화는 없어지는구나. 그런데 문학은 그래도 살아날 것 같고 남아있을 것 같아요.
0: 근데 확률적으로 외계인이 침범해서 전기를 없을 확률이 더 없지 않을까요?
1: 아, 근데 소설 천 작가님 소설 보고 저는 확률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와 의미가 있는 건가 질문을 네. 계속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기에 굉장히 독점적인 그 예술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21세기에 되자마자 디지털 세계가 오고 AI 시대가 오고 하면서 그 지위를 금세 내려놓고 다시 N분의 1의 어떤 예술 장르로 이렇게 향하는 걸까라는 영화의 진화 맥락 속에서 지금은 어느 시기일까 저 앞쪽에 겨우 그 백악기 뭐 이런 건지 아니면 벌써 그 멸종의 마지막 단계인지 이제 그런 질문들 안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를 이제 고민하면서는 인간이 그 원시시대 때부터 그 무모하게 이미지를 만들어 온 말보다 네. 글보다 이미지가 더 앞섰던 인간의 독특한 사실은 이미지가 인류 최초의 언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인간이 아니고도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세계가

0: 시대가 오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계속 이미지를 만든다면은 그 이유가 뭘까? 그 근원적인 질문을 요새 또 하나의 질문으로 갖고 사는 것 같아요.
1: 저도 비슷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런 이미지와 어떤 AI 인공지능이랑 그런 보여지는 모든 것들. 근데 일단 저는 글이라는 형태 말고 그림이라는 형태에서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동굴 벽화나 말씀하셨던 그 소나 말을 때려잡는 거 어떤 거대한 신의 형상을 그리는 모든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그걸 정복하기 위해 인간이 납작한 2차원의 무언가로 눌러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력한 거를 인공지능은 잘 출력은 해주겠지만 그게 그 안에 그 사람만이 두려움을 없애는 해석이 담겨있진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의미로서 저는 영화나 이미지가 소모되는 것들은 인공지능이 많을지라도 결국에 다시 세상을 해석하는 게 영화의 역할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 두렵지 않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제가 떠올렸을 때도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 봤던 영화들은 되게 다채롭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뭔가 이미지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다소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 어떤 OTT의 역량인지 몰라도 약간 화려하지만 비슷하다라는 느낌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런 이미지들조차 쉽게 만들 수 있는 대체제가 딱 인공지능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와 맞물려서 감독님이 하시는 고민이 그 이전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답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영화를 왜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내려지진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또 색다른 22세기 그냥 되게 새로운 국면의 영화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네.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0: 맞아요. 희소성과 그 가치에 대한 충돌이 결국 말씀하신 부분의 영역인데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 작은 가능성들이 우리한테 너무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영화 이미지들이 우리한테 정말 큰 영향을 주고 각인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가능성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뭐 모든 불가능한 게 거의 없어지는 네, 그런 느낌으로 네. 바뀌면서 진정한 가능성을 찾는 다시 근원적인 행위로 우리는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가능성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하는 방식으로 소설과 영화가 그 자기 고민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1: 네, SF도 비슷한 궤도를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전에는 기술이나 어떤 우주에 대한 되게 화려한 얘기들을 많이 했다면 이제 웬만한 것들이 정말로 현실에서 가능해진 시대가 되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다시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서 참 어느 여러모로나 이 시대의 기점이 인간을 되게 철학적인 네. 존재로 다시 만들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2: 작은 서점.
1: 저 이제 좀 파과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파과로 한번 행사도 하긴 했지만 파과가 이제 구병모 작가님의 원작으로 만들어졌고 이 책은요 여러분 그 영화화가 되기 전에도 너무나도 인기가 많은 책이었어요. 그 조각이라는 엄청난 상징적인 인물이 책을 읽는 순간에요 가상 캐스팅이 쫘라락 될 정도로 너무나도 이제 인기가 많은 책이어서 이게 제가 영화화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느 용감한 감독님이 이렇게 원작 팬이 많고 이렇게 캐릭터가 확고한 이야기를 가져가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감독님은 그 파가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다짐을 하셨고 그리고 파가라는 게 어땠길래 결국에 이렇게 영화까지 만들게 되셨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0: 몰라서 한 것 같아요.
1: 아 몰랐어요? 아,
0: 그렇게까지 유명한 줄 잘 몰랐고
1: 근데 감독님도 원작을 읽으셨던 거죠 우연히?
0: 그렇죠. 원작을 읽었었고 원작에 특히 오프닝이 강렬했고 영화적 상상을 많이 해주게 한 재밌는 소설이었죠. 그런데 저는 잘
1: 오 역시
0: 그만큼 마니아가 있거나 네. 어떻게 그 관객들에게 소비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1: 네.
0: 발굴이다 이거는. 그냥 내가 잘 모르는 거 영화로 보여주고. 왜냐하면 내가 제가 읽었을 때부터 이미 출판된 지 꽤 지났고.
1: 그렇죠. 네네. 이미 뮤지컬도 연극이 나온 상황이었을 거예요. 뮤지컬인가 연극도 나와
0: 제가 있었고. 읽었을 때는 뮤지컬은 아직 나오기 전이긴 했는데
1: 할 수 재밌겠다.
0: 세상 사람들에게 이 멋진 프로젝트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잘 모르고 무모하게 겁을 안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1: 역시 겁이 없어야 된다.
0: 더 몰라야 된다. 약간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특히 그 감독으로서의 감각은 특히 60대 여성의 몸을 정면으로 다루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좀 어렵고 네. 익숙한 듯하지만 대부분 서구적인 영화 속에서 멋지게 표현된 그런 몸들이 많았었고 피곤함과 노곤함 속에서 쇠락해가는 몸을 장르적 쾌감과 함께 표현한 영화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부재한 지점에서 이 영화가 자리를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역시 모르셨군요. 그래서 더 만들어졌을 수 있었네요. 아셨다면 좀 달라졌을까요?
0: 겁을 좀 먹고 부담을 갖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 선입견이나 네. 기대치를 네. 만족시키기 위한 다른 필터나 뭐 이런 거를 찾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었으니까 소설이 나온지 안 만들어지는 이유도 저는 알았어요.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1: 네.
0: 그러니까 현재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한 작은 이야기인데 그 안에 이제 수십 년에 걸친 그 겹겹이 쌓인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영화는 두 시간이라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대 작은 용기인데 그 그릇에 담기에는 이 세계가 너무 크거나 혹은 매력들이 이렇게 고르게 다 분산돼 있거나 또 영화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또 소설과는 또 다르게 엄격하고 보수적인 또 자본의 논리가 있으니까 네네. 캐스팅부터
1: 그쵸 캐스팅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후보도 별로 없고 여성 캐릭터고 나이가 기술적으로도 이제 실제 이게 소설로는 상상하기가 너무 좋은데
1: 네.
0: 앞구르기도 한 번만 하면 잘못하면 무릎이 나가고 네. 힘든데 믿을만한 타격감의 액션이 가능할까? 뭐 질문부터 해가지고 잘 모른 채 그냥 쉽지는 않구나 그리고 혹시 나도 못 만들지도 몰라 도전해보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그럼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파괴를 영상화로 만들 때는 진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의미로 60대 여성 킬러가 주인공이 되는 아주 귀한 영화 하나가 한국 영화사에 왔다 자리매김했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그 파괴의 주인공인 조각은 세상에서는 오래된 존재처럼 취급을 받지만 영화에서는 오히려 그 시간을 가장 강한 힘으로 보여줍니다. 그 감독님은 이번 영화를 통해서 나이 든다는 것을 좀 어떻게 다시 바라보게 됐나요?
0: 우리 대학 다닐 때 대학원 선배나 네. 이렇게 몇 살 차이 안 났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저렇게 늙어서 힘도 없고 나이 든 사람의 서글픈 삶? 몇 살만 나이가 많아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이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젊을 때는 그게 남아있는 시간이 가능성이고 나이가 들어서는 사실 쌓여있는 시간의 축적이죠. 그 두 가지 차이가 예전에 머리로만 알았었는데 이제 몸으로 이제 좀 느껴지고 삶이 유한하다는 전제를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저한테는 좀 중요한 화두였고 첫 번째 영화 제목도 그래서 메멘토 모리였었고 곧 죽는다 알아 네. 이런 게 그 모든 창작행위나 삶 자체 모든 선택이 저는 유한함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그랬었거든요. 나이가 더 들어서는 조금 덜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인간이 이 영화도 그렇죠. 늦게온 감정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그 감정이 오히려 필요 없는 시기가 된 사람에게 그 감정이 찾아와서 생기는 균열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늦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정작 필요한 거는. 그래서 그렇다고 그게 쓸모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노화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 터널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남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도착해 보면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여튼 늦게 알게 되는 설명할 수 없는 거기에는 후회와 자책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더 수용하게 되는 아하, 그런데 모든 그 앞선 분들이 다 이런 걸 겪었구나, 그 분들이 겪은 걸 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대화 또 책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그걸 겪고 나서야 모든 걸 알게 되는 걸까? 그런 질문들이 영화를 통해서 남은 것 같아요.
1: 그럼 뭔가 나이듦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 이제 감독님에 대한 질문을 좀 더 몇 개 드리고 싶어요. 감독님이 올해로 데뷔하신 지 27년
0: 단편 영화 때부터 하면 30년 정도 됐죠. 장편으로 한 27년 되고. 네.
1: 그러면 30년 전에 민교동 감독님과 30년이 흐른 민규동 감독님, 그렇게 나이를 딱 든 감독님은 그 시간 동안 어떤 감독으로서의 생활에서 달라진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으신가요?
0: 많이 달라지긴 했죠. 옛날에는 정말로 완벽하게 네. 준비해서 첫 작품부터 모든 콘티를 제가 다 그리고 밤새 시뮬레이션하고 모든 걸 준비하지 않고는 도저히 현장에 갈 수 없는 그런 강박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느슨하게 저를 풀어놓는 것 같아요. 그 더 즉흥적인 답을 많이 찾아보려고 하는, 그리고 그 새로운 순간에 준비되지 않은 공기를 더 많이,
1: 진짜 모험을 즐기실 수 있게 됐네요.
0: 즐기고 있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유연한 걸까요? 아니면 타협 하게 되는 걸까요? 어떤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나야,
1: 이건 역시도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0: 그런
1: 감정이겠네요.
0: 네, 확연히 달라진 건 느끼고, 옛날보다 그러니까 뭐랄까 몸이 더 힘들어졌고 네. 정신도 약해졌는데 고통은 옛날보다 덜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탕도 훨씬 많이 지었고 저한테 병목이 훨씬 좁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탕도 많이 집지 않는데 그 병목도 넓어진 것 같고 제 손목이 이렇게 아프지 않고, 그런 거 보면은 뭐 다들 이렇게 되는 걸까? 그래서 30대 이전에 삶을 마감한 그 이후로 살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던 그 네. 엄청난 천재 아티스트들 많잖아요. 오늘도 그 짐 모리슨의 그 와일더네스라는 시집, 그걸 제가 유고 시집을 한 페이지 읽고 왔었는데, 20대 후반의 청춘의 가장 예민한 시기에 인생의 비밀을 다 알아버리고 염세적으로 세상을 등진 사람으로 남지 않고 어떻게 계속 살아서 꾸준히 뭔가를 해나가는 와중에 있다 보니까, 혹시 내가 마모되고 다른 걸까? 이것이 유연함일까, 이제 마모일까, 이런 막 그런 동시에 질문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2: 작은 서점.
1: 네, 여러분, 여기는 작은 서점 작가의 방이고요. 저는 소설가 천설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방에 마시러 온 분은 민규동 감독님이신데요. 저희 진짜 마지막 질문으로요. 네. 저는 가끔씩 한 소설이 끝날 때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소설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영화라는 작업 자체도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가 끝날 때마다 정말 진이 빠지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아 이게 내 진짜 마지막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드셨던 적이 있었는지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화 앞에 서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또 어떤 마음일까요?
0: 너무 힘들어서 빨리 그 눈 뜨면 편집실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매번 하게 되는데, 모든 거를 소진하기 때문에 네. 제가 가진 것 이상을 진짜로 마지막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는 대중들로부터 외면받아서 사회적 은퇴를 당하기 때문에 의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네. 마지막일지 네.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영화가 잘 되고 나면은 그런 인사들을 해요. 한 작품은 더 하시겠어요? 감독들끼리는 네. 굉장히 서글픈 인사이긴 네. 하죠. 매번이 마지막이라는 기본 전제가 마치 그 쇼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 이번에 마술쇼를 벌였는데 실수 없이 한 것처럼 한 번만 실수하면 더 이상 무대에 못 오를 것처럼 그런 칼라리를 작두타

0: 그렇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순간의 고통들을 잊어버려서 우는 맥락도 있겠지만 저는 저 꿈이 제가
1: 네.
0: 저는 평생 꿈을 꿨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꿈을 네. 꾸거든요. 겹겹이 물론 저예산의 이상한 장르의 편집이 엉망인 꿈들이 대부분이지만 떠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네. 밤마다 그런 새로운 미칠 듯한 그런 꿈들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여전히 펼치지 못한 이야기와 그 멋진 세계를 경험하다 보니까 다시 또 그런 세계를 꿈꾸고 그러는 것 같아요.
1: 너무 보여주고 싶죠, 사람들에게. 내 세계를.
0: 어떻게 될까?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공유하고 싶달까?
1: 네.
0: 내 세계는 별거 아니겠지만 우리 세계보다 더 네, 멋지고 넓은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은 있죠.
1: 역시 감독님은 저랑 좀 결이 비슷하세요. 이 말을 듣는데 저 역시도 매번 아 이번엔 진짜 열심히 썼다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딱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또 다른 생각들이 막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도 안 봐도 좋다 나만이라도 보자라는 마음으로 쓰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쓰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작은 서점 작가의 방에서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어요.
0: 네.
1: 요즘 민규동 감독님의 삶의 낙은 뭐가 있을까요?
0: 뭐가 있을까요? 아침에 쓰는 단편소설?
1: 오, 소설 쓰시나요?
0: 소설이라고 감히 오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1: 네.
0: 그냥 원래 이미지를 수집하고 네. 아이디어를 그냥 폴레 넣는 게 직업 처럼 저의 루틴이니까 작가님이 러닝하는 것처럼
1: 네.
0: 글 외에도 뭐가 있는 것처럼 저는 영화 일을 하지만 그런 작은 소설들을 계속 써서 아무도 안 보는데 왜 쓸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1: 아 소설은 원래 그렇게 쓰는 거예요.
0: 네. 막 써보는 게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꿈 같은 게 매번 잠들 때
1: 네.
0: 공짜로 새로운 영화를 보러 들어가는
1: 너무
0: 느낌이
1: 부럽다.
0: 있거든요.
1: 같이 보고 싶어요. 네.
0: 이상한 종류의 꿈이지만 그 저한테는 매번 IMAX로
1: 네. 네.
0: 돌비로 된 기이한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 무섭고 설레면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꿈의 순간을 기다리죠.
1: 그럼 앞으로는 영화 감독 민규동과 소설가 민규동을 같이 볼 수 있겠네요.
0: 소설가 과연. 소설이 저한테는 평생 더 많은 시간 익숙한 문학 동아리에 있었고 대학 때도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상하게 영화를 만들고 네. 있는데 소설의 시읒이라도 흉내낼 수 있다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영화 저는... 소설이 또 멀리 있지는 않아요.
1: 그렇죠.
0: 가까이 있지도 않지만 네. 네.
1: 서로가 서로 약간 탈출구가 되어주는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소설의 세계는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자유롭습니다. 그
0: 그렇군요.
1: 꿈을 마음껏 펼치실 수 있어요.
0: 근데 그게 독자들을 만나는 소설과 만나지 않는 소설이 있잖아요.
1: 그쵸.
0: 만나지 않아도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당연하죠. 완결이 나면 소설이에요.
0: 제 안에서?
1: 아니요. 글자로. 텍스트로.
0: 텍스트로.
1: 그래서 소설의 가장 큰 관문은 끝을 내는 거예요. 보통 끝을 못 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럼 언젠가는 독자를 만납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응원해 보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아,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이 진짜 많은데 역시 감독님이랑은 한 3시간 수다를 떨어야 하는 관계여서 그랬는지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는 못했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불러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1: 다음에 또 놀라주실
0: 네,
1: 거죠?
0: 네. 볼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 달려갈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끝으로 민규동 감독님이 직접 가사를 쓰셨다고 했던 파가 OST에 수록된 김성철님의 조각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작은 서점 작가의 방문 닫겠습니다. 사라진 비 그 위를 걸어 책 한 권을 읽는 건 한 인물의 삶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또 한 사람의 한 페이지를 함께 읽어보였는데요. 지금까지 소설가 천설란이었고요. 다음 주 금요일 밤에도 제 방에 또 놀러와 주실 거죠?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눈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할 작품은 파스칼 메르시어의 장편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입니다. 혁명가이자 의사였던 프라두는 친구의 연인 에스테파니아를 데리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이 필사의 도피는 우리가 바라는 사랑의 완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은 에스테파니아는 끝내 프라두를 떠납니다. 왜였을까요? 그녀는 하나의 관념으로 사랑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의 집착과 헌신이 만들어낸 이상 속의 여인이 되기를 그녀는 원치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한 인간으로 남고 싶었던 것입니다. 프라두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는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소유할 수도 없다는 것을. 훗날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탄 주인공 그레고리우스는 노년에 이른 에스테파니아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살라만카 대학의 역사학 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가족도 잃은 프라두는 1973년 뇌동맥류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에 이 이야기의 가슴 시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듬해 봄 카네이션 혁명이 마침내 그 오랜 독재를 무너뜨립니다. 프라두가 눈을 감은 지 겨우 한 해 뒤의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찾고자 했던 자유가 마침내 왔을 때 정작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프라두의 선택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물음을 던집니다. 다수를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해도 되는가? 오켈리는 조직과 미래를 선택하고 프라두는 한 생명을 택합니다. 프라두는 자기 안에 모든 삶의 가능성을 남김없이 살아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생애가 자기 삶을 거의 살아보지 못한 한 남자 그레고리우스를 흔들어 깨웁니다. 죽은 자의 목소리가 산자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지 못한 삶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한 권의 책이, 한 번의 여행이 그 잠든 삶을 다시 불러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알지 못한 채,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언젠가 당신만의 야간열차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부디 당신이 그 살지 못한 삶을 향하여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설 속 문장이 당신의 남은 길을 오래 지켜주기를 꿈꿉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 KBS 기상통보.
3: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7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 열대야 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동해 중부 해상도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온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간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 내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기 개홍입니다. 내일 중국 북동 지방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새벽부터 강원 동해안과 산지 비가 내리겠고 아침부터는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오전부터는 제주 산간에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 영동 50에서 100, 만곳은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20에서 80, 많으면 많은 곳 100mm 이상, 제주도 산간은 10에서 60, 경남권 제주도 해안 5에서 40mm입니다. 시간당 2,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특히 영동 지방은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서부 지방과 호남, 경상권 내륙에 5에서 40mm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0: 35에서 40mm고 황해도는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31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오는 것 있겠습니다. 아침 전 서울, 인천, 수원 27도, 낮 최고 서울, 인천, 수원 35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영동지방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고 영서지방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전 춘천 25도, 대관령 20도, 강릉 24도, 낮 최고 춘천 34도, 대관령 23도, 강릉 27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에 소나기 오는 것 있겠습니다. 아침 전 청주 27도, 대전 세종 26도, 낮 최고 청주 35도, 충주 34도, 대전 세종 36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오는 것 있겠습니다. 아침 전 전주 광주 목포 26도, 낮 최고 전주 36도, 광주 35도, 목포 33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가끔 구름 많겠고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내륙에서 소나기 오는 것 있겠습니다. 아침 전 대구 울산 26도, 부산 창원 27도, 낮 최고 대구 35도, 부산 울산 33도, 창원 37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오전부터 산지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제주 아침 최저 27도, 낮 최고 32도 예상입니다. 울릉도 화덕도 구름 많겠고 아침 견 26도, 낮 견 29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대체로 맑겠고 아침 견 26도, 낮 최고 30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31.4도, 습도 60%, 해 뜨는 시각은 5시 42분입니다. KBS 기상 통보 전금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3분쯤 충남 청양군 화성면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9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노인이 작업을 하다 쓰러진 걸로 보고 온열질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제 하루 전국적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1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5일 이후 파악된 온열질환자 누적 인원은 2,872명, 사망자는 23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제 온열질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3명으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온열질환자들의 77.3%는 남성이었으며 34.1%는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이 다음 달부터 수사 과정에서 가족관계로 인한 이해 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가족사건 상피제를 실시합니다. 경찰청은 어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 회의 후 이같이 밝히고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존비속 상피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광주 광산서 소속으로 10년 넘게 근무했고 장윤기의 큰아버지 또한 전남 지역의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알려지며 가족 사건의 이해 충돌 논란이 인바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공론화가 먼저라며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공론화를 거친 뒤 추진하겠다는 말이 빠져서 마치 통일부의 방침이 정해진 것처럼 보도가 됐었는데 바로잡았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을 국호로 호칭하는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데 따라 속도 조절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땅끝 해남에서 태양광 발전단지가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이곳에서 생산될 청정에너지는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가 지역의 산업을 키우고 더 많은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튀르키예가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나라 정상은 현지 시간 7일 사우디의 메카에서 조약을 체결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서 모든 침략 행위에 대한 집단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약을 체결했으며 3국 중 어느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한국 정제유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이 한 해운 데이터 업체와 에너지 시장 분석 업체의 자료를 인용해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무역업자들이 지난달 말 약 3만 톤의 정제유를 한국에서 러시아로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대문구 홍제동의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마을버스가 승용차와 가로등을 잇따라 들이받고 인근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승객, 보행자 등 8명이 다쳤습니다. 불법 촬영을 하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아들의 휴대전화를 없앤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아버지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어제 증거인멸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과 그의 아내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5월 아들이 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어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극심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지만 여전히 더운 곳이 많겠고 새벽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동해안과 강원, 경북 산지, 오전에 제주도 산지에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에 50에서 100,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1.4도입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는 1990년에 개봉돼서 큰 감동을 안긴 영화였는데요. 영화 속의 명대사 까르페디엠, 현재를 즐기라는 키팅 선생님의 말은 36년이 지난 지금도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감동을 연극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연극 이야기, 무대에서 재탄생한 작품 죽은 시인의 사회 만나보겠습니다.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시 이야기 이영주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스팅의 어거스트 윈즈.

0: 라디오를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공연 이야기 키팅 선생님을 만나 저마다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 만나봅니다.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까르페디엠이 기억나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가 연극으로 공연된다고요?
2: 네, 이 작품 저도 영화를 보긴 했는데 영화가 1989년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에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톰 슐만 각본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위적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사고의 중요성을 가르친 이제 킨팅이라는 이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들의 변화를 다룬 작품인데요. 아무래도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그 작가가 자전적인 경험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테네시주인데 테네시주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창시절을 보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좀 자유롭게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방학을 끝나고 왔더니 이 선생님이 사라졌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같이 있었던 선생님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청소년기에 가장 예민했을 시기인데 그 선생님과의 기억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2026년에도 이렇게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삶에 대한 질문을 담은 작품이기 때문에 무대화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6년에 처음 공연됐다고요?
2: 저도 막 찾아봤었는데 그 이 작품이 20년이 흐르고 나서 2016년에 그 연극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1: 네.
2: 실제로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썼던 이제 작가가 실제 각색을 해서 이제 미국

0: 거 이후로 10년 후에 한국에서도 대극장 공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 사실 195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2026년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0: 저도 공연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사실 우리나라 얘기도 아니고 물론 이제 작품이 주는 어떤 미덕은 있긴 하지만 너무 오래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지금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극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미덕이 있는 작품이 아닌 싶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처음에 그 웰튼 아카데미의 입학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이제 클래식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뭔가 그 학교의 교훈 같은 그 깃발을 들고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그 4대 교훈이 전통, 명예, 규율, 인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연극이 굉장히 큰 극장에서 공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이 학생들이 그 깃발을 들고 나오는 씬부터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웅장한 음악과 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웰튼 아카데미라는 곳이 굉장히 전통을 중시하고 권위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그런 지점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이 웰튼 아카데미라는 곳은 실제로 있는 곳은 아니고 이 작품을 위해서 쓰여진 공간인데 이때 당시에 기숙학교는 이제 남성들만 다니는 그런 학교였고 이게 195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로부터 100년 전 1859년부터 시작된 학교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거의 100년 전통의 그런 명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작품을 보면 뭐 당연히 실력으로 입학한 친구들도 있지만 당시에 뭐 부모의 권력이나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제 들어온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 안에서도 약간의 계급의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웰튼 아카데미라는 곳 자체가 아이비리그 진학을 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로 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적이고 어떤 공부 지향적인 입시 위주의 그런 수업을 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이 1959년에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2026년에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그런 분위기 학교에서 현재를 즐기라는 가르침을 준 게 바로 키팅 선생님이죠?
0: 네, 이 키팅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키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웰튼 아카데미 졸업생 출신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심지어 어떤 부분은 체벌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키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편견도 없고 또 그런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의 분위기를 깨고 싶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선생님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첫 수업을 하는 장면부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 친구들을 다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 선배들이 이 찍은 사진들 그게 걸려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이 사진을 잘 보라. 이 사람들 지금 다 땅속에 묻혀져 있고 다 죽은 사람이지만 이 사진에서 봤을 때의 이 사람들은 지금의 너희들과 같이 굉장히 활기차고 열정 있는 모습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 삶의 만큼은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카르페디엠이라는 라틴어 문장인데요. 이 카르페디엠이 그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1: 그렇죠.
0: 이야기를 했잖아요.
1: 아직까지도.
0: 지금도 많이들 네. 현재를 즐기라는 얘기할 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영향력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키팅 선생님이 이번 연극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키팅 선생님이 그동안 이 월튼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런던에서 교사 생활을 한 사람으로 영화에는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연극 같은 경우에는 이 선생님이 잠깐 짧게 나오긴 하는데 미국에서 온 선생님이라고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웰튼에서 이 공부를 하고 영국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결국 이 사람이 교사로 일한 건 미국이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도 미국의 여학교라고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냥 영국 안에서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영국을 벗어나서 미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당시에 뭐 교육을 따져봤을 때 여성과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연히 남성이 좀 더 집중적인 교육을 받던 시대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시대에서 여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 사람이라는 그 하나의

0: 그 이 사람이 해온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키팅이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부분을 훨씬 더 풍부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이 키팅의 독특한 수업 방식은 당연히 보수적인 학교 측의 반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0: 그렇죠. 지금도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네.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키팅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 것 중에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제 시를 처음에 배우는데 이 책에서 설명해 주는 것은 시를 어떤 평가하는 데 있어서 완벽성과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X축, Y축으로 해서 그 접점에 있는 것들이 좋고 뭐 그래서 바이런은 좀 안 좋고 그거를 뛰어넘는 게 셰익스피어다 뭐 이런 식의 서문이 되어 있는데 그 서문을 찢어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찢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우리가 보는 시선들이 너무나 늘 똑같으니까 이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는 그런 주제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교탁위로 올라가라고 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탁위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어떤 행동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기존의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기존의 관습을 깨는 거기 때문에 불편한 지점들이 있고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떤 내 안의 야성을 깨우기도 하고 어떻게 봤을 때는 이 학교의 학생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특별한 점을 발견해 준다라는 지점에서 좋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정 선생님을 비롯해서 학교에서의 여러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의 반발이 있지만 사실 잘 따져보면 이 반대하는 선생님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키팅의 말이 뭐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행히 어떤 이게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친구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팅의 어떤 행동들을 이제 조금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뭐 현재를 즐기라는 말이 마냥 무절제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계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소극적으로 행동들을 하다가 키팅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들의 욕망을 굉장히 크게 발산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당연히 이 친구들이 아직 어떤 자아가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때마다 이제 키팅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 지금 너네들이 이렇게 욕망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지금 너네들의 가능성도 있지만 한계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꾸준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 어떤 문제들이 생겼죠?
0: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클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죽은 시인의 사회 클럽은 그 키팅이 고등학교 시절에 실제로 했던 그런 클럽이었습니다. 비밀 클럽인데 이제 그 친구들이 학교 기숙사를 떠나서 지역에 있는 어떤 동굴에서 같이 모여서 이제 시를 읽고 거기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점점 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8명 되는 친구들 중 안에서 찰리라는 친구가 이제 조금 더 자신만만하고 좀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 친구였다 보니까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이름으로 남녀공학이 필요하다라는 글을 이제 교지에 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히 학교 측에서는 문제가 돼서 이 친구 과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구성원 중에 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닐이라는 친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닐이 굉장한 우등생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당연히 주변에서 모든 친구들이 공부 가르쳐 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친구인데 이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의대 가야 된다고 얘기했고 또 거기에 또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개인의 마음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 키팅 선생님과의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연극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연극을 알게 되고 이 주변에서

0: 여기 오디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연극을 하게 되지만 아버지는 굉장히 끝까지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서 나는 사실은 연극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걸 바탕으로 나의 삶을 꾸려나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에 돌아오는 말들은 결국에는 너는 여기 더 이상 학교 다닐 거 아닌 것 같고 웰튼 나오고 사관학교 들어가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닐 입장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빠가 들어주지 않는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해결책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요. 이를 계기로 이제 키팅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 네. 오 캡틴 마이 캡틴이라고 외치는 그 명장면이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죠?
0: 네. 결국엔 키팅이 이제 학교를 떠나게 되면서 이제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중차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키팅 선생님이 처음에 와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던 게 나를 키팅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캡틴으로 불러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이들은 이제 캡틴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그 키팅 선생님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닐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키팅 선생님을 학교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중에 어떤 아이들은 뭐 이 모든 사실을 다 그냥 선생님들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시기에 아이들이 사실 어른들한테 이렇게 어떤 반발심을 가지고 이제 그걸 반대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결국에는 그 어떤 선생님이 나가는데 이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이 키팅 선생님에게 갖고 있는 굉장한 신뢰와 존중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이 구성원 중에서 가장 소극적으로 행동하던 토드라는 인물이 먼저 자신의 그 책상 위로 올라가서 오 캡틴 마이 캡틴을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영화에서도 당연히 가장 큰 클라이맥스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연극에서도 가장 큰 카타르시스를 주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1: 네.
0: 이 장면을 현장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이거 봐 캡틴 나가요 빨리.
3: 오 캡틴 마이 캡틴.
2: 호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와. 내 말 안 들려? 내려와! 경고 왔다.
3: 오, 캡틴! 마이 캡틴!
2: 록스, 록스! 내려와. 둘 다 내려와! 안 그러면 최악이다! 경고 왔다. 내려와! 빨리 내려와!
3: 오, 캡틴! 마이 캡틴!
2: 너, 헤이트! 내려와! 내려와!
3: 오 캡틴! 마이 캡틴!
2: 호핑스! 내려와!
3: 오 캡틴! 마이 캡틴!
2: 믹스! 믹스! 내려와! 다들 내려와! 내 말 안 들리나? 다들!
3: 나는 깨어있는 인생을 살고자 숲으로 들어갔다! 인생의 본질을 만끽하기 위해 쭉정이들을 버리기 위해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을 때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고 뒤늦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
4: 카르페디엠
3: 카르페디엠
1: 네, 영화 장면도 떠오르네요. 이번 연극에는 차인표, 오만석, 연정훈 배우가 키팅 선생님을 맡고 있다고요?
0: 네. 차인표 배우와 연정훈 배우는 이번이 연극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이제 키팅을 맡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차가 있고 이제 경력이 있는 배우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고 든든한 모습으로 이제 작품의 무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당연히 그 밑에 이제 학생 친구들이 좀 어린 친구들이 많기도 하고 새로 이제 데뷔를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를 잡아주는 역할을 굉장히 톡톡히 하고 있고 오만석 배우 같은

0: 김현석 배우랑 이 두 분이 한 30년 전에 이제 연기학원에서 같이 만났던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스승과 제자 사이가 이제 달라져서 같은 교사의 입장으로 서로 다른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대로 만났다라는 것이 조금 독특한 지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아홉 명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배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아이돌 출신도 있고
1: 네.
0: 뭐 영상 매체에서 활약하는 배우들도 있고 이번에 완전 데뷔하는 신인 배우들도 있는데요. 한 네 분 정도가 이번에 새로 데뷔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좀 네.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녹스 역의 김주민, 찰리 역의 이탁수, 카메론 역의 시우, 크리스 역의 강희수 배우가 이제 이 작품으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이 이탁수 배우 같은 경우에는 배우 이종혁 씨 아들이죠.
1: 아, 그렇군요. 예, 예.
0: 그 친구가 이 작품으로 처음 데뷔하게 됐는데요. 예, 굉장히 다양한 경력의 배우와 이제 그 무대에서 보여주는 앙상블이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서요. 이 작품을 배우 중심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 이 작품이 얘기하고 있는 건 눈앞에 있는 어떤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삶의 목적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 네.
0: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2026년에 학생이 아니고도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공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공연은 어디서 언제까지 열리나요?
0: 네. 이 작품은 9월 13일까지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도홀에서 계속됩니다.
1: 네, 오늘 공연 이야기 영화의 감동을 연극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 죽은 시인의 사회 만나봤습니다. 공연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요조의 두근두근 여름날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덥지만 감성만은 뽀송뽀송하게 유지해보기로 하죠. 시의학이 오늘은 김승희 시인의 시집으로 함께합니다. 이영주 시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절기상 입춘인데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가 없죠.
2: 진짜 입춘인가요?
1: 네, 더위에 괜찮으신가요?
2: 아우, 저는 진짜 더위에 너무 취약해가지고 추운 건 좀 견디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네, 저는 반대인데.
2: 아, 그러시구나.
1: 네, 저는 더운 건 괜찮은데 추운 게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2: 그게 확실히 사람마다 좀 기질 차이인데 저는 이제 추운 거는 좀 몸을 많이 오히려 움직이는 약간 그런 상태고 더우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가지고 완전히 그 무기력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방학이기도 해서 네.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나가고 있어요.
1: 그렇군요. 네. 집이 가장 시원하죠.
2: 네, 거의. 네.
1: 저는 근데 집에 있어도 에어컨을 안 틀고 선풍기로 버틸 만큼 별로 더위란답니다.
2: 너무 근데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식구들이 제 방에 안 들어와요.
2: 어머,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1: 아, 근데 그거 진짜 기질 차이인 것 같아요.
2: 네. 아니, 기럭지가 기셔가지고 더위를 느낄 구간도 많으실 것 같아요.
1: 근데 추위를 많이 느껴요.
2: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1: 근데 이제 덥긴 덥더라고요.
2: 네. 네. 요즘에는 진짜 거의 정말 이게 만약에 기후 위기라면 매년 더 심해진다면 정말 내년이 걱정되는 느낌까지 더위가 오는 것 같아요.
1: 예전보다 확실히 더 덥긴 한 것 같아요.
2: 네. 네. 그리고 습도도 높잖아요, 우리나라가.
1: 그렇죠.
2: 그러다 네. 보니까 거의 느낌 자체는 훨씬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아프리카에서 온 분도 깜짝 놀란단 말이 있더라고요. 네. 한국이 너무 더워서.
2: 충격적이다.
1: 네. 요즘에 진짜 그래서 웬만한 나라, 덥다는 나라 갔을 때 네. 별로 안 놀라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동남아 가면은 막 헉했잖아요.
2: 맞아요.
1: 별로 안 놀래요. 한국이 더 더워가지고.
2: 네. 그러면 동남아인들 와가지고 네. 깜짝 놀라요.
1: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잘 견뎌 나가야죠. 네. 자, 오늘 김승희 시인의 시집을 들고 오셨어요?
2: 네, 김승희 시인의 빵점 같은 힘찬 자유라는 시집에서 마음에 대하여 앵앵의 무늬, 밤의 철물점 이야기, 너와 나의 보리밭, 미완성 교양악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1: 네.
2: 되는 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 그래요. 빵점 같은 힘찬 자유. 이게 뭔가 아이러니한데 도대체 네. 어떤 자유일까요?
2: 아마도 빵점일 때 더 힘차게 된다는 말일 것 같은데 시인의 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1: 예.
2: 저도 이걸 시에 썼던 것 같은데 김승희 선생님 시 읽기 전입니다. 그래서 따라 쓴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시인들에게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망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이나 반복되고 희망이 없고 허망만 있다면 결국 이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전이자 자유로울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빵점 같은 힘찬 자유가 나는 좋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네요.
1: 네. 김승희 작가는 어떤 시인인가요?
2: 네. 김승희 선생님이 1952년생이신데요. 서강대 영문과를 졸업하셨는데 같은 대학교에서 국문과에서 박사를 받으시면서 서강대 국문과 교수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네. 얼마 전에 명예교수로 이제 퇴직을 하셨죠. 그리고 그 사이에 시집을 12권 정도 내셨는데 너무 많으므로 몇 권만 읽어드릴게요. 네. 태양미사, 왼손을 위한 협주곡, 위안성을 위한 연가, 달걀 속의 생. 그리고 최근에 단무지와 베이컨의 진실한 사람 그리고 빵점 같은 힘찬 자유 이렇게 내셨고요. 소설책도 있습니다. 산타페로 가는 사람과 산문집 33세의 팡세 어쩌면 찬란한 우울의 팡세

0: 등을 쓰셨는데요. 서울시 문학상, 청마문학상, 만해문학상 등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1: 네. 12번째 시집이군요.
0: 네. 그래서 시집을 너무 열심히 내고 계시는 중견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집을 되게 조금씩 내는 시인이 있고 엄청 많이 내는 시인이 있고, 그런데 이제 등단한 뭐 73년에 등단하셨으니까 40년 차시잖아요.
1: 네.
0: 그럼 12권이면은 좀 적당하게 내고 계신 게 아닌가? 조금 뭐 5년에 한 권, 10년에 한 권 요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꾸준하게 시를 적당하게 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1: 네.
0: 또 그러면서 자신의 시세계를 굉장히 단단하게 구축해 오셨다고 볼 수 있겠죠?
1: 그렇군요. 어떤 시부터 만나볼까요?
0: 네, 마음에 대하여라는 시입니다. 마음에 대하여, 김승희. 인생이란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니야. 절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밤이 있어. 두부처럼 뚝뚝 떨어져 나간 마음이 있어. 바로 그의 마음, 일그러진 진주. 붉은 울음을 토해내는 불안한 명자나무꽃.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나의 단어. 마음이 정물화인가 풍경화인가 바람 속에 흔들리고 있는데, 이 마음, 저 마음, 다른 마음. 어떤 마음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안과 밖에 구분이 없는 길. 메비우스의 띠를 걷고 있는 두 사람. 안과 밖에 있는 두 사람은 만날 수 있다는데 꼭 막힌 심장의 고리를 어떻게 풀어놓아야 하나. 다른 마음은 동굴의 해골 바가지 속 해골물을 마시고 있다고 하는데 고골, 고골, 고골을 넘어서 해골물을 마시고 날아서 자유혼이 되나? 여기까지 버리고 거기까지 버려서 어떻게 다른 마음이 되나?
1: 네, 첫 구절에 인생이란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니야 라는 구절에서부터 좀 굉장히 와닿네요.
0: 네. 사실 세월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면 어떤 면에서는 좀 위안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뭐 나만 마음대로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1: 네.
0: 사실 삶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순간이 있는 게 정말 다행인 것이고, 대체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약간 절망하면서 살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마음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사실 인간의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세계인데, 거기서 이제 계속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란 뭘까? 이런 방랑자의 마음 같은 것들을 좀 시가 추적해가는 방식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여러 공부들이 사실은 마음을 어떻게 호명해 볼까 하는 그런 결론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1: 네. 두부처럼 뚝뚝 떨어져 나간 마음, 바로크의 마음, 일그러진 진주, 또 메비우스의 띠까지 정말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네요.
0: 네.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제일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가 이제 비유의 확산일 텐데, 그게 이제 언어가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만져지는 것도 아니니까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근사치에 다가가려고 하는 시적 비유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게 재밌어서 아마도 사람들이 시를 읽고 쓰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1: 네.
0: 그래서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게 결정될 수도 없는 거고 변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언어도 이렇게 열심히 발전하지 않으면 좀 따라잡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다른 마음은 동굴의 해골 바가지 속 해골 물을 마시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누구의 마음일까요?
0: 원효대사라니까.
1: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0: 어, 저는 그냥 바로 어, 원효대사 패러디다.
1: 그러니까요. 예.
0: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 우리가 어, 진짜 마음 바꾸면은 해골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태긴 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것들도 아, 너무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좀 또 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1: 다음 시 만나볼게요.
0: 네. 앵앵의 무늬라는 시입니다.

0: 동행의 문의 김승희. 모든 중요한 일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 나도 모르게 심장에 병이 스며들고 나도 모르게 얼굴은 빨래판 같이 변하고 나도 모르게 소를 잃고 외양간도 잃는다. 나도 모르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나도 모르게 생기는 우연한 돌발의 모기소리. 나도 모르게 세상의 많은 다리가 무너지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법이 없다. 일어날 일들은 언제나 일어나고야 만다. 혈관을 파고드는 그렇게나 아름다운 설탕, 별처럼 반짝이는 하얀 소금 알갱이. 내가 내 마음을 몰랐다.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탄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내 앞에 한 남자가 갑자기 자기 앞에 선 여자의 목걸이를 뒤로 낚아채는 바람에 진주 목걸이가 끊어지면서 그 여자가 뒤로 넘어졌고 연달아 사람들이 우르르 뒤로 굴러떨어진 일이 있었다. 운행 중인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목뼈가 어긋나는 골절이나 여기저기 파랗게 타박상이 일어나고 찬연이 빛나며 사방으로 흩어지는 진주알을 잡으려고 우르르 또 굴러떨어지는 사람들. 와중에 저 먼 지평선에서 솟아올라오는 두 손바닥에 애정어린 비탄.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만들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로 나는 만들어진다. 나도 모르게 들어와 앵앵거리며 뇌 속을 날고 있는 모기 한 마리. 뇌에 불이 켜지면 빨간색에 집착하는 모기. 앵앵의 무늬 속에 나붓기는 나. 나는 어디까지 나인가? 나의 삶은 어디까지 내가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모르는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 대체 나도 모르는 나는 누구인가?
1: 네, 모든 중요한 일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 김승희 시인의 시는 첫 줄에 답이 있네요.
0: 네, 그 어떤 깨달음 같은 것, 깨달음 같은 것을 딱 제시하고 나머지 이제 시적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센스 같은 것들을 좀 느끼게 되면 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펼쳐질까 좀 궁금하기도 한 것 같아요. 시인의 통찰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이 통찰을 받쳐줄까를 생각하면서 읽는 재미가 있는 시작법인 것 같은데요. 이런 말들이 사실 우리가 그냥 툭 하면 공감이 되게 되지만 이거를 평소에 잘 생각하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시들을 읽게 되면 도대체 인생이란 뭔지 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로 내가 만들어진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공감이 되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우리 삶과 되게 가깝게 닿아 있는 시인 것 같아요.
1: 네. 앵앵의 무늬에서 앵앵이 뒤에 이제 모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모기 우는 소리인 것 같긴 한데 네. 앵앵의 무늬라고 표현했네요.
0: 이게 지금 우리가 모기 소리 생각하면 평소에 아 모기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소리를 듣고 알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모기가 소리를 내면서 내 귓가에 있을 때 모기다 이런 느낌? 삶이 약간 그렇게 온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 또 이 소리 자체가 앵앵거리는 소리가 이제 뇌 속에서 울리고 있는 걸로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일종의 어떤 그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병증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명처럼 뭔가 울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걸 시적으로 생각하면 일종의 강박이나 갑작스러운 어떤 징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모기가

0: 우리 현실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 그 소리 자체가. 그래서 문이라고 표현한 것이 단순히 목소리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1: 네. 다음 시 만나볼까요?
0: 네. 밤의 철물점 이야기라는 시입니다. 밤의 철물점 이야기. 김승희. 보름달은 어느 맑은 밤 순수문학 같지만 거리의 밤은 맨홀에 빠진 것처럼 불확실한 밤이다. 아픈 밤은 골절된 일그러진 밤. 슈퍼, 약국, 부동산, 미용실, 커피점, 떡집에 셔터가 내려져 있고 동네 철물점에는 심야에도 환한 불이 켜져 있다. 가게 안은 구멍같이 좁고 온갖 잡동사니가 즐비하고 밤의 소소한 철물점에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배터리, 멀티탭, 커터칼, 실리콘이며 경첩이며 변기, 수세미, 빗자루, 볼트, 너트, 펜치, 드라이버, 망치며 꺽쇠며 곡괭이며 넉가래며 삽자루며 쇠스랑이며 도끼며 홈이며 그런 견고한 철물들의 단단함이요. 노동의 신성한 공구가 도구와 더불어 우리 집에 고장난 것들이 많은데 철물점 아저씨는 이제 병이 들어 출장 수리를 하지 않고 안방문 경첩이며 주방 수도꼭지여 고장난 것들은 다 어디로 가나. 한밤중에 철물점 문이 환하게 열리고 빛이 유난히 흘러넘치고 있는데 내일 철수한다고 두런두런한다. 일꾼 두 명이 녹슬고 찌그러진 폐기물들을 용달차에 싣고 있다. 보름달 아래 아줌마는 항아리에 쏟아진 물을 주워담고 있고 병든 아저씨도 집 나간 딸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아리아리는 가슴앓이 노래다. 쓰리쓰리는 가슴 쓰린 노래다. 너와 나의 밤의 이야기들. 미치거나 울거나 너와 나는 아리랑이다. 맨홀에 빠진 보름달이다.
1: 생활상이 잘 묻어나 있는 시네요.
0: 네. 이 일일이 다 이거를
1: 그러게요.
0: 시에서 구절을 이렇게 다 넣어주고 그 철물점이 있을 법한 도구들을 다 호명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단어를 쓰지 않으면은 대체로 그냥 잊혀져 갈 수도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단어들을 좀 젊은 분들이 또 다 아실런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아마도 일부러 이렇게 다 일일이 단어를 시에서 표현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철물점이 있는 동네가 이제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사실 요즘에는 약간 이런 것들을 뭔가 이 도구가 어떻게 용어가 되어 있지 이런 거 모를 때 그럴 때 상황을 설명하고 그 용어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주로 인터넷에서 이제 사가지고 배달되면 그걸 해보는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철물점에 가서 주인분한테 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그런 일이 별로 없고 철물점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생활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한 것들 혹은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우리끼리의 대화 이런 것들도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삶의 고단한 생활사를 시를 통해서 느끼는 어떤 요소로 이제 갖고 가지 않으면 이 생활에 예전에 있었던 모습 같은 걸 좀 잊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1: 네. 저는 좀 오래된 동네에 살아서 꽤 철물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 보고 너무 공감했던 게 네. 철물점 아저씨는 이제 병이 들어 출장 수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0: 맞아요.
1: 다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네. 많고 진짜 가면은 웬만하면 안 오시려고 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0: 출장 소리를 네,
1: 많이 힘들었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뭔가 고장나면 고친다는 생각보다는 다시 사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쓰레기도 더 많아지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사실 철물점 같은 게 그래도 동네 좀 있으면은 괜찮지만 없는 경우에는 결국 새 제품 구매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되는
1: 그렇죠.
0: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재밌는 게 이제 그 이사할 때 무슨 비데 설치와 수리를 받으려고 연락을 했는데 그 연락은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취소하는 연락을 엄청 빨리 받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 취소했거든요.
1: 그렇군요.
0: 연락이 거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철물점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단어네요. 네. 이제는.
0: 그래서 저는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네. 이것도 생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거리의 밤은 맨홀에 빠진 것 같다고 했는데 네, 맨홀에 빠진 보름달.
0: 네. 이게 그 순수문학이 보름달은 어느 맑은 밤 순수문학 같지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맨홀에 빠졌다면 보름달이 순수문학을 할 수 있는 그 세계가 맨홀에 빠져버린 상태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순수문학 또 순수문학이 아닌 문학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사실은 순수문학이라고 하면 자본의 영향 아래 뭐 글을 쓴다기보다는 조금 벗어나서 예술의 영역에서 뭘 하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게 이제 도시의 여러 속성에 의해서 맨홀에 빠져버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어둠에 빠진 소중한 가치 이런 거를 비유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 김승희 시인의 시를 쭉 읽다 보니까 뭔가 그 옛스러움이 느껴지면서
0: 네.
1: 요즘에 만나지 못했던 단어들이 소환되니까 네. 옛 추억이 함께 소환되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0: 네. 그래서 사실 중견 시인분들이 시를 써서 독자들에게 선사할 때 대체로는 세상에 대한 깨달음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표현할 때 조금 더 이제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는 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승희 시인의 시의 특징은 굉장히 섬세하고 복잡하게 우리 삶의 굴곡들을 표현한다는 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달관한 사람의 느낌보다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더 보여주는 지점이 있어서 공감이 더 잘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1: 네. 시의학이 오늘은 김승희 시인의 시집 빵점 같은 힘찬 자유 세 편 만나봤습니다. 이영주 시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존 메이어의 노터스 이어드릴게요.

부른다. 우주의 에너지가 구석구석 파고들 때면 잎사귀마다 춤을 추며 여름은 절정으로 치닫는다. 대추가 소리 없이 여물고 고구마도 큰 꿈을 키워가는 8월에는 너와 나의 사랑도 여물어 가려나? 가을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박인걸 시인의 8월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오늘 열린 토론은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법대로 합시다로 준비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보안 입법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이혼이라 불리면 9년간 이어진 최태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결과 9,440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잠시 후 3명의 변호사와 함께 70년 만에 수사체계 개편이 남긴 과제와 세계 이혼소송이 던진 법적 사회적 쟁점들 뭐 조목조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복잡한 법은 쉽게, 뜨거운 사건은 냉정하게 짚어봅니다. 법률 시사 토크 법대로 합시다. 함께할 세 분의 변호사 소개합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정주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정주영 변호사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3: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허주연입니다.
0: 네, 어우, 굉장히 하이톤으로 하셔서 같이 분위기가 업됐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담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유주희 리포터의 취재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다고. 예. 아, 좀 이후에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취재 내용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보죠. 시민들의 인터뷰 이따가 이야기 듣도록 하겠고요. 검사의 직접 사건과 보안사건을 폐지하고 경찰 중심의 수사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형사법 개정안 관련해서 기대의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우려도 뭐 적지 않고, 저희가 이번 주만 해도 이 주제를 굉장히 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세 분의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어떻게 평가들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부터 듣고 할까요?
2: 예, 일단 뭐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사회에는 이 범죄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범죄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범죄는 증가하는

0: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물로 비유를 하면 오폐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을 정화해 주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1차 하수종말 처리장이 경찰이었습니다.
1: 네.
0: 2차로 다시 필터링해 주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검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하수종말 처리장 검찰을 그 필터링 기능을 아예 셧다운을 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셧다운했을 때 1차 하수종말 처리 처리장이 그것을 다 필터링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필터링을 제대로 못하고 오폐수를 그대로 방류해버리게 되면 우리 사회에 오폐수가 넘쳐날 것이고요.
1: 네.
0: 만약에 그 일선에서 이 수사하는 경찰들이 이 업무량을 다 이제 말하자면 감당을 못해서 이게 터져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난리가 나겠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그 범죄라는 하수가 터져 나오게 되면 그 피해자는 국민 전체가 될 수밖에 없다.
1: 하수는 국민들이 다 뒤집어 쓰겠네요.
0: 다 뒤집어 쓰는 거죠.
1: 네.
0: 그 국민들 중에서도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빽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 선임해서 되겠죠.
1: 각각의
0: 그
1: 정수 시스템이 있겠네요.
0: 각각의 그렇죠. 아, 네. 아 너무 좋으십니다. 그런데 네네. 진짜 힘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그 오수를 다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다.
1: 필터를 못 쓰니까요.
0: 예, 네. 그렇죠. 예.
1: 알겠습니다.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다음은 허주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2: 저도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보안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사실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제가 이 제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변호사는 좋은데 국민에게는 좋은 게 없는 제도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1: 아 이게 지금 변호사한테는 좋습니까? 객관적으로?
2: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 네,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2: 지금 이 선량한 피해자들이 어떤 수사를 하면서 검사에게 받았던 고품질의 이 전문 인력, 국가가 양성한 고품격의 전문 인력 서비스를 결국에는 지금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1: 네네.
2: 경찰도 국가가 양성한 고품격의 전문 인력 서비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1: 피해자는 검사가 보호해 주니까 이라는 결론인 거죠?
2: 경찰도
1: 이전에는.
2: 보호를 해 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경찰이 무능하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들이 현장에서 만나보면 현장 수사나 초동 수사에 굉장히 능하고 강한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 전문가, 법조인으로서의 검사가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구멍을 빈 부분을 하나하나 메워주고 서로서로 상호작용하고 견제하면서 시너지가 나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는 사건들을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1: 네네네.
2: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검사가 이제 이런 역할을 보안수사 요구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 수사의 형태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약에 피해를 고소를 해서 경찰 수사를 받아서 불송치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안 하니까 나를 수사해서 그러니까 내 사건을 수사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찰이 또다시 수사를 한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겠죠.
1: 네.
2: 그렇다고 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1: 그렇죠.
2: 자기 사건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구조로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법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건 변호사에게는 좋지만 국민들에게는 좋지 않은 제도가 될 것 같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너무나 억울하다. 그러면 찾아갈 곳은 변호사밖에 없으니 그럼
0: 그렇죠.
1: 변호사들의 수임이 많을 것이고 그 변호사들에게는 좋을 것이다라는 영향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박선배 변호사님은 좀 다른 의견이신가요? 어떻습니까?
3: 전체적인 형사사법의 체계의 흐름은 옳다고 봅니다.
1: 네네.
3: 법조인으로서는 소수의견인데 앞서 공수청법이 검찰청법을 대신해서 마련되었고 중수처분법도 입법 된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검사는 그 존재 이유가 소추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과거 유럽 대륙법계에서 판사가 기소와 재판을 동시에 담당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 탄생한 제도가 검사이고
1: 네.
3: 검사 본연의 업무는 기소입니다. 즉 수사권 행사가 검사 본연의 업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검사의 주된 업무는 경찰 통제입니다. 즉 경찰이 과도한 수사로 인해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법령을 정당하게 적용하는 것이 두 번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3: 그런데 전체적인 공소청법, 중수청법 나아가 형사소송법상 일부 남아있던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세계의 스탠다드에 맞춘다는 인상은 분명히 듭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 검찰은 과거에 수사개시권, 수사권,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세계사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권한을 독점해왔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분명히 많이 발생해왔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고 사실 요즘 제기되는 비판이 저는 다소 의아한 게 이해를 못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경찰이 지나치게 과한 수사를 하는데 검찰이 통제를 하지 못한다는 데 방침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검찰 본연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방침이 찍혀야 하는데 오히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왔는데 이와 같은 상황 변경으로 인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적극적 수사에 대한 응답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다소 이례적인데 그만큼 네.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해서 피해자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그만큼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고
1: 그렇죠.
3: 이에 부응해서 경찰은 검찰 본연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맡겨두고 더 이상 이와 같은 불만이나 문제제기가 없도록 제도 보완에 힘써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전체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구조 변경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검찰개혁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0: 예.
1: 토론은요. 네. 잠시 후에 네. 이어가도록 네. 하겠고 변호사분들의 의견 들었으니까 우리도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 듣고 와야죠.
0: 네.
1: 네. 시민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유지 리포터가 취재하셨다고 합니다. 듣고 오시죠.
4: 이번에 그 장윤기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있어서 그 경찰에서 숨겼던 일이 조금 더 드러날 수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유지가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견제를 좀 하면서 숨기는 것들을 좀 찾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5: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된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줬던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했기 때문에 그 권력이 나눠져야지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경찰도 좀 더 또 다른 조직이 하나 생기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조직 외에 다른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수사 파트가 전국적이나 단위적으로 나뉘던 거 아니면 경찰의 그 조직 자체 좀 쪼개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는 거 막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6: 경찰이나 경찰이 같이 어느 정도 공조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느 한쪽에 저울이 가라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라앉은 법안이 통과된 거니까 그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7: 다 폐지되는 게 아니라 어느 그 영역에서는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전에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경찰 가족들 사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경찰 부분에서 다 덮으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보안권이 없으면은 경찰에서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안 수사를 해서 그런 걸 좀 밝혀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8: 거. 사건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수사되기 어려운 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장치는 있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준과 감시 장치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 듣고 왔습니다. 시민분들도 많이 엇갈리시는 것 같아요.
0: 네.
1: 과연 이 논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도. 지금도 변호사 여러분들도 의견도 좀 갈리는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검찰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경찰을 감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과연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경찰을 감히 감시할 수 있습니까?
3: 세계사에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권만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1: 네.
3: 또 다른 역할로서 검찰은 경찰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는 국가도 있긴 한데 그 국가의 경우에도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자체 수사를 진행하기보다는 사실상 보안수사 요구에 가까운 형태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찰은 지금도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고.
1: 그런데 그 요구를 하면 그 수사가 다시 경찰한테 가잖아요.
3: 그렇습니다.
1: 지금 분위기로. 그런데 그 경찰이 또 그 경찰이라는 단체를 또 수사를 하는 거예요?
3: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1: 네.
3: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하지만은 기존 수사한 경찰을 믿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직접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롭게 부여를 했습니다.
1: 네네.
3: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이 믿었지 못할 경우에는 중수청을 비롯한 다른 수사기관에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왔었고 여전히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아무리 어떤 형태로 수사를 해온다고 하더라도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그 수사는 온전히 무의미해집니다.
1: 그렇군요.
3: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1: 네네.
3: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수사의 이름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의 형태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0: 국면도 마련해 두고 있는 형태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해가지고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2: 지금 이제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게 뭐냐면 검사가 뭐 피의자나 피해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실은 아까 전에 세계사적인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거는 우리 인류 역사상 지금 이번에 처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불러서 물어보는데 그거를 뭐 이름을 뭘로 붙일까 하다가 뭐 세모권, 네모권 얘기하다가 사실관계 확인권이라 그러거든요. 검사가 그 피의자를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를 증거 능력을 배제시켜 놨습니다.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그러면 증거 능력을 배제됐다는 거는 살인범이 내가 살인했다고 자백을 해도 쓸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 말하자면 헌법상 보장되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장 이런 것들도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어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마 찬성을 할 겁니다.
1: 찬성하시죠.
2: 예. 그런데 검찰개혁을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검찰개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는 검사들이 인지수사하고 일부 특수부 검사들이 막 수사 개시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나쁜 짓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다 뺏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지금 둘로 쪼개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지금 시민분들도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보안 수사권을 남겨놓자.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수사권을 경찰이라는 무력도 가지고 있고 정보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이 모든 걸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 독점에 대해서 최소한의 크로스체크, 최소한의 견제가 필요하다. 지금 아까 전에 기소권으로 통제 가능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송치된 거를 말하는 겁니다.
1: 네.
2: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요. 불송치된 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도 말씀하시겠지만 불송치된 거는 경찰이 무슨 연유에서든지 뭉개버린 겁니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해소 안 된 거예요.
1: 진행되고 있는 사건.
2: 그렇죠. 네. 그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주된 내용인데 기소권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거는 검찰에서 처벌해달라고 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쟁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3: 그리고
2: 싶습니다.
3: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권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검사가 이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애매한 순간에 피의자를 불러서 뭐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게 사실관계 확인권 아닙니까? 그런데 피의자가 와서 자기는 이게 수사 기법상 중요한 핵심 진술인 줄 몰랐지만 순간적으로 그런 핵심 진술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검사는 자기가 그런 핵심 진술이나 자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들은 것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가서 경찰에서 진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지금 방금 진술한 게 정말 중요한 진술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수사 전략만 노출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저는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 검사가 통제 기능을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우려가 또 드는 지점이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어볼게요. 물론 장윤기 사건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고의적으로 은폐 축소했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1: 네.
3: 지금 굉장히 그런 의심이 드는 사건이잖아요.
1: 정황상 의심이 들죠.
3: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유사하게 내 지인 혹은 내 아들이 피의자인 사건이어서 증거를 암장하려고 마음을 먹은 경찰이 지금 개정법 하의 제도에서 증거를 아예 누락해버려요. 그러면 그 증거 기록을 뺀 나머지 수사 기록을 검사에게 올렸을 때 과연 이게 성범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 기록만 보고 검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냐. 상당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증거 기록 자체가 편철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의심이 되는 부분이 없이 완벽한 수사라고 생각하면 사건은 그대로 암장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피의자를 불러서 물어본다고 해도 아까 지적했던 자백이라든가 핵심 진술을 들어도 증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수사관에게 보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걸려서 사건 적체 현상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1: 네.
3: 거기다가 그런 강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구속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구속 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구속 기간 안에 예전에는 검사가 불러서 직접 수사를 하고 그게 바로 증거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 지금 개정 형사소송법에 보면 보안수사 요구 지시 뭐 영장을 청구하세요. 이런 지시들이 그 서면으로 하도록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서면에서 또 보내고 그런 그걸 받은 경찰이 또 다시 보고 영장을 신청해서 또 영장을 청구하고 그래서 증거 기록 같은 것들을 다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그 구속 기간 안에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보안 수사가 최대 2개월 가능하다고 하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 보안 수사 요구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게 시간만 늘어나는 결과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2: 더 큰 재난이 우려가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뭐 미란다 원칙이나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적법 절차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보장 같은 것이요. 그런데 지금 이 형사소송법이 헌법상 부여하고 있는 어떤 검사의 이런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형사소송법으로 상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조사받은 범죄자들 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공판정에 가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게 한참 뭐 몇 달 지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형사소송법 위헌이야 이렇게 판단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조사받은 거 있잖아요. 다 무효가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범죄자들 다 석방해 줘야 돼요. 이게 엄청난 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이 문제에 대해서 박성배 변호사님께서 반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 말씀하신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0: 지금 헌법에 위반된다는 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관련된 조항은 영장 청구권입니다. 이에 네. 따라서 검사도 헌법기관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수사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의 영역이 헌법에 반하는 영역이라고 판시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반복된 판시였었고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헌법 소원을 통해서 위헌 법률로 이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특히나 현재는 보안수사권 폐지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사실상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수사는 거의 다 경찰이 해왔고 네. 수사권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보안수사를 직접 하지 않고 보안수사 요구의 형태로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현실에 부합하게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특히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경찰은 각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률적 쟁점이나 증거물 수집과 관련된 의견을 검찰에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충분히 협의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습니다. 특히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 모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도 사실 고소인만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한다면 피해자임을 전제로 모두 다 송치를 해온 관행도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도 열어두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건 기록 열람 복사 신청권을 고소인 등에게 부여했는데 재판 단계가 아닌 수사 단계에서 당사자 그중에서도 형사사법의 주체인 피의자가 아니라 고소인에게 수사기록 열람 복사 신청권을 부여해 준 것도 최초입니다. 그만큼 고소인이 사건 기록을 직접 확인해 보고 검찰에 구제 신청을 한다거나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직접 폐지함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현재로서는 나름대로는 대처를 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네. 실행 과정에서 분명히 부작용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입법이나 관련 법령으로 보충해야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형사사법의 대흐름 대원칙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뭔가 법제도를 만들었다고 해도 빈틈의 공간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이 계속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2: 그 빈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지금 이제 과거에는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이제 못 하는데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은 아 고발인 이의 신청 할 수 있게 됐구나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법 조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고요. 우리 무고죄 있잖아요. 그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해서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이렇게 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고발은 원래 피해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만약에 뭐 지체장애인이 있을 때 직접 뭐 아동이나 장애인이 성범죄를 당했다, 학대를 했다. 그럼 본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고발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대신 고발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조직 내부에 범죄가 있다. 기업 사냥꾼이 회사를 이게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횡령 배임을 막 저질러요. 그럼 그 회사에서 평생 일했던 직원들이 저 기업 사냥꾼들 혼내주세요 하고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1: 그렇죠.
2: 그다음에 또 권력형 비리라든지 공익침해 사건 같은 거 시민단체에서 고발하잖아요. 그 고발하면 저도 고발해봤거든요. 그 결과지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뭐 고발인은 이렇게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이렇게 변소한다. 이걸 보니까 증거 없다. 이런 식으로 날라와요. 그러면은 고발인이 이의신청 못 하거든요. 지금 그 고발인이 이의신청 못 하는 거에서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제도적 허점이다.
1: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그 기업 사냥꾼이 회사를 이렇게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이에요.
1: 네네.
2: 그 직원들이 고발인으로서 이의 신청 못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이걸 진짜 큰 문제예요.
0: 네. 관행상 그런데 그 경찰은 그동안 고발인에게 이의 신청권이 없다는 부분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받아들여줬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나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서 누군가 고발을 한 사건에서 만약 무혐의 결정이 나왔을 때 이때는 그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대리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고 보고 그 송치를 받아들여줘 왔습니다. 특히나 이 송치 결정이 아닌 무혐의 처분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굳이 송치를 하지 않더라도 검사는 사건을 기록 송부받아 볼 수 있고 경찰은 무조건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에도 기록 자체는 검찰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1: 네.
0: 검사 스스로 판단하기에 3개월 이내에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할 때는 보완 수사 요구의 형태가 아니라 재수사 요구라는 제도를 이미 설치해 두고 시행해 왔습니다. 즉 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실한 수사의 대목이 발견된다면 검사 스스로가 발견해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고소인 등이 직접 검찰에게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는 등 나름대로는 법적 대비를 해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1: 알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근데
2: 아니 불송치 결정 부분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1: 네.
2: 이 과거에는 이 수사권 조정 이전에 뭐 몇 년 전에 수사권 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1: 네.
2: 이거는 경찰한테 마치 판사 같은 권한을 준 겁니다. 그 경찰은 수사만 하면 되잖아요. 수사를 했는데 자 이제 여기 다음에 판단을 합니다.
1: 네.
2: 내가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제가 안 돼. 그래서 불송치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치 검사가 재판 단계 넘길 때 불기소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대법원의 최종 판단 같은 그런 효과가 발생해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해서 다시 뭐 보안수사 요구로 내려온다 그러는데 그 보안수사 요구로 누구한테 내려옵니까? 그 수사했던 사람한테 내려와요. 그러면은 이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확증편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내려오면 그 사람은 똑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1: 네.
2: 그래서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뭐 재수사 요청이나 뭐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번 뭐 소송 안에서는 뭐 재수사 요청 재수사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뭐 징계 요청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면피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같은 경찰 식구잖아요. 경찰 식구에서 그렇게 했는데 공소청에서 경찰에 그 직원 좀 징계 좀 해 줘. 그러면은 경찰에서 그렇게 징계를 할까요? 안 할까요?
3: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번 개정법에서 그 재수사 요구와 관련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약간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송치 결정이 난 것도 지금도 불재번호가 부여돼서 검사에게 기록이 넘어간 다음에 90일 동안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반환을 하고 지금도 재수사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에 보면은 재수사 요구를 받은 그 경찰이 재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이 똑같을 때에는 그냥 안 하겠다고 통보하면 되는 규정이 있어요.
1: 네네네.
3: 그렇게 통보를 하고 그리고 그냥 기록을 그러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럼 검사가 또 보고 또 재수사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핑퐁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시간만 흘러가고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를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재수사를 했는데도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결정했으면 징계 요구 자체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보안수사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의신청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의신청을 했을 때 경찰이 안 되겠다 싶으면 사건을 갖고 갈 수 있어요. 지금은 갖고 올라가서 자기가 보안 수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 수사권이 없는데 이제는 앞으로 그런 크로스 체크 기능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1: 자, 알겠습니다. 예. 지금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분들이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지금 헷갈릴 정도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깊숙이 들어간 거고 네. 자, 쉽게 갑시다. 네. 어떻게 가냐면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문제라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보호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 주실 수 있는지 박선배 변호사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시죠. 이거 어떻게 보호해 주실 겁니까? 아니 피해를 내가 받는다면.
0: 피해를 받는데도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다면 일단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네.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사에게 직접 이의 신청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검사가 타 수사기관에 다시 한번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경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시키는 것 자체는 막아야 할 일이긴 합니다.
1: 네.
0: 이 사건은 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번 형사사법 체계 변동 과정에서는 중수청이라는 또 다른 기관도 설립되어 있습니다.
1: 네네네.
0: 이 중수청이 부패, 경제 등 가액이 큰 재산 범죄를 비롯해서 방위산업, 마약, 국가보험 등 7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미국으로 치면 FBI와 같은 조직인데
1: 네네네.
0: 이 조직이 기존의 검사, 검찰청 수사관 그리고 경찰로 구성되는 조직으로서 수사를 해나갈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중수청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불복할 수 있는 절차, 특히 수사 기록에 열람 복사받아서 직접 일을 제기할 수
1: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법무부 장관도 지금 일을 그만두려고 하고 있는 네네네. 상황인 거고 중수청은 지금 보니까 10월 정도에는 들어서야 된다라는 걸로 나와 있어요.
0: 네네.
1: 가능합니까? 이게 중수청이 10월달에 들어올 수 있어요?
0: 10월달에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는 제가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1: 네네네.
0: 현재 정부가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면서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중수청법에 따르면 정확하게는 공수처법입니다. 공소처법입니다.
1: 네.
0: 이 법에 따르면 기존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공소청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고
1: 네.
0: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중수청 수사관으로 편입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중수청법에 따르면 각종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자신의 의사를 밝히면 결국 10월 출범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안착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어느 정도 대응을 해줘야 할 것으로
1: 대응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인다.
0: 그 공수처의 경우 제가 1년에 몇 년간 사건을 지켜보면서 다소 놀라울 정도로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적절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수 인력이 그 조직에 편입되지 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수사를 하고 싶으면 중수청으로 가는 것이고 수사가 아닌 기소와 공소 유지를 하고 싶으면 공소청에 남아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두 기관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형태로 설립이 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출범 자체 큰 무리는 따르지 않겠다고 보여지지만 또 다른 변수는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2: 우리 사회자분이 지금 질문의 요지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1: 그렇죠.
2: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네. 제가 비단 주머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1: 비단 주머니요?
2: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1: 뭡니까?
2: 이게 뭐냐면요.
1: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갑자기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니죠?
2: 아닙니다.
1: 예, 예.
2: 지금 이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 검찰이 기소 수사권 다 독점해서 문제라 그러잖아요.
1: 네네.
2: 지금 이제 문제는 뭐가 됐냐면 경찰이 수사도 독점하고요. 그 수사에 대해서 불송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판단권, 최종 종결적 판단권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독점 구조를 지금 깨야 되는 겁니다.
1: 불송치하거나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 그 부분을 깨야 되는 거예요.
1: 네네네.
2: 그래서 지금 여성단체에서도 지금 난리가 나고 민변에서도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고 이러니까 맨 마지막에 국회에서 마지못해 집어넣은 게 뭐냐면
1: 네.
2: 정권송치라는 거를 집어넣습니다. 정권송치라는 거는 불송치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전부 다 검찰에다 넘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7개 범죄에만 해놨어요. 7개 범죄가 사회적 약자 범죄라고 해서 뭐 성폭력, 아동학대, 뭐 노인학대, 장애인 대상 이런 거거든요.
1: 7대 범죄라고 해놨죠.
2: 7대 범죄라는 네. 거죠. 그러면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권 전부 송치를 해서 경찰이 판단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약자, 뭐 노인, 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학대 범죄, 뭐 스토킹 뭐 이런 것만 당합니까? 그분들이 사기 범죄를 당할 수도 있고요. 상해 범죄를 당할 수도 있고 폭행 범죄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대응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독 독점과 판단권 독점을 깨기 위해서 정권 송치라는 개정을 하면 됩니다.
1: 네.
2: 그러니까 경찰에 경찰 그래 너네는 수사만 해. 수사기소 확실히 분리해서 경찰은 수사만 해. 그런데 판단은 하지 마. 판단까지는 하지 마. 판단은 공소청에서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전 범죄에 대해서 정권 송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이 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이 된다.
1: 공수청에서 한다고요? 판단을요?
2: 공소청.
1: 공소청.
2: 공소청. 공수, 예, 예. 공수청 말고.
1: 아, 예, 예. 예.
2: 지금 검찰이 이름이 공소청으로
1: 공소청.
2: 네, 공소청으로 예. 바뀌잖아요.
1: 네네.
2: 그러니까 그 판단권을 공소청으로 넘겨라.
3: 근데 그 정권 송치를 해도 어차피 보안 수사 요구밖에 못 하면 문제는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1: 거기도 경찰 아니에요?
3: 네.
2: 네?
1: 거기도 공소청도 경찰 기관이잖아요.
2: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그러면은 우리 이거 하지 말자 해야 되니까.
3: 아, 저는 그러면 네. 저는 일단은 네.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네. 제가 이제 피해자 국선을 했거든요.
1: 네네.
3: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하나 생각을 해온 게 있어요.
1: 아 그래요? 네. 지금 일단 해결해 준다는 얘기 하나 들어왔고 또
2: 이제 한 번 더.
3: 두 번째 비단 주머니를 한번
2: 네. 네.
1: 열어보겠습니다.
3: 비단 주머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서영교 의원이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의 국선 변호사 제도로는 이 피해자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선 변호사 제도를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1: 네네.
3: 새롭게 형소법도 개정이 됐고 그야말로 형사사법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시점이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을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그 권한 자체는 저는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평가하고 싶지만 그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하는데도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건 가해질 것이고 그걸 봐도 보통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할 때 이의 신청을 전담해서 돕는 국선 변호사들을 좀 더 양성을 하고 지금 현재의 국선 변호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원 자체도 너무 적어요. 전담 국선 변호사는 45명 전국에요. 비전담 그러니까 저처럼 제 사무실도 송무사건 하면서 국선도 하는 그런 비전담 국선은 전국에 600명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변화된 사법체계에서 피해자들을 다 도와주기에는 너무나 역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건당 얼마 받는 줄 아세요?
1: 30만 원이 30만 원이고 영화에 나오잖아요.
3: 어, 맞아요. 네. 아니, 더 적어요.
1: 얼마 받는지 50 얼마라고 올랐다고 그러시던데요.
3: 더
1: 얼마 전에.
3: 적어요. 새해 전 25만 원이에요.
0: 피의자 국선이냐 피해자 국선이냐. 또.
1: 아, 네. 피의자 국선이냐 피해자 국선이냐 다르군요.
3: 네, 그래서 아. 새해 전이면 사실 통장에 찍히는 돈은 25만 원이 안 된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3: 그런데 25만 원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리고 네. 아무리 변호사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은 돈이어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수행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조금 더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우리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국가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이 신청만 하는 비용을 조금 더 높인다고 하면 그것만
1: 네네.
3: 대리하는 비용을 높인다고 하면
1: 네.
3: 좀 합리적인 선에서 어느 정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완해야 되는 지점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진행될지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박성배 변호사님도 요거 좀 한번 좀 도입하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0: 지금도 사실 경찰은 수사를 한 경우에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송치의 형태로 검사에게 넘겨야 하고
1: 네네.
0: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부의 형태로 기록을 검찰에게 넘겨야 합니다. 송부한 경우에도 검사는 3개월 이내에 기록을 검토하고 재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중수청은 7대 범죄도 수사하지만 경찰, 검사, 판사를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수청이 검사, 검찰 수사관, 경찰로 구성되는 대대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중수청이 경찰의 직무유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제대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형사소송법 개정 을 통해서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에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관련 자료를 모두 다 지체 없이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삽입됨으로써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 성립이 어려운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1: 네네네.
0: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강제로라도 수사 등의 형태로 이 제대로 된 수사를 이끌어낼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2: 예, 지금 박성배 동의되는 말을 처음 말씀해 주셨어요.
1: 예, 예, 예.
2: 제가 그거 좀 얘기 얘기해 봤대요.
1: 네, 그러시죠.
2: 예. 예, 지금 동의대는 딱 동의, 그 경찰이 위법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아 먹거나 청탁을 하거나 부실 수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전에 대통령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는 아주 그냥 파면을 하든지
1: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2: 예, 그다음에 무슨 그 처벌 규정도 새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근데 자기 퇴임하에서도 이거 처벌받을 수 있게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아예 망쳐버린 걸 수도 있거든요. 이 경찰 간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폐지해서요. 죽을 때까지 이거 쫓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알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쫓아가야 된다. 경찰도 이제 자기 가족 수사는 못한다고 오늘 기사가 또 났더라고요. 뭐 그런 전체적으로 이제 변해가고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계속해서 나와야겠죠. 네, 지금 워낙 혼란스럽고 어떻게 이게 적용이

0: 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사실 그 우리의 가장 큰 걱정 그거 아닙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 뭐 돈도 없는데 지금 변호사를 비싼 돈 주고 선임해서 나는 방어를 해야 돼? 날 위해서 해주는 법은 뭐가 있고 날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은 누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사실 또 저희 토론해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요, 사실. 그 변호사분들의 시선에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거 방송하는 저희도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1: 최대한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0: 예, 그러니까요. 네.
2: 그 우리도 제가 드라마로 얘기할 거예요. 드라마. 예. 예. 드라마 제가 드라마 목록을 지금 적어 왔거든요. 친절한 금자씨. 네. 모범 택시. 더 글로리. 네. 비질란테. 국민 사형 투표. 빈센조. 이게 뭡니까?
0: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 다 지금 사적 보복이잖아요. 사적 보복.
0: 아, 네네.
2: 사적 보복이 일어나는 드라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제대로 범죄자 잡아주고 또 범죄자 처벌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적 보복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이 마비돼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폐수가 범죄라는 오폐수가 범람을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 자기 스스로 만약에 피해를 입었는데 국가에서 해결을 못 해준다. 몇 년이 지나도.
0: 네네네.
2: 그럼 자연스럽게 사적 보복으로 넘어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2: 너무 어렵다고 하셔서 드라마 얘기했습니다. 드라마.
0: 어려워요. 이 문제 예. 저도 이번 주 내내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이 서지는 않네요. 예, 예. 뭐 보통 이야기 나눠보고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것도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2: 네.
0: 변호사분들과 한번 좀 다른 시선으로 보안사건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로고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3: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0: 네, KBS 열린 토론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준 변호사, 하주연 변호사, 그리고 박성대 변호사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자, 3204님께서 법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렵네요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법 공부하실 때? 네,
1: 법이요? 네. 그 단어를 공부하듯이 영어 단어를 공부하듯이 저는 법률 용어를 그렇게 외웠어요. 단어만 알면 그 의미를 해석하는 학문인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제 느낌은.
0: 근데 제가 봤을 때 박성배 변호사님은 굉장히 잘 외우셨을 것 같아요.
4: 사실 이 형사사법 체계도 제 머릿속에는 다 있는데 네. 한정된 시간 안에 설명하려니까 어려운 네.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죠. 한 5시간만 주면
2: 맞아요.
4: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텐데 죄송합니다.
0: 저 사실 아까 AI랑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아니, 그만큼 너무 정확하고 좋았다라는 말씀을 좀 돌려서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8584님 법대로 합시다. 분위기 생각보다 뜨겁네요.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지웅 변호사님께서 또 오폐수 와 관련해서 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예, 또 새로 왔습니다.
2: 네. 심장이 뜨거운 남자입니다.
0: 심장이 뜨거운 남자. 여기가 느껴집니다. 네. 그 뜨거움이. 네. 자, 5285님 법대로 합시다. 벌써 재밌네요. 라고 문자 네. 보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는 좀 친근하고 쉽게 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저희가 코너잖아요. 네. 사실 첫 주제가 아무래도 좀 보안사건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법을 우리가 쉽게 설명해드린다. 이게 네. 이제 우리 코너의 취지입니다.
2: 네. 맞습니다.
0: 이 지점을 네.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 알겠습니다.
0: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태현 SK그룹 회장과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파기 환송심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최태현 회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2심 판결이 1조 3,808억 원에 비해서 약 한 4천억가량 깎였어요. 감액된 결과인데 세 분 결과를 이렇게 예상하셨습니까? 먼저 우리 하준 변호사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1: 네.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한치에 근접하게 나왔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라든가 이 기존의 판례의 태도 같은 것들을 종합해보면
0: 네.
1: 사실 이 정도에서 공평을 기하는 판단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기가 쉬웠어요. 일단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던 것은 SK 주식은 전부 다 분할 대상 재산에 올린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비자금 300억이 건너간 부분에

0: 결국에는 이게 불법적으로 넘어간 돈이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선대의 기여를 후대의 기여로 인정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불법적으로 넘어간 거를 후대가,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 이득을 보게 되는 셈이 아니냐. 이걸 인정해 주는 것은 법이 불법을 보호하는 거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걸 기여 요소의 판단에서 빼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심보다는 기여도가 줄어들되 SK 주식 전체가 분할 대상 재산에서 빠졌던 일심보다는 분할 대상 재산이 들어가니까 금액이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조는 좀 상징적이니까 한 7천억, 8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 9천억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1: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제 그 300억이 뇌물이라는 거잖아요. 뇌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 법리가 뭐냐면 우리가 저 노름판에서 도박장에서 돈 빌려주면 그거 달라고 소송 제기해도
2: 안 갚아도 된다.
1: 안 갚아도 된다. 그거 불법 원인급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이스를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판례를 보면 첩 계약이 있어요. 첩 계약. 네. 첩 계약을 해서 내 첩이 되어주는 대가로 돈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거 반환해 달라고 그러면은 그거 돌려주면 안 돼요. 근데 이 케이스는 구조를 보면 노태우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거는 그건 불법이 맞죠. 반사회적인 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꼬리표가 달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에 이름 써놓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최종현 SK 선대 회장한테 300억을 줬어요. 그것을 주는 것에 어떤 반사회적인 것이 있나요? 그 돈 자체가 지금 SK가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데 그 성장에 기여를 했잖아요. 그럼 그 과실을 전부 최태원 회장이 가지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 정의로운가?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가? 이런 의문은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법원 판례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지만 어쨌든 분할 대상 재산으로 주식이 다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기여도를 인정을 했죠. 그런데 다 잘 아시겠지만 이혼의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유형적인 어떤 기여도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로 따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아이를 키우고 내조를 하고 집안 살림을 돌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숫자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2: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판단이 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특유재산임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잖아요. 최 회장 측에서.
1: 네.
2: 예. 네. 그럼 이게 제외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3: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제외되지 SK 주식이 두 부부의 공동 재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가액도 가장 높았었죠.
2: 네.
3: 최 회장은 재판 내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임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주장하면서도 아마 소송 대리인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면 그만큼 최 회장의 기여도는 더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예상대로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SK 주식 가치가 그 사이에 급등한 사정도 있었고 적어도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혼인관계가 30에서 40년 정도였습니다. 통상 일반 국민들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10년 정도만 흐르면 부부가 5대 5 비율로 재산을 나눠 갔습니다.
2: 원래는 그렇잖아요.
3: 예, 그런데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룹 회장 사건으로서 재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게 약간의 걸림돌이었는데
2: 네.
3: 이 상황에서 가사노동과 양육을 전담하던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 재산 분할 비율을 인정해 줄 것인가가 쟁점이었고
2: 네.
3: 특히나 노 관장의 경우에는 SK 대회 활동까지 인정받으면서 SK 주식이 급등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정도의 재산 분할 비율을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2: 이게 그러니까 결국 자 이렇게 가보죠. 이혼은 기여도잖아요.
1: 네.
2: 이혼의 재산 분할은 기여도가 얼마나 있는지가 판정이 내려져야
1: 그렇죠. 네.
2: 재산 분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50%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이 결과는.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1: 그러니까 지금 1심부터 보면 이 1심에서 기여도 몇 프로 인정했냐면 40% 인정했어요.
2: 네.
1: 항소심에서 35% 인정했어요.
2: 더 내려갔죠.
1: 더 내려갔죠.
2: 네.
1: 그다음에 대법원 거쳐서 파기환송심에는 3분의 1이에요. 33.3%입니다.
2: 네.
1: 그러면은 이게 판사의 아무리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35, 33.3 이게 지금 숫자로는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금액으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거든요.
2: 점점 뒤로 내려오죠. 왜냐하면 총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1: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왜 그렇게 기여도 부분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줬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2: 네네네.
1: 그런데 우리가 이게 왜 50%가 아니고 40%지? 35%

0: 33.3이지? 라고 묻는 순간 그 판결의 정당성이 상당히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활동도 열심히 했고 사실은 기업가의 어떤 경영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그런 고뇌를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하고 상의를 하잖아요. 기업이 위기에 있을 때 아니면 우리의 신사업의 성장을 지금 신사업이 진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M&A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제일 가깝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50 비율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무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1: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네. 지금 여론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로서 어느 정도 대통령이셨으니까 SK그룹의 성장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는 끼친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판결문에서는.
2: 그렇죠. 사실은 네. 그분을 빼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였는데요. 네. 근데 그게 300억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걸 여러 가지 기여도를 판단하는 조건 중 요소 중에 하나에서 제외시키라는 거였어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빠진다고 해서 분할 대상 재산 그 기여도의 비율이 확 내려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실 실무적으로요. 이렇게 상장회사의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된 그 경우에는 10년, 20년, 30년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그 내조만한 아내의 기여도가 통상적으로는 10에서 20% 정도 평가가 돼요. 그렇게 네. 보면은 통상적인 사례보다는 이 사례는 노 관장의 기여도가 높이 평가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2: 왜냐하면 네. 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이 재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오로지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만 키운 재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재산 분할의 목적은 뭐냐면요. 부부가 같이 노력해서 일군 재산에 대해서 자기 몫을 찾아가는 거라고 봐요.
1: 네네네.
2: 그런데 만약에 분할 대상 재산 주식이 SK 주식이다. SK 주식이 오로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과 말씀하셨으니까 선대의 노력으로만 주가가 올라갔나요? 그 SK에 다니는 수많은 직원들이 있죠.
1: 그렇죠.
2: 그리고 거기 임원들도 있죠. 그 사람의 노력이 결부가 돼서 올라갔는데 그걸 어떻게 숫자로 우리가 딱 잘라서 분리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될 때에는 일단 분할 대상 재산으로는 올려주되 설령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올려주되 다만 내조의 공이 있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다소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실무의 경향입니다.
1: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인들 뭐 이런 주식들 이런 것도 재산 분할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3: 대부분의 판결은 네. 어떤 형태로든 그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3만은 줍니다. 대신에 네네. 보통의 일반 국민들이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는 반반씩 나누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 가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 특히 한쪽이 재벌가이거나 재벌가 정도는 아니어도 재산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은 다 포함해 주되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 분할 비율은 낮춰서 판결을 선고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그 즉 자산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특히 자산 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결혼 이전부터 그 요소를 안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 네네네.
3: 이에 따라서 통상의 보통 일반 서민들이 이혼하는 경우보다는 가사노동이나 양육의 기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50대 50까지는 인정해 주지 않고 10%, 20%, 30% 정도까지만 인정을 해 줬었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노 관장의 유무형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고 특히 천문학적인 재산이 형성된 사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이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되었는데
1: 그렇죠.
3: 3분의 1 정도라면 기존 관례에도 크게 배치되지 않으면서 노 관장에게 충분한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1: 아 그래요? 삼금상궁님께서는 그러면 이번에는 법원이 최태원 회장 수를 들어준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3: 그렇지는 않습니다.
1: 아, 그렇지는 않아요?
3: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자산가와 관련된 그 재산 분할에서는 가사노동과 양육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주면서도 재산 분할 비율을 50대 50까지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 네네. 여성계에서는 이번 판결 두고 기업 재산 형성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과 내조 또 가족 돌봄의 가치를 대법원 고등법원이 공식적으로 평가한 역사적 진전이라고도 환영한다라는 글도 나왔네요.
0: 네, 네.
1: 네, 이게 네, 좀
0: 그거는 뭐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그 50%인지 10%인지 12%인지 이거는 현상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숫자에 너무 끄달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보면은 저 대법원에 보면요, 양형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서 고무줄

0: 법률 판결을 못하게 하거든요. 네.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법원마다 판사마다 이거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1흥의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세기의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하자면 기여분의 비율에 대해서 판결문을 읽어봐도요. 그 왜 이게 40이 되고 35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적어놓지를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교수라든지 법관이라든지 변호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그 기여분의 이런 그 비율에 대해서 1흥의 기준을 우리 양형위원회에서는 책자로 나오거든요. 그런 1흥의 기준을 책자로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전국 단위의 법관들한테 배포를 하고 그게 배포가 되면 이제 그 판결문에 그 이유를 상세하게 소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사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할 것이고 이 SK 같은 경우는 전 국민들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좀 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서룡민 님께서 둘이 성격차로 유연한 것도 아니고 한쪽에 잘못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네. 이거는 어떻게 인정되는 건가요? 라고 또 문자 보내셨습니까?
0: 예, 그래서 예. 재판부에서 네. 이거를 질타를 합니다.
1: 질타를 했습니까?
0: 예, 그래서 오.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서 저 24년도 항소심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요.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1: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0: 질타를 했습니다. 네네네. 질타를. 네. 그러니까 반성 안 했다는 거죠. 그거 잘못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1: 이러면 네. 금액. 적으로도 뭐 좀 더
0: 그래서
1: 예, 위자료를 그, 더
0: 그래서 24년도 판결에서
1: 판결 났죠.
0: 1조가 넘는 금액이 나온 게 그런 질타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그런데 위자료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1: 네,
2: 저는 사실
1: 네.
2: 저희 사무실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건의 유형이 이혼이랑 상간 소송이거든요.
1: 네네.
2: 그러니까 상간행위 불륜행위에 대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 소송인데 간통죄가 없어지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주강지처를 버리고 막 이런 사실상의 폐륜 행위를 저질렀어도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가 3천만 원 안팎에 사실 3천만 원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1: 3천만 원도 최고일 때 3천만 원이잖아요.
2: 네, 그래서 막 한 5천 넘는다 이 정도가 인정되려면 어떤 정도여야 하냐면
1: 완전 폐륜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2: 밖에서 다른 아이를 낳았다.
1: 아이고.
2: 뭐 아니면은 네. 뭐 여러 명과 외도를 했다.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네. 좀,
1: 좀 순화해서
2: 네. 네.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K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네. 네. 너무 알겠습니다. 재미있게 하는
1: 어쨌든 네.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되면은
2: 정신적인 고통을 크게 주는데
1: 5천만 원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네. 위자료 금액이 너무 그래도 높지는 않다라고 그렇죠. 해석을 해야 되는군요.
2: 그러니까 이제 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준을 이제는 좀 높여야 될 때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변호사 사이에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20억의 위자료가 나왔어요.
1: 네네.
2: 물론 이게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20억에는 이들이 외도를 하게 됐던 어떤 경위들에서 배우자가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1: 네.
2: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됐고 또 굉장히 많은 돈을 썼어요. 그 외도의 상대방에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워낙 그 갖고 있는 재산 같은 것들도 많은 사람이었기
1: 그렇죠.
2: 때문에
1: 네.
2: 쓰는 비용 같은 것들도 굉장히 규모가 컸거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위자료 20억이 인정이 돼서 일반적인 사건들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월급도 다 오르는데 왜 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오르지 않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에서도 한 번쯤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듭니다.
1: 아 그러니까 이건 남자 이거 성별을 넘어서
2: 성별의 문제가 아니죠.
1: 귀책 사유가 있는 것과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좀 이거는 징벌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자료를 좀 부과하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0: 20억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1: 아 이것도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있는 판결입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3: 대법원 판결로 이미 이혼은 확정된 상태였고 네. 기존 항소심에서 20억 원 위자료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측은 강하게 다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 항소심의 재판장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많이 해온 재판장인데 그 재판장의 항소심 판결 내용에 따르면 사실 재산분 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의미 나아가서 이혼하게 되니까 앞으로 살아나갈 부양적 요소를 고려한 금원을 마련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네. 한쪽이 잘못했을 때 위자료적인 성격을 더해서 재산 분할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 의견도 항소심 재판장은 받아들였던 것 같고.

0: 존재하는데 이혼 사건에서는 위자료 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너 너무 잘못했어. 안 되겠어. 위자료 많이 내.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0: 아마 이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네네. 이를 계기로 이미 법원도 나아가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위자료 산정 기준과 관련된 TF를 발족해서 어떤 형태로 위자료를 산정할지 현실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1: 좀 잡아줬으면
0: 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
1: 네.
0: 이미 불법행위 유형 중에서 명예훼손과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자료가 상당히 상향된 형태로 법원에서 내부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 만큼
1: 네.
0: 이 사건을 계기로 적절하게 우리 국민 법감정에도 부합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이 다시 마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요. 민법 제839조의 2에는 재산분할 청구권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비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판관의 재판부의 뭐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뭐 20%, 33%, 50% 이렇게 제각각 청구가 되는 건데 이것도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 그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2: 대법원 양형위원회처럼
1: 네.
2: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세세한 이런 어떤 기준들을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1: 일본의 경우는 50대 50 이렇게 일관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법의 경우는 그렇게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3: 그런데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1: 네.
3: 사실 제가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그 당사자 한 명 한 명마다 그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수치화하기 어려운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기여라든가
1: 예.
3: 정말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1: 예.
3: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사 재판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각 가정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 부엌에 가면은 며느리 말이 다르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다르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말이 다르기 때문에
1: 네네네.
3: 그걸 각자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내가 사건을 수행하는 의뢰인이 어떤 기 얼마만큼 했는지 그 무형적인 부분까지 하나하나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재판부를 설득을 하게 된다고 하면 1% 2%라도 기여도를 더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률적으로 기여도를 정해놓는다고 하면 그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어서 유연하게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증거를 모아놓는 건 아니거든요. 증거가 없지만 계속해서 학대당해온 어떤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혼자서 계속 육아를 해온 어떤 배우자라든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여도를 완전히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이 된다거나 하면 사실상 그 판결은 공평하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아마 판사님께 그런 재량을 부여했다는 취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1: 이거 참 뭐라고 단정 짓기가 어려운 문제이긴 하네요. 각각의 문제점들이 집에서 발생을 하니 이걸 일관적으로 일률적으로 뭔가 관리를 하기도 어렵다는 생각도
2: 제가
1: 들고요.
2: 어떤 법원이 하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1: 네.
2: 그 고무줄 기여도 안 된다는 거가 예측할 수 없는 정의는 불안하다. 정의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 양형 기준표처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1: 네네네.
2: 기본 기여 뭐 몇 년 살한 거에 따라서 기본 기여도를 만들어 놓고
1: 네.
2: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기여도를 증액할 수 있는 가중 요소들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기준 그 기여도가 좀 늘어날 수 있다 또는 그 기여도를 또 감경할 수 있는 또 요소를 이렇게 적어놓고 사실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그런 식의 도표를 만들어놨거든요.
1: 네네.
2: 그러니까 판사의 마음 속에 있는 무제한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량을 어느 정도 투명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좀 설립하는 거는 필요할
1: 네,
2: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어떠세요? 그 일반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랑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은 잘못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덜 가져가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냐 이런 문자도 사실 많이 오고
0: 네 맞습니다.
1: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예를 들어서 외국의 재판에서는 천문학적인 위자료를 인정해 준다는데
1: 네네네.
0: 우리나라 위자료는 왜 이러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우리나라는
1: 예.
0: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대별해 두고 있고
1: 네.
0: 재산 분할은 같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그 반면에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보전받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나누어 두다 보니까 일반 국민 법감정의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 판결을 계기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산 소송과 관련된 분쟁 그 쟁점 중에서 위자료적 요소를 재산 분할에도 일정 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4: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이거든요.
0: 예, 단순히 청산하는 문제나 부양적 요소를 넘어서서 네. 잘못한 자에게는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에서 잘못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게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 분할에도 그 위자료적 요소를 반영해 줌으로써

0: 위자료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이 오고 가는 재산분할에서 충분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만약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을 때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기업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습니다.
1: 아, 주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네,
0: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네네네. 예를 들어 외국 이혼 사례 중에 아마존의 회장 베이조스가 이혼할 때 자신의 주식을 전 배우자에게 상당히 많이 떼어주면서도
1: 그렇죠.
0: 배우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의결권을 그대로 보유한 적이 있는데
1: 네네네.
0: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지가 불명합니다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전제는 재산 분할을 많이 해준다 전제하에 의결권은 기존 주주나 CEO가 그대로 보유하는 제도도 이제는 한번 논의해 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에 동참하시거나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니 잘못은 분류는 다 저쪽에서 저지르고 잘못했는데 아, 왜 재산 분할은 따르고 위자료 반대 위자료는 별로도 안 되고 이렇게 억울하다 우리나라 법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손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립니다. 이거 여성분 입장에서도 그렇죠.
2: 네, 그런데 사실 예. 우리가 외도를 하면 흔히 남성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외도의 피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 배우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1: 그 성별의 문제가 네. 아닙니다. 이거는
2: 네. 네. 네. 네,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1: 네.
2: 그리고 지금도 사실 사실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이혼, 양육비, 그다음에 재산분할, 위자료 이게 각각 별개의 항목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1: 네.
2: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이제 마무리해야겠네요. 허주연 변호사님 오늘 첫 시간 함께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2: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재밌으셨을지 궁금합니다.
1: 네네네. 그건 뭐 이제 나중에 한번 봐야겠죠. 예. 박성희 변호사님 어떠셨습니까?
0: 제가 오늘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서 마음이 걸리는데
1: 아니에요,
0: 다음에는
1: 아니에요.
0: 더 쉽게
1: 예.
0: 설명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1: 안 쉬울 것 같은데. 자, 정준 변호사님도 한 말씀.
3: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요. 우리 최태원 회장이 하나도 재벌 회장인데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식들한테 저기 장남 뭐 장녀 차녀가 재판부에다가 탄원서 냈어요. 탄원서
1: 아,
3: 뭐라고 냈냐면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1: 네.
3: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 이런 취지로 적었대요.
1: 알겠습니다.
3: 네, 그래서 뭐 자식들한테 이런 대우 받을 거 같으면 전 재벌 안 할랍니다.
1: 그렇죠. 네. 뭐 그쪽으로 돌아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법대로 합시다 처음 해봤습니다. 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법이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하죠. 기관의 권한도 숫자도 아니라 사람의 권리입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한 법대로 합시다. 그 전에 제대로 된 법부터 만듭시다. 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회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온열 질환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연재난 폭염. 여섯 가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통해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세요.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헐렁한 옷과 모자, 양산 등을 이용해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그늘, 실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생수나 이온 음료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전 디딤돌 어플을 이용해 지역별 폭염 상황을 확인하고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폭염 피해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6가지 예방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이제 K푸드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한국을 경험하고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가 되곤 하죠. 이런 흐름에 발맞춰 문화체육관광부와 삼양식품이 손을 잡았습니다. K푸드를 통해 한국 관광 정보를 알리고 실제 방한 수요로 이어가기 위한 협력에 나섰는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QR코드를 통해 한국의 여행 정보를 접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 여행 맛보기까지 즐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기업의 높은 브랜드 경쟁력을 이용해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자는 뜻이죠. 좋은 음식과 콘텐츠가 사람을 움직이고 그 관심이 다시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K푸드의 선순환. 정부와 기업의 멋진 콜라보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조이박스의 세종대왕이 떡볶이 먹었대로 시작합니다.

0: That wasn't bad. I mean, that was pretty good.
1: I felt good. Yeah. I think-
2: ...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3: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여러 경제 현상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가는 빅데이터 경제 시간입니다. 인사이트K 연구소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3: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4: 네. 약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약이요?
4: 예, 먹는 약, 아플 때. 그런 약도 있을 테고, 또, 통증이 있을 때 붙이는 뭐, 파스도 있을 테고, 뭐, 다양합니다. 뭐, 원약 종류가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좀, 어떨 때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약이 왜 이렇게 비싸?
3: 맞아요.
4: 싸게 살 데가 없어. 바로 우리가 이, 식음료 같은 경우에도, 또, 집에서 식사할 때 필요한 그 식재료들도, 우리가 창고형 마트에 가면 싸게 팔죠. 바로 요즘에 뭐 배달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약은 우리가 배달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3: 네.
4: 창고형 약국이 열풍을 몰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충분히 안전장치가 되어 있냐. 그래도 약국에 가면은 이런저런 약사 선생님하고 도란도란 뭐 약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제 이 시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지난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000명을 웹 조사한 내용이고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결과입니다.
3: 네.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런 창고형 약국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 또 직접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4: 그렇죠. 아니 이제 주변에 이제 잘 보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서울만 하더라도 그만큼 큰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창고형으로 약품 위주로 이제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3: 그렇겠죠.
4: 근데 이전엔 그도 뭐 미국이나 이렇게 여행 가보신 적 있으시죠?
3: 네.
4: 가보면 정말 초대형 그런 창고형 약국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형 마트 내에도 아주 큰 공간으로 약국 코너가 뭐 정말 코너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그 몰의 그 범접할 정도의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경우에는 워낙 이제 건강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3: 네.
4: 약을 많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미국 가정에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가정도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가면 한 방에 가득 약이에요.
3: 그렇군요.
4: 그러면서 저한테도 막 권하더라고요. 에이 베이유아 뭐 이러면서 네, 더 영어를 제가 이어갈 수는 없고요. 그러면서 막 약 필요하지 않냐 했는데 약 그 방을 보여주는데 가정집에 방을 보여주는데 야 약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3: 그렇군요.
4: 근데 아직까지 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의약품이든 영양제든지 영양제 같은 것도 정말 쇼핑하듯이 사는 분들 많거든요. 비타민C다, 뭐, 오메가다, 뭐, 이런데. 일단은 창고형 약국을 알고 있는 분들의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87.6%.
3: 그렇군요.
4: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0: 힘들죠.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 약을 파는 이 공간을 큰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작 들어는 봤는데 이용한 비율은 26.4%예요.
1: 네.
0: 아직 낮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1: 차이가 있네요.
0: 알고는 있지만 가보지 못한 이유가 집 근처에 없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약간 외곽으로 빠져야 이런 공간이 마치 아울렛처럼 네. 있는 거죠. 도심 공간이 워낙 뭐 집도 못 지을 정도로 이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1: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군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1: 이런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본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던가요?
0: 야, 이런 이야기 제가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저도 미국 가서 뭐 미국 가면 뭐 타겟이라고 하는 마트도 있고 정말 네. 큰 마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마트도 있고요. 뭐 제가 이거는 이제 분석을 위해서 이제 이 명칭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또 한국에도 있는 초대형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 이런 데는 다들 잘 한국에서는 안 가봤으니까 미국 가보면 이제 처음 가보게 돼요. 들어가 보니까 야 약의 천국이에요. 와, 이 말씀은 뭐냐면 가본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문자의 긍정평가가 무려 80% 가까이 됩니다.
1: 상당히 높네요.
0: 정확하게는 예, 79.1%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이게 약의 천국이에요. 없는 약, 있는 약 빼고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원하는 모든 약이 다 있다는 이야기.
1: 그 정도예요.
0: 야, 이런 약도 있어? 저런 약도 있어? 그만큼 많은 거죠. 게다가 값이 싸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을 계속 싸게 한다라는 그런 KBS 뉴스 보셨죠, 그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이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거든요.
1: 네.
0: 약값이 비싸면 미국 여론이 안 좋아집니다. 워낙 약을 많이 사기 때문에. 온갖 비타민을 미국 사람들 다 먹거든요. 또 관절, 한 미국 경우에는 한 40대만 돼도 관절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 막 이러면서 이제 창고형 가게에서 잔뜩 차를 사서 한가득 차에 싣고 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아, 저도 몇 군데를 가봤었는데, 야, 이런 곳이 있구나. 약 좋아하신 분들은 천국입니다.
1: 약이 종류도 많고
0: 네.
1: 가격도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 또 조사 결과 약을 살 때 우선 조건이 가격입니까? 아니면 안전성입니까?
0: 그렇죠. 이제 가격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감안하는 사안인데 물어봤습니다. 의약품을 구매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봤더니
1: 네.
0: 10명 중 6명은 안전이 우선입니다.
1: 역시.
0: 이 약을 믿고 먹을 수 있느냐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좀 싸냐? 이거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일단 약은 뭐냐면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약의 경우에는 정말 싼데 뭐 좋다 그러고 건강에 좋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또 의심하게 됩니다. 왜? 저렇게 약이 좋으면 저렇게 쌀 리가 있어? 이게 이제 전제되는 게 다른 어떤 제품이나 상품보다도 의약품의 경우에는 워낙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 엄마 여러분들이 모이시면 어머니들이 모이시면 하시니 아이고 몸에 들어가는 건데 비싸도 사야지 이러시잖아요.
1: 네.
0: 그 이유가 몸에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약의 경우에는 가격도 가격인데 같은 값이면 그래도 안전해야 된다가 가장 우선되는 이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1: 그렇다면 안전성 또 전문성만 확보가 된다면 가성비까지 있는 이 창고형 약국을 꺼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0: 없죠. 없죠. 아마 주변에 창고형 있으면은 뭐 영양제나 아주 뭐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가지고 가는 거 아니면 대부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미국은 이제 처방전 받아가도 저는 창고형 약국에 가면은 이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전장치만 있다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이 뭐 의사 선생님이겠어 그 그냥 판매 직원이겠지 저기 가격 계산하는데 계산대에 있는 분이 설마 의사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실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안전하냐 뭐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안전 장치만 있다면 창고형 약국에 대한 수용 의사가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무려 79.1%나 되기 때문에
1: 오, 네.
0: 그런 부분만 분명히 한다면 가령 그런 걸 붙여놓을 수 있잖아요. 창구에 있는 분은 전문 의사입니다. 아 전문 약사입니다. 그런 걸 뒤에 이렇게 약사 자격증 같은 걸 붙여놓고 만 세 분 정도가 일을 하시면 꼭 공신력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꽤 그래도 창고형 약국은 아니지만 꽤 큰 약국들 있잖아요. 서울 시내 이런 데 뭐 아산병원 근처나 또는 뭐 신촌 근처나 이런 데 가면 네. 꼭 대형 약국들이 있거든요. 꽤 큰 약국들이죠. 뭐 창고형하고 비교할 건 아니죠. 그런데 봐도 약사분들 뭐 네다섯 명 번호표 뽑아야 되는 약국들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전문성만 확보되면 우리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1: 또 이 그 연령대별로 약을 사는 이유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0: 다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확연히 다른데 이 재밌는 게 60대는 주로 처방전 가지고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 가서 뭐 관절이 안 좋든 아니면은 뭐 위가 안 좋든 대장이 안 좋든 주로 이제 약을 많이 처방받으시죠. 뭐 디스크 족이 있든지. 그러면 약국에 가는 분들이 대부분 60대는 처방전 들고 와요. 그런데 20대는 보면 약국에 가서 뭐 피부 연고제 이런 거 많이 사거든요.
1: 네.
0: 또는 감기약, 또 진통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달라요. 또 이제 렌즈 용품 많이 사가잖아요. 안에 가서 뭐 렌즈 세척에 좀 안경점에서 못 사는 경우도 인터넷에서 못 사는 경우 좀 급하게 필요할 때 확실히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대는 주로 자신의 미용이나 건강 쪽이 높고 60대는 병원 처방약 조제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이런 경우들이 확연히 좀 다르죠.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1: 끝으로 아무리 이 창고형 약국이 좋은 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동네 약국이나 뭐 큰 대형 병원 인근 약국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동네 약국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접근성이거든요.
1: 네.
0: 그렇잖아요. 그냥 집 밖에 나가서 그냥 바자마 차림으로 나가도 약을 살 수 있고 야야 이거 소화가 안 돼. 영식아 이게 좀 소화제 좀 얼른 사와라. 그러면 그걸 창고에 약국 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전해서 아빠는 힘들다고 지금 복통 때문에 야단이신데 그러면 이제 동네 약국을 갈 수밖에. 결과적으로는 이 창고형 약국이 아직 한국에서는 조금 미국처럼 되게 있는데 거기는 다 이제 어차피 약국이 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기왕 갈 거면 쇼핑몰들이 몰려있는 그리고 약국 창고형 대형마트도 있는 걸로 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동네 약국이 아직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접근성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런 창고형 약국에 가면 왠지 좀 어색하고 그 곳에 계신 분한테 계산해달라기 바쁠 것 같고 뭔가 좀 전문적으로 물어보기 힘들 것 같은데 동네 약국은 안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지연 앵커 요즘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좀 야위어 보이는데 아이고 이 약 좀 저기 비타민 드세요. 이거 좋아.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1: 네.
0: 동네 약국 접근성과 전문성 그런 전문적인 이야기를 더 조언받을 수 있는 여전히 동네 약국이 경쟁력이 있는데 앞으로 미래 세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고형 마트로 점점점 변경될 가능성, 변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을게요. 빅데이터 경제 지금까지 인사이트K 연구소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관련 소식을 비롯해 주목을 끈 경제 뉴스 전해드리는 디지털 세상입니다. 임종윤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그 얼마 전에 이제 공개가 된 삼성전자의 새 폴더블 스마트폰 시리즈가 개통을 시작했다고요?
3: 예,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1: 네.
3: 새 폴더블폰 시리즈는 갤럭시 G 폴드 8, 폴드 8, 플립 8. 아유, 많이 많습니다. 일단 8이 들어가는 거고
1: 네.
3: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에서 하나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플립이랑 폴드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는 두 가지였잖아요.
1: 네.
3: 이번에 하나 폴드 8이라는 게 새로 생겼다는 거. 이게 이번에 특징이고 4일부터 개통에 들어갔고 사전 예약 결과 그래서 나왔는데 전작 대비해서 그러니까 세븐 대비해서 10%포인트 이상 예약이 증가했다. 10%포인트면 이건 반향이 좀 있는 겁니다.
1: 그렇네요.
3: 평소 대비. 특히 20에 40대 그러니까 젊은 층의 비중이 전체 예약의 65%. 그러니까 뭔가 좀 젊은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있구나라는 거죠. 또 이 층이 의미가 있는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을 가장 많이 쓰는 나이대가 딱 이때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주 사용층인 국내 젊은 층의 갤럭시 E동이 이번 G8 시리즈를 통해서 좀 더 두드러지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해봐야죠.
1: 네.
3: 근데 이번에 사전 예약에서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 시리즈 중에서 2040 세대가 가장 많이 선택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G 폴드 8 이번에 새로 나온 요 사이즈의 휴대폰인데
1: 네.
3: 전체 사전 예약 고객의 53%였는데요. 한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한 종에만 그렇게 몰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느냐라고 사전 예약을 받을 때 물어보니까
1: 궁금해요.
3: 미디어 콘텐츠 그러니까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거 보기에 요 단말기가 되게 매력 있다라는 반응들을 그러니까 사전 예약 단계에서 이제 보였다 이런 게 되겠고
1: 네.
3: 또 일부 저 이 통사들은 넷플릭스를 연결을 해서 이거 뭐 가입을 하면 이거 뭐 구매를 하면 넷플릭스 뭐 이렇게 볼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식의 마케팅도 일부 했던 것 같은데 좀 여기저기 기사나 이런 것들 좀 보니까요 삼성전자가 아예 요 G 폴드 새로 나온 요 휴대폰 낼 때 넷플릭스랑 아예 연계를 해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계하고 시제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팔지 말지를 이제 고민하는 단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그랬겠죠.
3: 그때 이 넷플릭스를 아마 영상을 틀어서 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직원들 반응도 들어봤을 것 같고 그냥 그건 제 추측인데 하여간 그런 거 같은데 젊은 직원들의 반응이 이거 너무 괜찮아요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걸 출시한 거죠.
1: 그랬겠죠.
3: 그래서 일반 스마트폰을 쓰다가 이제 폴드폰으로 교체한 고객들 비중도 이 덕분에 저 드러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대세가 바 형태에서 폴더블 형태로 이제 이 특별히 G8 시리즈를 기점으로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폴더블폰 모델 이 사전 계약 고객 중 62%가 현재 일반 고객들이니까 이쪽에 하여간 관심들이 확실히 좀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전에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번 뭐 제가 오늘 따로 그 내용을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1: 네.
3: 이 G8 시리즈부터 이 힌지 내부 힌지 요거가 새로운 기술이 적용이 돼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1: 네.
3: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이번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1: 그 말씀하신 그 가장 인기를 모았다는 G 폴드 A 네. 같은 경우에 화면 비율이 그동안에는 볼 수 없었던 4대 3 형태라고 전해졌습니다. 이거 일종의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3: 그렇죠. 4대 3은 우리는 익숙하죠. 맨날 텔레비전 볼 때 그걸 보니까. 근데 이걸 핸드폰으로 본다는 건 확실히 좀 다른 차원의 이제 접근이고요.
1: 네.
3: 이게 말씀하신 대로 도전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잘 되면 대박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잘 돼서 대박이 나는 경우는 뭐 열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거고 대부분 여덟, 아홉은 실패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은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 형태가 있고 그거 이제 그걸 이제 주물로 짜서 그걸 이제 대량으로 뭐 수십만 개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거기 안에다가 이제 각종 반도체 칩이든 등등 넣어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1: 네.
3: 그러면 이 새로운 형태의 디바이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보던 게 아니라 새로운 디바이스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디바이스를 만든다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공장 라인도 좀 일부 교체를 해야 될 거고 아마 거기에 들어간 부품도 우리가 이번에 이런 43 사이즈 핸드폰을 만들 거야 여기에 맞게 뭐 그 부품사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좀 너네들이 좀 그 기존 부품을 좀 수정을 해줘 뭐 해야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부품사 입장에서 때는 그러면 조금 더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1: 네.
3: 없다는 거죠. 단가를 소위 말해서 후려치기를 하기가 명분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도 이번에 이 G 폴드라고 새로운 형태 43 사이즈의 이 휴대폰을 준비를 할 때 나름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43 시리즈
1: 네.
3: 43 형태 이 G 폴드 8은 접으면 비자 사이즈 우리 비자 여행 비자 사이즈.
1: 네, 예.
3: 그래서 화면을 펼쳤을 때는 이제 갤럭시 패드 조금 작은 느낌. 제가 최근에 그 마트에 가서 그 제품 이게 지금은 이제 사전 예약이잖아요. 근데 이미 그런 대형 유통 마트들에는 유통점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시제품이 아니고, 그러니까 선보이는 제품 그게 깔려 있거든요.
1: 네.
3: 그래서 만져볼 수 있어요.
1: 수 있게.
3: 그래서 봤는데 G 줄여서 했습니다.
1: 관심이 높군요.
3: 신기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들이든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든 이거 이상하다. 이거 못 보던 건데 이렇게들 이번에 하시는 게 좀 눈에 띄었고 저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1: 네.
3: 소비자 눈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형태, 사이즈, 색깔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어쨌든 삼성전자로서는 이번에 뭔가 도전을 좀 해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분위기가 사전 예약 단계에서 절반 이상이 G폴드 8을 가장 선호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다행히 이번에 어떤 도전이 일단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데
1: 네.
3: 이게 국내에서만 이렇게 평가를 하면 좀 너무 팔이 안으로 굽는 쪽의 해석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마찬가지로 사전 예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대박이 나서 온라인 판매가 품절됐다고 합니다.
1: 분위기가 좋군요. 예.
3: 그 바이올렛인가요? 그 색깔 한 가지만 남고 나머지 색깔들은 싹 다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삼성전자도 뭐 보통 그렇게 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본 시장, 특히 일본 시장은 가전제품에 있어서는 물론 일본의 휴대폰은 우리한테 일찌감치 밀렸지만 사실 일본 사람들이 가전제품 관련해서는 뭐 메이드 인 재팬이 최고야라는 이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웬만하면은 자기네 거 쓰거나 그러는데 휴대폰은 뭐 그렇지 않지만 이번에 이 부분도 일본 이 가전제품에 대한 나름의 자존감이 센 일본 사람들이 완판을 시켰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먹힐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이번에 폴드나 G폴드 8이 이렇게 인기인가 살펴보면 네. 이 4:3이라는 화면이 앞서 말씀대로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웹툰 이런 온라인 콘텐츠를 휴대폰으로 보기에 딱 좋은 사이즈다라는 거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이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그 이번 1, 2분기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가장 몸이 움츠러들고 있는 게 이 DX 부분, 즉 휴대폰과 가전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특히 휴대폰 부분은 적자도 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휴대폰 부문 사업부의 직원들은 되게 움츠러들어 있을 겁니다.
1: 네.
3: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번에 나름 도전 의식을 가지고 내놓은 제품이 반응이 굉장히 좋으니까 직원들 사기를 좀 끌어올리는 데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인데요. 그동안에는 핸드폰을 그냥 만들면 그게 바 형태든 뭐 폴드 형태든 간에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의 어떤 접근 방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번에 G폴드는 제가 해석을 하기에는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 가전회사 콧대 높은 기업이 소비자들의 취향, 소비자들의 성향, 소비자들의 최근 트렌드를 고려해서 소비자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만든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얘기로 생각하면 뭐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기업의 좀 마인드가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효율성, 그러니까 기능보다는 이제는 감성.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이거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접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가장 하고자 하는가를 가장 잘 고려하고 반영한 그렇죠. 것 같은 그런 맞춤화 형태로 가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3: 이 맞춤화라는 게 이제는 좀 굉장히 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1: 네.
3: B2B는 사실 맞춤이 별 이게 좀 예전부터 좀 돼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B2C로 그러니까 소비자니까
1: 네.
3: 뭔가 기업이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서 뭐 한다 말은 하는데 소비자가 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제품단에서 그다음에 일반 그 소비자들이 너무나도 흔하게 휴대폰이 대표적인 거지 쓰는 어떤 그런 제품에서 이 맞춤식이라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워낙 고객들의 성향이 각인각색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휴대폰에서 이렇게 뭔가 맞춤 형태, 소비자들이 현재 가장 좋아하는, 가장 많이 휴대폰을 가지고 활용하는 어떤 그 뭐 컨텐츠죠, 일테면.
1: 네.
3: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휴대폰 자체를, 디바이스를 바꿔서 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 기업들이 소비자 친화적인 소비자 맞춤형의 어떤 상품들을 더 출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B2B가 아니라 B2C 측면에서요.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가 이게 앞서 도전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 네.
3: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같은 어묵한 시기에 자칫 잘못했을 때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예를 들면 그 해당 관련된 아마 G폴드도 그거를 전담한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1: 있었겠죠.
3: 팀이.
1: 네.
3: 그 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잘못하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걱정을 했을 텐데 뭐 어쨌든 위에서 한번 해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에서 없어지는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그게 좀 살아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네. 삼성전자라는 회사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뭔가 분위기가 좀 나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다음 소식 볼게요.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에 깊은 조정이 왔었습니다. 반도체 주들도 네. 많이 빠졌었고 이것에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그 중국 반도체 산업의 네. 발전이었잖아요. 지금 좀 어떤가요?
3: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CXMT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는 네. 이 회사가 최근에 IPO 상장을 했던 그렇죠. 거 그 과정에서 이제 대규모로 상장을 해서 대규모 자금 조달하니까 이걸 가지고 뭐 라인도 늘리고 뭐 R&D도 열심히 해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따라오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1: 네.
3: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비 DUV 장비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그리는 그게 이제 DUV 장비인데
1: 네.
3: 이거를 얘네들이 이제 중국 기업이 자체 개발을 해서 그거를 이제 올해 하반기에 뭐 다섯 대를 공급한다 이런 기사가 이제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 기사를 낸 매체가 나름 이제 미국에서는 IT 전문 매체였기 때문에 쟤네가 저걸 나름 뭐 확인하고 썼을 테니 믿을만한 게 하라 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특히 월가에서는 봤던 것 같고요.
1: 네.
3: 그러니까 이 중국에 관련된 이 두 가지 이슈가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과거에 이제 태양광 배터리 그다음에 뭐 석유화학의 에틸렌 뭐 이런 것들처럼 철강 뭐 이런 것들처럼 중국이 마음 먹고 국가적으로 보조금 막 엄청나게 주고 해서 그 중국 기업들을 키워서 걔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대량 생산을 했을 때 나타났던 그 후유증이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이었거든요. 네.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철강 같은 경우 했을 때 중국이 대규모로 그렇게 투자를 해서 철강을 막 대량으로 양산해서 가격을 뭐 반값 등 그 이하로 막 떨어뜨립니다. 처음에는 시장을 이제 자기들이 장악을 하려고. 그러면 해당 철강 그 다른 나라의 철강 회사들이 그때 거의 뭐 주가도 반토막 나고 부도가 나는 회사들도 있을 정도로 타격이 크거든요. 가장 그 심한 타격을 받는 나라 따져보면은 뭐 이것만은 아니겠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강대국들입니다. 우리는 전 효율화를 잘하기 때문에 잘 버틴 거 우리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반도체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냐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의 중심의 공급망에 익숙해 있던 기업들 입장에서 때는 가격이 싸질 수는 있는데 결국은 얘네들이 가격을 후려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중국에 어떤 그 일테면 좀 물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좀 컸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1: 네.
3: 그 결국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아시는 것처럼 7월 달 말까지 해서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4%까지 떨어졌으니까 반토막도 더 났던 거죠. 이런 영향을 미쳤고 비단 우리나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반토막 이상 그 크게 주가가 떨어진 이런 상황을 좀 보였는 건데요. 이쨌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일단 최근 8월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씩 안정이 좀 돼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1: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지털 세상 지금까지 임종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2: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보를 살펴보는 부동산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늘 그랬듯이 한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부터 볼까요?
4: 네. 7월 4주차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알려드릴 텐데요. 서울 평균 상승률이 0.25%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1: 그러네요.
4: 7월 3주차가 0.27%, 그전이 7월 2주차가 0.3%니까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0.25%도 전주 대비 상승이니까
1: 네.
4: 이게 뭐 낮은 상승은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히 상승을 하는데 상승폭이 확대는 되지 않고 있다. 뭐 그나마 좀 뭐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4: 어느 지역이 안정적이냐라고 했을 때 이번 세제 개편안이 나왔잖아요. 아무래도 좀 비싼 집 가진 사람들이 부담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초구가 야 간만에 0.05%까지 내려왔습니다.
1: 오.
4: 7월 3주차가 0.1%였으니까 0.05면 이제 멈췄죠. 거의 보합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올라가진 않는다. 강남구도 뭐 비슷합니다. 0.05% 정도 강남구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1: 네.
4: 서초구 강남구는 모두 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은 어떤가 보게 되면 나머지 지역들은 높습니다. 뭐 노원구는 0.43에서 0.46%까지 올라갔고요. 도봉구는 0.2에서 0.23, 강북구도 0.33, 성북구는 0.39%. 한마디로 우리가 항상 집값이 문제.

0: 많이 올라 고가 아파트 시장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신혼부부들이 전월세 난에 사지 못해서 올라가는 그런 외곽 지역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권으로 이제 가볼 텐데요. 네. 인천은 뭐 0.02%니까 아직까지 인천까지 신혼부부들 풍선효과가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0.15%, 지난주가 0.17%, 살짝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나 이천시, 경기도에서 외곽 지역들은 뭐 여전히 마이너스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규제 지역으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인, 기흥군은 0.45%, 꽤 높은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한때 저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동탄. 2.2%까지 올라갔다.
1: 맞아요. 야,
0: 동탄은 이걸 규제지역 지정 뭐 효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15%까지 내려왔습니다.
1: 많이 빠졌네요.
0: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와 이게 뭐라 그러죠? 약간 한여름밤의 꿈같이 쫙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서 이제 굉장히 조용해졌는데 현장 얘기를 듣자고 하니 집을 이제 팔려고 이 가격이면 팔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매물을 내놨는데 갑자기 매수자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팔 수 있다고 했잖아요. 손님이 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냐라고 보니까 그 인근의 광교 신도시라든지 다른 지역도 분당이라든지 이쪽으로 눈을 좀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당이나 뭐 용인이 수원 영통구 쪽은 여전히 상승률이 높은데 동탄은 유독 많이 낮아졌고요. 동탄 옆에 있는 병정구는 0.36% 좀 상승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동탄으로 향하던 수요가 주변 지역으로 좀 번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방은 뭐 0.01% 큰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뭐 몇 퍼센트 상승 말씀을 드려도 전혀 공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1: 앞서 예고해드렸던 세제 개편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보유세랑 거래세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보유세 볼게요. 재산세보다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는 거죠?
0: 그렇죠. 우리 보유세는 이제 두 종류가 있잖아요. 네.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뭐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진 사람은 다 내야 됩니다. 뭐 몇천 원, 몇천 원 또 내야 되고요. 몇만 원 또 내야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부자세금이잖아요. 현재까지는 집 하나 가진 사람.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네. 공시가격 12억이니까 우리 시세로 따지면 한 16억 17억 정도 그 이하 집 하나 가진 사람은 종부세 대상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9억까지 공시가격 9억이니까 시가로 한 12억 13억 정도 되겠죠. 그거 넘어가는 분들은 이제 세금을 냅니다.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공시가격 12억 집 하나 가진 분들은 이하는 대상이 아니니까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여러 채 가진 사람도 9억 이하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이번에 이제 2027년 세제 개편안 내용을 보게 되면 집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거주해요. 너는 너 집에 거주하는 실소유자구나. 너는 보호해줘야지라고 해서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14억이면 공시가격입니다. 그러면 시가로 한 20억 정도 돼요. 20억 아래의 집 한 채를 가지고 거주하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아, 나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노래나 들을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4억이 넘는 분들. 네. 그리고 이제 두 채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두 채를 가지신 분들은 좀 더 복잡해집니다. 기존에 9억까지 공제를 해줬는데 네. 지금은 4억까지는 그냥 공제해 주고요.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이제 비율을 따집니다. 너 가지고 있는 집을 다 합쳐서 거주하는 집 몇 퍼센트야를 가지고 공제를 해주니까 어떤 식으로든 다주택자들은 공제 혜택이 줄어드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요. 또 달라진 게 이제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12억으로 공제를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주하면 14억까지 혜택을 주고 너 거주 안 하네? 그러면 너는 9억으로 내려버릴 거야. 라고 해서 기존 다주택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거주와 거주하지 않는 자에 따라서 공시가격 14억과 9억이니까 시세 20억과 13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1: 살겠죠.
0: 내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은데 내가 전세 주니까 종부세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자기 집으로 세입자를 쫓아내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세입자 주거 안정은 좀 더 불안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종부세 세율도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라가요?
0: 세율도 올라가는데요. 저는 이거 보고 약간 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0: 이제 증세를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목적과 방향성을 알려줘야 되는데 취지는 좋았습니다. 주택 수보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세 채를 가진 사람보다 30억짜리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세금 부담이 적더라. 이건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10억짜리 세 채 가진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총 가액 어차피 합치면 30억이니까 똑같이 가야지. 이런 취지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은 2주택 이하는 0.5에서 2.7%고요. 네. 3주택 이상 되면 0.5에서 5%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세율이. 그런데 2027년, 2028년으로 가게 되면 2027년은 조금 올리고요. 2028년으로 가게 되면 아 됐고 1주택, 2주택, 3주택 아 구분하지 마. 그냥 한 개로 갈 거야. 한 개 뭐 중과세 세율 0.5에서 5%. 현재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세율이 그대로 2028년이 되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뭐 한 채, 두 채 가진 사람은 아니 이거 왜 올라가는 거야? 왜 이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체적으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1: 아 그렇군요. 27년엔 조금, 28년엔
0: 네.
1: 더 많이. 그리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산출하는 데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어떻게 조정이 되나요?
0: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조정이 되는데요. 현재 이제 그 종부세 같은 경우 재산세는 아직 안 나왔고요. 종부세는 현재 60%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공시가격에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공제금액 있죠. 현재는 네. 1세대 1주택자는 12억, 뭐 다주택자는 9억. 그게 이제 세제 개편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14억이나 9억 아래로도 내려올 수 있는데 뺍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할인율을 적용해줘요. 그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데 현재는 60%를 해줬는데요. 2027년에는 70%. 그러니까 할인율이 올라가잖아요. 그 얘기는 세금을 좀 더 내야 됩니다. 2028년이 되면 이제 3주택자나 규제 지역에 있는 분들은 80%까지 올라가고요. 뭐 집 하나 가진 사람이거나 지방은 70%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보다 현재 60%보다는 세금 부담이 올라간다. 세율도 올라가고 공제금액은 축소되고 공정시장 가입비율도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1세대 1주택자 거주하는 사람 뭐 공시가격 14억 아래에 있는 사람 빼고는 다 올라갑니다. 또 부담스러운 건 세부담 상한이라고 있거든요. 너 우리가 세금 많이 올리는데 그래도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면 부담스러우니까 너 최대 한도는 요거까지만 올릴게라는 게 150% 1.5배였는데 200% 2배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아 매년 내야 되는 세금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1: 그렇겠네요. 네. 양도세는 달라지나요?
0: 양도세도 달라집니다. 이제 양도세도 사실은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양도세도 좀 내려줘야 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일부 조정되는 건 있어요. 혜택이 있는데 혜택보다는 올라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말이 많았던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10년 보유 10년 네. 거주하면 80%까지 공제를 해주는 건데 이제 명칭이 바뀝니다.
1: 뭐라고요?
0: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아니라 장기 거주 소득 공제 느낌이 딱 오잖아요. 아 이거 거주 안 하면 공제 안 해주겠는데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요.
1: 네.
0: 이것도 이제 연도별로 완만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해주냐면 2029년부터 말씀드릴게요. 2029년이 네. 되면 10년 동안 거주를 해야만 80%. 현재처럼 해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가 30년 동안 보유해서 한 30억 남았는데 혜택을 너무 많이 주네. 최대 한도 10억까지. 10년 거주를 하면 80% 공제를 해주는데 10억까지만 해줍니다. 2029년 이후고요. 2028년이 되면 10억은 너무해. 20억까지 해줄게. 점점 2028년은 20억까지 2029년은 10억까지인데 2027년은 유예를 해줍니다. 지금 그대로 10년 보유 10년 거주 똑같이 해줍니다. 한도도 그대로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팔아. 2027년까지는 니들이 팔고 탈출해. 지금 공급이 안 되고 매물이 없기 때문에 니들이 팔고 나가면 매물이 나오잖아 라고 해서 매물을 좀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2027년에는 이렇게 어떤 분들의 영향을 받냐면 고령자들 있잖아요.
1: 네.
0: IMF 전에 잠실 주공 1단지가 한 1억 정도 했거든요. 그게 엘스 리센츠 아파트가 됐습니다. 지금 한 36억 정도 하니까 많이 남잖아요.
1: 네.
0: 그럼 이런 분들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따라서 내가 평생 하나 가지고 있는 자산이 세금을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노후와 내 자녀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마도 2027년에 매물을 좀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걱정되는 건 매물을 내놓는데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20억 넘어가게
1: 그러니까요.
0: 되면. 그래서 뭐 전문직이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다른 부잣집 자녀들이 또 부모님 찬스를 이용해서 급매를 잡지 않을까 약간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1: 그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이야기 많았는데 그 얘기는 정작 없네요.
0: 그게 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세율을 보게 되면 이제 세율이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데 뭐 과세 표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한 30억 시가 30억 넘어가는 분들은 세율도 많이 올라가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가 어디 있나 찾아봤는데 우리 양도세 기본 공제를 250만 원까지 해주거든요. 2,500만 원까지 늘려주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웬일이야? 정부가 이게 세금을 이렇게 또 깎아주기도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10년 거주해야 되고요. 30억 이하 집을 한 채 가진 세대만 250만 원에서 2,500만 원 조정해 줍니다. 여기에 3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0억 이하의 한 채 가진 사람 중에 10년 거주한 사람은 기본 공제를 2,5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바람은 시원하게 네. 모든 사람한테 2,500만 원 좀 해 주지.
1: 아.
0: 이게 250만 원이 30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따져보면 2,500만 원 해줘도 되는데 정부가 좀 인심을 좀 시원하게 좀 써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1: 네. 2027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박진영이 부르는 영원히 둘이서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절기 입추입니다. 밖은 여전히 푹푹 찌는 한여름이라 가을이 아주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보름난 집 지나면은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선선한 공기를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계절은 늘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갑자기 성큼 다가오곤 하지요. 중국 송나라 시대의 유학자 주자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짧은 시간도 가벼이 여기지 마라. 연못가의 봄푸른 꿈에서 미처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섬돌앞 오동잎은 벌써 가을 소리를 낸다. 네, 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가을 문턱에 다다랐다는 시인의 감상이었습니다. 자, 다가올 가을 풍경을 여러분도 잠시 상상해 보시죠. 이영숙의 노래입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네, 염정임 작가의 수필 우산 이야기 중에서 한 대목 골라봤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모임이 끝나고 각자의 우산을 챙겨들면서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산에는 귀가 있는가 봅니다. 내가 우산 하나를 색깔이 하도 촌스러워서 그만 없어져 버렸으면 하고 미워했더니 어느 날

정말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라고 해서 모두들 웃은 적이 있다. 정말 우산이란 것은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어디선가 엉뚱하게 나타나서 제 집인 양 우산꽂이에 꽂혀 있기도 하다. 긴 장마철이 끝나고 나니 우리 집 우산들이 모두 바뀌어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조그만 것 하나라도 남에게 양보하기 싫어한다. 그러나 우산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극히 너그럽고 이타적으로 보이니 이상한 일이다. 자동차에서 내릴 때나 다방에서 떠날 때도 익명의 기증인이 되어 앉았던 자리에다가 놓아둔 채 나오기도 한다. 어쩌면 우산이란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순간적이나마 물질에의 집착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마력을 가진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나의 것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모든 소유의 허망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아닌지. 오늘 같은 문명사회에서 아직도 우산이 우리의 삶과 함께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쓰게 되어 있다. 100년 전의 우산이나 지금의 우산이나 그 모양에는 별 변함이 없다. 비 오는 날 가지가지 영롱한 빛깔의 우산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면 도시의 우울함이 사라진다. 높은 빌딩의 직선이 난무하는 사이로 무지갯빛의 곡선이 떠다니는 것을 보면 누가 나를 부르는 듯 달려나가고 싶어진다. 그리고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꿈을 꾸듯 황홀해지고 싶은 것이다. 비와 외로움, 바람꽃의 노래입니다.

낯선 풍경을 만나고 새로운 길을 걷기만 해도 숨막히던 일상에 숨통이 트이곤 합니다.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잠시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행이겠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책과 함께 쉬어갈 수 있는 여행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전북 전주로 가보겠는데요. 전주 하면 전통문화가 유명하지만 도서관의 도시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연, 예술, 여행 등 특색 있는 테마를 갖춘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30곳 이상 있습니다. 도서관의 도시답게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주의 특색 있는 도서관과 대표적인 문화공간, 동네 서점,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을 하나의 여행 코스로 연결한 전국 최초의 프로그램이죠. 전용 버스에 올라타면 해설사의 안내를 들으면서 독서하기 좋은 명소를 하루 혹은 반나절 동안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름철에 가기 좋은 도서관 두 곳을 소개합니다. 먼저 가볼 곳은 연화정 도서관인데요. 전주 덕진공원 안에 있는 아름다운 한옥 건물 도서관이지요. 커다란 연못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연화교를 따라 걷다 보면 고즈넉한 한옥 건물 연화정 도서관이 나타납니다. 신발을 벗고 나무 향기가 물씬 풍기는 마루에 올라앉으면 사방으로 나 있는 커다란 통창 너머로 덕진공원의 연못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한여름에는 초록빛 연잎들을 볼 수가 있지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으로 땀을 식히며 전주의 문화와 예술혼을 담은 책들을 여유 있게 들춰보다가 잠시 쉬고 싶으면 도서관 밖으로 나와서 연꽃 향기를 맡으며 산책을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음 도서관으로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시를 노랫말로 쓴 곡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고은 시 최양숙의 노래 가을 편지, 장만영 씨 최헌의 노래 순아, 그리고 김소월 씨 희자매의 노래 실버들, 세 곡입니다.

네, 시를 노래한 곡들 세 곡이었습니다. 최양숙의 가을 편지, 최헌의 순화, 그리고 희자매의 실버들 들으셨어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전북 전주에서 즐기는 도서관 여행입니다.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학산 숲속 시집 도서관입니다. 학산 만내째 호수 옆에 울창한 숲속에 있는 비밀 아지트 같은 곳인데요. 학산 산책로를 따라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숲속 한가운데에 오두막 한 채가 나타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무향과 종이향기가 훅 밀려오고 삼면이 통유리로 돼 있어서 어디에 앉든 지푸른 여름 숲을 마주할 수 있지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문을 여는데요. 오직 시집으로만 가득 채워진 특화 도서관입니다. 김용택 시인, 안도현 시인 등 유명 시인들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시집부터 세계 각국의 외국어 시집,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골라 읽을 수 있는 주제별 시집까지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시 한 편 읽을 여유조차 없었다면은 매미소리를 배경음악 삼아서 마음에 드는 시 한 구절을 음미해 보시죠. 마음의 양식을 든든히 채우셨다면 이제 배를 채울 시간입니다. 도서관에서 내려와 전주의 명물 감액집에 둘러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감액은 가게 맥주의 준말인데요. 원래 동네 슈퍼나 가게에서 맥주 한 잔과 소박한 안주를 곁들이던 게 입소문이 나면서 전주의 특별한 밤문화가 됐습니다. 이름난 가게들이 많은데요. 황태구이와 갑오징어 구이 등이 아주 유명한 별미로 꼽히지요. 이제는 축제로까지 발전해서 전주 감액축제가 올해는 어제부터 시작해 내일 8일까지 전북대학교 복합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한여름에 전주에서 즐길 수 있는 도서관 여행지 두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수첩 만나보시죠. 이번에도 시로 만든 노래들 준비했습니다. 서정주 씨 송창식 노래 푸르른 날, 김소월 씨 정미조의 노래입니다. 개여울.

0: 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입니다. 뭐 아직 가을은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것 같지만요. 그래도 절기를 핑계 삼아 잠시 더위를 달래보시죠.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한 음악여행 해보겠습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수첩,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아, 벌써 입추라니 시간 빠르죠.
1: 참 빠릅니다.
0: 예, 네, 벌써 네. 가을이 오고 있는데 아직 느껴지진 않지만.
1: 네, 네.
0: 단장님은 여름 가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실까요?
1: 하나 있습니다.
0: 아, 뭔가요?
1: 올여름에 가기 전에.
0: 신곡 발표.
1: 그렇죠.
0: 아.
1: 우리 원석현 아나운서께서 글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0: 아니, 올여름 다 지나갔는데.
1: 정말 아, 참 좋다. 이런 글로 정말 서정적인
0: 부담 주지 마세요.
1: 곡 하나 쓰는 게 올 제.
0: 아, 서정적인. 그러면 그 곡이 가을쯤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1: 그렇죠.
0: 겨울쯤.
1: 겨울이 가기 전에. 왜냐하면 이제. 히트에 관계없이
0: 예.
1: 아, 이 글 너무 좋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0: 아니, 세상에 좋은 글 많잖아요.
1: 아니요, 아직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맛도 한번 보게면.
0: 아이 참, 자꾸 부담을 주십니다. 자, 선곡수첩 지난주에 이어서 노래로 해외여행을 떠나보겠는데요. 외국 도시를 배경으로 한 노래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1: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찾아보는 대로
0: 예.
1: 어, 이것도 있었네. 저것도 있었네. 이것도 있었네. 그런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0: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주는 정말 엄선해서 갖고 오신 거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네.
1: 그래서 이번에는
0: 네. 이탈리아.
1: 이탈리아.
0: 어디로 합니까?
1: 나폴리로 한번.
0: 나폴리 좋지요. 가보진 못했지만.
1: 네네. 예. 우리 현인 선생님의 나폴리 만보.
0: 나폴리도 아니고 나폴리 만보.
1: 나폴리 만보.
0: 그 당시에 나폴리라고 이렇게
1: 불렀습니다.
0: 네.
1: 그래서 고명기 선생님 작사, 박춘석 선생님 작사. 아, 이거 56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 그 만보 리듬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떨쳤었어요.
0: 만보춤 기억납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노래가 우리 현희 선생님의 독창적인 허밍 창법, 바이브레이션, 허허 뭐 이런 느낌. 셸라의 파하하 메게해요 이런 거지.
0: 모든 노래를 딱 그런 창법으로 부르셨나요?
1: 그렇진 또 않아요.
0: 아, 네. 다른 창법도 고수하셨습니까?
1: 꽤 굵직한 또 그런 노래도 있긴 해요.
0: 예.
1: 사실 이 노래는 당시 다방이나 캬바레 같은 데서 차 마시다 일어나서 만보를 추고.
0: 아, 다방에서도.
1: 그때 당시 그런 게 또 그렇게 뭐 어색하지 않았어요.
0: 아, 네. 멋이었네요.
1: 낭만이 있었죠.
0: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나폴리와 만보가 관련이 있나요? 만보하면 그 쿠바 쪽 중심으로 한 그 춤곡으로 알고 있는데.
1: 근데 뭐 어찌됐든 우리가 사실은 폭스 트로트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 쪽에서 먼저 나왔는데.
0: 예, 예.
1: 트로트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나 뭐 고정화돼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음악이라는 거는 리듬 하나 만들어져서 나오면
0: 네.
1: 세계 공통어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져서 쓰이는 것 같아요.
0: 어. 네. 아마도 이제 만보가 이제 유행하는데 여러 군데의 만보 노래가 나오니까 나폴리가 이제 그때 세계 3대 미항으로 이제 알려지고 유명한 한번 가보고 싶은
1: 그렇죠.
0: 아름다운 곳 선망의 대상이었으니까 막 갖다 붙인 거 아닐까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 서양의 낭만적인 항구 도시잖아요.
0: 예,
1: 나폴리가.
0: 예. 가사에 나폴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베니스도 나오더라고요.
1: 네, 곤도라, 베니스 곤도라. 예. 그래서 만보 리듬이 사실은 퍼커션, 후다당땅땅, 뚱따당땅땅 뭐 이런 그 봉고 등 것들 리듬 악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0: 그렇죠,
1: 되게
0: 그렇죠.
1: 밝고 명쾌하고 신선하고.
0: 만보 리듬은 거의 타악기 아닌가요? 뭐
1: 거의 타악기.
0: 현악기나 관악기가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1: 네, 거의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예. 뭐 포 리듬이나 식스 리듬 정도의 퍼커션 계열의 그 악기를
0: 네.
1: 많이 좀 써서
0: 예.
1: 된 게 좀 밝죠.
0: 나폴리 하면 또 피자도 생각나고 예.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이어서 가볼 곳은 어디입니까?
1: 네. 샌프란시스코.
0: 아, 다시 미국으로.
1: 네. 네. 안 가보셨다고 그랬죠?
0: 아, 저는 미국에 고모님이 살고 계셔서
1: 고모님이
0: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셔서 그렇게 한번 오라고
1: 안 가셨어요?
0: 초대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회가 안 돼서 저희 네. 집안 친척들은 다 갔다 오셨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예. 가봐야죠. 예,
1: 불러라 샌프란시스코야
0: 예, 샌프란시스코.
1: 태평양 로맨스야
0: 아, 백설이 뭐 선생님.
1: 그렇죠.
0: 예.
1: 이것도 역시 손노은 작사 박시춘 작곡인데
0: 네.
1: 53년도에 장세정 씨가 사실은 먼저 발표를 했어요.
0: 아, 장세정 선생님.
1: 네. 그랬다가 좀 좋은 효과를 못 보고 62년도에 백설이 선생이
0: 예, 예.
1: 이제 리메이크를 하셨는데
0: 이게 터졌군요.
1: 히트가 된 거죠.
0: 예.
1: 사실 그 그때 당시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우울함 그런 것들을 좀 씻어내고 밝고 명랑한 멜로디를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0: 예.
1: 이게 터진 거죠.
0: 아, 이 노래가 만들어진 뒷이야기도 흥미롭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6.25 전쟁 직후에 예. 53년도에 이제 작사가 손노원 선생께서 부산항에 입항한 그 스웨덴 적십자 병원 그 선을 보고
0: 병원선
1: 예. 네.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그 평화의 사절단이라고 이제 네. 나름대로 상상을 하셨대요.
0: 스웨덴에서 왔는데 왜 샌프란시스코?
1: 그런데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었을까요?
0: 아, 그 우리 선생님 손노원 선생님이 그 개인적인 어떤 그렇죠. 열망 같은 게 있으셨나
1: 아마 늘 평소에 샌프란시스코를 동경을 하셨던가 아, 뭐 그랬겠죠.
0: 그런 게 있었나 네.
1: 그래서 접목이 됐어요.
0: 예예. 예.
1: 그래서 이제 감사와 그 사절단에 대한 감사와 동경의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예.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뭐 금문교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또 가파른 언덕길의 케이블카 같은 것도 떠오르고 또 뭐 미국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그런 풍경들이 낯설지가 않은데.
1: 네, 네.
0: 또 유명한 노래 팝송도 있죠.
1: 맞습니다.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예.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0: 예. 네. 스콧 맥킨지.
1: 스콧 맥킨지 노래. 샌프란시스코.
0: 예. 뭐 기후도 워낙 좋은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이어서
1: 여기 여름에도 그렇게 안 덥대요.
0: 예.
1: 신선하고 그렇대요.
0: 아 그렇군요. 예. 자 노래로 떠나는 해외여행 먼저 두 군데로 떠나보겠습니다. 현인의 나폴리 만보 백설이의 샌프란시스코.

0: 네,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지난주에 이어서 노래로 해외여행을 떠나보고 있습니다. 두 곡 듣고 왔는데요. 현인의 나폴리 만보 그리고 백설이의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자, 전국 노래자랑 해외 출장 가실 때마다 신경 많이 쓰시겠어요. 왜냐면 연주인들은 비행기에 막 악기도 실어 가는 경우도 있고 참 어떻게 가져가세요?
1: 뭐 비행기에

0: 이스라엘 갈 때도 있고 이제 배로 이렇게 해서 날아갈 때도 있고 예, 예. 미리 뭐 그 팀들은 한 뭐 일주일 전에 떠난다거나
1: 가서
0: 뭐.
1: 대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0: 그 대부분 그렇게 해요.
1: 아, 네. 저희들이 이제 하겠네요.
0: 뉴욕 갔었을 때인데 악기가 준비가 안 됐었어요.
1: 대여하기로 했는데
0: 녹화 전날에 그걸 알았어요.
1: 아이고야.
0: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0: 그래서 우리 총무하고 저하고 네. 그 뉴욕 그 나이트 클럽을 다 뒤졌습니다.
1: 아 밴드한테 빌리려고.
0: 그래서 빌렸어요. 근데 그 입구에 흑인 등치 큰 분들이
1: 기도 같은 분들
0: 총 들고 서 있어요 거기는.
1: 무섭잖아요.
0: 그럼 뭐 말 영어도 잘 안 하고.
1: 아니 그 코디네이터 없었습니까 같이 그.
0: 아, 간 뭐 한 군데 갔을 때 있었는데.
1: 예예. 예.
0: 그 우리가 앰프가 한 거의 세 대인가 네 대인가가 필요했는데 저 두 대 빌 정도 때는 없었어요.
1: 아니 근데 어떻게 용케 빌리셨네요.
0: 빌렸어요.
1: 아 물론 이제 그 업소들은 클럽들은 밤에 영업을 하니까. 네. 우리 정우 노래 녹화는 낮에 했을 거 아닙니까?
0: 낮에 했죠. 그래서 아. 다행히 한국인이 섞여 있는 밴드 집을 아. 수소문을 해서
1: 예, 예. 사정을 얘기해서
0: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이래 녹화하러 왔는데
1: 네네네.
0: 악기가 없다.
1: 아.
0: 지금 너희들은 밤에 하고 네. 우리 낮에 하니까 갖다 줄 테니까
1: 당연히 이제 돈은 지불하시죠.
0: 그렇죠. 우리가 예. 페이를 할 테니까 빌려주라.
1: 오.
0: 그래서 녹화를 했답니다.
1: 아유, 네. 무리 없이 잘 진행하셨죠.
0: 네.
1: 아, 다행입니다.
0: 진행했죠.
1: 예. 그게 또 기억에 남겠네요. 오래오래.
0: 기억에 남죠. 네.
1: 자, 다음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1: 네.
0: 사랑의 트위스트.
1: 사랑의 트위스트가
0: 서른 도시의
1: 아, 상하이.
0: 상하이로 가는 겁니다.
1: 상하이. 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곳.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이게 97년도에 발표했는데 부인 또 이수진 씨가 글을 쓰시고
1: 부인께서 작사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네, 우리 서른 도시가 작곡을 했습니다. 사실 그 60년대, 70년대 유행했던 그 트위스트 춤, 그죠?
1: 예, 예.
0: 그걸 이제 그걸 하고 록 락앤롤 리듬하고 이렇게 섞어서 그때 당시 잘 만들었어요.
1: 예.
0: 나팔바지, 뭐 빵집 그런 거 유행하던 7080 세대들의 그 향수를 예. 아. 불러 일으켰던 그런 곡입니다.
1: 네. 아마 이제 그 뭐 부인과 그 서른도 씨가 아마 상의해서 쓰셨겠지만은 본인들의 어떤 추억담을 잘 많이 섞으신 것 같네요.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근데 왜 상하이를 배경으로 했을까요?
0: 뭐 아무래도 이제 그 1920년대, 30년대 사실은 동양 최고의 국제 도시잖아요. 그래서 서양 문물을 가장 먼저 이제 받아들였고
1: 네.
0: 뭐 그 시절 화려하고 그리고 세련된 그런 춤. 이 춤은 사실은 뭐 좀 논다 하면 안 춰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1: 아.
0: 우리 야전 전축 틀어놓고 옛날에
1: 트위스트
0: 쳐보고 뭐 공원 같은 데서
1: 예, 예, 예.
0: 예, 그랬던 곡입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아마 회상하면서 네.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
1: 트위스트 자체가 참 좋은 운동이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전신을 다 흔들잖아요.
1: 그렇죠. 몸을 이렇게 막 이렇게 엇박자를 예. 흔드니까.
0: 그러니까.
1: 예. 예. 상하이 다녀오셨습니까?
0: 예, 저는 녹화차.
1: 아 그러셨군요. 예.
0: 뭐. 다녀왔습니다. 한 서너 번 간 것 같아요.
1: 예, 예. 예. 이 노래 앞두고 좀 썰렁한 개그 하나가 떠올랐는데 혹시 서른도 씨가 옷을 벗을 때 옷을 벗는 순서를 아십니까?
0: 그걸 제가 어떻게 아니까 서른도 씨가 옷 벗는 순서를 제가.
1: 상의 벗고 하의 벗습니다. 상하이.
0: 참나.
1: 노래 들으시죠. 사랑의 트위스트 서른도입니다.

0: 사랑의 트위스트 서른도 씨의 노래 들으면서 잠시 상하이 여행을 상상해봤습니다. 신재동단장의 선곡수첩 노래로 떠나는 해외여행. 자, 신당사님은 뭐 해외 여러 나라를 정말 원 없이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1: 네, 네.
0: 물론 또 이제 홍콩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 네, 네.
0: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나 도시가 있다면 어딜까요?
1: 저는 예전부터 체코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0: 아, 동유럽, 체코. 네. 아, 동유럽 쪽에 못 가보셨어요?
1: 못 가봤어요.
0: 아.
1: 그때 체코가 약간 공산권.
0: 옛날에 공산권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죠. 예.
1: 그 이제 체코 특히 프라하.
0: 그렇게 아름답다면서요.
1: 그렇죠. 항구. 예. 아, 난 거기가 한번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0: 프라하에 또 유명한 그 다리도 있고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 네. 됐고 이미 많은 분들이 갔다 오셨죠.
1: 거기 눈만 감으면 거기가 이렇게 떠올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전생에 거기서 살았었나, 아. 체코 사람이었나, 이럴 정도로.
0: 아, 또 그 사진 같은 이미지, 영상 이미지를 네. 보신 적이 있으신가 보죠.
1: 있죠.
0: 예, 예.
1: 이상하게 약간.
0: 영화를 보셨다던가.
1: 썰렁하면서 이렇게 약간 차가운 느낌도 들기도 하고 되게 이국적이고.
0: 아니, 그 동유럽이 참 그렇게 사진만 봐도 예쁘더라고요.
1: 네.
0: 그 건물들도 아기자기하고.
1: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0: 예, 예. 좋은 유적도 많고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1: 다녀오셨어요, 체코?
0: 아니요.
1: 다녀오신 것처럼.
0: 기회 되면 같이 가시죠.
1: 네, 아, 좋습니다.
0: 예, 2주간 이어진 해외여행 이제 마지막 여행지가 남았습니다. 어딥니까?
1: 그렇습니다. 뭐 여기 한두 번씩 안 갔다 온 분들 없어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0: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
1: 아유, 이렇게 미국도 안 가시고 베트남도
0: 저는,
1: 안 가시고.
0: 저는 국내가 좋습니다. 예.
1: 그러면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일본?
0: 아시아권이죠. 뭐 일본, 홍콩, 출장으로 독일 한번 갔다 오고요.
1: 아.
0: 그게 많이 갔다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태국 좀 갔다 오고.
1: 예. 워낙 KBS에서 이렇게 자리를 내면 안 되는 아나운서시니까.
0: 아니요. 저희.
1: 안 빼주시는
0: 거예요. 아나운서도 자유롭게 휴가 예. 해외여행 많이 다녀옵니다.
1: 그래요?
0: 예. 국내 여행도 많이 다녀요.
1: 그럼 왜 그럼 게으르신가? 왜?
0: 그 유형인가 봐요. 그러니까
1: 아,
0: 그
1: 진짜?
0: 집이 좋은 유형.
1: 아.
0: 밖에 나가면 아유 그 집이 최고다 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잖아요.
1: 그때 그래요.
0: 예예. 예. 하지만 그 노래 듣다 보니까 아 자꾸 나가고 싶네요.
1: 진짜 막 간 것 같잖아요. 거기 예. 있는 것 같고 예. 이 음악을 들으면 아 그 생각이 나고.
0: 예.
1: 이번에 이제 베트남입니다. 우리 김추자 씨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0: 예. 네. 이 노래도 오래됐죠.
1: 그렇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신중현 씨의 작사 작곡입니다.
0: 네.
1: 60년대 후반에 베트남 전쟁 파병이라는 그 우리 시대적 상황을 배경한 그런 노래죠. 이때 당시 뭐 맹호부대 청룡부대 뭐 이렇게 네. 많이 갔잖아요.
0: 네.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1: 그렇습니다.
0: 노래도 많이 만들어지고
1: 사고 안 나고
0: 네.
1: 진짜 무사히 딱 훈장 하나 들고 달고 네. 이렇게 돌아오는 그 용사 네. 이런 분들을 그 환영하는 의미에서
0: 네.
1: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0: 파월 장병들 홍보하기 위한 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베트남은 뭐 지금도 이제 한국인들의 인기 여행지인데 뭐 장소들이 계속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다낭 인기 있다가 나트랑이라는 데 인기 있다가 뭐 수도인 뭐 호치민이 수도인가요 지금? 뭐
1: 그렇습니다.
0: 하노이 뭐 많이 다니시고 단장님도 많이 다녀오신 것 같은데 음식도 입맛에 잘 맞으셨나요?
1: 저는 이상하게 고수 같은 게 예. 너무 좋아요.
0: 아.
1: 처음엔 사실 못 먹었거든요.
0: 솔직히 살짝 거북스럽잖아요.
1: 근데 이게 무슨 화장품 냄새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맛을 딱 들이니까
0: 중독성이.
1: 전 집에서도 요즘 사다가 항상 냉장고에 있어요.
0: 아, 고수를요?
1: 네. 아, 입맛 없을 때 그걸 놓고 막 비벼 먹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0: 예. 베트남 안 가시면 집밥 먹는 기분이시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전생에 베트남에서도 살았었나?
0: 체코에다가 아주 다양하시네요. 예. 자, 오늘 2주간 해외여행 정말 덕분에 잘 하고 있는데 마지막 곡으로 김추자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띄워드리면서 마쳐야겠습니다. 신재동 단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나야말로 바보 같다 생각한다. 길을 너무 멀리 떠나와서 어디로 돌아갈지 알 수 없을 때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도 속 시원한 해결책이다. 내가 하고 싶어 시작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는 건데 나 아닌 그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겠는가. 심혜경.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 우리들 인생에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이분법적 사고의 위험성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세상 만사 모든 일을 숙고해서 결정하려면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정도의 순발력과 정보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사지선다보다 양자택일을 좋아하는 것일지도. 어떤 걸 계속 할지 말지 선택해야 할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으나 좋아서 하던 일이 싫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중단할 수 있다. 그런데 중단을 결정할 때는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다.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거나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다. 새로운 배움을 여러 가지 시도해보는 건 좋지만 흐지부지 배우다 말다 도중 하차하는 경우가 쌓이면 실패 리스트만 길어진다. 이런 경험이 많아지면 자존감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하지만 도전을 해야 실패도 할 수 있는 법. 일단 가보는 거다. 그래서 나는 4주, 6주, 8주, 길어야 12주 이내에 끝마칠 수 있는 초급 배움 종목을 선호한다. 그리고 배울 생각이 없어지면 앞으로 나가지 않고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 이때 맨손으로 나오지 말고 뭐라도 챙겨 야무지게 마무리를 지으면 더 좋다. 그런 까닭으로 나는 현물을 거머쥘 수 있는 만들기 과정을 즐기는 편이다. 미술 수업에서 그린 그림과 바느질 수업에서 만든 삐뚤빼뚤 박음질 자국이 그대로 드러난 원피스에는 내 눈에만 보이는 수료 도장이 새겨져 있는 걸로 친다.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중도 포기하고 싶어질 경우 억지로 끌고 가느니 차라리 체면을 구기는 게 답이 될 때도 있다. 기분이 좋아지는 선택을 할 것인가 나빠지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에서 뜻하지 아니하게 바닥을 치게 되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으니 바닥에 인사를 하고 재정비를 마친 다음 다시 올라오는 일만 남는다. 끝까지 내려가는 일이 너무 힘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고 했다. 그 문은 다른 공간으로 이어진다. 우리 삶에는 열리고 닫히는 많은 문이 있다. 그런데 헬렌 켈러의 말처럼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은 보지 못한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들면 옳은 길을 되찾아 나오면 된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0: 영혼이여, 진료를 받고 싶으면 도서관으로 가도록. 나는 콘텐츠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나 자신이 그 증거다. 한글을 깨친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접해온 모든 콘텐츠가 크든 작든 내게 영향을 미치고

0: 책과 만화, 드라마와 영화,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야구를 비롯한 스포츠 경기들이 나에게는 학교 그 자체였다. 평생 읽고 보고 들었던 콘텐츠들로 내가 만들어졌다. 박소령, 실패를 통과하는 일. 나의 유일한 콘텐츠는 책이다. 내세울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는 책이 전부다. 까막 눈이었던 내가 한글을 깨치고 하얀 눈이 된 순간부터 나의 운명은 책이라는 콘텐츠와 엮일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라는 프랑스의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의 말을 나는 이렇게 바꿔서 사람들에게 묻는다. 당신이 무슨 책을 읽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평생 읽어왔던 책들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다. 사람들마다 좋은 책에 대한 정의는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책의 정의는 책을 읽고 나서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책이다. 내가 읽어서 좋았던 책은 무엇이든 나의 행복에 보탬을 주는 존재다. 글은 곧 지성이며 지성을 사용할 때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쁨을 느낀다.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코스모스의 작가 칼 세이건의 말을 살짝 비틀어 본 것이다. 그는 인간은 지성적 존재이므로 지성을 사용할 때 당연히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책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책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 온 세상에 책이란 책은 다 찾아 읽어야 하는데 그런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아무튼 나는 손에 들어오는 책은 모두 읽겠다는 상당히 무모한 전략을 세웠다. 책을 사서 읽는 것까지는 순조롭다. 그런데 책을 너무 사들이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책을 보관할 곳이 없다는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책깔지수도 치솟는다. 그래서 나는 사서가 되어 도서관의 자리를 잡았다. 책은 모든 걸 잊고 떠나게 해주는 작은 우주선이라고 했는데 나는 작은 우주선이 아닌 스케일도 크게 책의 집합소인 도서관이라는 우주선을 골라서 탑승해버린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많은 책을 모두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도서관 직원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이라는 꿀물이 무한대로 떨어지는 곳이 어디인지 양봉업자보다도 빠르게 찾아내는 재주가 있다. 책이라는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도서관이다. 대형 서점보다 책이 많은 곳은 도서관밖에 없지 않은가. 독서의 즐거움을 알아버린 몸은 다시는 예전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영혼이 영영 다른 사람이 되어버림으로. 고대 이집트에서 도서관 정면 현판에 영혼의 진료실이라는 글귀를 새기기 시작한 이후로 이런 의미의 문구가 여러 도서관에 다양한 언어로 새겨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가 도서관의 궁극적 목표인 것이다. 아, 나의 영혼이여. 진료를 받고 싶으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으로 가도록. 내게 돈이 많았다면 나만을 위한 개인 도서관을 차렸을지도. 독서의 즐거움을 알아버린 몸은 다시는 예전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오라 책이여, 오지 않으면 내가 갈지니. 책이 우릴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책이 널 바꿀 수 있고 말고 네 인생까지도 말이야. 첫눈에 반하는 사랑처럼 그 만남이 언제일지 알 수 없어. 책들은 겉보기와는 달라 잠자는 정령이거든. 가을 파유, 김희진 옮김, 나의 작은 나라. 2025년 기준으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는 부룬디라고 한다. 희망도 미래도 대책도 없는 동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부룬디에서 태어난 10살 소년 가브리엘은 후투족과 투치족의 민족 간 갈등으로 인한 내전에 휩쓸려 압도적인 비극의 현장을 목도하고 결국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 프랑스로 망명하게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느꼈을 불안과 충격의 크기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 그래도 책이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있었기에 가브리엘은 상처와 상실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 오, 나의 작은 가브리엘. 작가인 가엘 파유의 삶이 부분적으로 투영된 자전소설이기에 어린 가브리엘이 고통을 지나 희망과 연대의 이야기를 나누는 어른이 되었을 것이라 상상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허용된다. 가엘 파유는 자신이 겪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기억으로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작가와 책을 나는 알고 있다.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을 써야만 했던 작가 아고타 크리스토프. 나는 이제 깨달았네, 루카스. 모든 인간은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독창적인 책이건 보잘것없는 책이건 그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하지만 아무것도 쓰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잊혀질 걸세.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흔적도 없이 스쳐 지나갈 뿐이네.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들 중 어떤 책이 어떻게 독자인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줄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읽어보기 전까지는. 어떤 책이 내게 다가와 말을 걸어줄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책이 내게 도달하기를 매일매일 기다린다. 이때 물론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는 건 아님. 읽고 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킨 책들은 떠나보내고 다음에 올 책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기대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산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처럼 그런데 그 사랑과의 만남이 언제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기대되는 것일 수도.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는 책을 기다리는 일은 성미급한 내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조급함을 선사한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보겠다는 이룰 수 없는 소망 있는 불행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페터 한트게의 산문집 소망 없는 불행에서 슬쩍 가져온 소망 있는 나의 불행은 소망이 있기에 불행하지 않다. 희망과 행복의 실마리를 찾는 단서가 모두 책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나는 책 읽기를 멈출 수 없다. 오라, 책이여. 오지 않으면 내가 가리라. 불행하면서도 행복한 이상한 나의 책 읽기. 나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보겠다는 이룰 수 없는 소망 있는 불행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리카, 시간을 누비다. 리카 지음, 성우 박하진 읽음. 프롤로그. 방 안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신나게 뛰놀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릅니다. 햇살이 깊이 들어오는 안방에서 동생들과 좋아하던 레코드판을 꺼내 전축위에 올려놓고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가 선물로 사주신 레코드판입니다.

니키냐키라는 암호를 외치면 먹기 싫은 음식들이 사라져버린다는 1970년대 유행하던 동요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릴 때는 먹기 싫은 음식이 참 많았네요. 시간은 흘러 어른이 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라마다 나름의 환경과 기후가 있고 그 땅에 맞게 길러진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자라며 먹었던 집밥의 기억과 여러 나라에서 만난 음식들 기억 모두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일본인 친구의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스키야키와 바로 튀긴 큼직한 새우 덴푸라는 바삭하고 참 맛있었습니다. 시금치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시카고에서 먹었던 인생 스테이크와 함께 나온 크림 시금치나 시금치와 닭고기, 치즈를 넣어 튀긴 롤은 겉이 바삭하고 속에서는 뜨거운 치즈가 흘러나와 특히 좋았던 기억의 맛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의 식탁에서 만난 이야기, 리카 시간을 누비다를 들으셨습니다. 급변의 시기, 그래도 느리게 자연에 순응하며 나와 가족이 먹는 것에 마음을 담는 이야기, 리카 시간을 누비다. 지금까지 성우 박하진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37번째

0: 아, 저기! 아, 이게 안 보여요? 어? 저 가로등을 지나 오목하게 산이 들어간 그 위에!
1: 어, 저기 있네!
2: 어?
3: 뒤에서 수정이 맞장구 쳤다. 차를 서행하면서 승범은 상체를 핸들에 대고 고개를 쭉 뺐다. 눈을 끔뻑끔뻑해도 잘 보이지 않았다.
2: 아, 대체 뭐가...
3: 그때 숲을 뒤로 낮은 지붕이 보였다. 기와인 것처럼 보였으나 잘 안 보였고 뜯겨나간 문 안으로 그보다 짙은 어둠이 고여있었다. 승범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1: 아유, 아유, 아유, 운전이 왜 이 모양이야? 아유, 아니.
3: 앞으로 쏠렸던 몸을 바로잡으며 수정이 불퉁스럽게 내뱉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렸다. 그 뒤를 정리가 따라 내렸다.
0: 와, 진짜 고사장님이 귀신을 본다니. 듣기는 먼저 들었는데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건 처음이잖아요. 막 설레요.
3: 그녀가 핸드폰을 들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유튜버에 대한 꿈을 버리진 않았는지 귀신 환자의 한풀이를 찍겠다고 쫓아왔다. 찍히지도 않는 귀신 때문에 이렇게 마냥 따라 나서는 건 위험하다고 승범이 만류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정미가 핸드폰을 대뜸 수정에게 향해 돌리고는 물었다.
0: 저희 여기 왜 온 거죠?
1: 아, 노술예씨라고 제 너머에 살던 분이 계신데 저승에 갈 때 죽은 언니랑 가고 싶어 하더이다. 아이, 죽고 나서 언니네 와서 만났는데 언니 귀신이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왔지.
0: 어, 그 언니분께서 저기 계신다고요? 그 죽은?
1: 어, 집에 애착이 많아 그런 것 같다며 설득을 해주길 바라고 있어.
3: 이에 꼰대 같은 수정도 어쩐 일로 계속 맞장구를 쳐주고 있었다. 곧 죽을 자신도 있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냐고 타박까지 줬다.
4: 애도 아니고 그 귀신이 굳이 가기 싫어한다는데.
3: 승범이 투덜대며 눈만 뒤로 굴려 점점 어둡게 짙어지는 폐가를 올려다봤다. 이렇게 계속 있다간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 같았다.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1: 아예 안 가!
3: 수정의 호통에도 엉덩이가 무거웠다. 억지로 차에서 나온 승범은 트렁크에서 큰 손전등을 꺼냈다. 버튼 한 번에 약한 빛, 두 번에 강한 빛이 나오는 것이었다. 고장이 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자 발밑이 밝아지고 좀 더 밝아졌다. 그 모습을 보던 수정이 손으로 눈가를 가리며 눈을 가늘게 떴다.
1: 그 두 번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 귀신들은 밝은 빛을 싫어하거든.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게. 자칫 귀신이 타니까.
4: 다른 조심할 건 없어요?
1: 조심은 어디 귀신 한두 번 봐. 정미 씨는 내 귀에 바짝 붙어서 와.
0: 네.
3: 승범은 정미 뒤에서 몸을 한껏 웅크린 채 폐가를 향해 갔다. 서로 뒤엉킨 수풀을 지나는 것도 일이었다. 바짓단을 따라 엉켜 올라오는 수풀을 다른 발로 꾹꾹 짓밟으며 녹슨 대문 앞에 겨우 섰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참으로 안타까웠다. 잠겨있으면 그걸 핑계로 이 일을 안 해도 됐을 텐데. 기분 나쁜 쇳소리를 내며 대문이 열렸다. 차고 습한 바람이 안쪽에서부터 불어왔다. 반쯤 열리던 문은 어디가 걸렸는지 더는 열리지 않아 승범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숨을 크게 들이켜서야 간신히 그 사이로 들어갈 수 있었다.
1: 계시오!
3: 수정의 부름에 싸늘한 공기가 맴돌았다. 크지 않은 마당에도 수풀이 한껏 자라 있었다. 그곳을 가로지르며 승범은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떴다. 손전등 불빛이 정신없이 움직였다. 12평도 되지 않는 단층의 주택이었다. 기와라고 생각했었으나 색도 없는 회색의 슬레이트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비가 오면 집안으로 빗물이 그대로 쏟아질 터였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미 밖에서 본 것처럼 작은 창과 문은 뜯겨 어디론가 사라졌고 해벽 위로 혈관같이 금이 그어졌다. 균열의 틈은 벌어져 있어 어느 순간 집이 무너질지 몰랐다. 바짓단을 스치는 수풀 소리가 섬뜩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 옷이 들러붙었다.
0: 집이 이렇게 폐허가 됐는데 애착이 왜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3: 카메라로 이 모든 걸 담던 정리가 말하자 그 뒤에 있던 승범이 말했다.
4: 귀신의 눈으로는 옛날 모습 그대로이지 않을까요?
5: 한사 선생도 참 상상력이 좋군.
3: 코웃음치며 수정이 말했다. 괜히 어린애 취급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나빠졌다. 휙휙 손전등으로 깨진 장독대 위, 덩굴진 수풀을, 옷과 이불이 그대로 있어 켜켜이 먼지가 쌓인 집안을 비쳤다. 심지어 부엌에도 예전에 사용하던 식기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있었다.
4: 대체 그 언니분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안 보이세요?
5: 이 집 어딘가에 있지 않겠어. 자네도 잘 찾아보면.
3: 수정이 집안을 기웃거리다가 승범을 향해 뒤를 보며 멈췄다.
4: 왜요?
3: 날카로운 눈빛이 자신 머리 옆을 지나는 걸 본 승범은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뒤에 무언가가 있었다. 한기가 슬금슬금 등을 타고 올랐다. 수정이 손을 들었다.
5: 자네 일단 진정해.
4: 뭔데요?
3: 승범이 고개를 돌리려고 하자 수정이 소리쳤다.
5: 아이, 뒤돌아보지 마!
3: 그렇다면 뒤돌아보는 것이 인지상정. 승범은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것은 아주 깡말랐고 드러난 팔다리가 마치 뼈 같았다. 그리고 머리는... 승범은 산발한 뒤통수를 봤다. 그게 머리카락 전체를 앞으로 넘기지 않았다면 뒤통수가 맞았다. 승범이 딱 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귀신의 몸이 승범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몸과 머리가 180도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말이었다.
0: 왜 그래요?
3: 놀란 정미가 덩달아 소리쳤다. 귀신의 몸이 펄쩍 뛰어올라 승범의 등에 엎혔다.

0: 키득거리는 귀신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다.
1: 선생님 도와주세요.
2: 가만히 있어봐.
0: 귀신이 붙은 등에서 시리고 축축한 느낌이 났다. 버둥거리는 팔 사이로 머리통이 만져졌다. 어떻게든 떼어내겠다고 두 손으로 그 머리통을 잡아채자 머리가 가뿐하게 솟아올랐다. 어 하면서 그 머리통을 놓자 눈옆으로 검은 머리털이 보였다. 귀신의 머리가 승범의 눈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와 이어지는 사람 목이라고는, 아니 귀신 목이라고 해도, 꼬였던 목이 제자리를 찾자 머리가 빙글돌면서 푸르죽죽한 얼굴이 드러났다. 승범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2: 그 양반한테 붙지 말고 나하고 얘기합시다. 동생분인 노술 예씨 부탁받고 왔어요. 내 당신의 한을 풀어줄 테니까 나하고 얘기 좀 하자니까.
0: 수정이 소리치자 귀신의 시선이 수정에게 향했다. 허공에서 흐느적거리던 산발머리가 단정해지더니 푸르죽죽한 얼굴이 이내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리는 승범 옆으로 정미가 달려.

0: 괜찮아요?
1: 내가 얘기할 테니 정희 씨는 한의사 양반 데리고 먼저 차에 가 있어.
0: 네. 걸을 수 있겠어요?
2: 지난번 다쳤던데 또 뺐나 봐요.
3: 정미가 승범을 부축하며 대문을 지나갔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승범 앞에 등을 보였다.
0: 자, 엎혀요.
4: 뭐요?
0: 위험하다면서 자기가 제일 다쳤잖아요.
4: 자기?
0: 차까지 언제 걸어가요? 업어줄 때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엎혀요. 나 김쌤보다 힘센 거 알잖아요.

0: 귀신과 얘기 중이던 수정이 이쪽을 보더니 다시 대화에 집중했다.
1: 에이, 에라 모르겠다.
0: 그는 정미의 등에 엎혔다. 수월하게 앞을 나아가는 그녀를 본 승범은 한없이 가녀리게 보였던 몸이 이렇게 튼튼한지 처음 깨달았다.

0: 조수석 차문을 열어놓은 채 앉아있는 승범에게 다가왔다.
1: 언니 귀신 분이 뭐라고 하세요?
2: 교통사고로 죽은 남편과 딸 자식을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군. 게다가 이 남편과 딸 자식이랑 만든 집이고 함께 산 세월만큼 그 추억이 있는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어쩔 도리가 있나. 저승에서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찾아가 보면 어떠냐고 물어는 봤네. 생각해보고 마음이 정해지면 찾아오겠지. 아유, 어디 봐. 얼마나 다친 게야. 사람이 초심성이 없어서.
1: 아파요. 살살.
0: 그의 부은 발목을 보던 수정은 저만치 서 폐가를 찍어대고 있는 정미를 돌아봤다.
2: 내가 참 답답해서 묻는 말인데 말이야.
1: 뭐가요?
2: 둘이 언제 결혼할 거야?
1: 에?
0: 뜬금없는 말에 놀란 승범이 벌떡 일어나려다가 발목에 짜릿한 통증에 다시 주저앉았다. 수정이 어이없는 얼굴로 그를 봤다.
2: 자네도 다 알면서 아니라고 모른다고 발뺌하지만 말고. 대체 뭐가 문제야? 둘이 동갑에 5년이나 넘게 같이 있었다며. 자잘한 것도 손바닥보다 뛰어볼 정도면 모른다는 말이 안 나오지. 돈이 없어서 그래. 아이, 그 돈이 곧 행복이라며.
0: 승범은 붉어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3: 좋아하지, 사랑하지. 나도 남잔데 정밀 보고 아무렇지도 않을까.
0: 애써 아닌 척, 모른 척 이때까지 굴었는데 수정이 너무도 요점을 짚었다. 포기의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1: 왜 제가 돈돈돈 거리는 줄 아세요? 어릴 때 가난해서 부모님이 이혼했거든요. 엄마를 많이 사랑했는데 엄마는 돈이 없다고 날 버렸어요. 돈만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죠. 그거 더 벌겠다고 사람도 죽였어요.
0: 자조적인 마지막 말에 승범은 씁쓸히 웃었다. 가만히 그를 보던 수정이 아픈 발목을 꾹 눌렀다. 그가 비명을 내질렀다.
2: 돈 많으면 행복하고 화목하다고. 자네 눈엔 내가 그리 보여. 정미 씨를 좋아한다면 눈앞에 있는 행복을 위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 슬그머니 티만 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 마음을 보여. 마음 같아서는 정미에게 도망가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니, 저런 처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뭐 정 못하겠으면 내가 대신 말해줘.
1: 아니 그걸 왜 사장님이 말해요. 해요. 할 거예요. 제대로.
2: 그럼 어여 일어서.
1: 왜요?
2: 다음 귀신 환자.

0: 16. 엄마와 아들.
1: 결혼식?
0: 잠시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철물점 문이 닫혀있다. 천막천으로 밖에 진열해놓은 철물들을 꽁꽁 덮어놓고 그 앞에 안내문을 걸었다. 집안 결혼식으로 하루 문을 닫는다고. 덩치 크고 고집스러운 철물점 사장은 연중 무휴로 가게를 운영했다. 버스도 제때 있지 않은 곳에서 혹시나 올 손님들 때문에 가게를 비울 수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나 꿋꿋이.
1: 그래도 가족 잔치는 참석하는구나.
0: 눈발이 흩날리는 날이었다.
1: 쌓일 눈인가? 아, 그러면 이 앞을 내가 쓸어야 하나? 아이, 귀찮은데.
0: 그런 생각이 들 때쯤 계단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바람이 빠진 빨간 풍선을 가지고 노는 아이를 마주했다. 승범을 발견한 아이가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1: 버릇인가?
0: 춥다고 잠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승범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주위를 휙휙 둘러봤다. 꽁꽁 닫힌 철물점 문과 아이를 번갈아 봤다.
1: 무슨 일이 있어서 돌아왔나? 어린아이만 두고 결혼식에 갈 사람이 아닌데.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3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21세기 들어 지구는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찌는 듯한 더위는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대비를 잘해야 하는데요.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또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말고 산업 현장에서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요. 만약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경련과 같은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물을 뿌려 빨리 몸을 식혀줘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물놀이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해야 합니다. 또 껌과 음식물을 문 채로 수영을 하면 기도를 막아 질식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하고 특히 음주 수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일단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또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식중독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먹을거리 안전에도 주의하면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재난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8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제주도 해상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전부터는 동해중부 해상도 파도가 매우 높아지면서 풍랑특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놀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도 바람이 강하게 분 곳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상의 기상개황입니다. 오늘 중국 북동지방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전해상 가끔 구름 많겠고 남해상과 동해상에서 한때 비가 온 것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북동 내지 동풍 4에서 10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m, 오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서해중부,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5에서 12m로 물겠고 오전에 가끔 구름 많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안쪽 먼바다 0.5 내지 1.5m, 바깥 먼바다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 내지 동풍 7에서 12m로 물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9에서 13m로 물겠습니다.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9에서 16m로 물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5 내지 4m, 오후 2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 내지 동풍 8에서 13m로 물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m, 오후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9에서 14m로 물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10에서 16m로 물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2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북동 내지 동풍 9에서 18m로 물겠습니다.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가 온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10에서 20m로 물겠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2 내지 5.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북동 내지 동풍 4에서 11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바깥 먼바다 동내지 남동풍 9에서 20m로 물겠습니다.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안쪽 먼바다 1.5 내지 3.5m, 바깥 먼바다 2 내지 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북동 내지 동풍 6에서 12m로 물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바깥 먼바다 동 내지 남동풍 6에서 12m로 물겠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2m, 오후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북동 내지 동풍 8에서 14m로 물겠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8에서 15m로 물겠고 안쪽 먼바다에서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북동네 지동풍 4에서 9m로 불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 북동네 지동풍 5에서 12m로 불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북동내 지동풍 6에서 13m로 불겠고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북동내 지동풍 6에서 13m로 불겠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북동내 지동풍 6에서 15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5m, 오후 1.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북동내 지동풍 8에서 15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북동내 지동풍 14에서 22m로 불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4 내지 6m로 일겠습니다. 동중 규슈 서해. 북동내 지동풍 12에서 22m로 불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3 내지 6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동내 지남동풍 10에서 22m로 불겠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2 내지 6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 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버로프스케 남동 1m 1014헥토파스칼 13.1도 대지에 북서 2m 1100헥토파스칼 14.2도 블라디보스톡 북풍 9m 1013헥토파스칼 15.4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북서 2m 1013헥토파스칼 21.1도 청진 북동 5m 1013헥토파스칼 21.4도 김책 바라목구 비 1012헥토파스칼 23도 신이주 남서 4m 1007헥토파스칼 25.3도 원산 바라목구 1004헥토파스칼 27.7도 평양 북동 2m 1005헥토파스칼 28.3도 해주 북동 3m 1004헥토파스칼 31.1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북서 1m 1008헥토파스칼 21도 백령도 북서 2m 옅은 안개 1003헥토파스칼 24.5도 강릉 북서 2m 1007헥토파스칼 27.3도 동해 북서 2m 1007헥토파스칼 27.1도 서울 북동 3m 1004헥토파스칼 30.2도 인천 북동 1m 1004헥토파스칼 29.9도 울릉도와 독도 북동 3m 1007헥토파스칼 27.1도 서산 북동 1m 1004헥토파스칼 27.8도 울진 북서 1m 1007헥토파스칼 25.6도 포항 북서 1m 1005헥토파스칼 27.5도 군산 바람없고 1005헥토파스칼 28.3도 부산 남동 1m 1004헥토파스칼 29.1도 통영 북동 3m 1003헥토파스칼 28도 목포 북동 2m 1003헥토파스칼 29.8도 여수 동풍 5m 1003헥토파스칼 29.5도 제주 북동 2m 1001헥토파스칼 29.5도 서귀포 북동 3m 1001헥토파스칼 29.5도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북풍 7m 1007헥토파스칼 19.5도 삿포로 남동 1m 1006헥토파스칼 23.6도 네모로 남서 5m 1005헥토파스칼 20.4도 아오모리 남동 1m 1008헥토파스칼 24.3도 센다이 북풍 2m 1008헥토파스칼 25.9도 와지마 남서 1m 1007헥토파스칼 26.1도 도쿄 남동 1m 1009헥토파스칼 27도 하치조 섬 북풍 1m 1,800헥토파스칼 25.1도 사이고 북풍 1m 1,600헥토파스칼 26.2도 마스에 동풍 1m 1,600헥토파스칼 29.2도 오사카 북동 2m 1,700헥토파스칼 27.2도 시오노 미사키꽃 북동 5m 1,700헥토파스칼 24.6도 이자하라 북풍 3m 1,300헥토파스칼 29.7도 후쿠오카 북동 4m 1,200헥토파스칼 29.3도 가고시마 동풍 4m 1,000헥토파스칼 28.3도 낮에 남동 10m 988헥토파스칼 27.9도 이시가카 섬 북서 13m 987헥토파스칼 28.9도 나하 남풍 16m 970헥토파스칼 26.9도 제치지마 동풍 2m 1,500헥토파스칼 26.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통보 장금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피로감이 느껴질 때가 있죠. 특별히 힘들었던 것도 아닌데 유난히 피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일상에서 늘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분들도 있죠. 몸이 항상 개운치 않고 무기력하고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피로감, 만성피로, 그리고 만성피로 증후군. 피곤함을 느끼는 여러 증상들과 함께 정도의 차이에 따라 위험이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되는 건 어떤 상태인 걸까요? 오늘은 만성피로 증후군의 위험에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운 날씨도 피로감에 한 몫을 하고요. 평소보다 무리했을 때, 잠이 부족했을 때도 피로감은 올라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요, 별다른 원인이 없음에도 매일이 피곤하다면 이유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피로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죠?
1: 그렇죠. 우리가 뭐 피로하다, 뭐 과로를 했다, 또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는 뭐 이사를 했다, 이래도 피곤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특히 우리 뭐 제일 피로에 흔한 게 우리 봄철에는 이제 춘곤증이라고 하는 것처럼 뭐 밥만 먹으면은 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여름에도 이제 열피로, 뭐 여름피로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여름철에도 더운 무더위 때문에 또 그거에 적응하느라고 땀도 많이 흘리고 수분이나 전해질 이런 것도 빠져나가면서 피로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냉방병의 일종으로 또 특히 이제 요즘 시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실외와 실내에 큰 온도 차이 또는 뭐 건조한 그런 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냉방병의 일종으로도 굉장히 피로감을 또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0: 그런데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매일이 피곤한 느낌, 개운치 않은 몸 상태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불리는 경우이지 않을까요?
1: 그렇죠. 우리가 피로 증상을 느끼는 거나 뭐 어떤 느끼는 감각이나 그런 것들은 다 다를 수가 있고 원인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기간으로 따라서 조금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로감이 1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지속성 피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이사를 하거나 해서 피로해도 잠깐 쉬었더니 좀 나아지거나 며칠 좀 힘들었는데 피로감이 없어지면 괜찮은데 쉬어도 좀 낫지 않는 경우 1개월 이상 또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중에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또 반복적인 피로를 만성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하면은 또 단순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피로감이 심한 정도가 심해서 극심한 탈진감이나 일상생활에 심각하게 방해를 하거나 해서 어떤 진단 기준에 맞으면은 만성피로증후군으로 또 진단한 것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그 유발하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사를 하면서 진단을 꼭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떤 피로의 그런 양상들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그럼 만성피로 증후군에 해당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그렇죠. 보통 가장 널리 만성피로 증후군 기준들은 우리가 이제 뭐 1단계, 2단계로 뭐 나눈다고 해서 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등례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단계는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만성적인 피로 증상을 느끼면서 병원에서 진찰받고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또 질환의 원인 또 없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일도 줄이고 했는데 피로 증상이 또 좋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피로 증상 때문에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감소, 뭐 인후통 또는 목이나 겨드랑이에 임파선이 붓거나 아프거나 근육통이 있거나 뭐 관절통이나 두통 또는 잠을 자고 있거나 상쾌하지 않은 증상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이제 운동하고 나서 24시간 이상 굉장히 지속되는 피로감 이 8가지 중에 4가지 이상이 있으면은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거나 반복이 된다면요. 오히려 피로감에 무뎌질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러려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 기본적인 만성 피로 증후군의 진단이 굉장히 일상에 지장을 받는 상태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났는데 보통 운동을 하고 휴식을 하면 오히려 좀 기운도 나고 오히려 좀 체력이 좀 올라오는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정말 회복도 안 되고 만약에 업무 능력이 평소에 하던 능력인데 집중력도 떨어지고 뭔가 이제 마무리도 안 되고 계속 이제 뭐 존다든지 아니면 자꾸 이제 뭐 건망증처럼 깜빡깜빡 한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고, 또는 뭐 두통이나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심한 다른 일상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 단순히 피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좀 심해지는 것이 이런 만성 피로증후군이 좀 더 오래되고 방치했을 때 생기는 그런 무서운 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0: 일상에 지장을 주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입맛도 없고 그렇지 않을까요?
1: 그렇죠. 기본적으로 만성 피로가 길어지면은 뭐 당연히 이제 일 능력들 또는 뭐 활동력도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에너지 대사를 쓰는 것도 당연히 부족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섭취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어서 입맛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밥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소화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이제 식사도 잘하고 소화도 잘 되는데 기본적으로 피로가 누적된다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전신적인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고 활동량도 줄어드니까 대사량도 필요한 그런 에너지량도 줄어드니까 또 밥맛도 없고 또 먹고 나서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더부룩해지고 항상 뭐 가스가 찬다든지 그러면서 밥 먹는 것도 귀찮다 뭐 밥 숟가락 들림도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한 우리 뭐 봄철로 따지면 우리 식곤증 먹고 나면 바로 이제 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는 양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0: 일반적인 피로감은 푹 자고 일어나면 풀리는 건데 그런데 만성피로증후군은 휴식과 상관없이 계속된다는 거네요.
1: 그렇죠. 만성피로증후군 아까 진단 기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일도 줄이고 했는데 일도 안 하고 충분히 했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체력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회복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뭐 피로의 성격도 만약에 일반적인 피로감은 그냥 잠깐 뭐를 했으면 잠깐 피곤하다가 또 잠깐 쉬고 앉아 있으면 또 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지속적이면서 이제 탈진감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뭔가 정말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도 되고 또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보통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잘 숙면을 했다 그러면은 에너지도 좀 충전도 되고 뭐가 식욕도 돌고 해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도 않고 계속 이제 졸리거나 눈도 잘 안 떠지는 것처럼 이제 좀 그럴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운동하고 나서도 운동을 하고 나면은 오히려 당장은 힘들지만 조금 휴식도 하고 또 먹고 나면 오히려 또 더 기운이 나는 그런 근력도 생기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운동을 해도 충분히 뭐 24시간 이상 쉬었는데도 회복이 잘 안 될 때 뭔가 몸이 충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뭐가 플로가 빠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할 정도로 계속 피곤한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그럼 만성피로로 고생하는 분들의 어느 정도가 만성피로증후군에 해당할까요? 그러니까 만성피로와 만성피로증후군도 분별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그렇죠. 뭐 기간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만성 피로는 한 1개월 정도 이상 지속될 때는 이제 지속성 피로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될 때는 이제 만성 피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피로감이 단순히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이제 많은 탈진감이 날 때 또는 이제 다른 원인 질환들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을 보고요. 만약에 어떤 다른 질환들이 있어서 또는 뭐 우울증이 있거나 뭐 불안 장애가 있거나 뭐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또는 빈혈이 있거나 또는 이제 뭐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냥 나타나는 피로들은 이제 만성 피로로 이제 느낄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만성 피로가 좀 더 이제 광범위한 그런 용어가 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다른 뭐 그 피로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 질환이 없을 때 뭐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0: 앞에서 만성 피로 증후군의 기준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지적이 된다는 건 또 맞는 얘기인가요?
1: 그렇죠. 뭐 원인이 없지만

0: 이제 만성 피로가 오는 것과 밀접한 게 이제 그런 스트레스는 항상 이제 밀접하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뭐 사상무공 소원부득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얻어지지 못하면은 이제 성과도 없고 실망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피로감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어떤 작은 나름의 성취감이 있어야 또 이렇게 기운도 나고 즐거워지는 건데 네. 또 그러지 않으면 또 많이 피곤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뭐 한의학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화기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바로 이 화기가 우리 몸의 그 원천적인 그 기운의 적이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은 우리 몸에서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서 더 피곤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깨나 이런 데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주변에 있던 소리가 나거나 어떤 뭔가 변화들을 굉장히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 에너지 기운들이 자꾸 새고 있다고 표현을 해서 네. 뭐 많이 기운이 빠져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너무 긴장돼 있는 분들은 오히려 쉬지를 못하고 계속 이제 방전되는 그런 상태가 그 쭉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가 계속 흘러나가는 것처럼 네. 그렇게 피로감이나 피곤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1: 아무래도 복합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발 요인들이 많을까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단순히 한 가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장 이제 우리가 뭐 감기가 걸렸다 그래서 독감이나 또는 뭐 우리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생긴 다음에 오히려 다 이제 치료가 되고 뭐 감염은 나았는데 오히려 이제 만성 피로감이 계속 온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나 또는 뭐 과로를 하고 나서 우리가 뭐 번아웃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제 만성 피로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 결핍이라든지 또는 식생활이 무너지거나 생활 패턴들이 무너졌을 때도 올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것은 어떤 질환들도 있지만 그 질환으로 인해서 뭐 식생활 패턴들이 바뀌거나 또는 수면 패턴이 바뀌거나 또는 뭐 운동이나 일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거나 깨졌을 때에도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 증상은 어떨까요? 만성피로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증상이 있을 텐데요.
0: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피로감을 계속 많이 호소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뭐 자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기운이 없고 나른하다. 뭐 그리고 의욕도 없고 또는 업무하는데 이제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집중력도 떨어지고 머리가 멍하다 이런 표현도 있고 심하면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업무 생각만 하면 이제 머리가 계속 아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이런 피로감뿐만 아니라 뭐 통증이라든지 또는 뭐 소화장애라든지 또는 어떤 소리나 외부 자극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극심하게 탈진감 뭔가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의욕도 없고 뭔가 일상적인 부분들에서 좀 힘들어하거나 또는 가벼운 운동도 잘했던 사람들도 이제 운동도 하기 싫고 뭐 정말 에너지가 뭐 정말 30%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 그렇게 의욕도 없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소화장애도 느끼고 탈진감도 있고 참 일상의 전반적인 흐름이 깨질 수 있겠어요.
0: 네,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심한 경우는 이제 잠을 잘 충분히 못 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피로가 더 악순환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 이제 그 브레인 포그에서 뇌가 안개 낀 것 같다, 뭐 머리에 뭐 이렇게 뒤집어 쓴 것 같다 해서 우리가 두중감이라고 표현하는데 뭔가 머리가 멍하고 뭐 오히려 뭐 대화나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집중력도 좀 떨어지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소화장애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입맛도 없어서 뭐 오히려 기운이 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고 또는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그런 활발하게 외출을 하거나 사람 만나는 것도 오히려 조금 부담스러워하거나 귀찮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단순히 증상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뭐 대인관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럼 만성피로 증후군인 분들이 생활습관으로 좀 피로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많이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항상 이제 뭐 우리가 뭐 과유불급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이 쉬는 것도 안 좋은 거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오히려 이제 활동과 휴식의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1: 네.
0: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고 피로감이 될 때는 휴식을 오래 하는 게 좋은 것보다는 오히려 휴식을 멈추고 오히려 가볍게 운동을 좀 하거나
1: 네.
0: 중간중간에 휴식과 운동을 좀 섞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잠자는 습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1: 네.
0: 오히려 이제 피곤하니까 오히려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자기 전에 이제 뭐 다른 일을 하거나 뭐 요즘에 핸드폰이나 다른 뭐 SNS를 하게 되거나
1: 네.
0: 뭐 자극적인 거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 숙면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악순환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1: 네.
0: 또 우리가 밥맛이 없다 그래서 밥을 무조건 안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아 약이라고 우리가 뭐 약과 음식은 뭐 똑같다고 하는 것처럼 약 먹듯이 식사를 조금 안정적이고 좀 균형 있는 식사를 좀 챙겨 먹어야 되는
1: 네.
0: 분들도 많이 있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는 오히려 밥맛이 없다고 그냥 당연히 안 먹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그냥 아 정말 약은 안 먹더라도 식사는 좀 잘 챙겨 먹는 영양을 좀 챙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
1: 네.
0: 필수 영양소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기는 쪽으로 식생활을 좀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먹고 자고 뭐 배설하고 이런
1: 네.
0: 부분들을 균형들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1: 한의학에서는요, 만성피로 증후군은 몸의 어떤 상태로 보나요?
0: 네, 뭐, 한의학에서는 이제 뭐, 허로라고도 표현을 하고, 뭐,
1: 네.
0: 노건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허로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이제 허하면서 우리가 이제 노동을 통해서 굉장히 뭔가 극심하게 뭔가 소모됐다고 하는 건데,
1: 네.
0: 결국은 한의학에서 가장 이제 기운을 나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뭐, 피로가 간 때문이야 라고도 많이 얘기하지만,
1: 네.
0: 뭐,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제 후천지기라 그래서 비위기능, 먹고 소화시키는 그 비위기능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굉장히 기운이 떨어져 있는 거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뭐, 오장육부가 다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잘 먹고 소화시키는 그런 비위 기능이 또 좋아야 되고
1: 네.
0: 또 기본적으로 우리 요즘에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거 기울이 돼서 스트레스 때문에 오면은 우리가 뭐 화병처럼 기울이 된다고 하는데
1: 네.
0: 그런 부분들을 좀 좋게 해줘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아무래도 만성피로 증후군이 오랠수록 건강에도 영향이 있겠죠?
0: 기본적으로 이제 피로가 원인이 돼서 피로 때문에 다른 질환이 온다 이런 걸 수도 있지만
1: 네.
0: 어떻게 보면 다른 질환을 발견 못했다가 피로가 원인이 돼서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됐는데 개선이 안 될 때에는 꼭 이제 뭐 당뇨병이라든지 뭐 내분비 질환이라든지 뭐 또는 염증 질환이라든지
1: 네.
0: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고
1: 네.
0: 좀 치료를 하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을 때 는 혹시라도 이제 뭐 불면증이 심하다든지 또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약간 이런 부분들의 신체화적인 부분들로 인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게 돼서 그런 경우들은 또 어떤 이제 정신과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울감이나 있는 것들이 다른 증상은 다 없는데 그냥 피곤한 걸로 나타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치료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빨리 좀 회복도 되고 일상적인 부분에서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한 한방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0: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허로다. 그럴 때는 허한 거를 보충해 준다고 해서
1: 네.
0: 당연히 이제 우리 대표적인 뭐 보약들이라고 하는 개념들 우리 몸을 기운도 보충해 주고 뭐 양기도 보충해 주고 뭐 혈도 보충해 주고 하는
1: 네.
0: 그런 약재들을 한약들을 좀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보중익기탕이라고 하는 게 보충 우리 소화기나 이런 부분들에 좀 기운을 좀 좋게 해서 비위를 좀 좋게 하면서 기능들을 좀 올려주게 할 수도 있고요.
1: 네.
0: 우리가 뭐 쌍화탕도 감기 약이 아니라 사실 음양이 쌍보라고 해서 오히려 뭐 간 피로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켜서 육체적인 피로까지도 좋게 하는 것들이 이제 쌍화탕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기약이 아니라 내가 너무 신경 많이 쓰고 육체적으로 좀 피로날 때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충해줘야 되는 약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신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정말 뭐 허로하거나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떨어질 때는 이제 뭐 육미지향탕이라고 해서 이제 신기능을 좀 보충시 해소시켜주는 약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이 피로감이 어느 장부가 약해서 왔다고 진단이 되면은 그 부분을 장기를 좀 더 기운을 보충해주거나 뭐 도와주는 그런 보완

0: 있는 약들이 다 처방들이 따로 있습니다.
1: 네. 또 활동과 휴식의 균형을 또 잡아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말씀 주신 한방치료와 함께 운동이라든지 증상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최근에 이제 만성피로증후군을 이제 보면은 점진적인 유산소 운동이 증상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1: 네.
0: 말 그대로 이제 운동이라고 해서 막 갑자기 해야 된다고 해서 난 피곤한데 막 참고 가서 뭐 고강도의 운동을 하거나 뭐 심박을 많이 올리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1: 네.
0: 요즘에는 뭐 전투 운동이라고 해서 심박에 뭐 60%, 70%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해서
1: 네.
0: 만약에 뭐 러닝이 아니라 가벼운 조깅들 우리가 심박을 점점 이렇게 올려서 짧은 시간 또는 뭐 좀 강하지 않은 뭐 5분에서 15분 정도를 뭐 꾸준히 해보고 매주 뭐 1, 2분씩 조금 늘린다든지 또는
1: 네.
0: 뭐 휴식 시간을 조금 더 줄여가면서 늘리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런 운동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이런 만성 피로에 도움이 되고 그런
1: 네.
0: 것들이 지속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1: 만성피로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0: 그렇죠. 우리가 뭐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하니까 정말 먹고 휴식을 위해서 계속 쉬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1: 네.
0: 오히려 현대인들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힌 것 때문에
1: 네.
0: 오히려 내가 피로하다고 느끼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이 막힌 것을 뚫어주고 순환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심하게 오래되면은 이제 정확한 진단도 꼭 받으시고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

0: 것도 우리가 절도가 있으라고 하는데 네. 규칙적인 시간에 좀 잠자는 것들을 좀 일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피로 등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피곤하다고 너무 많이 쉬는 것도 안 좋고요. 활동과 휴식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0: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충분히 낮에 많이 자고 뭐 밤에 이제 오히려 안 자는 것도 잠의 수면의 총량이 되기 때문에 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낮에 햇볕 있을 때 활동을 해주고 밤에 이제 해가 지면은 잠을 자고 하는 게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운의 순환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너무 늦게 자거나 또는 이제 운동도 오히려 막 저녁에 너무 늦게 해서 오히려 이제 숙면을 방해하는 운동은 했는데 오히려 이제 자는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좀 피곤한 상태를 유지가 되면서 나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피곤해요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오히려 이제 운동 시간을 좀 바꿔서 낮에 활동을 좀 하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좀 숙면을 하시는 방법도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만성피로와 구분되는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였는데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승환의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 봅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잠들지 않는 뇌. 뇌가 잠들면 큰일일 텐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제목이 잠들지 않는 뇌인데요.
2: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네. 잠을 잘 때 뇌는 어떤 상태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0: 쉬고 있을까요?
2: 쉬고 있다. 같이 자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책은 우리 뇌가 우리가 몸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뇌는 잠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2: 사실 우리가 뇌가 좀 쉬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뇌가 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경색, 뇌 관련 질환이 급격하게 늘면서 네.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한창입니다. 특히 충분한 수면은 이게 단순한 회복 시간이 아니라 네. 뇌 기능을 회복하고 신체 전반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쌓여있던 어떤 스트레스를 우리가 자는 동안에 해소할 수가 있는 거고 불필요한 정보라든가 기억 같은 노폐물들을 뇌에서 제거하고 일종의 생물학적인 정화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때 뇌가 휴식할 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은 이러한 상식을 정면으로 깨뜨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뇌와 수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상식을 깨뜨리는데요. 뇌신경외과 전문의로 투레증후군, 틱장애, 파킨슨병, 뇌전증, 다양한 뇌 관련 질환을 수술하면서 뇌 기능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아온 일본의 히가시지마 다케후미 이 책을 썼는데요. 저자는 책을 통해서 뇌가 원하는 진정한 휴식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뇌 건강을 위해서 수면이나 아니면 당분보다는 오히려 자극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극이 휴식이라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들었던 주장과는 다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면이 절대로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분명히 수면이 필요하죠. 하지만 뇌 건강을 위해서는 오히려 수면보다 자극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 뭐 뇌 건강과 수면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상식처럼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접근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뇌 건강을 위해서 수면보다 자극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저자는 어떤 분인가요?
2: 예, 히가시지마 다케후미는 약 2년 전에도 일본 사회에 큰 화제를 불러 모았던 인물이거든요. 네. 사실 마작 그러면 일본 사회에서 도박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 마작이 아이들의 사고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분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엄마들 사이에서

0: 마작이 새로운 교육 수단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중심에 히가시지마 다케후미 이분이 있는 건데요. 그는 규칙을 모르는 6세에서 15세 어린이 20명에게 1년 동안 마작을 하게 한 뒤에 IQ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을 해봤는데
1: 네.
0: IQ 평균치가 106.05에서 113.75로 올랐다라는 사실을 논문을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1: 네.
0: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일본 사교육 시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1: 아하.
0: 마작 열풍이 불었고요. 또 이 마작 그 초등학교 리그까지 생겼고
1: 아이고.
0: 동아리에도 마작 활동이 자리를 잡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가시지마 다케후미가 작년에는 일본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일본어로 불야뇌거든요.
1: 네.
0: 이 책이 출간된 거예요. 일본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자야 한다라는 강박을 버려라.
1: 아.
0: 우리 뇌는 잠들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1: 네.
0: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상식과 다른 내용을 이 책을 통해서 주장했었기 때문입니다.
1: 네. 자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라. 글쎄요. 수면은 뇌 노폐물을 청소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는 동안 뇌가 어떤 상태라는 건가요?
0: 신경외과 의사로서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의 뇌를 관찰하고 만져보고 했다고 그래요.
1: 네.
0: 저자는 수면 중에도 사실 우리 뇌는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1: 네.
0: 모든 사람이 사라진 어두운 사무실 이미지가 아니라 휘황찬란하게 밝고 바쁘게 돌아가는 사무실 이미지라고
1: 아.
0: 떠올리면 되는 거죠. 마치 불야성 같은 이미지. 그래서 네. 책의 일본어 원서 제목이 불야뇌인데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문을 닫지 않아도 쓰레기를 청소하고 선반에 재고를 보충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뇌도 우리 몸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 뇌는 마치 24시간 편의점처럼 작동되고 있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하게 단련할 수 있는 장기이긴 하지만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근육은 몸의 조직 가운데 가장 빠르게 노화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뇌는 노화하지 않는다라고 책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뇌세포가 주는 건 당연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뇌세포가 감소하는 것이 곧 노화는 아니라는 거죠. 상당한 양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폴더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건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을 해봐도 검색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1: 그렇죠.
0: 파일을 찾는데 참 어렵습니다.
1: 네.
0: 마찬가지로 우리 뇌도 뇌세포가 소멸되는 이유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서 활용하기 위해서다. 불필요한 뇌세포는 삭제되어야 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뇌가 노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 아.
0: 실제로 망각이라고 하는 건
1: 네.
0: 뇌의 본래의 고유한 중요한 기능이고
1: 네.
0: 사람들은 잊어버리면서 오히려 반대로 중요한 정보들을 더 빨리 꺼내 쓸 수 있게 된다라고
1: 아.
0: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줄어드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 저자가 신경외과 의사로 평생 뇌 건강을 살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퇴화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뇌세포가 줄어든다고 무조건 퇴화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신체의 기능이 떨어져요. 슬픈 일이죠.
1: 네.
0: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입니다. 꼿꼿했던 허리는 굽고 잘 보이던 눈도 흐릿해집니다. 소화 기능도 떨어져서 예전같이 먹을 수 없어요. 걸음도 느려집니다. 그런데 우리 뇌도 비슷한 증상을 겪죠. 무언가를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 뇌도 늙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나이가 들면 기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뇌 건강이 단지 노화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다고 해서 반드시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큰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뇌의 퇴화는 나이가 아닌 자극의 문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나이가 들기 때문이 아니라 자극 부족으로 퇴화한다는 겁니다.
1: 네.
0: 예를 한번 들어보죠. 대표적인 노화 증상 가운데 하나인 치매 발병의 경우
1: 네.
0: 치매를 유발한다라고 알려진 노폐물은 우리가 자는 동안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1: 네.
0: 잠을 잘 자지 못해서 뇌 속 노폐물을 깨끗이 제거하지 못하고 그래서 치매에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1: 아.
0: 저자는 우리가 인과관계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치매 초기 증상이 수면 부족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라는 건데요.
1: 네.
0: 뇌는 직접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재우는 보육교사에 가깝고
1: 네.
0: 오히려 깨어있는 동안에 더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자극 부족이 오히려 뇌를 늙게 한다. 그렇잖아요.
1: 네.
0: 우리가 어릴 때 젊을 때는 뇌를 많이 씁니다. 자극을
1: 네.
0: 많이 주죠. 근데 나이 들수록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가 나이가 든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기 때문에 뇌가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뇌가 나이가 든다. 이 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 상식을 좀 벗어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뇌 건강과 수면 부족도 서로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무리일 것 같은데요. 어떤 전제가 있는 거겠죠?
0: 그렇습니다. 이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노년 우울증과 수면 부족은 서로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1: 네.
0: 많은 분들의 노인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을 호소하죠.
1: 그러시죠.
0: 그러다 보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수면제 처방을 받고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지내고 당연히 다시 밤에는 질 좋은 수면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인 거죠.
1: 네.
0: 머릿속에 안개가 끼어있는 듯한 멍한 상태가 지속되면 치매를 의심을 하고
1: 네.
0: 모든 게 다 수면 부족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책은 노년 세대의 고민인 수면 부족 그리고 치매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수면 부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 네.
0: 그렇다면 잠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 책의 핵심 키워드인데요.
1: 네.
0: 책에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묶는다면 수면보다는 자극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극이 없으면 뇌가 건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1: 네.
0: 저자는 우리가 헬스장에서 근육을 트레이닝하는 것처럼
1: 네.
0: 뇌 역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산소 운동이나 리드미컬한 전신 운동이 뇌에 매우 효과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1: 네.
0: 외국어 학습 역시 뇌에 잘 쓰지 않는 부분들을 자극을 해서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1: 아, 그렇죠.
0: 그리고
1: 네.
0: 단 음식을 줄이는 것,
1: 네.
0: 독서와 클래식 음악 감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뇌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스마트폰 게임.
1: 네.
0: 사실 이것도 적절하게 이용하면 고령층의 뇌 건강에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밀집된 환경에서 살고 있다면 야외로 나가는 것도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극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극들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0: 파킨슨병의 증상은 이게 근육이 뻣뻣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 뇌의 질환입니다. 근데 재활치료 중에 음악을 틀어주면 증상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1: 아.
0: 그 이유는 음악의 청각 자극 덕분이기도 하지만
1: 네.
0: 리듬에 따라서 우리가 그 좀 유쾌한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몸을 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1: 그렇게 되죠.
0: 이 몸의 움직임 때문에 네. 실제로 뇌 기저핵 내 도파민 양이 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킨슨병 학회에서 음악 요법은 이제 당연하게 등장하는 주제라고 그러는데 네. 요즘은 어떤 음악 구체적으로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불안 증세 같은 경우 네. 음악 요법으로 비발디의 사계가 자주 활용되고 있다고 네. 그래요. 이만큼 음악이 우리에게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파킨슨 병은 환자 본인이 젊을 때 좋아했던 음악들을 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1: 네.
0: 몸을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독서 역시 건강한 자극이라고 그러는데 네. 특히 문학이나 만화를 읽는 게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 자기계발서 이런 거 말고 네. 문학을 읽는 이유는 네. 이 문학을 읽으면 이 장면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올까? 이 주인공이 다음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다음을 예측하게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문학은 다른 책에 비해서 예측하면서 읽는 활동이기 때문에 예측이 빗나가면 긴장하게 되고 네. 맞으면 쾌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 예측과 보상의 행위가 네. 자율신경계에도 적용이 돼서 부교감신경을 우수하게 만들고 몸과 마음을 이완 상태로 전환시켜준다라고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네.
0: 물론 여러 가지 자극 다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자극만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좋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라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나이 들수록 활동이 줄어들고 자극도 줄어드는데요. 건강한 자극에 대해 생각을 좀 해야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뇌는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요.
1: 네.
0: 자극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는 커지고 자극을 받지 않는 부분은 수축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만 단련하면 뇌 기능의 균형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1: 네.
0: 다양한 활동을 할수록 뇌의 여러 부위가 골고루 커지면서 젊고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나이 들수록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느끼는 분들 계십니다.
1: 네.
0: 이거 역시 적절한 자극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독서, 외국어 공부 같은 지적인 자극은
1: 네.
0: 시냅스를 활성화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냅니다.
1: 네.
0: 그래서 단식이나 명상이나 유산소 운동 같은 것들도 뇌에 또 다른 부위를 자극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요.
1: 네.
0: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활동. 이건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아 인생은 참 재밌네 라는 감각을 깨워준다고 그럽니다.
1: 네.
0: 반대로 이런 자극이 없다면 삶이 지루하고 시간이 안 가고
1: 그렇죠.
0: 인생이 참 재미없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편안하고 자극 없는 일상 어쩌면 우리가 젊은 나이에 이미 그러한 일상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1: 네.
0: 그러는 동안 우리 뇌는 나이 들고 병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치매가 두렵다면 저자는 많이 자는 것보다
1: 네.
0: 외국어를 배우는 편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네. 책 잠들지 않는 뇌 소개해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김동률의 뒷모습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8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5시 30분을 기해서 강원도 북부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제주도 해상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전부터는 동해 중부 해상, 내일 새벽부터는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도 파도가 매우 높아지면서 풍랑특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해상, 내일은 제주도 해상과 동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전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 경남권 남해안, 동해안에는 노을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특히 파도가 매우 높아 강한 노을이 매우 강한 노을이 유입되면서 해안도를 넘는 것이 있겠고 저지대는 침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남해안은 당분간 내일까지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기 개홍입니다. 오늘 중국 북동지방에 있는 고기압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고 전 제주도와 동해안은 흐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비가 내리겠고 아침부터는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도 비가 오고 오전부터는 제주도 중산간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동해안에는 시간당 2, 30mm 특히 영동지방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50에서 100, 만곳은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20에서 80, 만곳 120mm 이상, 제주도 해안과 경남권 5에서 40mm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 등 중서부 지방과 호남, 경상권 내륙에는 5에서 40mm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6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과 경남권, 제주도 비가 내리다가 밤에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제주도는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충북, 전북 동부, 경북권 남부 내륙에 5에서 40mm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 이후 일요일까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인천, 수원, 파주 35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영동지방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영서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에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철원 34도, 춘천 35도, 대관령 23도, 강릉 27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35도, 충주 34도, 대전 세종 36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6도, 군산 광주 35도, 목포 33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비가 내리겠고 대구와 경북 내륙, 경남

북서 내륙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대구 35도, 부산, 울산 33도, 창원 37도 예상입니다. 제주도 오전부터 산지와 중산간 이상에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낮 최고 32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흐리겠고 낮 기온 29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맑겠고 최고 기온 30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9.3도, 습도 66%입니다. KBS 기상통보 전금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전국을 강타한 극심한 폭염의 기세는 오늘 한풀 꺾이겠지만 여전히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1: 서울에서 마을버스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아 8명이 다쳤습니다. 계속된 폭염에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0: 미국의 지난달 고용자 수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금리가 오를 거란 전망이 낮아졌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시장에선 추가 공급 후보지들이 벌써 언급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토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평범한 일상에 덮친 극심한 폭염에 한 주가 참 길고 버거웠습니다. 이번 주말엔 더위가 조금은 누그러지겠습니다.
1: 하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강한 비 소식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서정 캐스터, 네, 이번 주말 날씨 전망 전해주시죠.
2: 네, 이번 주말에는 40도로 웃돌던 심한 더위는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제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동풍이 강해지면서 동해안과 제주도에 주말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현재 강원 동해안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자리하면서 강원 동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점차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로 비가 확대되겠고 내일은 경남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에

0: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수준인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그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계속해서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5에서 40mm의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각종 기록을 새로 썼던 극한 폭염에 이번 주에도 밤낮 가리지 않고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지금까지 3,000명 가까운 환자가 발생했고 폐사한 가축은 8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추가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85명입니다. 최근 사흘간 매일 200명대 환자가 나오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는 2,872명으로 숨진 사람은 23명입니다. 추가 사망자는 없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9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348명, 경남과 경북, 전남, 광주는 200명대 수준입니다. 발생 시각은 밤낮을 가리지 않지만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발생한 온열 질환자도 370명에 이릅니다. 열대야로 밤새 기온이 떨어지지 않은 데다 이른 아침부터 더위가 시작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발생 장소는 실외작업장 25%, 길가와 논밭이 각각 12%였고 집도 8%를 차지했습니다. 가축 피해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축사 안팎의 온도와 습도가 급격히 오르며 지금까지 돼지와 닭, 오리 등 가축 83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도 늘어 넙치 등 양식 물고기 56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거점 경로당 6천여 개를 지정해 평일과 주말 밤 9시까지 연장 운영 중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1: 네, 어제 서울은 그야말로 펄펄 끓었습니다. 기온은 38도를 넘어섰는데 도심 곳곳은 그보다 더 극심한 열기에 갇혔습니다. 심세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3: 눈을 뜨기 힘들 만큼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하루.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올라 도심 곳곳을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봤습니다. 붉게 물든 아파트 단지 온도는 50도를 넘어섰고 잠실대교는 마치 용암처럼 열기를 뿜어냅니다. 차들이 바삐 오가는 도로도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한강과 비교하면 인근 열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건물 아래로 내려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4: 사우나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 진짜로 체감되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버스 정체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엔진 옆에 열기가 그대로 다 전해지는.
5: 서울 잠실역 인근 버스 정류장입니다. 강한 햇빛과 버스의 열기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버스 정류장 의자를 비춰보니 새빨갛게 물든 모습입니다.
3: 버스가 오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정류장에 편히 앉아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6: 버스 좌석은 여름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앉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서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3: 오후 1시 반, 이제 곧 가장 뜨거워질 시간.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 도로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7: 진짜 덥네. 진짜 더워. 얼음을 이렇게 넣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5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걸 6개가 필요해.
3: 어제는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 서울은 역대 가장 더운 입추를 맞았습니다. KBS 뉴스 심세아입니다.
1: 이렇게 재난 같은 폭염 상황엔 사각지대를 더욱 잘 살펴야 할 텐데요. 같은 쪽방이어도 냉방기까지 지원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웃한 쪽방은 소외돼 있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 이유가 뭔지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복도를 사이에 두고 한평 남짓한 작은 방들이 붙어 있습니다. 바깥 공기는 후텁지근하지만 공용 에어컨 덕에 실내는 견딜만합니다. 가끔 전해지는 구운 물품도 힘이 됩니다.
9: 아는 힘들죠. 얼음도 이제 그거를 이제 연연해서 계속.
8: 폭염에 힘겨운 시간을 겪고 있는 서울의 한 쪽방촌입니다. 같은 쪽방이지만 두 걸음 사이에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10: 하루 종일 선풍기를 틀어놔도 실내 온도는 37도를 넘습니다.
9: 저쪽은 하루 종일 기더라고요. 아무래도 비가 되고 좀 덥고.
10: 이웃한 두 쪽방의 결정적 차이는 등록 여부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쪽방은 냉방과 식사 지원을 비롯해 여러 복지 혜택이

0: 있지만 미등록 쪽방은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딱 한 차례 지원 대상 쪽방을 등록한 이후 더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개조 등에 의한 변종 쪽방이 난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 불량 주거가 양산되는 경향이 있었고 추가로 지정을 하거나 하는 건 하지 않고 지역사회 복지를 통해서
0: 하지만 폭염으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2: 쪽방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고시원 이런 곳에 지원을 해서
3: 이동현 호민총동 상임활동가입니다.
0: 현재 서울의 미등록 쪽방은 동자동에만 70여 실, 서울 전체 현황은 자료조차 없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4: 기록적인 폭염은 우리의 밥상 물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당장 폭염에 취약한 채소들의 출하량이 감소했고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김 위에 밥을 펴고 달걀, 당근, 단무지 등을 수북이 올립니다. 초록색 담당은 깻잎, 시금치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6: 아이고, 시금치는 아예 금치라 손을 못 대고.
5: 비빔밥에도 오이와 상추가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폭염으로 채소값이 오르면서 버티기 힘든 지경이 됐고 이 분식집은 일주일 전 일부 메뉴 가격을 500원씩 올렸습니다.
6: 오이도 너무 비싸고 저희가 깻잎도 많이 쓰는데 깻잎도 비싸고
5: 한 달 새 시금치 가격은 130% 올라 두 배 넘는 수준이 됐고 오이와 상추는 40%대, 깻잎도 23% 올랐습니다. 더위에 약한 채소부터 출하량이 줄며 가격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평년과 비교해 가격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다지만 불안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 시장 경매 자체도 좀 예전보다 좀 적어져서 공급 수요가 안 맞다 보니까 많이 비싸요.
5: 고수온 영향으로 수산물 가격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고등어, 갈치는 1년 전보다 40% 이상 비싸고 광어 등의 가격도 크게 뛰었습니다.
8: 생선도 해주고 싶은데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고요. 그냥 오면은 그냥 한숨만 쉬고.
5: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 과일이나 축산물 가격도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할인 행사 등에 힘입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대에 그쳤지만 겪어본 적 없는 극한 더위가 8월 물가를 밀어올리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4: 폭염으로 인해 사람들이 돈을 쓰는 장소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극한 더위로 외출하는 사람이 줄면서 야외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의 매출은 떨어졌는데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으로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몰렸습니다. 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드넓은 여의도 공원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무 그늘도 안개형 냉방 장치도 있지만 한낮의 열기를 이길 순 없습니다.
10: 저번주는 그래도 3시간 했지? 아직 보냈어요. 어제 이제 5시 40분에 예시했어.
9: 주변 식당도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매출이 절반 가까이 꺾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10: 절반이라고 점심시간만 해도 반 차이가 나요.
11: 저번 주도 그랬는데 이번 주가 유난히 심하고요. 그리고 올해가 굉장히 심해요. 항상 이 시기가 더워서 매출이 빠지는 시기이긴 했는데 올해가 유난히 심해요.
9: 같은 시각 대형 쇼핑몰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이곳의 이번 주 방문객은 한 달 전보다 10% 증가했습니다. 계산대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벤치마다 자리가 찼습니다.
12: 아기랑 데리고 오기 좋고 수유실이랑 이런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매일 오는 것 같아요.
9: 매출도 뚜렷한 증가세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이 백화점은 최근 8일간 매출이 전년 대비 26% 넘게 증가했습니다.
12: 요새는 절대 못 나가고요. 그냥 무조건 다 커피도 테이크아웃해서 회사에서 먹고 있습니다.
9: 걷기조차 힘든 날씨 속에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장소가 바뀌며 한쪽은 뜻밖의 특수를 누리고 다른 쪽에선 예상 못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4: 어젯밤 서울 서대문에선 버스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로 승객 등 8명이 다쳤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전국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하면서 주민들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3: 버스가 휘청이며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그대로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14: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마을버스가 차량 여러 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인근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15: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버스가 돌진했던 자리에는 파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전신주도 형태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16: 딸아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사고가 났어요. 이제 급히 왔죠. 왔는데 저희 가게에 차가 급발...
14: 이 사고로 보행자와 피해 차량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전으로 천여 세대 주민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밤잠을 설쳤습니다.
17: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안 되니까 일부는 다 지인 집이나 그냥 뭐 찜질방 가신 분들도 계시고 차에서 에어컨 틀고 버티시는 분들 계시고
14: 한국전력은 내부 변압기 문제로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늘면서 수원시 팔달구에서 15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1200여 세대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18: 이번 주말 극심한 폭염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33도 안팎을 보이겠고 부산은 3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19: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아, 요즘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죠. 아무래도 기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음식점은 물론 가정에서도 식품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드는 집이나 에어컨을 끈 실내에서는 온도가 50도에 가깝게 육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신경이 좀 쓰이는 게 실온 보관 식품들인 것 같아요. 실온 보관이라고 해서 아무리 더워도 그냥 밖에 둬도 된다 뭐 이런 뜻은 아니겠죠. 다만 실온의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폭염이라면 실온 보관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미생물이 빠르게 증식하고 지방도 산패하고 색, 뭐 향 이런 것도 변질되죠. 식품 품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건데요. 필요하면은 냉장 보관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정전 사고도 자꾸 잇따르고 있는데요. 장을 한꺼번에 많이 봐서 냉장고에 이렇게 두시기보다는 필요한 만큼 조금씩 구입해서 빨리 소비하시는 게 혹시 모를 정전 피해에도 대비를 하고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0: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1: 정원으로 인문학 여행 떠나는 나의 작은 식물원 시간입니다. 가든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신 오경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정원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2: 되게 가까운 데 얘기해드리려고 합니다.
1: 좋습니다.
2: 남산. 남산에 네. 최근에 올라가시다가 한번 간판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네. 올라가면 하얏트 호텔 쪽으로 커다란 네. 간판이 하나 섰어요. 그게 남산 한국숲 정원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보시면서 왜 간판을 내걸었지 하실 수 있는데 네. 거기가 새롭게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숲 정원 되게 여러 단어가 다 합성되어 있는데요. 좀 오묘하게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서울의 남산 말씀이신 거죠?
2: 네, 맞습니다.
1: 남산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2: 아, 맞아요. 경주에도 네. 있고요.
1: 대구에도 여러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서울 남산입니다.
1: 한국숲 정원 이야기 해주신다. 네. 언제 개방했습니까?
2: 개방은 사실 옛날부터 다 돼 있었었는데요. 남산 네. 자체가 개방이 안 된 적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코스, 네. 이 코스가 개방이 된 거는 올해 6월 27일 날 개방이 됐습니다.
1: 얼마 전에 됐네요.
2: 얼마 전에 이제 새 단장을 네. 마쳤다. 네. 라는 의미로 그 개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전에는 그냥 남산 야외 식물원 뭐 이런 의미로 계속 불리고 있었고 네. 기존에도 그 산책로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 말고 다른 쪽으로 산책로를 하나 더 이렇게 내면서 그곳의 이름을 남산 한국숲정원 이렇게 붙이게 된 겁니다.
1: 네. 한국숲정원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2: 네. 저도요. 이름을 네. 이렇게 붙인 이유가 뭘까 네. 궁금해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한국 숲에 방점을 찍기는 했어요. 네. 왜 우리나라에도 한국의 그 자연의 숲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모티브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심지어 뭐 이끼원이라고 그래서 곶자왈 네. 제주도에 있는 이끼 그 애끼 키우는 생태 그런 곳의 자연 환경도 약간은 가지고 들어와서 보여주는 그래서 한국의 숲을 보여주겠다는 개념인데 네. 이걸 11개의 정원으로 좀 구획을 또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한국숲정원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1: 네. 남산이 서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2: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이게 1392년에 그 조선 건립이 됐을 때부터 이미 네. 남산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었고요. 그래서 이곳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국사라 그래서 국가 제사를 지내는 곳도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많이 훼손이 됐었죠. 여러 가지로 훼손이 됐는데 일제 시대 때는 여기에 일본의 아마테리스라고 하는 네. 여신을 모셨던 신궁이 있었어요.
1: 아 정말요? 남산에요?
2: 네. 남산 회원동에서 남대문에서 봤을 때 정말 번듯하게 서 있었어요. 그 일대.
1: 화가 나네요.
2: 너무 화나죠. 그게 정말 네. 그래서 흔히 신사참배라고 하는 네. 역사 속의 그림이 딱 그 장소예요. 그거를 남산 정수리에 딱 만들어 놓으면서 네, 남산 그러니까 그 남대문 쪽에서 보면 정면으로 정확하게 보이게 어마어마한 크기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근데 이거를 지어놓고 이제 광복이 네. 됐잖아요. 네. 본인들이 부수고 갔어요.
1: 아 본인들 그 부술 시간이 있었나요?
2: 우리가 부술 거를 염려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는 사실은 이제 그 저희 그 해방 이후에는 없었다고 봐야 돼서 근데 이 기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신사참배 길 막 쭉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게 네. 남산 올라가는 길로 아직도 남아있기 해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맥락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그 일대가 그 네. 약간 광장 그런 데로 바뀌어서 네. 예를 들면 백범 광장도 있고 안중근 뭐 그 전시관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네. 사실 이제 역전이 돼서 독립군의 터로 탈바꿈을 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제는 일제라고 치더라도 그 네. 이후에 저희가 1970년대에 거의 네. 외인 아파트를 지었었어요.
1: 왜 아파트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2: 맞아요. 두 동이에요. 네. 16층, 17층 이렇게 두 동으로 지어져 있었는데 이게 너무 그 남산의 정상보다 더 높았던 거예요.
1: 아, 정말요? 그렇게 높은 아파트였다고요?
2: 두 동을 지으면서 이게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쭉 진입해서 서울로 딱 들어오면 남산에 네. 남산이 보이는 게 아니라 외인 아파트 두 동이 보이니까 아, 이거를 예. 너무 훼손됐다. 아. 그래서 이 외인 아파트 이게 말 그대로 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특히 미군들의 숙소 겸 주택지로 제공을 했고 네. 그걸로 뭐 돈을 벌기는 했지만 이거는 상징적으로 안 된다 해서 1974년도에 저희 생중계했어요 이거요. 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봤던 기억나거든요.
1: 기억이 안 납니다. 네,
2: 74년도니까요. 그래서
1: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2: 그래서 이렇게 폭파 딱 하니까 쫘르륵 내려앉고 그랬던 아. 곳도 남산입니다.
1: 외인 아파트라는 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는 곳이어서 외인 아파트군요.
2: 네, 맞습니다. 주로 미군들이 거주를 네. 했었던 지역이 있는데 그것도 네. 그게 이제 몽땅 다 남산 살리기 남산 회복시키기 운동의 일환이었고요. 네. 그 일환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그게 그냥 1, 2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쭉 이어졌는데 그 이어진 거에 네. 2026년 그 남산 한국숲 정원까지도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 그럼 다시 약간 이 남산 한국숲정원으로 좀 돌아와서 네. 위치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2: 아 여기가 이제 남산은 지도를 이렇게 위성지도를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오 그렇구나 막 이렇게 감동을 좀 하실 것 같은데 네. 남산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보면 북서쪽부터 회현동 네. 남대문이 있는데 연결돼 네. 있어요.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필동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밑으로 가면은 조금 더 옆으로 가면 장충동 네. 더 동쪽으로 가면 약수동 네. 더 밑으로 가면 한 남동 그리고 이태원 그다음에 후암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 예. 남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네네네. 이 동네 이름만 들어도 네. 서울의 역사 한양의 네.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는
1: 한가운데 그런 느낌이 들고
2: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남산을 중심으로 저희가 동네가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이번에 그 만들어진 한국숲정원은 이태원에서 진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강진역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 역에서 내리셔서 걸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멀다 싶으면 그 버스 한 번만 타고 세정거장제에 내리시면 바로 그 대형 간판이 서 있는 남산 한강숲 네, 한국숲 정원.
1: 한강진역에서 내려서 버스 정류장 네. 세정거장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2: 걸어가는 길이 어떻게 되냐면 네, 버스는 네. 세정거장을 돌아서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네, 네. 쇼컷으로는 아. 걸어가는 길이 좀 그래서 비슷비슷해요. 타시나 네. 안 타시나. 근데
1: 시간은 비슷하다.
2: 너무 더우니까.
1: 아, 요즘은 진짜 너무 더우니까.
2: 너무 더우니까. 네. 네.
1: 알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2: 일단은 그 진입해 보시면 네. 너무나 쉽게 걸으실 수 있는 오솔길이 등장을 해요. 순환로예요. 네. 네. 그 지점에서 시작하면 뚝 들고 나오면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네. 버스에서 내리셨던 아니면 걸어서 올라가셨던 올라가 보시면 11개의 정원을 만나시게 될 텐데요. 그중에 이제 가장 그 인기가 있는 정원이 연못을 끼고 있는 정원이에요. 네. 그 연못이 다 그 강진에 있는 다산 초당 그 정자를 본을 떠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현대적으로 했어요. 그냥 옛날 기와집 이런 거가 아니라 그 정자 우리나라 고유의 그 정자 모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모습이 있거든요.
1: 어떨까 궁금하네요.
2: 그래서 빛이 투과돼요. 네. 이게 기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빛이 투과되는 그 정자인데 일종의 이제 그 서양 언어로 얘기하자면 파빌리온처럼 생긴 네. 그게 그 연못 위에 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한국 숲을 보여주려고는 했지만 문화적인 부분 분이랑 또 우리가 흔히 아는 휴식 쉼터 이 세 기능을 다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이제 좀 앉으셔서 그 연못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구경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조금 걷다 보면 오솔길이 많이 나오는데 황토길 요즘 뭐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맨발로 걸으실 수 있는 황토길도 나오고
1: 맨발로 황토길 걷는 거 의사들이 되게 안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2: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1: 무정 걸릴 수도 있고
2: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신발 신고 걸으셔도 네. 되니까 네. 걸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곶자왈 같은 분위기 이끼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끼가 굉장히 이끼뿐만 아니라 아니라 양치류 고사리 식물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시원하게 좀 걸어보시고요. 네. 그리고 쭉 내려오면 데크길도 있고 전망대도 있어요. 그리고 전망대에 서보면 서울시가 쫙
1: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내 거는 왜 없나. 그렇죠. 이걸 또 거기서 또
2: 그렇죠. 그렇죠. 저게 내 거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하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시고 이렇게 그중에서 이제 가장 저는 그래도 조금 의미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솔숲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네. 솔숲원 같은 경우는 남산에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소나무 있잖아요. 근데 소나무가 지금
1: 남산 위에 저 소나무.
2: 네. 그런데 소나무가 이제 소나무는 사실상 멸종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기후가 지금 이런 식으로 변하면은요.
1: 아, 병충해 때문보다도 기후
2: 네,
1: 때문에.
2: 기후. 그러니까 병충해를 앓는 이유가. 네. 기후가 안 좋아지니까 몸이 쇠약해져서 앓는 거지 우리 그 몸 안에 있는 암이나 비슷한 거예요. 본인이 건강했을 때 걸리는 게 아니라 뭔가 취약해졌을 때 그런 질병이

0: 오는 것처럼 재선충은 네. 이미 뭐 조선 시대에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취약해진 이유는 소나무는 이제 생태계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날씨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속도로나 이런 거 타고 가다 보면은 막 숲 안에 밤색, 갈색으로 돼 있는 것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네. 많거든요. 다 소나무예요. 네. 다 소나무여서 이제 사라지는데 그래도 애국가에 나오는 남산 소나무는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1: 그러게요.
0: 너무 아쉬운 마음이 네. 들어서였는지 남산에 있는 소나무에서 씨를 채취를 해서 네. 그거를 발화를 시켜서 다시 심어놓은 솔수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산에서라도 소나무를 지켜보자 그런 맥락에서 흔대가 있어서 네. 아직은 뭐 솔숲이 우거지지 않았지만 네. 가서 보시면서 아 이게 그 소나무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조금 더 감동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너무 더우니까
0: 너무 더워요. 조금
1: 네, 네. 네. 조금 시간 지나서 네.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든 남산 한국숲 정원에 대해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가든 디자이너 오경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주말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으시죠? 술과 함께 떠나는 인문학 여행 주말 나들이 시간입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 앤 소믈리에 학과 명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1: 네, 우리 F이신 명욱 교수님과 T인 저 정은재 PD가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보게 될까요?
3: 아, 오늘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표술.
1: 네.
3: 소주의.
1: 아하.
3: 이야기?
1: 제가 맨날 소주 좋아한다 그러니까 오늘 소주 얘기를 준비해
3: 네,
1: 오셨군요.
3: 소주의 원리와 네.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1: 네, 소주랑 청주랑 섞은 술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 한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
3: 맞아요. 이게 소주와 청주를 섞은 술. 즉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이순신 장군이
1: 네.
3: 여름에 드셨다는
1: 네.
3: 과하주라는 술입니다.
1: 제가 폭탄이라고 그랬다가 되게 싫어하셨던 그 술이군요.
3: 그렇죠. 네. 복습하자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1: 네.
3: 진하일과 여름하 그래서
1: 네.
3: 여름을 지내는 술.
1: 네.
3: 즉 소주를 넣어서 도수를 높여서
1: 네.
3: 술이 산패되지 않게끔 마시는 것이 이제 과하주라는 네. 소주와 이제 청주 또는 이제 맑은 술을 섞어서 만든 술이었고 이것이 스페인의 뭐 쉐리 와인이나
1: 네.
3: 또는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 같은
1: 네.
3: 그런 개념이 있었던 술인 거죠.
1: 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소주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 원리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뭐 소주 이름만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죠.
1: 모르겠는데 아,
3: 소가 뭡니까?
1: 소
3: 작을 소?
1: 들켰네. 죄송합니다.
3: 예, 네, 소. 이게 불사를 쏩니다.
1: 불사를 소요?
3: 예, 소각한다의 소죠.
1: 아, 그렇구나.
3: 뭐 추는 당연히 술주겠죠.
1: 예. 즉
3: 끓여서 만든 술.
1: 예.
3: 불로 구워내서 만든 술이란 뜻이고요.
1: 아, 예.
3: 탁주나 또는 네. 청주를 끓이죠. 끓이면 몇 번 설명드렸지만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1: 네.
3: 알코올은 기억하세요? 네. 몇 도에서 끓는지?
1: 기억 못합니다. 좀 더 일찍 끓는 걸로 알고
3: 그쵸,
1: 있습니다.
3: 78.3도에서 끓는데
1: 78.3도.
3: 그러면은 알코올이 먼저 기화가 돼서
1: 네.
3: 위로 쭉 올라가다가
1: 네.
3: 차가운 매질, 즉
1: 네.
3: 차가운 물이라든지
1: 네.
3: 이런 걸 만나게 되면은 다시 네. 액체처럼 돼서 똑똑똑똑똑 또 떨어지죠.
1: 그걸 모으면 소주다.
3: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똑똑똑 떨어지는 거를
1: 네.
3: 우리 조상들은 뭐라 불렀냐?
1: 네.
3: 이슬이라 불렀다.
1: 아, 네. 그렇군요. 네.
3: 그래서 그렇군요. 한국의 전통소 중에서
1: 네.
3: 이슬 로자가 들어간 술들은
1: 네.
3: 다 소주입니다.
1: 로자, 이슬 로자가 들어가면?
3: 맞아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1: 네.
3: 영어로 증류하다
1: 네.
3: 이거를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1: 네.
3: 여기서 D하고 뒤에 있는 ION을 빼면은 스틸라가 되거든요.
1: 네.
3: 스틸라가 이탈리아어로 스며들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1: 예, 예.
3: 근데 거기서 A를 떠보면 스틸이 되는데 이게 뭐냐?
1: 네.
3: 방울이라는 뜻입니다.
1: 아.
3: 방울, 이슬. 즉 서양에서도 소주나 증류주는 이슬이라고 봤던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소주나 증류주는 이슬이라고 봤던 거죠.
1: 아.
3: 동서양 모두 같은 예.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1: 네.
3: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1: 제 대학 친구 중에 이제 이슬로 먹고 사는 친구가 있긴 했는데 갑자기 친구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이거 총

0: 소주를 이렇게 끓인 건데 청주하고 맛이 어떻게 다릅니까?
1: 일단은 청주는 네. 쌀이 가졌던 풍미가 그대로 남아있죠. 두 번째는 쌀이 원래 전분이잖아요.
0: 네.
1: 전분이 이 누룩에 의해서 단맛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단맛이 살짝 있어요.
0: 그럼 밥이 원래 좀 달아요.
1: 그렇죠. 오래 심으면 네. 심을수록 달아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에는 그 단맛이 좀 더 있고 그리고 쌀에서는 감칠맛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증류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잘 못 올라와요.
0: 아.
1: 그래서 상당히 순수한 알코올에 가깝죠.
0: 조금 더 건강해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1: 아우 아니요.
0: 아 그건 아닙니까?
1: 도수가 높아진다 어떻게 건강해집니까? 깔끔해진다.
0: 아 예예. 예,
1: 깔끔해진다라고 예. 볼 수 있지만
0: 네.
1: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향미 물질은 1% 정도 돼요. 그 1%가 소주의 맛을 좌우합니다.
0: 그럼 종류도 되게 다양해질 수 있겠네요. 그 1%를 가지고.
1: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소주나 쌀소주를 놓고 봤었을 때에
0: 네.
1: 실질적으로 그 안 드셔본 분들은 뭐 거기서 거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0: 네.
1: 그 1%의 향미로 인해서 쌀은 조금 단향이 좀 느껴지고 보리는 좀 더 구수한 향이 느껴지고 뭐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찐 고구마를 군 고구마에서 나오는
0: 네.
1: 그 껍질에서 나오는 향이 느껴지고
0: 에이.
1: 그래서 다양하게 놓고 구분해서 마시는 것이 최근에 트렌드죠. 그리고 옛날에는 오. 그냥 하나만 시켜놓고 막 마시는 거라면
0: 네.
1: 지금 조금 조금씩 시켜놓고 그 안에 가지는 원재료의 본질을 조금 조금씩 맛을 보고 그 지역을 가보고 또 그 전통 소주를 만든 장인을 만나보고 하는 것이 요즘에 저는 주류 트렌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0: 예. 그런데 이제 그 반대쪽 희석식 소주가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만든 겁니까?
1: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희석식 소주 흔히 말하는 초록색 병에 있는
0: 네.
1: 그 소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건데
0: 네.
1: 똑같이 발효하고 증류를 해요. 근데
0: 네.
1: 자기네 공장에서 안 합니다.
0: 왜?
1: 다른 전문적으로
0: 예.
1: 이거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알코올을 만드는 공장이.
0: 예. 그러니까
1: 주정 공장이라고 합니다.
0: 아, 예. 주정 들어봤습니다.
1: 그렇죠. 그 주정을 가져다가
0: 네.
1: 만들어진 주정 가져다가 희석만 합니다. 공장에서.
0: 아, 약간 다른 걸 섞는 거군요.
1: 그러니까 물로만 희석을 하죠.
0: 아, 물로만.
1: 예, 물로만 네. 희석하고 보통 일반 고급 소주나 증류 소주는 숙성을 오래 하는데 빨리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0: 예.
1: 숙성을 거의 안 해요.
0: 네. 아,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은 있어요. 이 회사의 초록병과 저 회사의 초록병이 사실 들어가는 게 그게 그거다. 약간 비슷할 수 있겠네요.
1: 들어가는 본질은 같은데.
0: 네.
1: 감미료가 좀 다르죠. 네. 감미료 네. 좀 다르고 가끔씩은 뭐 약간 도시전설 같은 건데.
0: 네.
1: 같은 회사의 그 소주라도
0: 네.
1: 공장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쨌든 음식이란 것은 매번 맛이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0: 네, 그러니까요.
1: 그렇기 때문에
0: 네.
1: 소주 맛이 오늘은 단데 뭐 내일은 쓰고 내일은 쓰는데 그 다음 날은 또 달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0: 사람의 컨디션도 그날 그날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1: 너무 힘들면은
0: 네.
1: 실은 도파민이 굉장히 없는 상태잖아요.
0: 네.
1: 너무 힘들면은
0: 네.
1: 그때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0: 네.
1: 도파민을 확 올려줍니다.
0: 어후.
1: 그때 확 달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또.
0: 아.
1: 야, 오늘 왜 이렇게 다니? 그때 몸이 너무 힘들 때.
0: 진짜.
1: 예. 네, 그 정말 달다가 아니고 그거는 네. 내 몸이 착각을 하는 거죠.
0: 술을 많이 마실 게 아니고 물을 마신 다음에 잠을 자야 되겠네요.
1: 아, 그럼요. 잠이 제일 중요합니다.
0: 야, 오늘 술이 네. 달다 그러면 예, 네, 좀 주무시라.
1: 아, 위험합니다, 그거는. 오늘 술이 달다 그러면요. 조금만 드셔야 됩니다, 그거. 몸이 굉장히 힘들다는 증거예요.
0: 네. 네. 아까 뭐 고구마 소주 뭐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과 소주 그리고 뭐 포도 소주 뭐 이런 거 있습니까?
1: 이게 넓게 보면은 모든 그 술을 증류한 것들은
0: 네.
1: 다 소주라 붙일 수 있긴 해요. 왜냐하면 소자가 불사를 소 구울
0: 네.
1: 소니까 모든 걸 붙일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법적으로 보면은 과일로 만든 것은 소주라 이름 붙이지 못해요.
0: 법적으로요?
1: 네, 법적으로 소주라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곡물. 또는 주정을 섞은 거예요. 근데 포도나 사과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증류를 하게 되면은 서양 기준에서는 그걸 브랜디라 부릅니다.
0: 네.
1: 브랜디라 부르고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일반 증류주라고 해요.
0: 과실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1: 아, 과실 증류주겠죠, 정확히. 근데 과실주는
0: 네.
1: 와인을 뜻하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0: 예.
1: 근데 그 서양에서 과실 증류주를 브랜디라고 하는데
0: 네.
1: 이 브랜디의 어원도 실은 소주와 같아요. 뭐냐 브랜디의 원이 번트 와인이에요.
0: 네.
1: 번트가 뭐냐
0: 태운.
1: 그쵸. 그 굽다 태우다의 번의 네. 약간 형용사형.
0: 네.
1: 그죠. 번트 와인 구워진 와인이란 뜻이에요. 즉

0: 브랜디나 소주나 둘 다 구운 술, 아, 고안한 술 똑같은 맥락인 거죠.
1: 브랜디랑 네. 소주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0: 네, 근데 네. 우리가 늘 브랜디는 뭔가 네. 고급스럽다 느끼고,
1: 아 그러니까요.
0: 네, 소주는 그냥 입에 털어 넣어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실은 우리나라의 본질적인 전통주 문화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이 말씀하신 거다. 아. 네. 네. 물론 희석식 소주는 그렇게 마셔도 있지만
1: 저도 털어넣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저는 네. 반잔씩 이렇게 음미하면서.
0: 아 그럼요. 네. 향과 맛을 음미해야 되는데 네네. 실은 뭐 초록색 병에 있는 소주는 그렇게 음미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많지 않고 뭐 안동 소주라든지 네. 또는 뭐 중력고나 뭐 이강주나 이런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들이 만든 소주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감상할 포인트들이 많죠.
1: 같은 안동 소주도 맛이 조금씩 다르고 그러더라고요.
0: 어 맞아요. 네. 만드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요. 뭐 네. 대표적으로 명인 안동 소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직 쌀로만 빚고 또 청주를 중요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뭐 조옥화 안동 소주 또는 민속주 안동 소주 불리는 건데 이거는 또 전통 누룩을 사용해서 술덧이라고 탁주 원액을 가지고 또 증류를 합니다. 하고 뭐 진맥 안동 소주 이런 것들은 직접 키운 밀을 가지고 네. 어, 안동 소주를 만들고요. 네. 또 찹쌀 가지고 안동 소주를 만드는 것들도 있어요.
1: 찹쌀이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각각의 안동 소주들도 여러 개를 놓고 조금 조금씩 맛을 보면은 각각 개성과 맛이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1: 정말 내가 주당이다 그러면 그런 맛을 이렇게 느껴보는 게 약간 조금 더 높은 어떤 취향에 다가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0: 아, 주당 아니셔도 됩니다.
1: 아, 네. 주당이 아니어도 네. 된다.
0: 주당 분들은요. 네. 실은 맛보고 감상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당인 분들은 네.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당분들이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좀 인문학을 좋아하시고 여행을 좋아하시고 아, 네. 역사를 좋아하시고 네, 네. 네. 문학을 좋아하시고 네. 이런 분들이 좀 즐겨야 아. 네. 한국의 전통주 문화가 더욱더 좋아진다. 주당분들은 질보다 양이 더 중요하세요.
1: 아, 그러니까 주당을 네.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주당들이 왜 네. 그렇게 취하는지 저는 요즘 느낍니다.
0: 아 왜요?
1: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0: 네. 살기는 저도 힘들어요. 아. 혼자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아, 힘든 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네. 우리 소주 문화를 조금 더 느껴보고 싶다 하면 어디로 가면 좋을지 좀 짧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0: 조금 말씀드린 안동. 네. 정말 매력적인 곳이죠. 네. 뭐 안동에 조금 말씀드린 뭐 다양한 안동 소주 양조장들이 있으니까 네. 안동에서 만드는 게 한 9곳 정도 있는데 각각 네. 이렇게 좀 나눠서 비교해 보시면 좋고 무엇보다도 네. 이런 것들을 안동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안동 음식 뭐 산적 뭐 이런 생각 드는데
0: 일단 문어.
1: 아 문어.
0: 네, 문어. 예. 네, 문인들이 많잖아요 안동에. 네네. 그래서 문어를 좋아했다고 하죠. 먹물도 나오고.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빨판으로 찰싹 아, 과거급제도 하고 합격도 하고.
1: 아 그렇구나.
0: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있고 네. 헛제사밥. 아 예. 그것도 좋고. 네. 뭐 강고등어 같은 것도 당연히 좋고요. 네. 그 찜닭도 있고 안동이 진짜 음식이 풍부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즐겨보고 당연히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이나 도산서원이나 네. 이런 정말 멋진 풍류가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즐겨보시면 아 참 제주도도 좋네요.
1: 제주도.
0: 예, 또 전통소주 고소리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1: 아 고소리술이라는 게 있네. 제주도에.
0: 그래서 네. 제주샘주 또는 제주술익는집 네. 이런 데 한번 또 가보시면은 남다른 그 지역의 오래된 문화를 깊이 감상하실 수 있다. 주당분들에게 별로 추천하지 않고 네. 그냥 우리나라 문화를 애정하신 분들에게 저는 적극 추천한다.
1: 네. 힘드신 분들이에요. 삶이.
0: 저도 힘들다니까요.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소주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 네.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 앤 소믈리에학과 명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올바른 건강 정보와 상식을 채우는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시간입니다. 테토남이다. 애견남이다. 요런 단어들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런 말들이 나올 법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약간 흥미롭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헌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테토남, 애견남. 약간 생소한 분들도

0: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뜻입니까?
1: 네, 요즘 SNS에서 성향을 비유할 때 쓰는 신조어인데요.
0: 네.
1: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름에서 따온 일종의 호르몬 MBTI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0: 네.
1: 테토남은 이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에서 나온 말이고 상남자 네. 같은 스타일 예. 말하는 거고 이제 에겐남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서 나온 말이죠.
0: 예.
1: 다정다감하고 뭐 이제 섬세한 그런 스타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요새 에겐남이 좀 많아졌다고 하는데
0: 네.
1: 이 유행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 네. 최근 50년 사이에 이 수치가 좀 많이 떨어져서 그랬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0: 오, 연구 결과가 있다.
1: 네.
0: 그 전에 제가 에겐남 할 때 크게 웃었던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얼마 전에 저희 가족끼리 네. 놀이동산에 갔어요. 근데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네. 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롤러코스터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타고 나면 막 속도 막 메스껍고 네. 그래가지고 안 탄다 그랬더니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저한테 아빠 에겐이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나 에겐이다. 그리고 전 안 땄거든요.
1: 아, 네, 네.
0: 아무튼 그 에피소드가 떠올라가지고 요즘은 네. 이렇게 많이들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 네네. 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1: 네, 유럽 학회에서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인데요.
0: 네.
1: 1972년부터 2019년까지 50년간 5개국 남성의 데이터를 추적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0: 네.
1: 전 세계 남성 평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무려 54%나 감소한 걸로 나타난 거죠.
0: 네.
1: 50년 동안, 그러니까 반세기 만에 남성 호르몬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이고요.
0: 네.
1: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비해서 좀 더 부드럽거나 감성이 풍부한 남성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0: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이 줄었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근데 그 테스토스테론 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면은 보통 남성다운 매력 혹은 뭐 성기능 이런 거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1: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성욕이나 뭐 정자 생성 기능 뭐 이런 네. 성기능에만 국한해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0: 네.
1: 사실은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몸 전체를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 전신 건강의 핵심 지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왜냐하면 일을 되게 많이 하는데 뭐 뼈를 만드는 골밀도 유지라든지 근육량을 성장시켜준다든지 뭐 체지방을 태워주는 신진대사 조절까지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기억력과 집중력을 관장하기도 하고 매사 활력을 높이는 에너지 수준과 기분까지 또 조절하기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호르몬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뭐 당연히 성기능도 떨어지겠지만 뭐 만성 피로가 찾아온다든지
0: 네.
1: 근육이 빠지면서 배만 볼록 튀어나오는 올챙이 체형이 된다든지 기억력이 감퇴하고 우울증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0: 네, 약간 생존 호르몬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근데 50년 사이에 54%나 줄었다는 거는 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고 우리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까?
1: 네, 이 연구를 했던 게 이제 이스라엘 대학교의 연구팀인데
0: 네.
1: 남성 호르몬이 그러니까 50년 동안 54%니까 1%씩 계속 꾸준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0: 네.
1: 근데 이게 뭔가 우연이나 일시적인 통계가 아니라 좀 전반적인 하향 추세다라는 얘기인데
0: 네.
1: 이게 점점 빨라지고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호르몬이 고갈된 세대가 지금 젊은 남성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예전 세대에 비해서 막 늘 피곤하다 아니면 체력이 안 올라온다 의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0: 네. 도대체 현대 남성들한테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 호르몬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보세요?
1: 네. 가장 큰 첫 번째 범위는
0: 네. 네.
1: 현대인의 고질병, 비만, 그리고 대사 질환 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몸에 과도한 체지방이 이제 생기게 되고 복부 비만 이렇게 지방 덩어리가 쌓이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0: 네.
1: 그 녀석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바꿔 버립니다.
0: 오, 바꾼다고요?
1: 네.
0: 와우.
1: 네. 네. 그래서 살이 찌면 찔수록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0: 네.
1: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이제 복부만에만 심한 분들을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은
0: 네.
1: 남성 호르몬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꽤 많고요.

0: 네.
1: 하지만 또 이것만 또 원인이냐 아닐 수도 있다. 좀 더 큰 배우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0: 더 큰 배우? 더 큰 배우라 그러면 네. 뭐가 있을까요?
1: 네, 흔히 말하는 이제 환경 호르몬, 네, 아, 그렇죠. 내분기계 네. 교란 물질이라고도 하는데,
0: 네.
1: 이것도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우리가 뭐 매일 쓰는 이게 플라스틱 있잖아요. 플라스틱이라든지 네. 뭐 영수증 감열지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배달 음식 용기에서도 당연히 비스페놀 A라는 그런 아니면 프탈레이트 같은 화학 성분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0: 네.
1: 그런 것들이 이제 몸속으로 흡수가 되면 진짜 호르몬 대신에 가짜 호르몬이 이제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서 신호 체계를 교란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점점 억제가 되고, 예, 그러다 보면 점점 인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 호르몬이 감소하는 원인이 이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환경 호르몬 이런 거랑 뭐 비만 이런 거 말고 테스토스테론을 떨어뜨리는 어떤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1: 네. 또 뭐 자잘한 이유들도 찾아보자면
0: 네.
1: 네.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도 큰 원인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테스토스테론은 이제 낮 시간에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다가 우리가 잠을 잘 때 특히 이제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집중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를 한다거나 막 네. 밤새 업무 밤새다가 잠도 많이 못 자고 그렇게 되면은 뇌가 호르몬을 만들 이제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만성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0: 네.
1: 콜티졸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0: 네. 네,
1: 콜티졸이 나오면은 이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그 공장을 멈추게 하는 아주 강력한 억제 작용을 또 해주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또 이게 쌓이고 쌓여서 고환 세포도 막 망가지고 또 막 아니면 흡연이라든지 이제 술 같은 걸 이제 많이 드시다 보면 또 호르몬 대사를 방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잠을 많이 못 자는 것은 뭔가 악순환의 시발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1: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0: 안 좋은 고리를 계속 만들게 되는 약간 그런 시발점이니까 어떻게든 7-8시간은 꼭 주무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보통 갱년기라고 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제 감정기복 네. 좀 심해지는 중년 여성분들의 전유물 같다 뭐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남성들에게도 갱년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1: 네.
0: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남녀의 갱년기 차이.
1: 여성 갱년기를 먼저 보면 여성분들은 네. 좀 시점이 딱 정확하죠. 어떻게 보면 폐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기점을 지나면 갑자기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이제 좀 호르몬이 적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데
0: 네.
1: 남성들은 그걸 잘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0: 네.
1: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꾸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잘 인지를 네.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큰 네. 차이점은 이제 여성분들은 대부분 모두가 겪는 그런 일반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남성들은 또 관리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심하고 어떤 분들은 거의 없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소수만 생기는 건 아니고 생각보다 꽤 많은데 우리나라 40대 이상 남성 중에 30%가량이
0: 네.
1: 이런 호르몬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 않나 이런 그런 통계도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중년 남성 중에 3명 중에 1명은 이미 갱년기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하. 걱정이 되는데 남성 갱년기가 찾아왔을 때
1: 네.
0: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들이 옵니까?
1: 맞아요. 신체와 정신을 가리지 않고 아주 네. 골고루 오게 되는데 가장 민감하고 그래도 느낄 수 있는 거는 성욕 감퇴 아니면 발기부전
0: 네.
1: 그런 성기능 저하가 먼저 일단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그와 동시에 이제 정신적으로는 극심한 무기력감이라든지 만성 피로 혹은 집중력 저하 아니면 우울감, 뭐 자신감 상실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꽤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0: 네.
1: 또 신체적으로 보면 근육량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뱃살이 나오고 골다공증이라든지 뭐 심한 경우에는 여성분들처럼 안면 홍조가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나이 들면 뭐 당연하게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검사를 해서 이게 진짜 질환의 영역인 건지 아니면 진짜 자연스럽게 줄어든 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검사를 해서 질환인지 확인한다는 네네. 말씀하시는데 뭐 스스로 체크해볼 수 있는 검사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1: 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0: 예.
1: 내가 이 항목에 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제가 남성 호르몬 결핍 설문지를 가져왔는데 한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0: 네.
1: 일단 첫 번째, 성적 흥미가

0: 있는가. 네. 그리고 뭐 피로감, 무기력감, 뭐 에너지가 부족해졌는가. 아니면 체력이나 지구력이 줄어들었는가. 키가 작아졌는가. 아니면 삶의 즐거움과 의욕이 전보다 줄었는가. 슬프거나 짜증이 나며 기분이 울적한가. 발기력이 줄어들었는지. 운동을 해도 쉽게 지치고 운동 능력이 감소했는지.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거나 일이 능력이나 이제 업무 수행 능력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는가.
1: 네.
0: 요 정도 설문이거든요.
1: 네.
0: 여기서 3개 정도 난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이게 10개 질문인데 3개만 돼도 네. 그렇단 말씀이세요?
0: 네, 네.
1: 와, 이거 진짜
0: 네. 그래서 병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네. 뭐 다 그런다는 건 아니고
1: 네.
0: 네, 이제 가서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낮은가 이런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가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1: 네.
0: 이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하루 중에도 수치가 변동이 많이 나는데 아침에 좀 많이 있고 저녁에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오전 7시에서 11시 사이에 가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1: 아, 예. 아침에 제아 정확하다. 네. 테스토스테론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0: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1: 아하, 제일 어려운 걸 또 말씀해 주시네요. 네.
0: 네, 우리 몸에서 큰 근육들 있죠.
1: 네, 네.
0: 하체, 뭐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뭐 등 근육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이런 네. 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뇌가 이제 근육을 만들고자 할 때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분출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이제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이런 근력 운동을 3회 이상, 주 3회 이상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1: 네.
0: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7에서 8시간 정도 수면의 규칙성 있게 조금 잘 주무셔 주셔야 되고
1: 네.
0: 영양 섭취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은데 이런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불포화 지방산 이 많이 필요하고 또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견과류, 올리브유 이런 거를 좀 잘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정자 활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미네랄이 있는데 아연입니다. 아연. 아연이 많은 게 이제 굴, 마늘, 부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조금 자주 드셔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금연 절주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준비한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는 김진현 아나운서가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KBS 정현재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서는 형용사가 잘 발달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가운데 형용사 푸르다는 상황에 따라 파란색과 초록색을 모두 가리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른 하늘이라든지 푸른 물결은 파란색을 의미하지만 푸른 잔디나 나뭇잎이 푸르다라고 할 때는 초록색을 의미하죠. 색깔과 관련된 푸르다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맑은 가을 하늘이나 깊은 바다, 풀의 빛깔과 같이 밝고 선명하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파란색과 초록색을 모두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알고 있는 시 가운데 곡이 붙어서 노래로도 많이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중 미당 서정주님의 시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라고 하는 푸르른 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푸르르다라는 말은 비표준어였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푸르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로 표준어로 인정되는 표현입니다. 표준어가 되기 이전에도 시 같은 문학작품에서는 간혹 시적 허용이라고 해서 시어로 사용되기도 했죠. 푸르다의 관형사형은 푸른이고 푸르르다의 관형사형은 푸르른입니다. 푸르른 들판 또는 가을이 되면 하늘이 유독 푸르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0: KBS 58분 날씨.
1: 절기 입추가 무색하게 어제 올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랐던 서울은 8월의 8번째 날이자 주말인 오늘 역시 낮 기온 35도로 예상돼 있습니다. 그나마 어제보다는 3도 정도 기온이 하향세고요. 일요일인 내일은 33도, 월요일도 33도 선으로 앞으로는 34도에서 5도 사이 안팎의 기온을 유지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35도지만 세종과 대전은 또 36도까지 기온이 예보돼 있습니다. 약간 더 높겠고요. 대구와 광주도 오늘 35도, 강릉은 비가 오면서 27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차이가 좀 나는 기온 분포가 예보돼 있고 오늘 전국 26도에서 최고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폭염 중대 경보가 해제됐지만 폭염 특보는 남아 있는 가운데 당분간 매우 무덥고 열대야주의보가 유지돼 열대야 나타나는 곳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동해안 중심으로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제주의 서양이나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먼바다의 물결도 높겠고요. 남해안과 제주 해안 중심으로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최고 150mm 이상의 가장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그 밖에 경상권과 산지, 또 제주와 일부 제주 산지에도 비 예보 있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3분쯤 충남 청양군 화성면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9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노인이 작업을 하다 쓰러진 것으로 보고 온열질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여 가구 주민들이 폭염에 냉방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정전의 원인은 내부 변압기 문제로 파악되고 있으며 정전 발생 2시간여 만에 대부분 복구가 이루어졌지만 일부 가구는 아직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제 하루 전국적으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가 1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이후 파악된 온열 질환자 누적 인원은 2,872명, 사망자는 23명이라고 질병관리청은 밝혔습니다. 그제 온열 질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3명으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온열 질환자들의 77.3%는 남성이었으며 34.1%는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후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로부터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6시간의 회의 동안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에 대한 신속 실행 방안이 폭넓게 개진됐으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서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서울 주택공급 부족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 시장 재임 기간 착공 물량이 급감했다며 오세훈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박원순 전 시장이었으며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해제됐고 그 결과 서울은 43만 호의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반박했습니다.